0: 된다면 나는 안 팔아도 되겠네. 뭐 버텨볼 만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매물 회수하잖아요. 회수하면 매수자들이 또 마음이 급해서 야 회수하기 전에 사야 되나 라고 해서 가격이 다시 소폭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는 거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의회가 이제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된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라고 한다면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택은 실제 사용이 뭐겠습니까? 전입신고.
1: 살아야 한다.
0: 전입신고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면 4개월 이내로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집을 팔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매수자 집을 사는 분들이 그 집에 못 들어오니까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집주인은 세입자를 만기되면 이제 내보내고 공실로 비워둬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세를 주지 않고 본인이 입주하니까 세입자 주거 안정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정부가 이 부작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현행은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계약하고 토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세입자가 살아도 세입자 안 보내고 그대로 전세를 안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단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 찾는 사람이 그때는 입주해야 된다. 세입자 유예를 그때까지 주겠다라는 게 현재의 유예 제도인데 이게 연장되죠. 내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1: 네.
0: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살 수는 있다. 2029년까지 입주를 하면 됩니다.
1: 그러면 이게 좀 숨통이 트이나요?
0: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숨통이 트이느냐 거래가 좀 되느냐인데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데 두 부류가 있을 수는 있죠. 하나는 한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한 분들. 전세를 끼고 왜 살까? 돈이 부족하니까 10억 집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그럼 내 돈 5억 있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건데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샀다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금 5억을 마련해서 세입자 보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갈게 라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분들은 나는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5억으로 샀다가 올라가면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케이스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모아서 전세금 반환해 주고 자기가 입주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2029년까지거든요. 2029년까지 전세금을 우리가 우리 보통 중산층 서민들이 모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2029년까지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금력이 부족하신 실수요자들은 이 데드라인에 막혀서 사기가 쉽진 않겠다. 그러면 투자 목적인 분들이 사야 되는데 투자 목적인 분들은 2029년까지 입주해야 되는데 내가 입주할 생각도 없는데
1: 네.
0: 현실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잔금치고 3개월 이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 지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나오면 어려운데 현재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유일한 방법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이 팔리기 전에 먼저 좋은 금매가 나와서 전세 끼고 사고 그 사이에 2029년까지 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야 갈아타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올해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분들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금 기준에 집 있는 사람은 이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효과가 좀 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금요일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눈에 와닿았어요?
0: 일단 요즘 뭐 전월세 난이 이제 가장 심하니까 뭐 전세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소멸돼야 된다. 뭐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나는 소멸될 것이라고 했지 소멸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1: 그 후속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 표현 자체를 보면 이제 6월에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멸될 거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린다.

0: 사금융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는 아 대통령께서 전세를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대통령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책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전세를 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전세를 유지하고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쟁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쟁점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요하잖아요. 180도 바꿀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의 정책 기조 뭐 세금 뭐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이런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0: 기조는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세제 개편안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지금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비거주 1주택자 뭐 유예라든지 아니면 그 초고가 주택 세부담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수정할지가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네. 대통령이 이 말을 놓고도 또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강남 내리고 외곽이 살짝 오르는 것은 평탄화 작업이다.
0: 아.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뭐 대통령께서 또 강북이 너무 많이 올라서 큰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지니까 아마 평탄화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값이 이제 중심 지역부터 먼저 올라가잖아요. 강남 올라가고 마포, 성동, 한강벨트 올라가고 강북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걸 키맞추기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는 이제 평탄화 작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 감론 을박이 있었던 건 아니 외곽에 지금 노원구라든지 이런 쪽은 10억 이하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전세도 없어서 힘든데 네. 이걸 평탄화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강남은 조정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북 외곽이 올라가는 게 이제 살짝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느냐는 지역별로 좀 온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또 우리 서민들은 또 힘들잖아요. 전세도 올라가고 매물도 없고 또 집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누구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0: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현 정부 잘못도 아니고요. 뭐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의 지난 20년, 30년 동안 제대로 공급을 못한 역대 정부의 모두 잘못이다라는 게 뭐 100% 정답인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면 이제 서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출범한 지 1년 3개월 됐는데 공급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서울 인허가 물량은 8만 1천 호에서 4만 1천 호로 49%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착공 물량은 46.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건 맞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야, 이 무렵에 윤석열 정부 때나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줄어든 거다라고 이제 통계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서울시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이제 다시 취임을 했는데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더라도 착공 물량까지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비 사업은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오히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389개 구역 해제한 영향 때문이 아니냐라는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열심히 서울 공급을 하지 않았고 공급 대비 수요가 과잉인 서울 집중화 현상을 사실상 방치 뭐 세종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서울 집중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제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주택 119만 호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이 대책 핵심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0: 네, 119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92만 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적 임대가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있고 공공 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자꾸 이렇게 숫자를 발표하는

0: 그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적주택이라는 단어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0: 공적주택이 네.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포함인데 뭐 건설형? 그러니까 직접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기존의 주공아파트처럼 공공이 직접 짓는 공공임대가 35만 호. 매입형 공공임대. 그건 뭐냐면 다 지어진 걸 사는 겁니다. 민간에서 지어진 물건을 LH 같은 공공이 사서 임대를 놓는 게 공공임대가 31만 3천 호. 전세형 공공임대. 이거는 또 LH나 뭐 SH가 자기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집을 빌려서 또 전세를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세형 공공임대 23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거는 공공이 돈을 줘가지고 민간이 지어서 임대 놓도록 하는 게 5만 2천 호.
1: 네.
0: 공공분양. 실제로 지어서 분양하는 게 24만 호 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하죠. 공급을 많이 하는 건 필요한데 쟤는 왜 숫자 얘기를 하냐면 너무 필요해가지고요. 뭐 135만 호,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 뭐 그 이전에는 200만 호 계속 이래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119만 호를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이게 현실적으로 또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발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20만 호, 10만 호라도 물량을 빨리 시장에 좀 내서 실제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빨리 끄집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중에서 뭐 92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서울 그럼 수도권 주택 부족을 좀 해소하기에 충분한 물량입니까?
0: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얼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의문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 2030년, 2029년, 2028년에 이런 물량들이 몇 만 호에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야만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도 일반 가구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이게 또 공급이 된다면서요?
0: 자꾸 이게 또 신규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또 박근혜 정부 때 뭐 뉴스테이 같은 것도 그때는 뭐 좋은 8년 살고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또 8년이 지나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게 분양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나왔는데 임대주택 하면 어때요? 아, 너무 좁아. 이거 진짜 우리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살기는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데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같은 그런 넓은 평형도 포함해서 역세권에 살기 좋은 선호 지역에 기존 임대와는 다른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주택을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명칭하는데 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요거 나오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1: 말씀대로 말이 좀 어렵습니다.
0: 근데 말이 어려워요.
1: 네.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지가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0: 그럼요.
1: 문제이겠죠. 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미셸 샤프로의 Back Down to Us 들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추석 당일 밤과 토요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날 사실상 연휴 마지막 날이 되는 일요일까지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의 발달과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연휴 기간에 안개도 자주 낄 걸로 보여서 운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슷한 날씨 유형, 기온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아침 이후 여름을 닮은 가을 낮입니다. 낮더위가 긴데 추석 당일부터 조금 주춤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9도, 전주 30도 등 주로 서쪽이 덥겠고요. 강릉은 24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로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일부 해역 에서는 지금 풍랑특보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내일 새벽까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울산 앞바다의 파도가 높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한 편인데요. 내륙 곳곳으로도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 도착해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 매직 혐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위험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기술은 경쟁하고 미래 위험은 공동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유엔 개혁의 방향과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오는 27일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개혁 방향과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설명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막판 공전 중인 대미 투자 협상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청와대는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직접 K-콘텐츠를 소개하는 K-엑스포에 참석해 멕시코와의 문화협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미국 뉴욕에서는 현지 시각 22일부터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이 시작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뉴욕에 도착하고 있는데 뉴욕 일대 공항에서 관제 통신 문제로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뉴욕 일대 공항에서 운항 차질이 빚어진 건 현지 시각 21일 오전입니다. 뉴욕 대표 공항인 JFK 국제공항을 포함해 뉴워크, 라과디아 등 미 동부 주요 공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워크 공항에서만 약 700편이 출발이 지연됐고 약 300편은 취소됐습니다. 현지 시각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뉴욕에는 각국 정상 130명과 장관 수십 명이 도착했거나 도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항공 관제 통신망에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다고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공항을 관할하는 필라델피아 관제시설 회로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준비한 다른 항공통신망의 광섬유선마저 인근공사장에서 실수로 끊어버려 문제가 커진 겁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통신회선 복구에 나섰고 일부 공항은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항공편 운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빠른 복구를 약속했지만 외신들은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 현지 시각 22일에도 지연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죠.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4: 네,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의원과 당원들을 모아 국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뒤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검토하면서 일종의 예비집회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과 최근 장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농지 투기 전수조사로 농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경찰 수사와 함께 민주당이 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라며 김현지 청와대 부소실장의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1: 네, 일단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네, 이 같은 장외 여론전에 민주당은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과 공소 취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리에서 구호와 정쟁을 선택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천억 원 가까운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 대응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줄었다고 민생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거부 입장을 밝혔죠.
4: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대해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0: 사과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새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오늘 오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지난 4일 입법 예고됐던 기존 직제안 대비 수사 관련 기구나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 정원의 경우 현행 법률상 정원 2,292명을 유지하되 향후 인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특검팀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서울고법은 오늘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형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 물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부기와 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원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모두 영부인으로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고 공직을 팔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미국이 인공지능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중 간 공식 협의체를 마련했다며 오는 11월 중국에서 후속 대화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열린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AI 대화에서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기술 패권을 놓고는 경쟁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만큼은 양국이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23일 직접 공항에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24일에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립니다.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해 축하 비행도 펼칩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을 동원한 이례적인 환대입니다. 평소 공식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주요 일정에 참석합니다. 무역과 안보를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담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0: 수준의 의전으로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다급해진 예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려던 이란 대표단 중 일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예멘 후티 반군이 거침없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남부 구원지대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 통제 지역인 남부와 홍해 연안을 단절하기 위해 타이즈와 라이즈 주에 걸친 카흐부부 산악지대 등 주요 전략 고지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의 대응에도 반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급해진 예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알 알림이 예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티 반군에 맞서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가 당장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란 대표단 중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보팀과 고위급 대표단 일부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비자 거부가 정부 접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은 승인하겠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치품과 물품 구매 금지 등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대만을 압도하며 5회 연속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오늘 홍콩을 상대로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백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대만을 5-0으로 완파했습니다. 선발 투수 곽빈은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무피 안타를 기록하며 실점 없이 대만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타선에서는 박재현이 2회 말 희생플라이로 결승타를 때려냈고 8회 말 대타로 나선 윤동희가 쐐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홍콩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김영범이 이번 대회 한국 수영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어제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함께 출전한 디펜딩 챔피언 지유찬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배영과 여자 배영, 남자 개영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열린 준결승에서 일본의 세트 점수 0-3으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노메달의 아픔을 겪은 대표팀은 오늘 태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 등은 감독 선임의 근거가 된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정당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L 만도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승모 씨 유가족이 사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에도 합의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가 지난 7월 숨진 지 60여일 만입니다. 금속노조는 유족의 뜻에 따라 고 김승모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민사회장을 오늘 오후 6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0: 세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100원 싸게 판매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예상되는 이용객이 114만 명으로 하루 평균 2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일 평균보다 4.8% 증가한 수치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역대 최다 이용객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27일로 24만 7천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인 25일 보름달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4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보름달이 오후 5시 34분에 떠 밤 11시 31분 가장 높이 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놓여 있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 49분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날 밤에는 왼쪽이 조금 덜 찬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천문연은 설명했습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이 내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합니다. 이승철은 KBS 한가위 대기획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승철에 참여한 소회와 함께 40년 음악 인생을 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대체로 맑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추분인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처럼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지금쯤이면 추석 연휴 날씨 챙겨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자가용으로 이동할 계획 있는 분들은 날씨에 따라서 출발 시간도 바꾸는 등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석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또 이것과 관련된 지역 행사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날씨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대체로 맑을 것 같은데 뭐 짙은 안개가 좀 끼겠고요. 추석 당일 밤에는 날씨가 흐려져 아쉽게도 이것을 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닮아지 않은 기분으로 여러분이 지금껏 봤던 추석 이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이게 있었는지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 하기 좋은 이것을 보기 좋은 여러분 고장의 명소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자, 오늘 정답 세 글자고요.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 달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비읍 리을 디귿 초성인트까지 드립니다. 딱 떠오르시죠? 빵부터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에도 정답과 함께 이것과 얽힌 추억들,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중간중간 나누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

0: 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흐름은 원활한 편이고요. 사고가 잇따릅니다.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 쪽 완주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금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사이 밀리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 사이가 정체입니다.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또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선 녹지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여의교 하위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모두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수사 관련 기구나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밖으로 나가 국정 발목 잡지 말고 국회에서 민생을 살피자고 촉구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이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추석 연휴 일기예보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점차 흐려져서 곳곳에 비가 내리는가 하면 밤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두터운 구름대가 또 유입되면서 이번 한가위에는 아쉽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더군요. 특히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요. 해상의 물결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여객선 이용하는 분들은 더더욱 일기예보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세 글자고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 달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다 알려드린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아쉬운 마음도 좀 달랠 겸 미리 달맞이도 해보자는 뜻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껏 봤던 추석 이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보기 좋은 여러분 고장의 명소도 좀 알려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끝번호 8844번 쓰시는 분. 저는 남산에서 본 이것이 최고였어요 하셨습니다. 서울 남산이신 거겠죠. 네, 경주에도 남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간 뭐 산에서 보면 다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3000번. 끝번호 좋으시네요. 저는 공기 좋은 지리산 밑에서 별과 함께 이것을 보면 마치 제가 우주에 있는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리산 좋네요. 아주 맑은 공기 속에 이 하늘도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유난히 더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1005번 쓰시는 분은 저는 얼굴이 후덕하게 동그래서 별명이 달덩이입니다. 이것만 보면 제 생각난다는 친구와 친지들 덕분에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입니다. 이것은 옥상 달빛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뭐 어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네,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보면 아 그게 최고죠. 예,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이 커피 쿠폰 드리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하여간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3748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항아리 위에 종아스 떠놓고 기도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막내딸 오기가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머님들 예전에 참 많이 이렇게 비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이성호님, 경산 대구 한의대학교 삼성 캠퍼스에는 대각정이라는 정자가 확 트인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요. 학교 지대가 높고 조금만 올라가면 해넘이와 해돋이는 물론 이것까지 볼 수 있는데요. 주차도 편하고 아이들과 보기도 참 편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성호님이 또 아주 대구의 명소를 소개해 주셨네요. 대각정. 왠지 좋아 보입니다. 그곳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함께 즐기셔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듣죠. 오늘 먼저 청주입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오늘 청주 날씨 어떤가요?
5: 청주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서늘하게 느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반소매 입을지 긴소매 입을지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아직 한낮에는 늦더위 이어지는 만큼 여러 겹의 얇은 옷 겹쳐 입으면서 체온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0: 네. 일교차가 커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옷차림새가 참 요즘 참 고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최근 시어슴 청년이나 고립운전 청년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고용 한파 등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사회와의 연결까지 끊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은 이런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0: 네.
5: 청주에서는 이 청년의 날을 맞아서 충북 청년축제 양만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양만 페스티벌은 고양이를 컨셉으로 고양이의 다양한 특성을 청년의 삶과 연결해 풀어낸 축제입니다. 청년들이 가진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고요. 무엇보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면 페스티벌 현장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0: 네. 저는 이게 글자가 잘못 써있나 했어요. 그러니까 낭만이 아니라 양만 페스티벌이죠.
5: 맞습니다. 양만입니다.
0: 네. 이름부터 참 흥미롭고 축제 구성도 독특해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은 어떤 거였나요?
5: 네. 이번 양만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고양이를 컨셉으로 한 축제답게 참가자들은 모두 고양이 코스튬을 해야 됐습니다.
0: 네.
5: 그래서 입장 전에 입장 팔찌와 함께 고양이 머리띠와 고양이 페인스 페인팅 등에 참여해야 했고요. 행사장은 성격이 외향적인 참가자들을 위한 하이키존과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참여자를 위한 로우키존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0: 네.
5: 먼저 하이키존은 옛 청주 역사공원 앞에서 진행됐는데 이곳에서는 치즈팀과 삼세기팀으로 나눠서 풍선을 함께 옮겨보는 공굴리기 게임과 고양이 발바닥이 그려진 판을 뒤집는 젤리 뒤집기, 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먼저 외향인을 위한 하이키존 만나보고 오시죠.
6: 입장 팔찌랑 그 저희 템플릿이랑 여기 고양이 머리띠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희 오늘 페스티벌이 그 양만 페스티벌이어서 컨셉에 맞게 고양이띠 나눠드리고 있어요. 다들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시고 지금 애기들도 어르신들 다 가져가시고 좋아하세요.
7: 저는 청주시 청년위원으로 지금 정책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시 청년정책을 저희가 이제 10가지 정도 제안해서 지금 지나다니는 청년들에게 이 정책이 어떤지,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그걸 설문조사 하는 거죠. 지나다니는 청년들에게. 크게 4가지 분과예요. 복지, 문화, 그리고 일자리, 주거 참여 권리인데 좀 특이하게 좀 PT 지원 선정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네요. PT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BMI,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건이 너무 높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받을 수 없고 좁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가지고 다양한 청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안인데 공감을 잘 못 받고 있긴 하네요.
0: 요즘은 그 MBTI 검사 통해서 내가 이제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 알아보던데 청년 세대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5: 맞습니다.
0: 처음 만나서 이거부터 교환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특징을 또 반영해서 외향인과 내향인 행사를 따로 진행했네요.
5: 네. 하지만 하이키존과 러우키존은 외향인과 내향인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입장 가능했고요.
0: 네.
5: 참여자들은 두 공간을 오가면서 원하는 곳에 정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키존에서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마련된 로우키존은 조금 더 정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0: 네.
5: 이곳에서는 눈싸움과 공기놀이, 핑거 컬링 등이 진행됐고요. 팟캐스트와 북토크 콘서트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또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었는데 내향인을 위한 로우키존도 함께 만나보시죠.
8: 그림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을 저희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겠냐고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고양이가 기본 컨셉이라가지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고양이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청년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체험도 하시고 즐거운 뭐 그림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제품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 내향인 친구들에게 좀 더 영어로도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뭔가 친구 보통 외향인 분들이랑 내향인 분들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 네, 미기청년 지원하는 센터예요. 미기청년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가족돌봄 청년 그리고 이제 고립운동 청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실 청년분들이 행사장에서 많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자리와 기회가 또 만들어지니까 저희 센터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기회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성격 유형에 따라 각각 행사를 진행해서 청년들 반응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행사가 열렸나요?
5: 네, 이번 양만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개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0: 네.
5: 그래서 하이키존과 로우키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청년 지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지역 단체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도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0: 네.
5: 다음으로는 양만 페스티벌 방문한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1: 안녕하세요. 조형준이고요. 금천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인을 들리고 외향인도 있다 해서 놀러 왔어요.
9: 내향인, 외향인 둘 다 가보셨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11: 일단 내향인은 되게 조용하고 뭔가 할 게 많고요. 외향인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방금 와가지고.
9: 머리띠 착용하셨잖아요.
11: 네.
9: 어떠세요?
11: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를 원래 키우고 있어가지고 되게 컨셉이 좋다고 생각해요.
12: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놀러온다 해가지고 같이 여기 좋은 축제가 있는 것 같길래 왔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있어요.
9: 그러면 이 청년이랑 고양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12: 자유롭게 뭔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3: 이지아라고 합니다.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9: 혹시 아까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13: 아, 네, 했어요.
9: 어떠셨어요?
13: 결국은 졌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좋았어요.
5: 네, 청년들이 가진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네.
5: 이번 양만 페스티벌은 그런 차이를 외향적이다 또는 내향적이다 라고 단순하게 나누기보다는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축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데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도 조금씩 자리 잡는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양만 페스티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청주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안동입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0: 안동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14: 네, 구름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만 한낮에는 아직 여름 못지않게 무덥습니다. 안동 지역 오늘 낮 기온 28도까지 올랐고요. 벽돌강에 야외 활동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0: 네, 안동도 낮에는 살짝 덥네요. 네. 오늘은 그 안동에 새롭게 조성된 관광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4: 네, 안동의 대표적인 항일투쟁지라고 하면 임청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강원도 지역의 목재와 자원을 수탈코자 이 임청각 마당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도를 놓는 난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철도 이설이 논의됐고

0: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중앙선 복선철도 개통을 계기로 임천각을 지나는 선로가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이곳 일대는 지금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 부지로 남겨졌었는데요. 네. 안동시가 이 공간을 활용해 원도심과 안동댐을 이어주는 수변 관광길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월영 가람길인데요. 네. 오늘 이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안동호의 풍경과 철도의 추억을 이 길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셈인데 이 월영 가람길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우선 이 길은 총 2.6km 구간으로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코스는 임천각에서 출발해 성락 하늘철교라는 공간을 지나 와룡 비터널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걷기에는 제법 길 수 있는 공간이라 미니 열차 형태로 만들어진 전동차인 월영 열차가 운행 중인데요. 제가 이 열차를 타고 월영 가람길을 관계자와 함께 이동해봤습니다.
1: 네.
2: 자, 어르신들 월영 열차 출발합니다.
3: 예. 아, 비춰간다. 재밌다.
4: 어르신들 왼쪽에
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성지 임천각입니다. 임천각은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이상민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 깊은 곳입니다. 현재는 철도 이설과 복원 사업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관광거점샵 TF팀장 권종호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안동에 이제 월영 가람길이라고 새로 이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6: 네, 월영 가람길은 2022년부터 저희 철도 유휴부지 사업에 선정되고 저희가 관광거점 육성도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약 2.6km 정도 되는 구간에 저희 원도심과 월영교를 잇는 새로운 탈거리를 좀 도입하고자 전기 기관차 43인승으로 해서 열차를 두 대를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임천각역에서 타시게 되면은 성락 하늘철교라고 그 광장에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차 조형물하고 쉼터를 만들어 놓고요.
7: 지금 지나가는 여기네, 오른쪽 편에.
6: 네, 요것도 해 침목을 활용해서 기차 조형물을 만들었고요. 레일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진도 찍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7: 침목을 다 쌓아 올려가지고 약간 열차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칠을 했네요.
6: 네, 맞습니다. 예.
7: 가면서 오른쪽으로는 수변도 좀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6: 네, 월영 가람길은 폐철길을 달리면서 안동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그 수변을 감상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1: 그러니까 월영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고 뭐 잠시 포토존 등에 내려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건가 본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렇군요. 혹시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0: 그렇습니다. 이 보행도 가능하지만 차량은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하. 산책과 휴식, 관광 등 복합 문화 공간의 길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월영 비터널이 560m 가량 조성돼 있습니다. 이 공간도 계속해서 안동시청 권종화 팀장 둘러봤습니다.
7: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 기존에 있는 요 터널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먼저 했던 거는 터널 안에 빗물이 새는 배면 방수를 실시를 하고 외벽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는 표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공사라든지 저희가 또 전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시설 그리고 빛에 관한 전시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7: 네, 근데 왜 빛터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을지 빛을 모티브로 해서 왜 구성을 했을지 구현을 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6: 네, 저희가 요 테마는 저희가 터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둡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빛이 다양하게 구현이 되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빛을 주제로 이렇게 터널 안을 꾸미게 됐습니다.
7: 이제 안에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는 팀장님 예전에 그 안동의 그 모습들을 흑백 사진 같은 걸로 또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네. 어떤 것들을 좀 꾸며놨습니까?
6: 네, 이곳은 터널 입구인 저희가 인트로 부분인데 이곳은 철도의 역사라든지 과거의 안동역에 대한 영상물이 나오면서 기차가 다녔다라는 것을 향수를 좀 일단 느끼고 이 터널의 적재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1: 이 터널도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던 터널을 새롭게 꾸몄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월영 비터널 굉장히 현란했는데요.
1: 네.
0: 최대한 기존 것을 활용했고요. 전기와 환풍시설을

0: 시설, 조명, 빛을 활용한 미디어 등에 채워져 컴컴했던 터널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 네.
0: 마치 그간의 암울했던 역사를 치유해주듯 밝은 공간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

0: 매일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10회 운영되고 있고 3,000원의 왕복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와룡 비터널의 경우 5,000원의 입장료로 오후 5시 20분 입장이 마감되는데요. 단 월영열차는 좌석이 한정적이라 사전에 입장권을 시간대별로 미리 선점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월영 가람길 찾으신 분들 만나봤습니다.
1: 선생님 여기 둘러보셨죠? 네. 안에 비터널 좀 어떠셨어요?
2: 다양한 테마도 있고 테마별로 이제 뭐 볼 수 있고 그리고 휴식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하고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안동 살면서 이렇게 철길 쪽으로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테마로 해서 꾸며놓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1: 네, 좀 시원함도 느껴지시네요.
2: 네, 시원해요 많이.
3: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더 잘 해놨더라고요. 철길, 그러니까 기차 다니던 터널을 우리가 걸어본다는 게 그리고 전시도 웬만한 예술관만큼 잘 해둔 것 같더라고요. 네. 볼만했습니다.
1: 어르신들 오늘 월영열차 처음 타셨죠?
4: 예.
1: 네, 어떻습니까?
4: 재밌어요.
1: 재밌어요?
4: 예.
5: 살살까지 좋지.
6: 앞이 카페 보이면 좋으니.
7: 뭐 이런
6: 것만 나무도 보여 아름답고 물도 보여 아름답고 뭐.
7: 좋네요.
0: 네, 추석 연휴 기간 안동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라면 옛 중앙선 철도였던 공간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바뀐 모습에 놀라워하실 텐데요. 빛과 영상으로 물든 터널 거닐면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고 관광객들 또한 물길 따라 옛 철도의 추억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0: 청취자 여러분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네, 오늘은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안동호의 아름다운 경치와 또 힐링이 가득한 곳으로 변신한 월영 가람길 둘러봤는데요. 안동 가면 들러야 할 명소가 한 곳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안동 소식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8: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 살펴봅니다.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네, 이 제주 화복 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기반시설공사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정작 이 핵심 용지는 여전히 팔리질 않아서 제주시가 고심하고 있다고요?
10: 네, 제주 화복 상업지역 사업은 제주시 화복동 일대에 상업 주거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에 새로운 생활 상업 거점이 들어서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제주시는 2018년 11월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 면적은 21만 6,98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438억 원입니다.
8: 네.
10: 지난 8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현지 계획에 따라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배분해 돌려주는 토지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현지 청산금 징수 교부와 현지 등기 등 마지막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행정 절차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도시개발의 큰 틀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한 채비지 매각입니다.
8: 네.
10: 핵심적인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이 마무리될 텐데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8: 뭐 아직 채비지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채비지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청취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10: 예,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8: 네.
10: 예, 채비지는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 두었다가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화북 상업지역에도 여러 채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면적 1만 9,432제곱미터에 달하는 주상 복합용지가 핵심입니다. 이 땅을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규모가 큰 만큼 어떤 사업자가 매입하고 어떤 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화북 상업지역의 상권과 도시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지입니다.
8: 그렇군요. 그러자나 이 주상 복합용지 매각이 그럼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10: 예, 올해만 10여 차례 공매를 진행했지만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땅은 본래 호텔 용지였습니다. 매각이 계속 성사되지 않으면서 주상복합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가 변경됐고요. 이후 2021년 한 사업자가 입찰 예정 가격의 3배가 넘는 2,600

0: 60억 원의 낙찰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매매 계약이 해지됐고요. 지난 3월 제주시가 밝힌 토지 예정 가격은 약 800억 6천만 원입니다. 5년 전 낙찰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공매 유찰이 계속 반복되자 제주시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발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사업상을 고려해 가격과 개발 조건을 모두 조정한 셈입니다. 그만큼 이 대규모 채비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완화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0: 예,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를 55m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를 세부 개발 계획에서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기존 허용 용도에 문화 집회 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 관광 휴게 시설 등을 추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업자가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준 겁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과 함께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매수자를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1: 예. 아니, 이렇게까지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매각이 안 됐다고 하니, 무엇보다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좀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매각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은 2022년 기반 시설 공사를 마치고 2023년까지 환지 처분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수관 이설 증설, 차로 조정, 토지 보상, 주거사항 복합 용지 매각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조정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기반 시설 공사를 마쳐서 사업 자체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결국 채비지 매각 관건입니다.
1: 네.
0: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핵심적인 상업 용지가 실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남은 건데요. 주민 입장에서도 기반 시설 조성만으로는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야 개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제주시가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 부동산과 건설 시장 여건에서 800억 원대 토지를 실제로 개발할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부 상업 지역은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공간을 갖추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상복합 용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으면서 당초 구상했던 상업 기능이 실제로 언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제주시가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민간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사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의 투자 계획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죠?
0: 네. 최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 공개 대상 관광개발 사업장 31곳의 총 투자 계획은 약 17조 6천억 원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약 9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이행률은 52.2%에 그쳤는데요. 계획액과 집행액 사이에는 8조 4천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액 전체를 투자 미행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대 2029년까지 남아있는 만큼 향후 투자 예정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업별 승인 시점과 공정률, 사업 기간을 함께 따져야 실제 이행 수준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관광 개발 사업의 당초 투자 계획과 집행액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건가요?
0: 예,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새 사업 계획이 변경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착공해 2014년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지만 준공 계획을 크게 넘긴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지역 경제 위축과 건설 경기 부진, 사업장별 경영력과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 사회에서 무엇보다 이제 새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걸 기대하게 될 텐데요. 이건 어떻게 나타났나요?
0: 예,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뿐 아니라 도민 고용과 지역 업체 참여에서도 계획과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 참여는 5조 1,197억 원이 계획됐는데 실제 참여액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실행률이 56.7%에 그쳤습니다. 도민 고용률도 84.7%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고용인원 7,184명 가운데 제주 도민은 6,083명입니다. 결국 사업장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왔느냐뿐만 아니라 그 투자가 제조업체의 일감이나 도민 일자리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뭐 이런 가운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고 하던데요.
0: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반기에 실시할 점검 대상은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43곳 가운데 준공 후 5년이 지난 6곳을 제외하고 37곳이 대상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장 21곳과 유원지 개발 사업장 16곳인데요. 오는 10월과 11월 현장을 찾아 투자와 사업 추진 상황, 도민 고용, 지역 업체 참여 등을 확인합니다.
1: 네.
0: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정기 점검이라기보다 상반기 실적 공개에서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곳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점검 성격이 강합니다.
1: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현장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거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 실제 투자와 공사 진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도 개선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사업장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연결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제주도는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가 협력할 수 있는 상생 모델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번 점검에서도 투자액 자체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거고요. 제주도는 오는 12월 말 사업장별 점검 결과를 도움 퀴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미진했던 사업장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 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제주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고요.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느리게 걷자. 자,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0: KBS 58분 날씨.
1: 동풍이 연일 강하게 불면서 서쪽 늦더위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3에서 5도 높은 기온이고요. 서울은 현재 2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월 후반부에 들어섰음에도 가을볕이 여전히 강한데 연휴 기간인 토요일과 일요일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완전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때 서울 기준 25도로 흐름이 완전히 꺾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동쪽 해안 과 산지 제주로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 내일도 지속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전주 30도 등 서쪽은 덥겠지만 강릉 24도 등으로 동풍권 역은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정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당분간 이렇게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나절 선선하겠고요. 복사냉각에 의해 복사한계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울산 앞바다의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파도가 좀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는 동해안,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곳곳에 바람이 다소 불고 있는데 경상권 해안 오늘까지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대기의 건조함도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전년보다 4.7% 감소했지만 10대 자살률은 7.5% 증가해 모든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것은 추석 당일에 뜨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요, 추석 당일에 보이는 이것은 완전히 둥근 모양이 아니라 왼쪽 부분이 조금 덜 찬 모습일 거라고 하네요. 이제 올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원형이 되는 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오전 1시 49분경이라고

0: 거예요. 완전한 이거 보시려면은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한창 잠자리에 계실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려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걸 좀 보기 힘들 거라는 일기예보 때문에 아쉬운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뭐 예, 일기예보는 그렇지만 27일에 제발 날씨가 어쨌든 좋았으면 좋겠네요. 가장 완벽한 이것이 되는 날. 네. 자,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 달이 오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과 함께 보내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전국문화일주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3292님. 저는 추석하면 이것과 함께 면에서 저녁에 개최하던 노래자랑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 구경 갔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저는 면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읍면동 할 때 그 면이군요. 예전에 뭐 이런 데에서는 사실 추석이 워낙 큰 행사니까 이런 동네 축제 같은 거 많이 열렸던 기억도 납니다. 7349님. 이것이 휘영청 떴을 때 시골집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동네 언니 오빠들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던 때가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2765님은 실제로 우리 아들이 이것 보고 아기가 깨달라고 빌었더니 아이 소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명이 이것이었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또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소원 비셔서 이렇게 성취하시는 이런 사례들도 있군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5193님 참 낭만적인 사연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저 어릴 때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면 당진 외할머니 집에 경운기를 타고 갔는데 시골길 가면서 바라본 이것이 얼마나 크고 밝던지 너무 생생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야, 생각해보면 추석 끝난 그 논두길을 커다란 이것이 뜨고 논두길에 두길을 천천히 아무래도 경운기는 빠르지 않으니까 이동하면서 주위를 살펴보게 되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멋집니다. 마치 영화 E.T.처럼 장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정답인 이것이 유난히 좀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멋진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5193님 고맙습니다. 자, 많은 사연도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 기본 계획이 국가 하천 5곳 중 한 곳걸로 법정 수립 기한을 넘긴 걸로 나타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국가 하천 89곳 가운데 20곳이 10년마다 다시 세워야 하는 하천 기본 계획을 제때 갱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늦어진 사이 실제 수해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하천 가운데 경안천과 공릉천, 삽교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제방 유실이나 침수, 수문 파손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는 삽교천 제방 120m가 유실되면서 충남 예산 일대가 물에 잠겼고 곡교천 주변 아산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은 홍수 방어와 하천 정비 방향을 정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후 복구뿐 아니라 기본 계획 수립과 관리도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선업계가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주요 조선사들의 노사 갈등이 지금 길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또 커지고 있다죠.
1: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와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등을 계기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우션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조가 최근 파업 과정에서 선박 건조의 핵심 설비인 골리앗 크레인 가동을 멈추면서 블록 탑재 등 주요 공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으로 노조는 추석 이후 공동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외 삼성중공업 역시 기본급 인상 규모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공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핵심 설비가 멈추면 후속 공정과 납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의 인도 일정뿐 아니라 한미조선협력과 향후 추가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그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가 2,5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1: 네, 서울시가 홍제동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홍제 4구역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일대에는 최고 30층, 2,52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인왕산 경관보호와 낮은 사업성 때문에 개별 정비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서울시는 3개 마을을 통합하고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했던 인왕산 자락 약 3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세검정로 4길과 홍제천,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기존 생활 동선도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재배치하고 도로체계도 정비해 주거환경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추석 연휴에 그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가 평소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조사됐다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연안 사고는 하루 평균 4.3건으로 평소보다 2.8배 많았고 2024년도에는 추석 연휴 사고가 평소의 2.9배 수준이었습니다. 주로 갯벌에서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고립되거나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0: 네.
1: 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3,458건인데요. 이 기간 사망, 실종자는 640명으로 익수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추락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에는 낚시객과 해안가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테트라포드나 갯바위 같은 위험한 장소에는 가급적 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조심들 하셔야죠. 자, 지역뉴스 브리핑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은 또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1: 네.
2: 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친척들과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만난 음식도 많이 즐기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또 연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자유시간이 좀 더 많은 때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있는데 가족과 함께 평소에는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문화 생활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래서 저 같은 문화평론가들이 명절에 문화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1: 정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이죠. 이번 주 전국문화일주는 한가위 특집으로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수확의 계절 추석, 문화 수확도 누리세.
1: 좋네요.
2: 네, 명절에 즐기는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입니다.
1: 좋습니다. 추석 연휴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글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느긋하게 평소와는 달리 전시장을 순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그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그 산하재단들 가운데 하나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미술 대축제이고요.
1: 네.
2: 공식 기간은 9월 한 달,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만 자, 이 기간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 기간과 관계없이 적지 않은 수의 우리나라 각 지역의 축제 참여 전시들의 개최 기간은 공식 기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 그러니까 네. 10월 이후에도.
2: 그렇죠. 아하. 그래서 심지어 겨울까지 개최하는 전시들도 있으니까요. 9월 말까지 모든 전시를 무리해서 관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고요.
1: 네.
2: 근데 둘째는 말이죠. 이 많은 전시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시장 문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심지어 추석

0: 당일인 25일 금요일에도 문을 여는 전시장들이 있고요. 오늘은 당연히 제가 추석 연휴에 관람이 가능한 이 전시들을 특히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전시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네. 정말 9월, 10월에 연휴들이 몰려있잖아요.
0: 그렇죠.
1: 시간적인 여유들도 있으실 텐데 아주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족 최대의 명절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전시를 관람한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제일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0: 네. 제가 수많은 전시를 가운데 딱 6개를 엄선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아니 한 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3 더하기 3. 입니다.
1: 네.
0: 즉 각 지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형 국제미술 전시인 비엔날레 셋 그리고 비엔날레가 아닌 전시 가운데 전시의 주제를 고려하면 특히 추석 연휴에 관람하는 게 뜻깊을 전시 셋 이렇게 총 6개 전시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우선 비엔날레들을 살펴보면요.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전국의 총 4개 비엔날레가 참여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미 소개해드린 제주 비엔날레를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우리가 처음 방문할 곳은 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비엔날레이자 세계 5대 비엔날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비엔날레죠. 바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1: 예, 광주 비엔날레. 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또 최대 권위의 비엔날레죠.
0: 네.
1: 올해는 특히나 이제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 처음 열리는 비엔날레잖아요.
0: 네.
1: 더 뜻깊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는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이고요. 자,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 제목은 말이죠. 오스트리아의 대문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의 고대 아폴론의 토르소라는 시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1: 네.
0: 자, 이 시를 읽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 말. 이 아폴론 또 그리스어로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자 빛의 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토르소는 사람의 몸통, 특히 미술에서는 머리와 사지가 없는 몸통 조각상을 뜻하고요.
1: 네.
0: 네, 결국 머리가 없는 고대 조각상의 빛을 응시해서 새로운 미래,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인 것이죠.
1: 네.
0: 네, 마침 이 시가 발표된 시기도 1908년 그러니까 급변의 세기였던 20세기의 초이기도 했고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의 대혁명을 비롯한 여러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가 이상적인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가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전시인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개최 기간은 11월 15일까지고요. 추석 당일을 포함해서 연휴 기간 동안 매일 정상 운영을 한 입니다. 그리고 자 광주 비엔날레니까 전시장도 엄청나게 많겠죠. 네,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이 이제 그 가장 큰 본 전시관이 되겠고요.
1: 네.
0: 그 밖에도 정말 광주 전역에 전남 광주 전역에 아주 많은 미술관 전시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가지고 네 특히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 추석을 쇠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주 즐거운 그런 문화로 넘치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네요. 자, 처음이 이제 광주 비엔날레였고 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바로 부산 비엔날레입니다.
1: 예.
0: 네, 이제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정상 운영을 포함해서 11월 1일까지 개최하고요. 주제는 다소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불협하는 합창입니다.
1: 오, 불협하는 합창?
0: 네. 뭔가 어느 중고등학교 합창단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그래서 합창 공연이 엉망진창이 되는 약간 그런 청소년 드라마 느낌이 나죠.
1: 그렇다네요. 네. 네.
0: 그런데 말이죠. 은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불협하는 합창이야말로 실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사회로서 또 하나의 세상으로서 반드시 함께 소리를 내는 즉 반드시 하나의 합창이라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공동 주인공들이기도 한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명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 사이에 화목 대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안타깝게 종종
1: 하죠.
0: 있잖아요.
1: 네. 네.
0: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추석에 관람하는 불협하는 화합은 그래서 더욱 뜻깊을

0: 것 같습니다.
1: 아, 의미가 있네요. 네. 자, 전 시간에 이제 제주 비엔날레 소개해 주셨고 오늘 이제 광주, 부산을 찍었어요. 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0: 아, 네, 이 비엔날레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 어떻게 세계의 예술이 되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엔날레인데요. 바로 경기 도자 비엔날레입니다.
1: 아, 비엔날레.
0: 네. 네, 올해 경기 도자 비엔날레는 11월 1일까지 개최되고요.
1: 네.
0: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무려 28개 시군이 개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곳은 이 경기 동남부의 도자 공예로 유명한 세 도시죠. 즉 경기 도자 미술관이 있는 이천시,
1: 네.
0: 또 경기 도자 박물관이 있는 광주시.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광주 비엔날레 그 광주 아니고요.
1: 맞아요.
0: 경기도 광주입니다.
1: 깁니다. 광주입니다.
0: 네. 네. 그리고 경기 생활도자미술관이 있는 여주시, 이 세 도시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땅이 만든다 이고요. 자, 도자는 땅, 즉 흙이 가장 주된 재료인 예술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에게 도자의 근원이 되는 흙, 또 많은 경우에 지구 자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는 흙, 이 흙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그것을 예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 경기도제 비엔날레의 정신인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말이죠. 자, 우리 땅에는 도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흙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흙, 즉 토양이 또 있잖아요.
1: 네.
0: 네, 이 토양에서 나는 식재료를 수확하는 시기, 또 그 음식을 담는 도자인 우리의 여러 식기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경기도제 비엔날레는 추석이라는 우리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명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 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곳의 비엔날레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에 관람하기 좋은 세계 전시, 이것도 좀 마저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번째 전시는 강릉 시립미술관에서 10월 25일까지 개최하는 김종학 개인전 화가 김종학이라는 전시입니다.
1: 네.
0: 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풍경화가 김종학 화백의 대규모 회고전인데요. 이 김종학의 삶과 예술, 그리고 특히 강원도라는 지역이 김종학의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예.
0: 다음 주에 김종학의 예술과 강원도의 생명력을 주제로 전국문화 일주를 준비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드리고 싶고요.
1: 네.
0: 네. 자, 한편 이 화가 김종학이라는 전시는 말이죠. 강릉시립미술관의 2개관, 즉 소롤관과 교동관 가운데 소롤관에서 개최 중이고요. 추석 연휴에는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에만 휴관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시는요?
0: 네, 바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개최 중인 방해자 천지의 마음의 빛을 뿌리며 간다라는 제목의 방해자 화백 회고전이고요. 자, 방해자 화백, 2022년에 타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1: 네.
0: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에서 작업한 작업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추석 연휴 내내 미술관이 정상 운영을 합니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이 이 전시의 폐막일이기도 합니다.
1: 예.
0: 따라서 이번 연휴 아니면 이제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연휴 이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 전시는 정말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기에 또 너무 좋은 전시이라서 말이죠. 네, 명절에 관람하기 너무 좋은 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뭐 귀경길에 이렇게 청주 들르시는 분들도
0: 아, 너무 좋죠.
1: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0: 네.
1: 예. 자, 마지막 전시는요?
0: 네. 자, 이 전시는 사실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참여 중인 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굳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1: 네.
0: 그 주제가 정말이지 추석하고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1: 오, 그래요?
0: 네, 장안의 화제인 바로 그 전시.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월 25일까지 개최하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 당일에만 휴관하는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특별 기획 전시입니다.
1: 네.
0: 네, 자, 추석 수확의 명절이자 음식의 명절인데요. 우리들의 밥상 전시는 한국인의 밥상에 담긴 적인 음식의 생태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고요.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너무 좋다고 진짜 wonderful, so good 이게 완전히 SNS에서 난리가 난 그런 전시입니다.
1: 네.
0: 아,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네. 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음식의 미각적 맛을 넘어 그 문화예술적 가치까지 감상한다는 것

0: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1: 네.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기 좋은 미술 전시회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보름달이었습니다. 뭐 정답을 맞히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7298님이 지붕 없는 박물관인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 보름달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라고 하셨어요. 만이산도 달맞이 명소군요. 7995님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거 닮은 빵, 보름달 닮은 빵 좋아하신다고. 모전자전이지 막내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옥상에서 이번 추석에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 부모님과 보낼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 밖에도 뭐 자녀의 취업, 결혼을 보름달 보면서 빌어야겠다 이런 사연들 많이 주셨는데 역시 가족의 어떤 안전과 또 가족들이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을 함께 비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연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동률의 여행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코다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 즉 Children of the Fathers의 둔말입니다. 17살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루비의 하루는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빼곡합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오빠 레오를 도와 새벽마다 고기잡이 배에 오르고 경매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루비의 몫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동행해서 부모님의 질병 문제를 의사와 상의해야 하기도 하죠. 언제나 가족들의 귀와 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루비의 존재는 필수적이죠. 사실 루비는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하며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가족들이 그런 루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어느 날 짝사랑하는 남학생 마일스를 따라 충동적으로 합창부에 들어간 루비. 선생님은 곧바로 루비의 재능을 알아보고 버클리 음악대학 입학을 제안하죠. 루비는 대학에 가기 위한 오디션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자신의 꿈은 이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0: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가정불화가 지긋지긋한 마일스는 서로를 사랑하며 똘똘 뭉친 루비의 가족이 부럽습니다. 반대로 루비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마일스의 상황이 부럽죠. 하지만 음악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음악은 또 하나의 언어가 되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둡니다. 문제는 루비가 없을 때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둘이서만 조업을 나갔던 날,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해경으로부터 어업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가 정당한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듣기 위해 늘 곁에 있을 순 없어. 가족들이 자신을 통역사로만 대하는 것 같은 기분에 루비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특집 방송 기억하시죠? 이름 석자와 고향, 헤어진 사연을 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8일 동안 이어진 방송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이지연 아나운서에게도 평생 찾아야 했던 가족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50년 동안 생사를 몰랐던 오빠 이래성 씨. 2000년에 기적적으로 오빠를 만났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오빠는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26년이 흘렀는데요. 오늘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의 진행자이자 이산가족 당사자이기도 한 이지연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 네, 이지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나운서 대선배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제가 신입 아나운서 때도 그때도 아침 생방송 하고 계셔서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이 됐네요. 지금 방송하신 지 선배님 얼마나 되셨어요?
1: 정확히는 196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69년, 그냥 69년만 빼고 70년부터 따져도. 56년 됐나요, 그럼?
0: 이야. 아직도 현역에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지금 KBS 3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매일 프로그램 하고 있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 홈쇼핑도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아, 저의 네. 롤 모델이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의 날 때문에 이산가족 하면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오늘 이지연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1: 네, 네.
0: 그 이산가족 생방송도 진행하셨지만 그때는 아니지만 지나서 사실 그 북에 있던 오빠도 만나셨잖아요.
1: 네, 네.
0: 그게 2000년이었던가요?
1: 2000년이었고 우리가 이제 네. 이산가족 방송할 때 1983년이었거든요.
0: 네.
1: 그때 방송할 때는 오빠가 살아 계실까? 아니 이미 그때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0: 아.
1: 워낙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오빠를 꼭 안.

0: 안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다 저의 얘기고 그러나 어차피 진행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고 나서 뒤늦게 예. 2000년도에 살아계신다는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2: 그게 2000년 8월 15일 네.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0: 네네.
2: 진짜 역사적인 날인데요.
0: 네.
2: 그 오빠 그 신청을 이산가족을 찾겠다는 신청을 누가 한 건가요?
0: 아니 저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고 벌써 그 1년 전에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는 50년이 됐구나.
2: 네.
0: 그럼 이제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2: 아.
0: 해서 접수를 하고 있었어요.
2: 네.
0: 그랬는데 2000년도 7월 17일 제헌절 그날인지 제가 방송이 없어서 집에 쉬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KBS 틀으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지금 자막이 나온다는 거예요.
2: 북한에서?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에 밑에 그 KBS에서 쭉 방송을 하면서 자막으로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신청자들이 찾고 있는 자막이 나갔어요.
2: 네네.
0: 연락을 해서 그 이제 바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꿈 같거든요.
2: 예.
0: 오빠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언니나 이제 가족들 이름이 좀 이제 촌스러워요.
2: 네.
0: 분명히 맞더라고요.
2: 오빠가 이래성, 북한에는 네. 이제 이씨를 리라고 하죠.
0: 네, 네.
2: 그러니까 리래성, 두음 법칙을 안 네네. 하니까.
0: 네.
2: 아.
0: 그래서 나만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성함, 그 다음에 언니들 이름, 제 네. 막내 이름까지. 그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2: 그게 다 맞으면 확실한 거죠.
0: 네네. 그래서 바로 달려왔죠. 그냥 방송국으로 달려와서 아. 맞다. 그랬더니 통일부에 가서, 적십자사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적십자사로 또 달려갔죠.
2: 네.
0: 근데 오빠 사진도 없고, 오빠의 직업이 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하고 나이만 있더라고요.
2: 오빠랑 몇 살 때 헤어지신 거예요?
0: 제가 3살 때죠.
2: 3살 때고 이제 그때 2000년도 당시도 벌써 50 넘으셨을 넘었고. 때니까는 네네. 기억도 나지 않을 거고.
0: 네.
2: 예.
0: 그냥 오빠는 18세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으니까 아. 그다음에 68세에 나타나신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코엑스에서 처음에 네. 상봉이 이루어졌거든요.
2: 맨 처음에 코엑스에서.
0: 네네. 그래가지고 예. 한 테이블, 그러니까 한 가족당 우리는 5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5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기서 오빠가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2: 18살 때 헤어진 오빠가 이제 68세가 되어서.
0: 걸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68세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2: 그렇게 닮으셨어요.
0: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걸어 저는 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2: 막내딸이셨죠.
0: 막내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늘 가슴 묶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서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빠였어요.
2: 이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제가 온몸에 전율이
0: 전 지금도
2: 느껴져요.
0: 지금도 가슴이 이상해요. 지금 오빠 만난 지가 벌써 26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어제 일 같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물었어요. 바로
2: 네.
0: 오빠 그럼 신청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네. 아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며칠 전에 보이부에서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더니 날대로 짐을 싸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북측에서 제일 앞세운 이산가족이 누구였냐면 북한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2: 네.
0: 5명을 쫙 전면에 내세웠어요. 개관시인, 예. 인민과학자, 인민화가, 그다음에 오빠처럼 인민배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북쪽으로 다 끌려왔다고 얘기했던 너희들의 형제 자매가 이만큼 훌륭하게 우리는 북한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다.
2: 그러니까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공한 사람들을 추렸네요.
0: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예. 뒤늦게 이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2: 아.
0: 그러니까 오빠도 어리둥절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2: 네.
0: 대충 차려서 거기서 주는 몇 가지 선물, 단체로 들고 나온 선물, 거기서 준 옷, 거기서 준 신발 신고 내려오신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인민배우로 나름 대접을 받고 살고 계시니까 네네. 뭐 조금 안심이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빠가 이지연 아나운서를 알아보시던가요?
0: 아니요. 모르시죠. 그냥 이제 얘기는 네. 들으셨겠죠.
2: 네.
0: 왜냐하면 제 본명이 이점봉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점자 돌림이었거든요. 네, 순할 순 뭐 이해를 갖춘다. 예. 이해. 남녘에서 태어났다. 남. 근데 뭐 학을 보았다. 학.
2: 예.
0: 저는 막내인데 어머니께서 봉황을 보셨대요. 꿈에.
2: 아.
0: 그래서 점봉이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네가 그 막내 점봉이가 맞나? 라고 하는데 오빠 저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빠도 그걸 이제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모든 게 내려와서부터 시작해서 야 나만의 예쁜 여성들이 많구나부터 시작해서 오빠는 어떤 사진이 제일 먼저 신문에 크게 실렸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2: 네.
0: 선글라스 탁 쓰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 딱 어깨를 딱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사진에 크게 신문에 난 거예요.
2: 그러니까 끼가 네. 그 집안에 흐른 끼가 있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네. 보자마자 뭐 바로 난 내려와서 이제 촬영해야 되겠다. 이제 곧 2년 안에 통일된다.
2: 아.
0: 그럼 내려와서 경복궁에 가서 우리 나만의 예쁜 배우들하고 사진 찍어야지 촬영을 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밝고 즐거워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반공 교육에 북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릴 때는 머리에 뿔난 줄 알고 살았었는데
2: 네, 네.
0: 오빠는 똑같아요. 우리 나만의 우스갯소리 잘하고 그 연기 잘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2: 네.
0: 정말 만나는 동안 내내도 계속 퀘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투라든가
2: 네.
0: 체제를 자꾸 선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지요.
2: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녔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거기서 인민 배우고 다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 조선중앙TV에서 계속 저희 가족을 와서 팔로우를 계속 한 거예요.
2: 그러니까 밀착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0: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난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정말 행복하다. 뜨시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 네.
0: 거기서 인민 배우면은 여기서 장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뜨시물에
2: 예.
0: 목욕을 한다는 게 지금 저한테 할 수 있는 자랑의 최고치였거든요.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3박 4일 머물었는데
2: 네.
0: 처음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회식을 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2: 예.
0: 근데 단체 회식을 할 때 강남에 큰
2: 불고기집
0: 갈비식당을
2: 유명한 데죠.
0: 네, 네. 그때 단체였어요.
2: 예.
0: 근데 테이블마다 저희 오빠도 갈비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아빠하고 좀 드시고 나면 꼭 이 소리를 내셨거든요.
2: 예.
0: 똑같으세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아,
2: 참 희한해요.
0: 그런데 네. 옆 테이블을 봐도 고기들을 많이 못 드세요. 계속 거기서 고기를 내오는데도. 그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정말 우스갯소리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거기에 식생활이라는 게 정말 그때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예. 없겠지만 아무리 여기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도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2: 아, 막
0: 내려가서
2: 뭐 먹지 말아라.
0: 보이지 마라. 네네.
2: 못 먹은 사람처럼.
0: 네네.
2: 하, 참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앨범 갖고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0: 네네.
2: 오빠 학창 시절의 사진부터
0: 네.
2: 가족 사진 이렇게 봤어요.
0: 네.
2: 근데 오빠가 벌써 그 교복 입었던 학창 시절부터 조금 친구들하고 다르게 좀 멋도 부리고 끼도 있으셨던 것 같고
0: 머리 모자를 빼딱하게 쓴다든가
2: 맞아요, 맞아요.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형제들 사진
0: 네네.
2: 이렇게 보니까 그 오빠가 유일하게 아들 하나 외동.
0: 네네.
2: 딸들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진짜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0: 그 위로 언니 두 분의 세 번째가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아들 어깨에서 쭉 났는데 딸이 넷에 딸이 다섯에 오빠 하나였어요. 융담매. 근데 이제 상봉장에 둘째 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 언니가 오빠를 가장 그리워하고 왜냐면 바로 밑에가 자기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우쭐했죠. 아, 내가 밑에 아들을 낳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예. 보게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했던 언니는 결국 못 보고 먼저 떠나셨고 물론 이제 부모님도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여서

0: 얘기를 거의 못했어요.
1: 어떻게 숙소에서 좀 가면은 좀 따로 호텔 같은데 들어가면 네. 속 얘기 좀 할 수 있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계속 뭐 묘향산에 가서 촬영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이 암흑의 기자가 한국일보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그 기자분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내가 묘향산에 가서 인혜성 씨 취재할 때 그때 남쪽에 있는 그 자매들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 그런 얘기 외에는 나중에 그저 카메라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천정을 보더니 스프링쿨러를 보시더니 저게 뭐냐고 그게 혹시라도 도청이 되는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아, 저건 아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거는 화재가 날 때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는 거다. 편하게 얘기하셔라 그랬더니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정말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니 내가 집안에서 없어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내가 절절히 느꼈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 얘기조차도 옆에서 누가 촬영할 때는 얘기를 끊이지 못하고 그때 네. 처음으로.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재산은 언젠지 그다음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재산은 내가 모시겠다. 내가 찬물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재산은 내가 모실 테니까 재산 날짜 나한테 적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아휴, 부모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가셨으면 살아있는 거라도 아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북한의 인민배우면은 인민배우 앞에 인민이 붙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되게 네네. 유명한 배우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가 아니고 하여튼 연극 무대에서 그 언니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예술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김정희 위원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희 위원장이 당신도 영화 한번 해보라고 라고 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대요.
1: 인물이 좋으셨나 보네요. 네.
0: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아무래도 마음 속에 그런 그 예술적인 기질이 담아 있어서였는지 첫 번째 작품부터 굉장히 눈에 들어서
1: 네.
0: 오빠가 내려와 사시는 말씀이 그때 백 몇 편을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으셨네요.
0: 네네. 그리고 예. 그 남한의 귀순 1호 그 영화 배우
1: 김혜영.
0: 아, 김혜영.
1: 김혜영 씨. 김혜영 1호. 노래도 부르고 배우였던 예.
0: 그 배우가 2000년도에 오빠가 만나는 장면을 보더니 저 교수님 저기 왜 계시냐고
1: 아, 평양예술대학 출신이었어요.
0: 네네.
1: 맞아요.
0: 거기 네. 이제 오빠가 이제 교수일 때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배우야 현역으로 자랑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 혹시 오빠가 나온 영화를 보신 게 있으세요?
0: 2등 방문을 쏘다를 봤었거든요.
1: 아, 이토히로 부미를.
0: 네네. 그 영화에서
1: 어떤
0: 조병세,
1: 역으로?
0: 조병세 역을 하셨다고 해요. 전쟁 듣기만 했었고.
1: 네네.
0: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그 자료를 구해가지고 특집 방송할 때. 근데 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오빠를 보셨던 탈북민들이 또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1: 아, 영화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네네. 보셨겠네요, 진짜.
0: 네네. 그래서 탈북민들도 몇 번 만났지요. 그랬더니 네. 오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예.
0: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1: 네.
0: 네네.
1: 3박 4일이라고 하셨나요?
0: 3박 4일도 각자 뭐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게 정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집에 방문은 못한다. 성묘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단체로 만나는 거 이외에 개별 상봉은 짧게 만나서 우리가 단체 상봉도 이를테면 뭐 식사하는 거라든가 길어야 4시간?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나니까.
1: 50년 기다렸는데 정말 감질만나게.
0: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딱 정해진 시간이어서 두세 시간 정도 길어야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그 몇 시간도 안 돼요. 네, 네. 한 20시간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세월이 워낙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오빠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기나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오빠를 만난 시간 정말 찰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0: 네.
1: 그런데
0: 네. 네.
1: 그 짧은 만남을 이제 끝내고 나서 지금

0: 2000년이니까 또 26년이 흘렀잖아요.
1: 네.
0: 그 뒤에 오빠랑 어떻게 연락이 닿지는 않았나요?
1: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주변에서 그러세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0: 네.
1: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좀이라도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런데 저는 꼼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잘못 제가 연결해서 만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실까 봐. 한때는 오빠가 너무 이쪽에 내려와서 그쪽으로 볼 때 너무 자유분방하게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았거든요. 각
0: 네.
1: 신문사에서 오빠 취재하고 저 취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돼 있던 것들 때문에 심지어 숙청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0: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까요? 예.
1: 저 한동안 잠을 못 잤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한 채 세월은 흘렀고 그러고 한참 뒤에 역시 강릉에 사시는 먼 사돈이죠. 오빠의 며느리의 친척이 작은아버지인가 평양 가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친척끼리 만날 때 그 편에 KBS의 이전 아나운서한테 이 사진을 좀 전해다오 해서 오빠가 대를 이었다 이 얘기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0: 네.
1: 손자를 보신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외손녀밖에 없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소원이다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하고 만나고 난 뒤에 손자를 보신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뭐 생사를 알고 너무 반가웠던 그 짧은 만남이 뭐 너무 좋았지만
1: 네.
0: 그 뒤에 헤어짐은 정말 또 다른 슬픔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제2의 예. 이산인데
0: 예.
1: 저는 수없이 많은 이산 가족들을 만나서 방송을 하면서 실은 처음에 제가 상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무척 컸지만 한켠으로 죄송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전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KBS를 통했던 적십자차를 통했던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서 만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인원만 허락하다 보니까
1: 네.
0: 누군가는 뭐 거기서 탈락하고
1: 네.
0: 소수만 채택이 된 거니까.
1: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오빠가 그리우면 바로 임진각으로 가고 만나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 오빠 생신 때 또 임진각 달려가서 하염없이 서 있다 오고
0: 네.
1: 지금도 불현듯 오빠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특히 아버지 생각나면은 오빠한테 달려가요. 오빠가 33년생이시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네.
0: 그때 뵀을 때 2000년도에 68세셨으면 지금 살아계신 90이 훨씬 넘는 나이.
1: 그 앙상한 몸매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생활습관병은 없으실 테니까 우리 주변에도 지금 90세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아직도 희망은 잃지 않지만 그래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0: 네. 진짜 오빠가 살아계시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런 제가 건강해야죠.
0: 네.
1: 건강해서 그다음에 오빠와 함께 조카들을 이제 보는 게 꿈이죠.
0: 만약에 오빠를 만나신다면 지금 만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제일 하고 싶으세요?
1: 너무 많아서.
0: 예.
1: 많아서. 일단 오래 사시면서
0: 예.
1: 왜냐하면 나름 오빠 자녀들도 그 일가를 이루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귀한 손주가 자라는 모습
0: 네.
1: 오래오래 보시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죠. 네,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오빠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2년 안에 통일된다 막 기다려라 하셨잖느냐.
0: 네.
1: 통일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빠 소원대로 남한에 내려와서 그 예쁜 여배우들하고
0: 예.
1: 영화 촬영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조카들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많이 보고 싶어요.
0: 예.
1: 왜냐하면 뭐 하여튼 평양 산원의 의사로도 있고 영화 연출가로도 있고 다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카들도 고모가 보고 싶겠죠.
0: 예.
1: 보고 싶을 것 같아요.
0: 고모가 남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0: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1차 처음이었잖아요. 네네. 83년도는 우리 남한에서 이제 6.25 때 막 헤어지고 막 이런저런 사연을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난 거지만 남과 북에 있던 이산가족이 만난 건 그때 2000년도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게 정례화돼서 계속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거지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그마저도 지금 중단이 돼서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산가족들이 숫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줄었죠.
1: 네네. 워낙 많이들 이제 세상 떠나시고 이제 내일 이산가족의 날이어서 네. 또 행사장 가서 제가 또 진행을 맡게 됐는데 저는 연로하신 이산가족들 가서 뵐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손 콕 잡고 제가 기적을 맛봤지 않느냐.
0: 네.
1: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기적을 일어나기를 좀 기다려주시라. 건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0: 네.
1: 한 번. 근데 정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지지난해도 그랬고 많이 미국에서도 오세요.
0: 아.
1: 이산가족의 날에.
0: 네.
1: 이 공간 안에서. 그냥 우리 KBS에서도 한번 행사를 치렀었고 호텔에서 큰 행사할 때 이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위로를 해드리는데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멀리 미국에서도 오시고 때로는 벌써 2세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네. 2세가 대신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잊혀져 가죠. 많이 잊혀져 가는데 1세들 떠나셔도
0: 네.
1: 2세들이어서 제가 지금 조카들 막 보고 싶은 것처럼 꼭 만나고 싶은 것처럼 2세들도 사촌끼리 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아직도 혹시라도 생존해 계신다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숙모가 됐든 그런 꿈을 다 지금 안고 하루하루 지탱해 가시는 이분들이 하루빨리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1: 만나셔야죠.
0: 그 이산가족 1세들만큼의 간절함은 아니겠지만 근데 2세들은 평생 부모님의 그 애달픈 거를 보고 자랐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네네.
0: 사실은 2세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1: 네.
0: 이게 3세로 넘어가면 사실 남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1: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실은 그게 저는 우리 KBS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저가 늘 꿈으로 갖고 있던 이산가족 기념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거제 포로 수용소 가서 50년대 전쟁의 그 자취를 다 보면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어린아이들도 가서 보고 교육의 장이잖아요.
0: 네, 네.
1: 우리 이산가족 기념관이 KBS에 세워져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모든 영상이든 자료를 가지고 잘 만들어내면 훌륭하게 그 역사의 장으로
0: 네.
1: 그리고 2세든 3세든 다시 또 공감하면서 전쟁이 일으킨 이런 참상을 다시 느끼면서 혈육이라는 게 또 뭔가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0: 네, 네.
1: 가족이라는 게 뭔가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지금 이제 이산가족 기념관을 세우는 게 이제 남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꼭
1: 네네.
0: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지연 아나운서 하면 저희가 이제 83년도 KBS 이산가족 찾습니다 생방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0: 이거 뭐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도 저희가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얽힌 그런 사연들 내일 한번 다시 모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우리 6.25 전쟁 당시 이산가족으로 50년 만에 오빠를 만났기도 했고 또 83년에 KBS 이산가족 찾습니다 생방송에 신기원을 세웠던 아나운서 이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28.8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는 낮 기온이 높은데요. 지금 지점상으로 봤을 때 서울 도봉구가 33.2도까지 기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일부 영중면 지점도 32.3도 등 오늘 30도 안팎의 기온을 주로 수도권에서

0: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에서 30도까지 예보된 가운데 서울은 오늘 30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고요. 세종과 대전 29도, 광주도 서쪽이라서 30도까지 높은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28도, 부산 27, 강릉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10도에서 15도가량 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 해안은 높은 너울도 예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겠고요. 글피에는 곳곳에 비가 살짝씩 지날 것으로 예상돼 추석 당일은 비 예보가 곳곳에 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기온이 일교차 크게 벌어지다가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7000선 지키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초반 160포인트 넘게 고점을 높이다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 밀리며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0.19포인트 상승한 7017.91에 코스닥은 1.89포인트 하락한 834.3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초반 반도체주 강세 속에 2% 넘게 갭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3% 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1% 넘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반도체 기판, 항공과 자동차, 원전 및 건설, 증권 등은 좋은 흐름 보인 반면 엔터와 보험, 방산주, 화장품과 석유화학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노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8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바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3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약 5.75% 상승한 8만 5,8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5일 동안 7% 이상 올랐고 석 달간 상승률은 약 35%에 이릅니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나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가 배달의 민족 모 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한 기업 결합 사전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은 국내에서도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AMD 주가는 전일 대비 약 9% 급등해 미 동부 시간 오전 11시 기준 615.99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AMD의 시가총액도 약 1조 50억 달러 안팎이 되는 등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MD는 엔비디아,

로드컴, 마이크론에 이어 미국 반도체 기업 중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웅진식품이 다음 달부터 아침햇살, 하늘보리 등 주요 제품 20여 품목의 가격을 평균 7% 인상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웅진식품은 지난해 2월 하늘보리, 자연은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 이후 올해 상반기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며 현재 유가도 오르고 있어 가격 인상 억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제휴 마케팅 서비스 가입 신청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제휴 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하려 했으나 내국인 주민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출근인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처럼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대부분 지방이 다소 덥겠습니다. KBS 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율을 담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치인의 이해상충 부분과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은행 예금 유출을 둘러싸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2: 오늘은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뒤로 가면서 거의 다 상승폭을 까먹은 전강 후약 장세였고요. 코스피, 코스피 오늘 0.15%. 아, 막판에 그래도 다행히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17로 어쨌든 7,000선을 종가로 지켜준 거는 뭐 오늘 분명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고 보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1%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0.2%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834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초반에 2% 한 중반까지인가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고요.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까지 사흘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순매수에 이어갔고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던 또 규모도 꽤 컸던 기관이 오늘은 소폭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기관 이 수급은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나스닥 2% 넘게 급등할 정도로 좋았는데 매크로주들이 오늘 좋았고 그러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매크로 상황이 워낙 좋았고 특히 오늘은 메타가 주가가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1: 네.
2: 메타가 이렇게 두 자리 수 이상 급등한 거를 요 몇 년 새 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굉장히 올랐는데 그 이유가 메타가 최근에 출시했던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게 아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 쪽 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12시 반쯤부터 이제 상승하던 게 꺾기 시작해서요. 2시쯤

0: 전후로 해서 상승폭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추세가 꺾였던 거는 오늘 이스라엘이 뭐 가자 지역을 또 공습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는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유가가 슬금슬금 상승 전환을 했고요. 국채금리도 또 유가 오르니까 또 따라 오르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 심리 조금 위축이 됐고 그런 이 매크로 상황이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또 투자 심리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2시 좀 안 돼서부터는 역시 이제 자사주 매입 완료고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오늘께 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소위 말하는 2시의 마법이 또 재가동을 해서 상승폭이 좀 빠르게 축소가 됐는데 막판에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를 해서요. 반등을 살짝 하면서 7천선을 지키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거는 일부 아직은 일부 업종이 조금 국한되고 있다. 지금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1: 네.
0: 삼성전자 오늘 뭐 한 5%까지 급등을 하다가 결국은 쭉 내려와서 플러스 0.9% 마감이 됐고 그나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오르다가 오늘 마이너스 1.5%. 오늘은 좀 비교적 변동성이 좀 두 종목이 좀 컸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기판주들은 오늘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확정됐다라고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다시 원전 건설주들은 강했고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는 섹터가 항공주였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무려 8% 둘 다 올랐는데 유가가 오늘 많이 떨어졌던 거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영향들이 좀 오늘 좀 항공주들의 오랜만에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까 그 메타가 발표한 에이전트 서비스 뮤즈가 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이게 지난 8일 날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게 사실상 이게 처음 이런 게 나온 거죠. 뭐 그동안에 서버단에서 에이전트 서비스가 있는 거 활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상대로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사실상 이게 메타가 처음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뭘 이제 에이전트한테 얘기 뮤즈한테 얘기를 하면 뮤즈가 알아서 뭐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쭉 지가 알아서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심지어는 상품까지 다 결정을 해서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럼 결제해줘. 그러면 결제까지 하는 이런 이제 약간 정말 이제 그야말로 비서 서비스인데요. 메타가 오늘 아예 공개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거였는데 이용자가 자기 중고차를 좀 팔아줘 했더니 이제 다 알아보고 가격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제일 좋은 그런 가격대 이제 이런 가격대에 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또 알아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팔았다. 이런 사례를 좀 메타에서 공개를 좀 할 정도로
1: 네.
0: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물론 이건 뭐 잘 된 뭐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 서비스 내용이었고요. 오늘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던 거는 이 결국은 AI 서비스 자체가 에이전트 서비스 자체가 이제 추론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CPU 즉 이제 이 컨트롤링하는 CPU의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될 거다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뉴욕에서는 ARM, 인텔, AMD 주가가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CPU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용 기판 또 서버 안에 들어가는 소켓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기 때문에 이 서버 관련된 기판주들 그다음에 소켓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그 메타의 뮤즈 서비스 관련된 시장의 어떤 그 큰 급등 이 부분의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 게 하나는 AI 산업의 수익화 모델이 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 클라우드 업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메타의 뮤즈 서비스는 결국은 이 B2B가 아니라 B2C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AI를 통해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중요한 메모리와 관련된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 부분이 조금 더 덜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는데요. 최근 5년간 명절 수익률을 또 분석해본 결과가 나왔다고요?
0: 예, 이게 추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추석 효과라는 게 아니라 명절 효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명절이 이제 연휴가 기니까 보통 명절 전에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팔거나 네. 이런 뭐 분들이 많고 실제로 수익률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1: 그런
0: 실제로
1: 생각이 듭니다.
0: 예, 실제로 해 보니까 뭐 다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숫자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코스피 수익률 그 코스 추석 연휴 직전과 이제 연휴 끝난 뒤에 이제 이걸 비교를 종가를 비교를 해 보니까 플러스 0. 0.41% 이 정도 나왔고요.

0: 최근 5년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에다 보니까 이제 오른 해가 두 번이었고 내린 해가 세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추석 5년 기간 동안에 4년은 연휴 동안에 S&P 500의 등락 방향이라 또는 연휴 직 후에 그 첫 거래일 코스피의 등락 방향이 같아서 결국은 연휴 이후에 그 연휴 동안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 또 미국의 뭐 국채 금리라든가 유가 이런 뭐 매크로 지표들 원 달러 환율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연휴 끝나고 첫날 좀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 뭐 그거는 맞는데 그게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날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너무 추석 효과 명절 효과에 연연하시면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마디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장중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뭐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추석 관련 소식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추석 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물가 상승률보다 용돈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0: 예, 이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01년에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 5년치 추석 연휴에 송금봉투 서비스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용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부모 세대에게 보낸 용돈 1인당 평균 21만 원 정도. 이게 2021년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인 5년 전에 15만 원대에 비하면 한 38% 정도 용돈이 좀 증가를 한 건데 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3.8%여서 한 3배 정도 용돈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연령별로 부모님한테 얼마나 용돈 드렸는지 보니까 20대는 평균 한 19만 원, 30대가 한 22만 원, 40대가 24만 원. 역시 뭐 수입이 늘어나니까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그런 용돈을 부모님들한테 주는 걸로 나타났고 또 자녀나 또는 이제 손주들한테 그 준 용돈 이것도 좀 늘었는데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송금액이 11만 원 정도. 이거는 5년 전보다 16% 정도가 증가해서 역시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10대가 평균 8만 원, 20대가 11만 원, 30대가 17만 원 했는데 아니 무슨 20대하고 30대도 용돈을 받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학생인 경우도 좀 있고 해서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층이 받은 용돈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보니까 중학생이 7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대학생은 9만 원인데요. 대학생은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한 생각 좀 들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이 용돈 증가폭이 컸던 건 중학생이었습니다. 37%나 오는 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1: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송금봉투를 네. 쓰신 분들이 이제 용돈을 더 많이 드렸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용돈 같은 거 주실 때 참고하시길 좀 바란다.
1: 그러니까 많은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클래리티법이 지난 15일 미국 상원에서 한 표차로 부결됐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이 법안, 도대체 무엇일까요? 클래리티법은 한마디로 가상자산을 주식 같은 증권으로 볼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규제기관도 따라야 하는 규칙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원하는 금융권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리를 원하는 가상자산업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줄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런 보상이 허용되면 은행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이를 막는 건 기존 은행만 보호하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원의 반대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수익을 놓고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클래리티법은 빠르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려는 법안이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먼저 세워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선명하게 만들려는 법안, 클래리티법.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일주일 전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좌초됐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잠깐 하락하다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일주일 전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좌초됐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생깁니다. 왜 좌초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법이 뭔지부터 이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 법 이름이 클래리티잖아요. 명확성 네. 법안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명확하지 않길래 명확성 법안이냐라고 보자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자면 금융 상품이라고 했을 때 보자면 주식이 있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규제를 관할하는 우리나라는 다 금융감독원이 다 이렇게 감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증권은 SEC라고 네. 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요. 상품은 이제 그러니까 뭐 파생시장 같은 거 요거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을 해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감독을 하는데 사실 어떤 감독기관에 다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1: 두 감독기관이요?
2: 네, 네. 보통 다 그렇죠. 이제 어떤 이제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잘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면 상품 감독하는 곳하고 증권 감독하는 곳하고 어디가 더 힘이 셀 것 같으세요?
1: 증권이 세죠.
2: 증권이 세죠. SEC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암호자산 이게 크립토 에셋이 등장을 한 거예요.
1: 네.
2: 자, 이거는 증권일까 상품일까 불명확하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기도 좀 왈가왈부하다가 결과적으로 상품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1: 네, 비트코인은 근데, 상품이다.
2: 네, 근데 이더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소랑설레가 많이 오갔습니다.
1: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비트는 상품인데 이더리움은 또 논쟁이 있다는
2: 네,
1: 거예요?
2: 네. 이더리움 논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불명확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SEC가 더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1: 네.
2: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립토 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인정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1: 네.
2: 아니 무슨 새로운 자산이 어디냐. 기존 감독체계에 편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에는 모든 코인은 대부분 증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1: 네.
2: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증권 코인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어쨌든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모금하는 방식이 ICO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코인을 파는 거죠.
1: 네.
2: 우리가 이제 IPO라고 하는 것을 ICO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SEC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코인은 증권인데 이놈들이 ICO를 해가지고 자기 코인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등록 증권 판매가 되는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니 정확한 요건을 지켜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갖고 마음대로 파네? 야 잡아들여 라고 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증권법 위반으로 100여 군데를 소송을 걸었어요. 대표적인 소송 걸었던 데가 이제 리플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1: 네.
2: 이러면서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야 우리 증권 아닌데 왜 자꾸 증권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면서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뭔가 법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SEC가 증권이라고 하면 증권법 대상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 증권 아니에요. 우리 법 위반 안 했어요. 계속 소명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1: 네.
2: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뭐 어디가 SEC 증권이고 뭐는 증권이 아니고 그래서 관할 영역이 어디는 SEC고 어디는 CFTC고 명확히 해주자. 이걸 명확히 해주면 무슨 그 이점이 생기느냐.
1: 네.
2: 크립토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언젠가 SEC에서 소환장이 날라들까를 염려하지 않고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해지니까 기존에 법적으로 불명확해서 이 판에 끼어들기를 주저했던 이른바 전통 금융권이나 빅테크들도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명확하게 해주면 이제 미국 내 크립토 시장이 이제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1: 네.
2: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았듯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미국이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갖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자체는 거의 반대의 사유가 좀

0: 없어 보이는 부분인데
1: 네,
0: 근데
1: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됐다고 하니까 네네. 그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중요한 건데 이 법에서 굉장히 첨예한 어떤 논쟁이 있었다는 네. 얘기가 되는 네. 거죠?
1: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첨예한 논쟁은 일단 아까 말한 이 법 명확성, 이 법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이었습니다.
0: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1: 네. 이게 아, 그 네. 어,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은 아마 조금 이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어, 그 지난해 뭐 지니어스법인가 그거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0: 네.
1: 지난해에 통과됐던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클래러티 액트가 아까 규제 명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제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면 발행과 유통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시장이 클 수 있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도 강조했듯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니어스와 클래러티 두 개가 이제 통과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0: 네.
1: 지니어스는 지난해 통과가 됐고 이번에 클래러티 부분에 있어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가 지니어스 법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0: 그러니까 테더나 뭐 아니 그 서클 같은 그런 미국의 네. 클래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가 그 자기네 서클에 이자를 주지 말아라.
1: 네. USDC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네. 너네 서클사가 그 USDC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게 명시돼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렇게 이자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예금 안 하고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아예 이자 지급 금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통사가 이자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이자를 주고 있어요. 지금 유통사가.
0: 아, 그러니까 발행은 뭐 서클 같은 회사가 네. 하지만 그거를 유통하는 거는 다른
1: 네.
0: 그
1: 예를 들면 지금
0: 비탈중앙 아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사들 뭐 유통하는
1: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디파이 같은 데서 네. 이제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예요.
0: 코인베이스,
1: 네. 그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USDC를 만약에 자기 거래소에 들고 있으면 코인베이스가 USDC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줍니다.
0: 아 발행사는 못 주는데 유통사는 네. 주는군요.
1: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주냐라고 예. 보면 서클이 코인베이스한테 돈을 줍니다. 왜? 그래야지 코인베이스가 열심히 유통을 시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자기네 발행량이 늘어나죠. 그럼 자기네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밀접하게 초기부터 관련을 맺고 서클이 발행을 하면 코인베이스가 유통을 책임지는 구조로 나와졌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유통사가 이자를 그 소비자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거 많이 써라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막 Q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자를 주게 되면 내가 먹는 마진은 좀 줄더라도 Q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나의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갖고 왔는데
0: 네.
1: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아까 왜 지니어스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했냐라고 보지만 예금 빠져나갈까 봐라는 거였잖아요.
0: 예.
1: 지금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를 보자면 1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1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미국이 원한 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주로 이제 해외가 되겠죠. 자금이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걸 원해요. 가장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금이 빠져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이쪽으로 오는 건 괜찮은데 미국 내에 있는 자금이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1: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0: 거죠. 도움이 안 된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사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유통사도 주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클래러티 액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자 지급 금지지 보상은 줄 수 있습니다.
0: 네. 그거는 이제 이 크립토 씬에서 말하시는 우리는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쓰시잖아요.
1: 아 그게 아니라 네. 이자라고 하는 거 네.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나오는 거.
0: 네.
1: 그 이자인데 이 보상은 뭐냐면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구조는 돼요. 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0: 네.
1: 이에 대해서 이게 사실 보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기존 금융권 특히 이제 그냥
0: 그 보상도 예를 들면 서클이면 서클로 나가니까 그런 건가요?
1: 서클로 나가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보상도 같은 크립토로 나가서 그런 건가요?
1: 아, 아니요.
0: 보상이
1: 아니요.
0: 다른 뭐 현물로 나가나요?
1: 아니요, 아니요. USDC 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 이자 네. 그러니까 이자 느낌으로
0: 결국 거죠.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이자냐 보상이냐 구분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아, 그렇죠. 이거를 네. 약간 이자는 지급 금지되는데 보상은 된다라고 하면 네. 유통사들이 각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실상 이자 형태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0: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같은 게 오니까 맞아. 그게 뭐 이자든 보상이든지 간에 어차피 똑같은 놈이 맞아. 오기 때문에
1: 나한테는
0: 우리로 따지면은 뭐 만 원이 오냐 아니면 스타벅스 쿠폰이 오냐 이게 되게 그쵸. 다른데 이쪽에서는 이제 같은 걸 주시니까 그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자를 지급 금지하는 거에는 다 합의하지만 또 보상을 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유통사들은 또 보상을 하고 싶었나 보네요.
1: 그러니까 그래야지 네. 보상을 줘야지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커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 은행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자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0: 사실상 이자.
1: 네. 그래서 네.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또 규정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아예 이자 지급 금지. 보상도 금지, 다 금지를 원했고요.
0: 아,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부결된 클래리티 법에서는 이자 지급 금지만이었는데
1: 네, 보상은 허용이 돼 있어요.
0: 이 법을 굳이 반대한 이유는 이자 지급 금지만으로는 못 맞고 보상도 싸그리 다 금지해야 된다 네네. 하고 되게 강경파가 반대한 거군요.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네. 지금 올라간 거는 이자는 지급 금지 명시적인 하지만 네. 보상은 줄 수 있는 구조였어요.
0: 네. 보상은 논의가 얘기가 없었기 네. 때문에. 네.
1: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근데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보상 안 주면 시장이 커지겠어라는 거죠.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약간 우리 개념이 좀 한국이랑 다른데요. 이 은행 예금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네, 우리는 주잖아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2% 준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거 아니에요.
0: 아, 이제 그 미국은 예금 이자가 굉장히
1: 거의
0: 작군요.
1: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수수료 떼갑니다. 그 계좌 유지 수수료라고
0: 네.
1: 그 계좌에 얼마간의 돈이 없으면 1,500달러 제가 쓰던 은행은 1,500달러가 네. 없으면 이자를 떼가요. 15불씩.
0: 그건 뭔가 400년 전 영국의 그 은행의 역사랑 굉장히 비슷한데 금보관 수수료를 받아갔었거든요.
1: 네,
0: 초창기 때.
1: 네, 네.
0: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네.
1: 네, 네. 거의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예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겠어라고 하는데 미국 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까지 미국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네. 아무튼 그런데 특히나 이제 큰 은행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 은행들입니다. 커뮤니티 미국의 은행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지역민들이 자기네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해야지 그 돈 가지고 뭘 하는데
0: 네.
1: 저기 스테이블 코인을 했더니 얘가 3% 준대라고 하면 그쪽으로 다 가버릴 수 있잖아요.
0: 아.
1: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은행에서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0: 근데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 수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반대를 한 거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네네. 한 거니까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퍽 들긴 하거든요.
1: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을 이제 그 이제 클로처라고 해가지고 토론 네. 종결 그 투표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절차적인 건데 아무튼 그 투표를 했어요. 60표를 받아야 돼요.
0: 네.
1: 지금 현재 미국 상원의 구성은 공화당 53,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계 무소속 47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60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구조적으로 60표를 받으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7표를 갖고 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충 53대 7이 될, 43이 될까라고 했는데 47이 될까? 근데 뚜껑을 네. 열어봤더니 지금 현재 보자면 총 100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불참했어요. 아파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네. 그리고 그러면 공화당 쪽에 53표는 최소 나와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아니라 공화당 그러니까 찬성 49.
0: 공화당에서 4표가 빠져나간 거군요.
1: 반대 50이 돼버린 거예요. 4표가 빠진 겁니다. 지금
0: 네.
1: 보시면 네. 그 반대표의 구성을 보자면 민주당 44.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 불참해서 그렇고요. 이제 무소속 이제 두 명은 민주당 성향이라서 그렇고 공화당 이탈표가 4표가 있어요. 자, 4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고 네.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보자면 중간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간선거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누군가건 무슨 말을 하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일단 당선돼야
0: 내 정치.
1: 되고. 내가 당선돼야 네. 되죠. 공화당 당론이 이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선되려고 하면 지역 커뮤니티 뱅크에서 어마어마한 뭔가 압력, 로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도 게다가 이게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까 수잔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의식해서 진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 세 명은 그냥 진짜 반대표를 던졌다는
1: 네네네.
0: 거예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네. 지역 여론 신경 써야 되고 게다가 이 보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뭐 이탈표 나와도 크게 대세 지장 없다 보니까 이탈표를 한 거고요. 톰 틸리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클래러티법의 통과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여서 뭔가 그 협상을 하고 뭔가

0: 좀 중재안을 만들고 하던 분이에요.
1: 예.
0: 근데 이분도 반대했어요.
1: 그 사람은 왜 반대를 했는데요?
0: 이게 전략적 반대입니다.
1: 아, 전략적 반대요?
0: 네네.
1: 그럼 뭐 어떤 전략적 반대죠?
0: 아, 이게 미국에 네. 제가 무슨 이 법안 그 재정 시스템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1: 네.
0: 이게 아까 말한 클로처 투표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무산이 되면 이걸 또 다시 만들어서 상정하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 아,
0: 네. 그런데 네. 재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부결이 됐는데 이걸 재심의 절차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좀 절차가 짧아져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재심의 절차를 받으려고 하면 재심의 절차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수 쪽에서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톰 틸리스 같은 경우에 본인 찬성하잖아요. 그럼 다수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재심의 절차를 제기할 수 없어요.
1: 아, 다수.
0: 다수 그러니까 쪽에서 해야 돼요.
1: 다수 쪽에서 해야지 재심의가 가능하다.
0: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아니라 반대가 다수였잖아요.
1: 일부러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0: 일부러 반대로 간 거죠.
1: 아, 너무나 통과시키고 싶어서.
0: 네, 네.
1: 사랑하니까 이별하는 겁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네. 이 다수 쪽으로 가서 반대를 표를 던지면서 재심의 절차에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근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실제로 재심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1: 네. 네,
0: 민주당 아니죠 공화당에서 보기에도 야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이 법안은 지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아 그게 현실적이고 근데 네, 현실적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반대를 했습니까?
0: 민주당은 아까 말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월가랑 친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까 말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느슨했어요.
1: 네.
0: 근데 그나마 민주당이 계속 입김을 넣어가지고 조금 규제를 강화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지역은행 쪽에서 반대가 나온 거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런 그 월가랑 친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의 어떤 기득권을 좀 위협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거는 다 어느 정도 다 절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직자 윤리 조항 이해 충돌 방지 부분 간단히 말해서
1: 네.
0: 트럼프가 자꾸 코인 사업해서 돈 버는데 이거를 클래러티법을 제정을 하면 야 이거 아예 트럼프가 제도적으로 대놓고 돈 버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 클래러티 법에다가 트럼프가 코인으로 돈 버는 거 못하게 막는 강력한 금지 조항을 넣어두자라는
1: 네.
0: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1: 네.
0: 처음에 이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 낸 거는 되게 느슨한 조항을 넣었는데 민주당이 그거가 우리 합의 못하지? 라고 했더니 공화당이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다시 최종안 냈어 라고 한 게
1: 네. 네.
0: 그게 이제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일요일 날 딱 이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80%를 수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80%니까 그때 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오, 야 드디어. 이게 근데 공화당이 수정안을 냈다는 건 백악관에서도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1: 네.
0: 내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딱 했으니까 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통과되나? 다들 막 되게 좌절했거든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1: 네.
0: 갑자기 수정안이 나왔고 80%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수정안을 딱 내고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법안을 살짝 뜯어봤어요. 근데 뜯어봤더니 80%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야 보니까 20%가 액기스인데 그 20%는 수용을 안 했네 라고 민주당이 네. 반발한 거예요. 그 민주당이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안을 넣어서 다시 공화당에 던졌어요.
1: 아, 그 짧은 시간에 또 다시요?
0: 네, 던졌어요. 야, 이거 수용해라고 했더니 공화당이 보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반영이 돼서 클로처 투표에 올라간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공화당이 애초에 제시한.
1: 공화당 안건이 네.
0: 올라가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1: 네.
0: 다 같이 반대했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공화당 쪽도 이거 분위기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역 민심 의식해서 반대표 던진 거고.
1: 그러면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양당이 첨예하게 좀 쟁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0: 일단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가 자꾸 코인 사업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코인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거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직자 윤리 조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안 했어요. 사익축을 안 했어요.
1: 아, 네.
0: 네,
1: 그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큰 사익축은 않았다.
0: 네, 네.
1: 네.
0: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의 이제 연방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 조항에 따르면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대통령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약간 신기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막지 않느냐. 야, 이거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요구해서 공화당이 받아들였는데 공화당이 받아들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공직자 및 배우자가 이렇게 사익 추구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1: 아, 공직자와 배우자가 포함됐군요.
0: 네네.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직계가족. 우리 넓혀라라는 거예요.
1: 아, 플러스 직계까지요?
0: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보자면 그 부인이 멜라니아 여사가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냥 그 내조를 하세요.
1: 네.
0: 주로 코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1: 아들들이잖아요.
0: 네. 근데 만약에 클래러티법 조항에 따르면 이 아들들이 사업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1: 아.
0: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직계가족까지 넣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한 건 뭐냐면 즉각 매도 혹은 백지신탁. 뭐.
1: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다 팔거나, 백지로 맡기라는 거예요?
0: 네. 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고요.
1: 네.
0: 공화당이 제시한 건 뭐냐면 백지 신탁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매도예요.
1: 아.
0: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건 인정을 해주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신규 코인 발행 금지 뭐 이렇게 아, 신규 사업
1: 금지 앞으로 금지.
0: 근데 민주당은
1: 공화당은 앞으로 금지.
0: 지금까지 한 거 다 팔아라.
1: 아 민주당은 싹 다 누적해서
0: 네, 네 맞아요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싹 다 누적해서 다 팔아라라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게 사실 코인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면
1: 네.
0: 너무 강력하잖아요.
1: 주식이라고 해도 되게 강력해 보여요.
0: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이 코인에만 이렇게 강력한 윤리 조항을 들이대느냐라는 게 이제 공화당 측의 주장이고 민주당 쪽은 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강력한 윤리조항을 넣어놓은 거야라는
1: 네.
0: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계가족 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이론상 만약에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면 아들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코인 사업 팔아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의 그러면, 직계 아들이니까요. 네.
0: 그러면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어요?
1: 아유
0: 못 받죠.
1: 그 부분이 20%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20%가 아니고 뭐 그게 80%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0: 네.
1: 거고 결국 이걸 못 받았고
0: 네.
1: 결국 원한 대로 올라갔으니까 민주당은 당론으로 모조리 반대했다. 네.
0: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 집행권한이에요.
1: 네.
0: 그 공화당이 제시한 건 뭐냐면 집행권한 주가 있고 연방 있잖아요. 공화당은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방검찰총장이 연방검찰이 이걸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기소할 수 있는 권한.
1: 네.
0: 근데 민주당에서 야 연방검찰 누가 임명하니?
1: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0: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민주당 주장은 주검찰총장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주 단위에서 보자면 민주당 쪽 주도 많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공화당이 알았어 우리가 그러면 주 검찰도 하고 그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어요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안이 받아들여진가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뜯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1: 그것도 왜 어떤 네. 부분이 아니에요?
0: 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아니면 그 연방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연방 검찰한테 우리 이렇게 할 건데 해도 돼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1: 아,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0: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연방윤리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 검찰이 이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연방윤리청이 보기에 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이해 충돌 여지가 없는데? 라고 하면 수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말만 열어준 거지 사실상 연방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1: 소위 수사 개시권이 연방에 있는 거군요.
0: 네, 거의 사실상.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거는 말만 바꿔준 거지 거의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해서 반발한 거고 공화당의 주장은 뭐냐면 공화당의 주장도 좀 일리가 있어요. 이 클래러티법이 연방법이에요. 연방법인데 왜 주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1: 네.
0: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주장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판을 보면 민주당의 약간 주장이 약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두고 양당이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0: 네.
1: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결국 존재했고
0: 네네.
1: 그 결과는 이제 부결이 돼버린 거고
0: 네네.
1: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뭐 의원이 있었지만
0: 아 근데 이제 대세 지장이 네. 없죠 지금
1: 그렇지만 지금은 클래리티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과가 이제 뭐 난망해졌다고 보는 게
0: 네,
1: 합리적이네요.
0: 맞아요. 네네 그 이제 올해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건 또 어떻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중간 선거가 또 11월에 있으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기대했던 코인 그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0: 그래서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부결되기 네. 직전 아까 말한 민주당이 딱 제시했는데 공화당이 우리 그거 못 받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아.
0: 그래서 실제로 부결이 난 다음에 더 떨어졌고요.
1: 네.
0: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1: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니 뭐 주가 사는 남자 같은 그런 겁니까?
0: 왜 그런 거냐라고 네. 보자면 이게 클래러티 법 법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명확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럼

0: 하는 쪽에 있어서 여러 규제를 5년간 면제한다고요?
1: 네, 여러 가지 뭐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에 좀 샌드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해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0: 더 좋아졌네요.
1: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클래러티 법은 일단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SEC가 발표하는 거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친크립토적인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FTC도 야 그럼 우리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줄게라는 식의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CFTC 의장이 나와서 클래러티가 부결돼도 우리 CFTC는 크립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준비할 거다라고 이제 아예 자기 성명을 냈어요. CFTC
0: 네,
1: 그 홈페이지에다가.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규제 측면에서는 뭐야 오히려 좋아 상황이 된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법으로 뭔가를 규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더 완화적인 내용으로
1: 네,
0: 발표가
1: 맞아요.
0: 되었다.
1: 네.
0: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1: 네.
0: 거군요.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 집단들의 의견들 다 종합하다 보니까
0: 네.
1: 조금 완전히 친크립토적은 아니었어요. 좀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제 법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규제 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이 그냥 우리 친크립토 완전히 열어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가 됐잖아요.
0: 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1: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행정명령,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건 정권 바뀌면 끝입니다.
0: 예, 뭐 그렇긴 하지만요.
1: 영속성이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크립토 업계에서는 뭐 한 2년 보는 건가요?
1: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그 아베라고 하는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는 그 아베라는 곳이 있거든요.
0: 예.
1: 거기 창업자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크립토 업계는 우버 전략을 취해야 된다.
0: 우버 전략.
1: 네. 우버가 뭐냐면 우버가 굉장히 약간 규제 기관과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낸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깔아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게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0: 아, 일종의 대마불사.
1: 네, 맞아요.
0: 너무 커져버려 다 쓰게 하고 나서 문제가 되더라도 없앤 이전으로 못 돌아가게.
1: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아베 창업자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 수장은
0: 네.
1: 지금 다 열어줄 테니까
0: 네.
1: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 우리가 열심히 서비스를 키워가지고 더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야 된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머릿속에는 정권이 바뀔 거라는 게 거의 깔려 있고.
1: 아 뭐 깔려 있다라기보다 네, 준비를 해야죠.
0: 네, 거의 깔려 있다는 수준이고 근데 그거 전에 최대한 시장을 넓혀놔야지.
1: 그렇죠.
0: 그렇게 안 될 거다.
1: 시장이 커지면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아, 그러면요. 저희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다른 가상 그러니까 RWA라고 해서 실물 시장을
1: 맞아요.
0: 토큰화하는 것도 있고 등등 분야가 굉장히
1: 네네네.
0: 많은데 어떤 분야가 되게 앞으로 커진다고 보고
1: 그래서 약간 3번 자료 보시면 지금 RWA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 증가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0: 네.
1: 지금 RWA가 주로 이제 미국 국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그 SEC에서 토큰화 주식에 대한 혁신 면제 법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토큰화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RWA의 개념을 좀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1: 그냥 간단히 말해서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0: 네.
1: 주식도 코인으로 만들고요. 그 좀 유식한 말로 토큰이라고 바꾸겠습니다.
0: 네.
1: 코인하니까 조금 없어 보이니까 토큰으로 바꾸고.
0: 예를 들어보면요.
1: 예를 들면요.
0: 네.
1: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0: 예.
1: 삼성전자 주식을 코인으로 만듭니다. 토큰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히 말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업비트에서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한 주 살 때 한 27만 원, 8만 원, 28만
0: 네.
1: 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28만 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28만 원 있어야지 그 한 주를 사잖아요.
0: 예.
1: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만 원어치만 사고 싶어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만 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코인을.
0: 아. 네. 쪼갰기 때문에.
1: 네, 다 쪼개기가 가능한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거를 제가 우리 최상욱님한테 보내고 싶어요.
0: 예.
1: 주식을. 그럼 이거 실물 주식은 어떻게 줄 수 있나?
0: 실물 주식이요?
1: 어떻게 줄 수 있지?
0: 증여로 주시면.
1: 증여.
0: 네.
1: 아, 증여할 때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0: 뭐 어떻게 아니,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주신다면 받을 의향은 있지만.
1: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정도인데
0: 네.
1: 코인으로 있으면요. 그냥 제가. 그 우리 최상욱님 그 지갑에다가 제 삼성전자 만 원어치 코인을 그냥 전송하면 됩니다.
0: 아 기술적으로?
1: 네 기술적으로.
0: 네.
1: 그냥 어디 뭐 중간에 예탁결제 뭐 이런 거 거치지 않고서.
0: 네.
1: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만 비유하니까도 그런데 글로벌하게 보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투자 굉장히 쉽죠. 그런데 전 세계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시장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0: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C만 있으면 미국의 엔비디아를 뭐 0.1주를 살 수 있는 길이 아주 편하게 열리는 겁니다.
1: 아, 그럼 미국 상장 기업이 RWA라는 그런 걸 통해서 토큰화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증권 시장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 돈을 토큰으로 바꿔서 그 토큰으로 미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24시간.
0: 더 놀라운, 더 네. 놀랐다기보다는 자, 이게 그 지금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SEC 의장이 처음 취임 일석을 한 얘기 뭐냐면 온체인 나스닥, 온체인 금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을 온체인화하겠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1: 네.
0: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갖고 오는 그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전 세계 금융을 미국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금융을 온체인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이제 코인 주식 같은 거 미국 국채도 그렇고 다 코인으로 만들어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을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모든 부가 미국 시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금융 시장으로.
1: 근데 지금 이미 대부분 다 그냥 실물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미국으로 많이 가지 네. 않습니까? 네.
0: 그걸 더 확산 아, 근데 더 빠르게
1: 그 제도적으로
0: 되는 거죠.
1: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토큰화를 하면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0: 더 집중되겠죠.
1: 이런
0: 더 집중이 되겠고요. 그 여기서 하나 또 부수적으로 생긴 효과가 뭐냐면 네. 미국에 있는 좋은 주식을 살 때, 미국의 국채를 살고 싶을 때 지금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1: 아. 큰 그림이 있었구나.
0: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만 뭐 달러 패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 망을 통해서 돌아다닌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다 온체인화 시켜버리면 자산을 이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지리아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금융 은행 계좌 20% 30%밖에 안 되지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7, 80%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속에 있는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다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발행하게 되면 1달러치 미국 단기 국채를 들고 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미국은 아무리 자기들이 국채를 찍어도 누가 사줄까를 걱정 안 해도 되죠.
1: 아.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다 사줄 거 아니에요. 네.
1: 그런데 현재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그러면 실물 자산 토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그렇게 확장이 덜 된 건가요?
0: 그렇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쓰임새는 코인 사는 데 쓴 겁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제 코인
1: 원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면 코인 사는 데 쓰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물 자산을 사는 데 쓰게 해야지 확장이 잘 될 것 같다.
0: 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사는 데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이제 실물 자산 결제 이걸 다 확장을 시켜버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 지금 한 3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될 텐데요. 재무부가 추산한 건 30년에 2조 달러 될 거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뭐 희망인지 아니면 진짜 추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온체인화가 돼서 이른바 이제 토큰화가 다 돼서 자산이 그리고 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접근하게 되면
1: 네.
0: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 금융 자산은 다 스테이블 USDC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원화 정도는 아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살아남는 화폐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1: 네. 그거는 되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둠스데이 스토리처럼 들리는데요.
0: 맞아요.
1: 일부에서는.
0: 사실 그래요. 네. 네.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큰 꿈, 비전과 꿈이 있는데
0: 맞아요. 네.
1: 아직 생각보다 덜 커진 건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0: 지금 여러 가지 규제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른바 빅 플레이어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클래러티 법안을 베이스로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덜 갔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0: 아니요. 클래러티 법으로 해서 법적 명확성을 줘야지 네. 빅테크 그리고 금융사들이 이 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금융사들이 지금 막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해지면 아마 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 지금 이 법이 약간 좌초되면서
1: 네.
0: 혹시 그 속도가 조금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규제기관들이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1: 근데 그건 또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선택이 애매한 상황이 되기는 해요.
0: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네.
1: 어쨌든 오늘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양당의 입장이 뭔지도 좀 잘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부결됐는지도 좀 더 아마 명확해진 것 같고요. 아마 가상

0: 자산 쪽에서는 역설적으로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오늘 말씀하시고
1: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예전에 개나 소나 오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르는 것만 오르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0: 아, 마지막 조언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다 보면 콧잔등이나 이마에 땀이 맺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라고 할 때도 있고 송골송골 맺힌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송글송글이 아니라 송골송골이 맞는데 모음조화 현상이 일어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송골송골이란 말은 땀이나 소름, 물방울 따위가 살갗이나 표면에 잘게 많이 돋아나 있는 모양을 뜻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니 코에 땀이 송골송골 돋는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목욕탕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목욕탕의 천장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음조화가 일어난 송골송골과는 다르게 깡총깡총 같은 표현은 모음조화가 일어난 형태가 바른 표현이 아니고 모음조화 현상에서 벗어난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오손도손이란 표현은 비표준어고 오순도손이 표준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둘 다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에는 모음조화가 일어난 형태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 높습니다. 서울이 30.1도까지 올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도를 기록하며 지금 벌써 사흘째 30도의 낮 최고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온은 서울의 경우 평년 이맘때보다 무려 5도나 높은 기온입니다. 이맘때라면 낮 최고 기온이 25도 정도여야 맞는데요. 전국 최고 기온 흑산도입니다. 30.6도까지 올랐고 그 밖에 30도를 넘긴 곳 전주, 광주, 홍성, 보령, 동두천, 구미 등 전국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역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기온이 약간 1, 2도 정도는 낮에 떨어지겠고요. 추석 당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등 점차 추석 연휴 맞바지로 지나갈수록 낮 기온이 대부분 27도 안팎으로 많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0: 는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모레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 예보가 있고요. 글피에는 일부 동쪽 지역과 또 글피 늦은 밤에는 중부 지방의 곳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남부와 제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재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5-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런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 발전을, 2호 사업으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3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보고했다고 한 산자위원이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작전 병력이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작전 중에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4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보름달이 25일 오후 5시 34분 떠 밤 11시 31분 가장 높이 떠 있을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놓여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 49분입니다. 대형 태풍 두지안이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 도쿄 등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했으며 곳곳에서 도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실종됐으며 지바현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추분인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처럼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다소 덥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낮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에선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거부 사유 설명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행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먹는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맛있게 요리하고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 순환의 과정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가를 소개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공식 거부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네. 예상하신 바입니까?
3: 예상했어요.
1: 아, 네. 예, 거부할 것이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네네. 행태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재재청을 거부했을 거라고 봤고.
1: 최근에 행사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셨군요.
3: 또 하나가 이 대통령의 이 재재청은 사실 헌법적 근거는 없어요.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헌법. 헌법에는 그 이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련돼서 충돌이 있을 때 네.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없어요. 저 어떤 면에서부터 제도적 미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 3자에게 어느 부서도 독단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네. 헌법 정신이거든요.
1: 예예.
3: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는 어떠한 권한도 형식적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 지금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데 뭐 다른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사법 구태타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건데
1: 네네.
3: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에 그 뭡니까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1: 네네.
3: 그거는 야당 여당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보는 건 좀 무리다. 논리적으로 네. 좀 비약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대법원장도 헌법적 근거가 없는 건 맞는 얘기 같은데
1: 네.
3: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런 형식적인 권한으로 완전히 격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3: 양쪽이 다 논거가 있어요.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법원을 비판한 논거가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거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1: 네.
3: 논거도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건

0: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핑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사법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농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거 왜냐하면 그런 한 번도 관례가 없거든요. 관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어느 부서 대통령이나 국회나 대법원 법원에게 어느 특정 권한을 우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 네. 임명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이건 이런 그래서 협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 협의의 관행이 깨진 거죠. 그 대법원장은 조금 더 자제하고 더 협의를 시도했어야 되고 협의를 했으나 이제 합의가 없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 네. 행정처장의 얘기는. 그래서 충돌이 됐는데 이번에 또 재재청을 했는데 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건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1: 네.
0: 특정인을 이게 완전히 정정화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데 이건 지금이라도 대법원장도 과도하게 이렇게 나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서면으로 네. 했지만 말이죠.
1: 네네.
0: 이건 정말로 지켜본 수밖에 없다.
1: 그래요. 네. 자 지금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찬호 의원님. 자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고 네. 뭐 어느 쪽에 더 이게 더 비중이 있는 것이냐 이거는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2: 중요한
1: 다른데.
2: 건요. 네.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법원 구성을 하는 그 구성권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을 누가 대법원을 운영합니까?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님,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대법원 조직과 구성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법이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 해당 조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에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임명을 하거나 지명을 하는 거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은 정부와 협의할 것도 없이 대법원장이 그냥 전종철 진행자가 적입니다 하면은 전종철 진행자 제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회에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갖는데 지금 헌법학자들한테 들어보니까
1: 네.
2: 이 임명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일단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에 일단 그것이 놓여져서 국회에 들어가서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거기서 안 되면 그건 이제 국회가 입법 그 어떤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근데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회가 동의를 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흠결이 있어서 안 된다 하면은 거기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고 동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자가 모두 권리를 갖되 기본적인 베이직 권리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갖는 거죠. 앞으로 대법관, 대법원을 앞으로 이제 계속 그 판결을 해야 되고 사법 질서를 잡고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법관이고 그 대법관 재청권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1: 네.
2: 이것을 지금 완전히 대통령 이번에 전례 없이 완전 형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을 정말 마비시킨 것은 청와대고요.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고육지책이지만은 저는 가장 헌법적이고 원칙적인 올바른 조치를 내렸다고 봐요. 시대의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대의 저 합헌적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시대의 결정이다.
2: 네, 시대의 결정이고요.
1: 좋은 이거, 뜻으로?
2: 이거 좋은 뜻이 아니까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시대의 결작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대의 저는 그 당연히 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청와대가 별별 이상한 지금 그 뭐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금 사법 독립을 또다시 지금 짓밟는 폭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전혀 먹힐 거 없죠. 뭐냐 헌법적으로는 전혀 얘기도 안 되는 그 말이 궤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판 지원 뭐 어쩌고 그러는데
1: 네.
2: 지금요. 당장 경찰 수사 이 말도 안 되는 보안수사권 없애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연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지금 올해 11만 건이던 게 지연된 게 지금 벌써 몇 달 만에 16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좀 있으면요. 이 검찰 없어져 보안수사권 없어지는 10월 되면요. 20만 건이 지금 경찰 쌓인다고 합니다. 아 이거부터 초래한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재판 지원 운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공석해가지고 지금 치안불안 야구행 거친다면 이 정부에서 지금 경찰청장 왜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대형 체제를?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부터 반성이나 먼저 하십시오. 네.
1: 자 지금 이제 강찬호 위원은 각자의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마지막에 봐서 아 자기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할 때 이거를 임명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도 있고 각자 권한이 있는데 재재청을 하라 이 자체도 어떤 헌법 질서를 되게

0: 저 어떻게 보면 저 어지럽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아주 뭐 헌법 질서나 사법 질서를 어떻게 지킨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님 말씀 중에 이렇게 뭐 서면으로 그냥 제청했고 협의가 부족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협의가 잘 안 된 배경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법원이 협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한 건지 청와대가 어떤 특정인을 고집하다 보니까 시일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래도 최종 그 협의는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정도는 진행해야 돼서 한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돼서
1: 그렇죠. 예, 예. 협의가 안 됐다. 협의는 했는데 예. 합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네. 그런 나름의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선호가 달랐던 거죠.
0: 그렇죠.
1: 그건 분명하죠. 예. 아, 그게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문제예요. 이제 재청을 하면은 이제 관례는 대법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0: 네.
1: 아, 누가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협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0: 네네.
1: 그래서 대략 협의를 하다 보면 이제 대충 어떤 인물로 좁혀지겠죠.
0: 예, 예.
1: 대한민국 대법관 정도 될 정도면 말이죠. 무슨 뭐 범죄자는 아닐 것이고. 근데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발생했다고요.
0: 예, 예.
1: 물론 그때라고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의 선호가 항상 같았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조율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재청을 하고 헌법 제104조 102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0: 네네.
1: 재청을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국회에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0: 네네.
1: 대통령한테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 재청안을 받아들여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야 돼요.
2: 바로 그겁니다.
1: 임명 동의안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0: 네.
1: 협의가 안 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임명 동의안을 내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 임명 동의 여부를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반대로 임명 동의안을 낸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임명해 주시오라는 동의안이라고 해석한 그런 해석이 있어요 지금.
0: 네네.
1: 이게 어떠한 것도 각 헌법학자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뭐 소설다수로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헌법학자가 네. 아니라서. 그런데 이걸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청하고 대통령 임명은 사실상의 형식적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네네. 임명이라는 거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장 그럼 대법원장에게 아예 임명권을 줬겠죠 헌법에서. 대법원장이 재청하다 임명해라 그냥.
0: 네네.
1: 대법원 내이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회의 임명동의도 필요하고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겠죠. 선출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임명도 따로 뒀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말로 333% 이건 뭐 무한소수니까
0: 네.
1: 3자로 나눠서 각자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정치적인 협의에 의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0: 네.
1: 그게 관례가 깨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야의 주장은 뻔해요. 지금 이쪽은 사법구태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헌법을 형해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강찬도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0: 네.
1: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건 똑같은 무게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결정이 좀 희대의 자랑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꼭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하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과거에 그 2004년도인가요? 그 수도 옮기는 문제.
0: 네.
1: 그때 그 문제가 결국은 헌재에 의해서 관습법이 위배된다라고 그랬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정치학적인 그 논란이 이런 거였어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 이제 선출 권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선출 권력이 결국은 이 헌정주의에 의해서 침해됐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0: 네.
1: 결국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라는 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의 선출 권력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헌법이 또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선출 권력이 아니라고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지금.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교묘하고 중첩적으로 얽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헌정주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충돌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적 네. 정당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덜하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과도하는 것도 전 정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그러니까요.
0: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나만 네. 더 드려볼게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진행을 하면 자 이게 어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네. 대법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이거를 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이 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각자.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어쩐 속내랄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0: 조희대라는 사람과 민주당과 쭉 지내온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1: 있죠, 지금. 있죠. 예.
0: 뭐 그 가장 큰 사건이 대선 1년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거. 그 판결을 내린 것도 과연 이게 그 정치권 그 정치에 개입했다고 이제 보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고 네. 뭐 반대쪽에서 반대 정파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거기부터 쭉 왔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머릿속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까지 막 사법부 때리기 여러 가지 그 이력을 겪어왔거든요. 히스토리를.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떤 특정 판사를 고집했다면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재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재판할 사람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인가 재판관을 쇼핑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뭐 이런 것들 그건 좀 세부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조희대라는 사람이 겪어온 히스토리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에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사법체계 흔들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단순히 그럼 왜 협의를 했냐 안 했냐. 협의 그 자체도 정말 협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뭐 우리가 그 무시를 하고 한 건지 하려고 그랬는데 특정 사람을 계속 고집하니까 협의는 안 되고 민주당에서 빨리 임명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이라 그럴까요? 뭐 차선을 내놓은 건지 여러 가지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 숨어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냐 이거죠.
1: 전 출발이 저는 네. 파기환송이라고 봐요. 저는 파기환송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좀 봅니다.
0: 네.
1: 어떻게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무죄가 나온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냐고요. 그거는 물론 그 대법원장의 권한일 수 있죠.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게 헌법도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지지가 뭐 당선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괜찮은 높은 유력한 후보인데
0: 네네.
1: 그 후보의 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파견 무죄가 나온 거를 유죄로 하시오라고 이거는 민주당의 뭐 성향 이런 걸 떠나가지고
0: 네.
1: 대법원장으로서 전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행위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0: 네.
1: 또 그전에 사법부 독립 문제 뭐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건. 항상 그건 민주정부에서 항상 있어 오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 독립 문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보다 전 결정적인 게 그 파기환송이라고 보는 것이고 명백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희 추론이에요. 지금 100% 전 추론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다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발발을 하고 또 재재청을 했는데 전 재재청도 저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주장을 저도 했습니다.
0: 네.
1: 재재청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또 그런 일단 법원에다가 이 재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협의합시다.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데
0: 예.
1: 어쨌든 대법원장이 그런 데다가 헌법조사가 없다고 또 재재청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이건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어느 게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결국은 정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적인 심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린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이 대법원장 둘 다 헌법기구인데 헌법기관들이 충돌한 거예요. 그건 각자의 주장이에요.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사법 구태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네. 야당대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논리는 똑같아요. 100번 얘기해봐야. 다람이 쳇바퀴도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럼 계속 충돌하고 대법원장이 공석에 두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멀었잖아요.
0: 내년 6월인가요?
1: 아직 멀었죠.
0: 네네.
1: 내년 6월이니까. 이건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충돌하다가 또 다시 완화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대법원장도 좀 누그러뜨려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수위 높은 비판하는 비난하는 것 좀 삼가하고 그래서 협의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협의. 그래야지 이거 언제 서로 비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0: 네. 네.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강찬호 위원.
2: 좀 전에 저는 최 교수님 뭐 다른 말씀은 참 제가 유익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3심 재판이 문제가 있다.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애초에 누가 봐도 633 원칙이 강행규범이에요. 원래 이 강행규범 그대로 하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렇게 3심이 나올 사람.
0: 네.
2: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혐의 내용만 보면 정말 엄청난 굉장한 범죄들을 저지른 그런 혐의들을 갖고 재판을 무려 5개나 받는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세운 민주당이 잘못이죠. 민주당이야말로 굉장히 저는 헌법을 지키는 자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 거인데다가 자,

0: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1심을 저 6개월 지금 해야 되는 1심을 무려 16개월이나 끈 건 뭡니까? 그러니까는 저 뭐냐 거기에 대해서 3심이나마 그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정치적인 거죠? 그것은 가장 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 그때 아닌 말로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실상 그 온 국민의 많은 국민의 반대가 분명하고 헌법상으로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계엄을 저질러서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꼭 이재명 후보만이 그렇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더군다나 정식으로 재판을 열면 예? 그 저 대통령 선거 전에 3심을 받을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그런 거 각오도 안 하고 내나요?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만약에 그거하고 문제 삼으시려면은 저는 그러면 저 그 1심을 6개월 해야 될 걸 16개월이나 끈 그 판사 그 사람부터 문제를 삼아야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럼 명백히 이재명 봐주고 살려주려고 마음먹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청와대는 자꾸만 대통령 재청 임명권이 법원은 지금 저 자기네 재청권이 우리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이러는데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최정규 수석님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상에 모두 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방식이 이래요.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갖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에게 되게 하지만 대통령은 먼저 국회에 보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그 이후에 본인이 임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회의 권한이 먼저 성립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국회가 만약 동의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대통령은 임명하고 대통령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결격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럼 그때 대통령 임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이렇게 무력화해버리는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 만들어와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대법원장은 새롭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후보들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음향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 저 손봉기 안 되니까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또 내라. 누가 봐도 지금 김민기 후보 이 판사 이 사람 지금 하라는 신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올리면 또 국회 가는 보는 거 거부하고
1: 그럼 모양새가 네. 어떻게 되냐 이거죠.
0: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요. 네. 누가 봐도 끝까지 김민기가 김민기 재청할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밖에 그렇게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원칙과 헌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누굽니까?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충돌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부가 한 사람은 대법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지금 대법원 돌아가는 상황 지금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상황 서로 간에 밤에 부부니까 공유가 혹여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서 앞으로 사심제를 이민주당이 도입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내 아내가 판결한 전고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남편이 또 들여다보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제척 기피한다지만 헌법재판소도 그건 큰 부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판사 쇼핑, 대법관 쇼핑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과거에 자기 관련 사건 무죄 때려준 이력이 있는 그런 판사 기어이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좀 약간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이번에 이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인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두 명 더 해야 돼요. 두 분이 더 물러나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지금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재재청을 요구하고 그 사람은 거부해버리면 이게 대법원이 뭐가 됩니까?
1: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것까지 생각했다? 그건 100%
0: 봤다고 봐요. 네. 앞으로 두 번 더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더라고요. 조희대가 잘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물러서서 절충점으로 다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새로운 후보 한다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이제 맞들여가지고 계속 청와대가 그렇게 대법원 공격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헌법과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 자, 그게 그러니까 지금 김민기 판사를 임명하기 전까지 끝까지 이럴 거라고는 단정할 근거가 없어요. 김민기 판사는 제외할 수 있죠. 김민기 판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해충돌 얘기 우리 강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김민기 판사는 아마 청와대에서 내심으로 이건 한계가 있겠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청와대에서 우린 그런 생각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부부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대법관이 되면은 그런 비판에 어떤 그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김민기 판사 때는 그렇다고 단정하는 건 논거가 좀 과도하다. 논리적 공

0: 이게 좀 크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1: 네.
0: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뭐 제가 드린 말씀도 일리가 있게 느껴지고 제가 얘기한 거지만 강천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여야의 주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관례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약에
2: 받아들일 경우
0: 받아들이면 계속 이렇게 된다. 예. 그건 주장할 수 있어. 그건 예. 우려할 수 있는
3: 아주
0: 거죠.
3: 아주 맞습니다.
0: 반대로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대로 이 그 서면 제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협의 없이 그냥 무조건 대법원장이 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돼요. 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아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분명 임명권이 있다고 104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서면 제청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서면 제청한 거 아닙니까? 내 의견 따르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모양새가.
2: 임명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나요?
0: 임명 동의안은 안 낼 길이 없죠.
2: 임명 동의안은 내고.
0: 근데 임명 동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2: 그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이제 임명인데.
0: 아니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임명 동의라는 얘기는 이 사람 임명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판단해달라는 게 물론 깔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해석이
2: 네.
0: 이 사람의 제청이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 A라는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청와대는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3: 그건 좀 네. 예, 말씀하시죠.
0: 아니, 그래서 네. 임명 동의안을 낸 다음에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임명 동의안을 내고.
2: 네.
0: 그러면 이제 국회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다수니까. 부결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 네네.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재제청은 아무래도 좀 무리다. 그게 헌법에 적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 청와대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꼭 대법원장도 꼭 아무리 설령 그게 협의가 안 돼도 그렇게 서면으로 그냥 한 번도 우리 헌정사에 한 번도 없던 일인데.
2: 그러면 최 교수님 네.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0: 그렇죠. 그렇게 하면 대법원장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걸 또다시 재제청을 바로 거부해버리니까
2: 네.
0: 정치적으로 정면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헌법기관끼리.
3: 제가 네. 교수님 말씀을 딱 두 가지만 의견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2: 당연히.
3: 그 지금 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대통령의 동의권은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대통령은 분명히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동의권이라 저 맨 마지막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국회는 네. 동의권이 있고요.
2: 예, 예.
3: 지금 모든 3부가 다 대법관의
2: 임명에
3: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 동의가 서로 있더라도 대통령은 내가 판단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흠결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 임명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임명권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임명권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통과 의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걸 굳이 교수님 입장으로 다시 한번 그럼 해석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한 거가 되죠. 왜냐하면 임명권 국회가 동의하는 순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임명권은 없는 거고 지금 딱 대법원장이 자기한테 제청했을 때 그 길목에서 딱 막아버리면 된다는 건데 그건 교수님 당신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고로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헌법학자들 제가 지금 두 명한테 듣고 왔어요. 대통령이 동의하는 이 최종적으로 임명할 때 대통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동의하나 안 하는 건 대통령 뜻대로 다 민주당이 움직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소수당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지금 대통령이 고민이 되겠죠. 국회 넘기면 국회에서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다음에 내가 임명 안 해버리면 되지만 굉장히 국회의 지금 동의를 무시하냐 뭐 이러니까 그러면 고민이 되겠지만 그런 고민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헌법상 동등하다고 한 것처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좋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수입니다. 자, 이분도 똑같이 손봉기와 함께 재청됐는데 이분은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좋다고 통과시켜줬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재청권하고 임명권 대법관 재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은 두 권한을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고 그다음에 사전협의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혀서 다만 관행상 하는 거는 뭐 그냥 그게 좋겠지만은 하여간 법률로 법에 규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주진우 의원이 물었더니 헌법과 법률에 바로 요 재제청 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막 가려질 문제가 됐지만 없다라고
2: 없다.
3: 했습니다. 네,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2: 그동안에 이제 관례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3: 예.
2: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김포에서 송내까지는 13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송내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양 분기점부터 노고산 터널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 까지 15km 정체.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안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역시 15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인천 방향은 양재에서 용인까지 9km 정체인데요. 이후로 서용인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저 해외 출국해가지고 외교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일날 강원식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밝혔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순방 돌아오면은 그걸 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데 자, 뭐 아유 뭐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뭐 가볍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 최창렬 교수님, 강원식 비서실장이 왜 사퇴했을까요?
0: 뭐 인사에 대한 책임이죠. 네. 인사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국정을 쇄신한다고 했던 2기 내각인데 그게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거의. 용인 후보자 사퇴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어떻게든 살리려 했던 것 같은데
2: 네.
0: 김승원 후보자가 더 이슈가 됐죠. 더 이슈가 되고 뭔가 어쨌든 이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서 이걸 만회하고 뭔가 쇄신하려 했던 게 인사였는데 그게 이제 뭐 무너진 거죠. 인사가 안 된 거죠.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이 비서실장이 뭐 추천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알 길은 없는데 그 인사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와대 예, 있고 예. 인사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위원장은 물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네. 지명을 했으니까 어쨌든. 예, 그럼 예.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책임 뭐 탄핵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인사위의 책임을 지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도 사실상 사과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월 9월 18일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2: 예.
0: 반성을 했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13번이나 나왔다는 거고 나왔고 그래서 저는 강우식 비서실장이 인적 쇄신에 책임지고 인사 검증에 잘못된 것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2: 네.
0: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뭐 사의가 수용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래요.
0: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울 거예요 아마. 강우식 비서실장이 무난한 인사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여야 간의 평가가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2: 네.
0: 어쨌든 이런 이 정책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싶은데 네. 나는 졸업시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거
2: 네,
0: 아니겠습니까?
2: 네. 결정하지 않았다. 네,
0: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청와대 발 뭐 여러 가지 힘든 악재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2: 네.
0: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래요. 네. 총체적 책임을 졌다. 네. 말씀이시고요. 강찬호 의원님.
3: 저는 강우식 실장이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내가 총대 메고 떠나갑니다. 이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색한 게 전 대통령이 또 막 짐짓 모른 척하면서 뭐 우리 강 실장이 뭐 졸업을 하려고 하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누그러뜨리는 저는 그 강훈식 실장이 지금 상당히 말은 못하지만 섭섭하고 또 화도 나고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졸업이라는 표현 써가면서
2: 네.
3: 좀 누그러지 그런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순방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까?
2: 네.
3: 한 가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내일부터 추석 아닙니까? 추석 밥상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인사참사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정말 누구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 지금 인사위원장 제일 인사 이제 이슈 인사 어떤 정책에서 제일 최고 저 어떤 형식상으로 책임져라는 비서실장 물러났는데 우리 국민 상당수가요 진짜 인사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현지 라인이라는 말 그것도 네. 벌써 여당 인사가 방송 사전 토크에서 했다가 벌써 뭐 나중에 지금 농담이다 이러지만은 아니 땐 연기의 굴뚝 날이야. 아 거꾸로 됐구나.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날이야. 이런 지금 얘기가 굉장히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네. 그 근거가 있어요. 왜 저것도 드러난 근거. 이건 청와대도 인정한 거예요. 첫째 강선우 성평등 용해는 아닙니다. 강평등 아니 강 죄송합니다. 강선우 이분도 역시 성평등 가족부 장관 낙마했는데 그때 그 통보해 준 사람이 전화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인가요.
2: 네.
3: 그걸 딴 데도 아니고 한겨레 진보신문에서 보도했고 결국 그거 갖고 강훈식 실장이 유감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 이미 기 보도된 것이고.
2: 앞으로 강하게 네. 경고했다 그런 네. 얘기도 했죠.
3: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이것도 또 아주 그때 화제가 된 건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금은 의원 됐지만 그때는 비서관이었던 김남준 청와대 비서관한테 야 아니, 김남국이죠. 죄송합니다.
2: 김남국.
3: 남구가 우리 저 내가 홍모를 자동차 산업협회장 좀 추천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은 강훈식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우가 좀 도와줘 그랬더니 네 형님
2: 협회장인지 네. 전문지 어떤 네, 간부였어요.
3: 자동차 네. 협회관 간부 네. 자, 하여간 자리 좀 도와줘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네 훈식 형님하고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거 빼박으로 카메라 걸렸죠. 자 이거 두 가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최근 여당 인사가 그 유튜브 방송 직전에 사전 토크에서 또 한 이야기. 이 적어도 세 가지는 이건 빼박으로 다 나온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저 뭐냐 김남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국 강력 경고한다고 강하게 경고한다고 그때 또 그 강훈식 실장이 무슨 죄입니까? 왜 본인이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2: 계속 경고만 해요?
3: 경고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 저라도 말이죠.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다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그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금 책임 안 지고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냥 대신 지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를 더 파야 되고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 저는 왜 이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이른바 경기 성남 거꾸로 성남 경기 성경 라인이다 경성 라인이다 네. 이런 말이 계속 있는데 이거 대통령이 정말 분위기 쇄신하고 국민 민심 다독이려면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2: 그래요. 아주 공식적인 만약에 인사 라인이 아닌 데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부실할까? 사람들이 원인을 묻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된 얘기지만 흘러나오는 게 지금 경기 성남 라인이다. 김현지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국감에 나와라. 뭐 이런 공세를 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여당이 응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이 문제가 이제 야당이 계속 이슈화 시킬 거예요. 예. 국감에서. 작년 국감 때도 김현지
3: 총무비서관 당시.
0: 총무비서관 때 국감에 출두해라 말아라 이게 뭐 계속 이슈가 됐던 거예요.
2: 그래가지고 인사가 아마 부속실장으로 났을 거예요.
3: 부속실장 예. 그것도 그때 너무 눈에 띄었죠. 국감 직전에 갑자기 또 인사를 바꿔버리고
0: 부속실장은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네. 안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이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거는 제가 볼 때 희박해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던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근거라고 내세우는 김남구 의원이 얘기했던 거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근데 그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아, 평소에 그런 행동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함정 의심할 수 있죠.
2: 네네.
0: 게다가 여당 패널인지 전 여당 패널 야당 패널이.
3: 여당 패널 맞아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0: 아니, 아는데 네. 단어 자체는 별로 안. 민주당 소속이니까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 마이크 꺼주자고 했다는 건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3: 죄송합니다. 강선우 건. 강선우 장관 지명 그 관련해서 전화를 김현지
0: 당시 그건 보도가 된 거고.
3: 네, 그것도 보도까지 됐죠.
0: 그건 보도됐어요. 예,
3: 그것도 말이 안 되죠.
2: 근데 지금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이크 꺼졌을 때 그 말했던 네, 그 부분이 그분이 민주당 부대변인 하던 분이에요.
0: 하던 분이니까. 예. 이미 신명도 많이 나왔어요. 얘기도 했는데 굳이 얘기 안 하는 건데.
3: 아니요.
0: 예.
3: 네,
0: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없어. 근데 그거 두 가지 사실 김남구 예. 의원이 얘기했던 거 작년에 그 한겨레 보도했던 건 놔두더라도
3: 그것도 사실 큰 거죠.
0: 아, 큰 거죠.
3: 장관 지명자를
0: 세 가지인데 이제 그건 지난 이번 인사를 보면은 네. 그건 지난 이제 강선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였고
2: 예. 이번에 용해인
0: 후보자하고 이제 김성원 후보자인데
2: 네.
0: 이걸 이제 김현지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거 뭐 누구냐 알 길이
3: 김현지라고 하기는 어렵고
0: 네. 네.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뭐 안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 이겁니다. 지금 계속 이게 보도가 되고 이 야당이 이슈화 시키는 데다가 지금 국면이 이제 어젠가 리얼미터에서 일.

0: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과연 인사에 개입했냐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거기다 의혹 규명은 불가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 그래요. 이게 이제 강찬호 의원님 보시기에 탄원서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그럼요. 보시는 건지. 네, 그렇죠. 그 전까지 민주당은 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했고
2: 그렇죠.
1: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 그랬거든요.
2: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문과 눈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이 세 가지 이 말과 문장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1: 그래요?
2: 이 민주당의 네. 눈물겨운 김승원 일병 구하기. 그런데 결과는 아주 참사로 끝나고 말았지만.
1: 그럼 김민석 네. 대표는 지금 와서 뭐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당연하죠.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김민석 대표가 할 기회가 있었어요. 취임 30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갑자기 취소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무대를 스스로 그냥 저 열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뭐야 갑자기 개헌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어차피 개헌이 연임 개헌이나 이런 거 대통령 빌드업 위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하던 차에 이렇게 지금 꼭 사과해야 될 대목에서 돌연 사과는 안 하고 개헌을 꺼내니 야 개헌은 정말 영원한 우리 민주당의 방패 그냥 방탄 조끼가 되고 있는 건가?
1: 국민에게 네. 그게 잘 먹힐까요? 지금의 저기 얘기가?
2: 개헌이요?
1: 예.
2: 안 먹히죠. 왜냐하면 그 바로 지금 말한 대로 개헌을 꺼내는 것도 적정한 환경과 명분이 있을 때 꺼내는 거죠. 국민들이 뭔가 야 이제 정말 이거 헌법시대 문제에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국민들은 뭘 느꼈습니까? 이 정부 인사가 정말 형편없구나. 그리고 인사 시스템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걸 지금 대표한테 듣고 싶은데 여당 대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개헌 얘기 꺼내니까 역시 개헌은 민주당이 잘못할 때마다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구나.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1: 본래 이제 질문 라 그랬던 게 김승원 후보자 이제 사퇴했는데 사퇴 이후에 이 탄원서건 뭐 각종 뭐 여러 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에 식약처 어떤 청탁이요 이거는 사라진 지 오래고 과연 그러면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냐?
0: 그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1: 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는 아는 사람은 아는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상당히 시한이 지난 거 그러고 사실은 뭐 그 보좌진한테 폭언을 한다든지 술 먹고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몰랐냐 이런 부분하고 탄원서하고 이게 사퇴를 했는데도 사그라들 조짐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0: 그 부분도요. 저는 예. 민주당에서 일단 몰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몰랐다는데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뭐 그것도 뭐 수사를 할 거예요. 뭐 특검을 할 거예요. 말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이제 지나가는 이슈인데
1: 네.
0: 문제는 그거죠. 민심이 과연 개헌이나 민생으로 확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개헌도 말이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개헌을 갑시다 얘기하면 그건 안 맥혀요. 그러니까 보다 이 국정의 기조를 바꾸라니까 그런 얘기예요.
1: 네.
0: 개헌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그 문제하고 부마항쟁도 헌법조문에 넣자고 동의했었잖아요. 그것도 예. 안 해요.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도 안 할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빌미를 계속 이제 찾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여권이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야당에게 계속 개헌을 협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국민의힘이 개헌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역풍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개헌합시다. 이거는 국민의 반발의 명분을 또 주는 거예요. 반발의 명분을 주지 말려면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탄원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미 후보자 사퇴인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 이슈가 예, 없어지는데
1: 예, 예.
0: 계속 탄원서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프레임에 좀 말려든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이.
1: 네.
0: 그 이유가 김성 후보자에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었어요. 저도 그거 비판 많이 했어요.
2: 맞습니다.
0: 세상에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여당 대표가 여론조사는 과반 이상인 김성원 후보자 사퇴하기 전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부적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다수의 여론조사가
1: 네.
0: 여당 대표가 볼수록
2: 보면 볼수록
0: 잘된 인사. 네, 그건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민심이 악화된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탄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논란이 사그러든지 않고 후보자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탄원서 내용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이제 국민도 할 말이 없어요. 몰랐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죠. 뭐 또 국감할 거예요. 어떻게 국감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개헌적으로 이제 돌리긴 돌려야 돼요. 아니 권력구조 변경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부망리 이건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0: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헌에 응하면 이제 주도권을 민주당한테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공학적인 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거에 비밀 이제 계속 김수원까지 물고 늘어질 때는 저는 한계가 있다. 이게 김수원 이슈가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1: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 김수원 이슈가 네,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 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한동훈이 했습니까? 사주 했습니까? 뭐 조중동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오래 봉직하고 당을 사랑하는 보좌진들이 한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켜켜이 쌓인 그 부정 부패, 특히 경기도당의 지금 각종 회계 부정.
2: 그게 40몇 페이지래요? 아니,
1: 그게요. 사실은 이번에 네. 그 이 폭로를 주도한 그 보좌관, 저희 중앙일보도 인터뷰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김승원의 그 추가 무슨 음주운전, 성추행, 이거는 사실 내가 우리가 제기한 그 의혹의 1페이지짜리밖에 안 되고 수많은 서류 뭉치, 진짜 산처럼 쌓인 서류 뭉치의 대부분이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성추행, 무슨 음주운전, 폭언, 갑질 이런 게 묻히는 게 안타깝다면서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지금 저 이게 저 그 언론의 성격 뭐 진보 네. 보수 가리지 않고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저 뭐냐 월급 부풀려 가지고 그 저 실제 월급보다 많은 액수를 계산한 뒤에 그 월급 나오면은 네. 해당 저 현금을 빼 가지고요. 바로 위원장한테 줬다. 이거를요. 더군다나 그 폭로하는 보좌진이 증거를 물증을 갖고 있다고 김승원 후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취재한 것도요. 별별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 호텔 경제학이 뭔가 했더니 말입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나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호텔 경제학. 뭔가 그랬더니 호텔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호텔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돈 안 드는 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호텔 경제. 그리고 그 호텔비를 예? 네. 그러니까 자, 제가 정리를 그래서 제 말은 이 앞으로 이 의혹은 네. 그 민주당의 켜켜이 쌓인 그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네. 오히려 더 나오는 계기가 돼서
0: 그런 분들이 네.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수사를 의뢰해야 돼요. 수사를 해서 전혀 별개로 가야 돼요. 네. 이 김승원 후보자를 변명할 이유도 없고 민주당이 지금 그 지금 경기도당 회계 부정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 뭐 천일입니다 이거.
0: 수사해야죠. 당연히 수사하고 그건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알았으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고 전공법으로 해야 돼 전공법으로.
2: 그러니까요.
0: 김승원 후보자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 김승원 후보자 회계 부정도 그렇고.
0: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됐다. 대통령 네. 얘기했고 우리 고치겠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많은 이 비리가 나오는데. 네.
2: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전공법으로 정변으로 택해야지.
1: 이거 정말 이거는 말본 세관에.
2: 성추행 의혹도 그렇고 네. 뭐 회계 부정도 그렇고. 예. 진짜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서
1: 당연히 수사해야
2: 그 전에 이제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의원직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까지 아니, 나오는데
0: 나올 수 있어요.
2: 네, 네. 시간이
1: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탈당 얘기 나옵니다.
2: 네네. 네. 자 시간은 한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1분씩만 말씀해 네. 주시는데요.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0: 저는
2: 보세요?
0: 저는 강신철 후보자도 임명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 철거민 특공이라는 거,
2: 네.
0: 오직 민주당에서 뭐 강신 철거민 그 전 그런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2: 네.
0: 품격이 낮아요. 어쨌든 간에 좋으면 네. 좋은데 그 철거민 그 특공을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2: 네.
0: 이게 무슨 단순하게 위장전입이다, 뭐 저기 부동산 투이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과연 그런 분이 화천에서 대대장할 때 그랬다는데 네. 전방에 있을 때. 근데 저희가 뭐 웬만하면 그 정도야 뭐 어떡하냐 어떻게 모든 인간에 다 흠결이 없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2: 네.
0: 다른 걸로도 그 너무 국방장관 이 50만 대군 책임지는 국방장으로서는 영이 잘 안 쓴다.
2: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아주 화끈하게 정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됐어 이렇게 다 됐다. 완전하게 그냥 이게 사과하고 어떻게 두 명 남으면 또 남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했으면 좋았으면 네. 이미 뭐 임명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네, 더 잘해야죠 앞으로는 이제.
2: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정부에 또 부동산 기조도 있고.
1: 당연하죠.
2: 뭐 네. DMZ 사고도 계속 물어보고 있고. 네. 자 딱 1분 남았습니다. 말씀해
1: 주시죠. 뭐 저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 문제 언급하셨으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문제지만 그것과 네.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직자의 자세는 잘못보다도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인정하고 사과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고요.
2: 네.
1: 그래서 또 하나 너무나 제가 볼 땐 안보건도 의심스러워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북한 눈치 보나요? 그럼 우리 정부의 뭐 저 이 대북 유화론자들 눈치 보나요? 저는 여기서 국방부 장관 자격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네. 시간이 남김에 DMZ 네. 그 지뢰사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1: 아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요? 이 북한이 말입니다. MDL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더 내려와가지고
2: 네.
1: 지뢰를 매설하는 지금 정황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굉장히

0: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막 추궁을 하는데 말 이상하게 막 궤변과 말이죠. 그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도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가 이 와중에 이게 터졌습니다. 정말 지금 미상의 무슨 또 무슨 지뢰니 폭발체니 그러는데 네. 이 미상의 폭발체가 도대체 누구 건지 지금 북한 가능성 북한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혹여 이게 지금 어디 누구의 도대체 지뢰인지 군이 이번에 명명백백히 밟히지 않으면은 정말 큰 위기에 닥칠 것입니다. 네.
1: 네. 국방부 장관은 다 좋은데 예, 교수님, 예.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국방부는 정치인이 국무위원이니까. 네네. 그래도 국방부 장관은 그냥 주저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정치인이 주저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니까 그냥 주적 북한에서 이러면 네. 되는데 왜 그걸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2: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여름이는 아빠도 엄마도 없습니다. 대신 어린 여름이의 곁을 지키는 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데요. 무허가 오래된 주택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낸 올여름은 유난히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산불관리 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의 빠듯한 소득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두 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의 빈자리만큼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여름이. 여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건네주세요.

0: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어지다가 추석 당일부터는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26, 27도까지 내려앉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고 감기 걸린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은 낮 기온으로 햇볕 아래에서는 꽤 덥고 그늘로 가면 그래도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기온인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져 10도에서 15도가량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추분이기도 한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19도로 출발하는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아침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그렇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오늘보다 1도 정도 떨어지지만 거의 엇비슷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낮 기온이고 대부분 24도에서 30도까지 기온이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모레 목요일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추석 당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28도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점차 낮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추석이 시작되는 연휴 첫날도 비교적 이런 기온이 이어지면서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수사 관련 기구나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이제 곧 추석이라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맛있게 요리하고 즐겁게 식구들과 음식을 나눈 뒤에 나오는 거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늘 처리가 쉽지 않죠?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분해와 순환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은 이아름 작가를 모셨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시선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이아름 작가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3: 네, 자, 이아름 작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4: 네, 저는 농업 분야에서 프리랜서 기자랑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이아름 작가님이죠?
4: 네.
3: 아, 이아름 작가님.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4: 네, 한글 이름입니다.
3: 네네.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4: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한글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래요?
4: 네.
3: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셨을 텐데 한글 이름 이아롬 뜻이 네. 있어요?
4: 알다의 명사형 암이란 뜻이에요.
3: 암이란 뜻이에요?
4: 네.
3: 아롬이 아, 암. 암하고 똑같은 거네요?
4: 네.
3: 이아롬 작가님. 자, 그 농사 분야에 이제 글을 쓰고 계신 거네요. 자, 이아롬 작가님은 분해 정원과 퇴비클럽 이런 데를 운영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4: 저는 뭐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도시농부로도
3: 네.
4: 지금 한 13년째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제가 도시농부여서가 아니라 그냥 네. 생활인으로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거 맞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 순간 있으시잖아요.
3: 네네, 그렇죠.
4: 네, 그런 답답함, 죄책감,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됐었어요.
3: 그래서 네.
4: 처음에는 저같이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개인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3: 네.
4: 겨울철에는 저처럼 그 주말 농장을 분양받는 사람들도 겨울철에 네. 땅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예.
4: 그래서 주말 농장에서 개인의 실천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느껴진다 생각을 해서 마을 단위에서 작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분해정원이고요.
3: 네.
4: 분해정원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꽃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최종적으로

0: 한편으로는 먹거리를 기르는데 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농부시장 마르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은 아니라 그 예. 미국이나 유럽 파머스 마켓 생각을 하면 농민들이 예. 자신이 이제 농사지은 먹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 있잖아요.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와 농민의 연결을 해서 그 잘 발효한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퇴비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쭉 듣고 보니까
0: 네.
1: 농사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얘기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농사 부분만 여쭤볼게요. 농사는 어디 주말 농장에서 하십니까?
0: 네.
1: 어디예요? 지역이?
0: 아, 저는 인천 계양구 규련동에 살고 있고요.
1: 아, 예,
0: 규련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독특해서 농지도 많고 그 농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1: 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데서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거네요.
0: 네.
1: 그건 되게 좋네. 왜냐하면 또 농사 지으려고 1시간, 2시간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0: 맞아요. 이전에는 저도 서울 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 규련동에 그렇게.
1: 계양구면 서울에서도 되게 가까워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예. 그래서 예. 규련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 그래요. 규련동에 집도 있고
0: 네.
1: 농지도 있다?
0: 네.
1: 농사는 뭘 하시는데요?
0: 뭐 이런 텃밭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네. 뭘 대표로 한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요? 네. 꽤 규모도 돼요?
0: 아니요. 한 50평 정도.
1: 50평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50평 농사 짓는 게 뭐 마치 이러니까 제가 네. 해본 것 같은데 들어보면 50평 농사 짓는 게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건 잘 알고요. 그래서
0: 네.
1: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도 혼자서 자급자족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파시겠네요.
0: 아니요. 도시농부이기 때문에 그냥
1: 네.
0: 자급하고
1: 드세요?
0: 선물하고.
1: 선물하고. 아, 그러시는구나. 여하튼 뭐 그거는 매매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부분을 퇴비로 판다? 그게 가장 어떤 중심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0: 아 퇴비로 판매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퇴비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1: 네.
0: 내가 퇴비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튜터가 돼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 예.
0: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농민과 연결을 시켜줘서 그게 이제 농가로
1: 농민들이
0: 가서
1: 자기네가 필요한
0: 네.
1: 걸음을 갖고 갈 수 있게.
0: 네.
1: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뭘로 퇴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0: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1: 예.
0: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래요?
0: 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어떤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뭐 섬유질이 많은 거라든지 너무 딱딱한 거. 이를테면 뭐 지금 복숭아철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근데 복숭아 씨앗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요.
1: 복숭아 씨앗.
0: 네.
1: 섬유질이 너무 많은 것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거 먹다가 다 못 먹어서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 그런
0: 네.
1: 것도 음식물 넣으면 안 되고.
0: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여튼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종량제 버릴 수 있는 음식 종류는 또 종량제 버릴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사실 잘 몰라요.
0: 맞아요.
1: 뭐를 여기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는지.
0: 맞아요.
1: 네.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0: 사실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1: 예.
0: 전문적으로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일단 왜 이렇게 어떤 건 되고 안 되느냐를 따져보면
1: 네.
0: 이게 동물 사료로 쓰이는 부분에서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처리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계로 말리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1: 네.
0: 기계가 고장이 날 만한 것들을 그 딱딱하거나 찔긴 것들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그 분해 정원이라에
0: 네.
1: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런 이름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0: 일단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방식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좀 잘 가꿔진 정원이 있어야 순환의 모습이 한꺼번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1: 네.
0: 좀 더 지지를 받는 방식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0: 대신에 우리가 뭐 꽃을 보기 위한 정원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정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담아서 분해 정원에 지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분해 정원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지고 그게 뭐 퇴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관찰을 할 수 있나요?
0: 그럼요. 오시면 한눈에 보실 수
1: 그래.
0: 있습니다.
1: 어떤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러면
0: 일단 저희는 퇴비통을 정원 한가운데에 뒀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퇴비통을 열어볼 수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발효시켜서 온 음식물 쓰레기가 까맣고 또 많이 이렇게 쪼개진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꽃집에서 그 원예용 상토를 사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어디서 갖고 와요? 다? 그런 거는?
0: 어떤 걸요?
1: 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0: 네. 그 저희 회원 가족들이 다.
1: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여기 장소를 아니까?
0: 네.
1: 아 오케이. 갖고 와서 퇴적통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가면.
0: 그래서 가만히 시간이 오래 두면요. 이렇게 중간에 뭐 섞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까만색 가루가 돼요.
1: 네. 네,
0: 사서 쓰는
1: 퇴비화 그런. 퇴비화되는 거네요?
0: 네. 퇴비와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 그래요. 자, 이런 모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몇 가정이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0: 지금 한 회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1: 10명 정도 회원. 하다가 뭐 특별히 기억난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어요?
0: 가장 흔한 거는 사실 가정에서 퇴비화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에 오시면 다들 아 저는 가드닝만 할게요 하고 퇴비화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참하게 되고 또 동참하고 나면 이게 종량제에 기존에 버렸던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량제는 쓰레기가 발생하면 바로 또 내려가서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통에 차곡차곡 쌓아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1: 그 자연 분해가 대부분 된다는 얘기예요?
0: 아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퇴비화가 조금 되는 겁니다.
1: 발효가 되면서 부피도 축소되고 퇴비화가 된다. 그런 뜻인데 보통 한 달?
0: 네, 한 달
1: 정도, 걸린다 이거죠?
0: 네.
1: 예. 그래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 우리 이아롬 작가님이 유기농 펑크 선언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셨어요. 유기농 펑크가 무슨 뜻이에요?
0: 아, 유기농 펑크는 음악하는 친구가 저에게 지어준 별명인데요.
1: 아, 그래요?
0: 네.
1: 뭐예요, 그거는?
0: 유기농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게 되게 펑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1: 근데 펑크 같다?
0: 네. 펑크가 어떤 음악이냐면 코드 3개로 만드는 되게 단순한 음악이어서 누구나 전문가가 내가 음악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코드 3개로 휘뚜루마뚜루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뭐 완벽하게 이런 것들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의 태도와 맞닿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기농 펑크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1: 꾸준히 할 수 있다. 어떤 뭐 워낙 그 완벽하고 혹은 전문가적인 그 어떤 그 수준에서 꼭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완전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왜 근데 유기농은 또 뭐예요? 유기농을 그렇게 뭐 대충이라는 건 그래도 이렇게 뭐 별 부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유기농이 들어가 있어요?
0: 유기농은 사실 농약이나 비료를 안 주는 걸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유기농은 사실 연결 그 모든 자연이 연결이 되고 순환이 된다라는 그런 농사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펑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순환의 개념으로 유기농 펑크를 지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0: 저의 개인적인 기후 우울증, 그러니까 쓰레기 장에 가면 뭔가 무력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우울증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어쨌든 좀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퇴비화를 한 그런 여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어떤 실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또 어떤 그 시장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0: 또 서로가 퇴비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양으로 보면 아직 많지는 않죠? 퇴비가 되는 게. 얼마나
0: 그래도
1: 돼요?
0: 많이 참여를 해서 예. 네, 뭐 지금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하고 있는 건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한 사람당 평균 한 10리터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 10리터의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수분이거든요. 근데 모으면서 수분을 계속 빼면은 사실 가지고 온 결과물은 뭐 5리터, 10리터일지라도 그 최초 발생한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퇴비화하고 있고 지금 한
1: 아니 근데 10리터보다는 줄어들 텐데 부피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발생량을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 올해 한 2,000리터 정도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예,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 한 그래요. 9월쯤에 그 정도
1: 9월 현재 2,000리터 정도. 예. 그럼 양이 뭐 적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환경과 자원 순환 문제 매우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우리 이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아 내가 그래도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0: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비화가 굉장히 쉽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고 편하다.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 퇴비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내가 버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먹고 버리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잘 먹게 되고 또 그것이 알고 보니 지구를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되게 잘 돌보는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스스로를 잘 돌보게 되고 또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어쨌든 뭐 지구를 위한다. 그렇지만 또 나를 위하기도 한다. 탄소 배출로 인한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 전 인류 문제로 다가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런 기존의 어떤 처리 방식 이거는 뭐 어떤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0: 기존의 처리 방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편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1: 편해서요?
0: 같아요.
1: 편해서요?
0: 예. 네. 하지만 이제 내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에겐 그게 노동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걸 어디로 가서 치우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퇴비화를 하기 전에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살았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의 손에 맡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순환을 해보면 그 퇴비 클럽 같은 경우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민은 정말 그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을 모아줘서 고맙고 소비자는 내가 정성껏 모은 거를 누군가가 잘 써줘서 고맙고 이런 고마움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쓰레기를 새롭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뭐 양이 얼마든 간에 농민들에게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그게 이렇게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재활용된다. 뭐 그런 뜻인가요?
0: 네.
1: 그래요. 이거 하신 지 얼마? 나 되셨다 그랬죠?
0: 네. 개인의 실천은 2020년부터 했고 분해정은 2021년 초에 만들어졌고요.
1: 그래요.
0: 퇴비클럽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예, 장미룡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규모는 작아서 소꿉장난 같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자, 이제 곧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고향에 온 식구들 대접하느라 음식물 이제 음식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네.
1: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많아질 수 있고요. 평소에 우리 생활 속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보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뭐 느끼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0: 일단 지금 안내가 뭘 버리면 되고 뭘 버리면 안 되는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수분을 잘 관리를 해서 버리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0: 해서 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분인데 한 80-9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배출할 때 수분을 많이 빼고 가면은 뭐 운반 과정도 훨씬 가벼워질 거고 처리 과정도 훨씬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그래서 갖고 갈 때 수분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0: 네. 그리고 수분을 빼면 뭐 곰팡이가 너무 생긴다든지 벌레가 너무 많이 꼬인다든지 너무 악취가 심하다든지 그런 문제에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수분이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0: 네.
1: 말씀해 주셨고. 요즘 홈쇼핑이나 이제 가전 매장 이런 데 보면은 음식물 바짝 말리거나 갈아주는 처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중에 처리 중인 음식물 처리기에 뭐라 그럴까요? 뭐 문제라 그럴까? 한계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뭐 기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사실 처리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결국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거는 또 그거대로 퇴비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기계이기 때문에
1: 예.
0: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고정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자,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0: 네.
1: 자,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넣거나 뭐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또 넣을 수 있는 그것들은 종량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 작가님이 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0: 일반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예, 예.
0: 수분을 잘 제거를 해서 버리시면 좋고요.
1: 네.
0: 또 농부시장 마르쉐 같은 거점에서
1: 예.
0: 그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공원에 퇴비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1: 예.
0: 퇴비화가 가능한 것들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시스템의 핵심은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커뮤니티가 다 함께 이게 뭐 꼭 해야 돼서 오라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방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1: 예.
0: 이를테면 이제 뉴욕의 허드슨강 공원에서는 그 조금 있어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할로윈이 끝났는데 미국에는 호박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러면 공원에 사람들이 그 할로윈 때 썼던 호박을 다 가지고 와서 뭐 도끼라든지 야구방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이렇게 그 호박을 쪼개는 그런 이벤트를 열어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뭐 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즐거운 상상력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호박을 깨서 그것도 또 퇴비화 하나 보죠?
0: 네, 그렇죠.
1: 네, 이벤트를 통해서
0: 네.
1: 뭐 가급적 즐겁게.
0: 네.
1: 혼자서 어디서 깨고 있지 말고 같이
0: 네.
1: 모여서 이제 호박을 깬다. 그런
0: 네.
1: 취지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공동체 얘기도 하셨는데
0: 네.
1: 배출 단계에서 개인의 활동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와 지자체 여기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정부 지자체가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세요?
0: 분해 정원은 사실 쓰레기를 내 문제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조금 더 이게 뭐 어느 이렇게 지금 쓰레기장 막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토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만 쓰레기를 줄이거나 잘 버리라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걸 만드는 단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0: 아까 명절 얘기 말씀하셨는데
1: 그렇죠.
0: 일단 명절은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 포장 쓰레기가 정말
1: 그렇죠.
0: 네, 어렵다는 생각을
1: 우리가
0: 정말 재활용이
1: 저 배달 음식
0: 어려워요.
1: 먹어도
0: 네.
1: 포장이 저 골치죠. 예.
0: 네, 그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퇴비클럽 참가자 중에 한 분은 명절 때마다 퇴비통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1: 네.
0: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과일 깎아먹고 남은 거, 뭐 잔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헹구고 씩 뭐 썰어서 넣는 그런 작업을 윷놀이처럼 하고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즐거운

0: 방향의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쓰레기 문제를 순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해외 사례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례 어떤 것 좀 저기 스터디 되신 게 있나요?
0: 뉴욕의 그 허드스강 사례도 그렇고 일본의 네. 나가이시에 레인보우 네. 플랜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1: 뭐요?
0: 레인보우 플랜.
1: 레인보우 플랜.
0: 네.
1: 그 무지개.
0: 네.
1: 무지개 계획, 레인보우 네. 플랜. 예예.
0: 네, 이제 주민 협의체가 1980년대부터 이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사업을 90년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시에 200여 곳에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 거점이 있다고 하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줘서 불순물이 많이 발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게 시 단위에서 처리된 게 또 시 단위의 농가로 전해지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농가가 그 시에서 만든 퇴비를 붙이면
1: 네.
0: 인증 마크가 붙고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를 하면서 또 사 먹는 그런 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일본의 나가이시?
0: 네.
1: 일본의 나가이시의 사례 레인보우 플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0: 네.
1: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이제 나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명절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또 쓰레기도 줄이지만 그거를 또 나오는 거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뭐 조언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작가님이요.
0: 아, 네.
1: 네네. 지금 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제가 긴장을 해서요.
1: 네네.
0: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에 가족이 다 같이 퇴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1: 네.
0: 사람이 또 계획만큼 안 된다면 우리 명절 끝나고 막 전으로 찌개 끓여 먹는 그런
1: 네.
0: 것들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의 지혜를 가지고 음식물을 끝까지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전으로 찌개를 끓인다.
0: 네. 그럼 안 드셔 보셨어요?
1: 음식물이 좀 줄어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버리는 음식물이 없어지죠.
1: 아.
0: 먹어 버리기 때문에요.
1: 그래요.
0: 네.
1: 자, 이제 방송 요 코너를 끝내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8303님의 문자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303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아롬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 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소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연말까지 계속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은행별로 지정해주는 총량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초과했다는 거예요?
1: 일단은 현재로서 2천억 네. 원 정도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해마다 은행별로 올해는 가계대출을 여기까지만 늘려라라고 이렇게 총량 목표를 정해주는 건데요.
0: 네.
1: 5대 시중은행이 이 한도를 이미 넘겼습니다.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정해준 게 7조 1,1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미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말보다 7조 2,900억 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억 원 가까이 초과가 한 상태고요. 특히 은행 두 곳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크게 넘긴 상태고 나머지 두 곳도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더 뼈아픈 거는 이 목표가 이미 한 번 늘려준 숫자라는 점인데요.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8.13 대책으로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올려줬거든요.
0: 네.
1: 그렇게 생긴 여유분 2조 7,800억 원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닥이 난 겁니다.
0: 그래요. 근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죠.
1: 예, 그게 이제 정책 대출 탓인데요. 정책 대출까지 합친 전체 잔액은 8월 말보다 6,1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1: 6개월 만에 감소인데 약간은 좀 착시에 가까운 게 은행이 내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일정 규모가 쌓이면은 주택금융공사의 장부로 옮겨집니다.
0: 네.
1: 이번 달에 이 작업이 이어지면서 은행 장부상 숫자만 줄어든 거고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출받기는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상태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1: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0: 네네.
1: 일단 은행들은 연말까지 목표를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문턱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0: 그래요.
1: 특히 10월, 11월에 가을 이사철 자금 수요를 고려를 하면은 남은 한도를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다만 숨통이 트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당국이 이주비, 중도금, 잔금 같은 집단 대출은 은행별 총량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고요. 연말에는 원래 주택 대출 신청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집단 대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반 실수요자의 타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사나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별 한도 상황부터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이번에 주제를 바꿔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 때 약속했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사업을 우리 기업이 하게 됩니까?
1: 텍사스 엔시날 지역이고요.
0: 네.
1: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투자 규모가 223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 정도로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0: 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개를 건설하는 거고요. 3호는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는 건데 이 두 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평가입니다.
0: 그래요. 세 가지를 김정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요거는 이제 확실히 결정 난 것 같고
1: 네.
0: 두 번째 얘기한 거, 세 번째 얘기한 거. 자, 원전하고 알래스카 LNG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완전 확정은 아니다.
1: 네.
0: 그런 뜻이네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32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1: 예.
0: 이 돈의 단위가 뭐 아까 2천억 그러는데도 제가 속으로 얼마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도. 아니, 하도 큰 그 저기 단위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뭐 몇천억 정도는 그런데 32조 원 이러면 또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1: 네.
0: 뭐 초과 세수가 50조다 그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고 하는데 자, 32조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익성은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정부 판단으로는 수익성이
0: 네.
1: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0: 그래요.
1: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일단 반도체 공장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기가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투자 원금의 두 배 가까이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0: 네.
1: 연 수익률로 따지면 5.8%에서 6.2% 수준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데이터 센터 같은 대형 수요처가 그 일정 요금을 내고
0: 네.
1: 발전 용량을 물량을 확보해 준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아직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수익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발표하루 전에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도 좀 논란이 있는데 야당 측에서 오늘 김정관 장관의 비공개 보고를 듣고 나오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네. 건설 자금은 한국이 100%를 대는데 미국이 지분은 5대5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9대 한국 1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 장관도 미국의 요구가 좀 무리하다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양해각서 체결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요. 체결 뒤에 미국의 요청이 오면은 45일 안에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0: 그래요? 자, 원전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네. 그 대표적인 미국 대표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 여기 지분 문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사실 관심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예,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대표 원전 기업이자 한국의 원전 기술의 원조격인 회사잖아요.
0: 그렇죠.
1: 예, 특히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이 회사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어서 결국 로열티를 내고 미국산 기자재를 사기로 하는 어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 때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원전 8기에 우리 돈 12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김에 아예 이 회사의 주주가 되자라는 게 정부 측 생각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15에서 20%의 지분과 이사회 자리를 원

0: 한 상태인데 미국이 5에서 10%를 제시했고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분이 10%를 넘어야 이사를 보낼 수 있어서 그 아래면은 돈만 내고 발언권은 없느냐라는.
1: 아, 그래서 미국이 5에서 10%를 제시하는 거군요. 예. 10% 미만으로 네. 해라.
0: 예. 그 우려가 컸는데 김 장관이 이번에 비공개 보고에서 이사 선임은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또 있는데요. 원전 8기 가운데 2기를 한국형 APR 1400으로 짓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네. 착공 순서가 미국형 모델에 밀려서 최장 10년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미국 원전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파산 위기까지 갔던 전례도 거론이 됩니다.
1: 10년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0: 네.
1: 착공 시기가?
0: 네.
1: 야,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미국에다 투자한다는 게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달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문을 엽니다. 검사들이 아, 이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만두는 검사도 있던데 크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검사 몇 명으로 지금 이거 출범합니까?
0: 원래 검사 정원법에서요. 네.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그 80에서 85% 수준 1,900명 안팎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조직과 인력 계획이 의결이 된 결과인데요. 검사 일부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요.
1: 네.
0: 법원으로 가거나 사직을 하게 되는 인원도 있는데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원 자체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줄일 수 있어서 출범 뒤에 외부 조직 진단을 거친 뒤에 감축 규모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지난 4일 법무부가 처음 내놓은 안은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정원법에 얼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완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정원 자체를 손대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거는 그대로 놔둔 채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
0: 네.
1: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네요. 수사를 안 하는 조직이 되니까 수사 인력 당연히 줄게 되는 겁니까?
0: 예,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 네.
0: 검찰 수사관이 지금 2,986명입니다. 이 중에 70%인 2,048명이 감축이 되고요.
1: 네.
0: 남는 인력은 이제 기소의 판단 같은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형사 법무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직 전체를 보면은 8,415명 중에 2,525명, 그러니까 30% 정도 줄어듭니다.
1: 네.
0: 다만 강제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법무부는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니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검찰청 내에 차장검사급 자리 3개와 8개 부서도 추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논란이 한참 명칭이 됐었잖아요.
1: 네.
0: 경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부서를 원래 사법통제부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여권에서 비판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송치 심사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넘긴 사건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가 되고요. 대신에 재판 업무는 상당히 강화를 합니다. 법원 형사재판부마다 공판검사 한 명씩 배치되도록 형사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판부가 없는 지방검찰청도 재판 담당 인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1: 네. 자, 주제를 또 바꿔볼게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서 형량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안 내놨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은 형량이 좀 무거워지나요?
0: 예, 이제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재해법을 네. 적용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집행유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벌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1: 그렇죠.
0: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형위원회가 기준안을 내는 거거든요.
1: 그럼
0: 노동자가 만약에 숨진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기본 징역 1년 6개월에서
1: 네.
0: 4년 그리고 죄질이 무거우면은 3년에서 10년을 공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가중 사유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상한을 절반까지 더 올릴 수 있어서 최대
1: 네.
0: 징역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가 다친 경우에는 기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고요. 처벌을 받고 5년 안에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형량 상한이 1.5배로 늘어납니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 그래요. 이게 이제

0: 지난해 23명쯤 진 아리셀 참사.
1: 네.
0: 거기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논란이 일어서 이게 계기가 된 건가요?
2: 예, 그렇습니다. 아리셀 참사 때 기소됐던 박성관 대표에게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0: 네.
2: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0: 네네.
2: 이게 너무 고무줄 판결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래서 양형 기준을 이렇게 그 명확하게 하기로 한 건데
0: 네.
2: 보통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고
0: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죠.
2: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준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네.
2: 2022년에 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도록 이 기준이 없어서 판사마다 형량이 제각각이었는데요. 뭐 양형위 자료를 보면은 작년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난 65건의 사건 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고요. 집행유예가 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0: 그래요.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입니까?
2: 24일 0시부터요. 2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인데요.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탔다면 적용이 돼서 만약에 23일 밤에 들어가서 24일에 나와도 면제가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하이패스는 단말기를 켠 채로 그냥 지나가면 영원으로 처리가 되고요.
0: 네.
2: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서 나갈 때 내시면 됩니다. 기름값도 내리는데요.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연휴 동안 리터당 100원 싸게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휴가 나흘로 짧다 보니까 길이 좀 많이 막힐 예정인데요.
0: 네.
2: 총 이동 인원은 작년보다 줄지만 하루 평균으로 56% 늘어난 1182만 명. 고속도로에는 하루 605만 대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684만 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2: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반 그리고 목포까지는 10시간 4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정부는 고속도로 64개 구간에 갓길 차로를 열고 경부선 양재 신탄진 버스 전용 차로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0: 네. 한가위 보름달 언제 볼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내놨는데요.
0: 네.
2: 추석 당일 서울에서 보름달이 오후 5시 34분에 떠서 밤 11시 31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근데 이게 가장 둥근 달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음력의 날짜와 달의 실제 공전 주기가 딱 맞지가 않아서 가장 둥근 보름달은 27일 새벽 1시 49분에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날씨가 좀 변수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맑지만 24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0: 네.
2: 추석 당일 새벽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일 저녁부터 서쪽에서 구름대가 들어와 밤에 전국 대부분을 덮고요.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26일엔 남부와 제주로 옮겨갈 예정인데 비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0: 네.
2: 귀경길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층층이 구름이 끼면서 이번 추석에 보름달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정치,
4: 전격시사,
3: 뉴스,
4: 전격시사,
3: 인터뷰,
4: 전격시사,
3: 주식,
4: 전격시사,
3: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임신 중지약에 대한 논란, 도입 허용에 대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소위 미프진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한 약명은 미프지미소라고 불리는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인데요.
0: 네.
1: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0: 네.
1: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미프진이 유통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적용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임신 중지. 이게 좀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을 텐데 이게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0: 그 임신 중절이 가능한 기간, 그리고 그 사유, 사회 경제적 사유, 그리고 숙려 기간을 어떻게 할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법적인 재량이 있다.
1: 네.
0: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낙태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1: 네.
0: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1: 네.
0: 문제는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6년, 7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1: 네.
0: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는 시점이었고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모자보건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여러 가지 안은 나오고 있지만 일치된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0주, 22주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허용 주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의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그래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게 이제 현재 결정 취지였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낙태죄는 사라진 건데 없는 건데 7년 가까이 제도 정비가 안 됐다. 이게 왜 그렇지? 그렇다면 그 입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0: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고 이
1: 네.
0: 관리 체계가 불확실하고요.
1: 혼란이 있겠네.
0: 실제로 네. 지난 6월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려 36주의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을 올려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요.
1: 네.
0: 이 사건은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인죄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되고 또 의사들도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준과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 중절을 합법적으로 원하는 여성 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고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
1: 네.
0: 36주면 거의 사람이죠. 태아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예.
0: 이렇게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과거에는 검찰은 임신 12주 이내면
1: 네.
0: 그 또 사회경제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임신 22주 이내는 기소 중지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기간이 설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나 일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신 12주를 기준하기도 합니다.
1: 네.
0: 낙태의 허용 시점, 방법, 사유 이런 것들은 법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모두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게 임신 중지약 미프진입니다. 미프진 어떤 약입니까?
0: 네. 임신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1: 네.
0: 프로게스테론인데요. 이것을 이제 작동하는 것을 차단해서 이 자궁 내막에 탈락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1: 네.
0: 임신 종료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예.
0: 원래는 위궤양 치료약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효과로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1: 네.
0: 100여 개국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인 만큼 사실 사용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검증된 약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좀 불법으로 유통돼 왔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실제 미프진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지 약품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꽤 됩니다. 2024년
1: 네.
0: 700건이 넘고요. 2025년에도 600건 가까운데요. 이 적발 내용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 광고 게시물을 적발해서 이제 접촉을 차단하거나 일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1: 네.
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도 있었고 이게 불법으로 유통되어 있다는 것은 정가나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약물이 또 유통됐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특히 원민경 장관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K-의료를 지향하는 한국인인데 이 의료체계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이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 유통된 약물로 이걸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오히려 의사나 약사가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법으로 구매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이 복용량을 제대로 이제 설정하지 못하거나 해서 부작용이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자, 임신 중지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주까지는 가능하고 언제부터 하면 안 되고 이 기준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그렇

0: 있다고 하는데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로 지금 정해졌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네. 정부의 설명은 초기 2년간은 일단 의료기관을 통해서 처방받고 9주로 이제 한정해서 사용을 해보고 확대될지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늘릴지는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국제보건기구는 12주 이내 사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을 이제 품목 허가 신청된 제약회사가 있는데 네. 이 제약회사가 임신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지금 12주가 아닌 9주를 기준으로 지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제약사가 12주를 근거로 또 신청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복용주수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14주, 스웨덴은 18주로 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는 두 명의 의사가 임신 지속 보다 임신 중단이 더 건강에 필요하다라고 합의하면 또 24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결국 우리나라는 법을 통해서 정하면 그 주수는 정해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가격은 얼마나 돼요?
1: 현재 불법적으로 그 유통될 때는 수십만 원으로 간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뭐 50만 원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건은 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0: 그러네요.
1: 지금 보험을 적용한다면 상당 부분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는 정해진 가격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모 제약회사가 정식 공급했을 때 어떻게 공급 가액을 설정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네. 사실은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고 뭐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네. 금액의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가격이 비싸면 이 네.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고가의 약물을 또 선택하는 것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민경 장관도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앞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임신 중지 문제 다룰 법은 사실상 없는데 그런데도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약은 도입된다. 이건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기준, 가이드, 합법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한다거나 또 암환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형법이 있고 그에 맞는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형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모자보건법도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료, 상담, 부작용 관리 그리고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기본법인 형법이 개정돼야 그 밑에 있는 다른 법률도 연쇄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네. 사실 입법 권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첨예하게 종교계가 반대하고 있고 보수 집단의 일부 시민단체는 이거는 태아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요.
1: 사실은 결단을 내려야지만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의사들이 처방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1: 일단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요. 네. 이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은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의사가 처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미프진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 환자가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0: 의사들 그걸 제일 무서워하죠.
1: 네, 그렇다고 네. 해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도 못하고
0: 네.
1: 이 약을 처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각종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이 의협 쪽의 그 주장으로 보이고요. 의사들의 처방이 한 2년에만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외에 의사의 처방 없이 또 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손봐야 될 세부적인 어떤 권리 충돌이나 이해관계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0: 네.
1: 그래서 이 약품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우려를 의사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관련되는 이제 질문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임신 중지 문제 권리가 이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반면에 태아의 생명권이죠. 태아의 생명권.

0: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
1: 그렇습니다. 여성계는 오랫동안 이제 요청했던 바가 지금 도입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네. 입장이고요. 다만 좀 더 확대돼야 되고 접근성을 넓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 접근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네. 이 약물을 이제 처방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실효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 도입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천주교 교회에서는 네네. 이번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관련 법률을 우선 만들고 그다음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KT 턴스톨의 Suddenly I Se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절기 추분인 내일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서해 5도의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 예보 있고 또 모레는 늦은 밤에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의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추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년 이맘때보다는 4도나 높은 낮 기온이 예상되고요. 전국이 24도에서 30도 분포로 일교차가 오늘과 비슷해서 낮더위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어느덧 오늘 30.1도를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30도대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제 점차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선, 곳곳으로도 대부분 27, 8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연휴 내내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한편 모레 목요일 연휴 첫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약간의 비 예보 있고요. 글피 추석 당일인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추석날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남부와 제주는 토요일 밤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한효진과 박하준이 아시안게임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은 단체전 8강에 올랐습니다.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에 조일의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 태풍 두주이안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 수도권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사격 공기 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반효진 박하준이 막판 대역전극으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세계 최강 안세영을 앞세운 여자 배드민턴은 단체전 8강에 올라 일본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단체전에서 3위로 결선에 오른 반효진과 박하준. 2위 자리를 놓고 일본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3위가 탈락하게 되는 마지막 발을 남겼을 때 한국 순위는 일본의 0.8점 뒤진 3위.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효진이 10.3, 박하준이 10.9점을 쏴 0.4점 차로 일본을 3위로 밀어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금메달 결정전에선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와의 단체전 8강 첫 번째 단식 경기를 2-0으로 승리했습니다. 33분밖에 걸리지 않은 완승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3-1로 이긴 대표팀은 단체전 2연속 우승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표팀은 23일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어제 대만을 5-0으로 완파한 야구 대표팀은 이 시각 홍콩과 예선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도 사우디와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서 유엔 개혁의 방향과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오는 27일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개혁 방향과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설명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막판 공전 중인 대미 투자 협상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청와대는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직접 K-콘텐츠를 소개하는 K-엑스포에 참석해 멕시코와의 문화협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미국 뉴욕에서는 현지 시각 22일부터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시작됩니다. 각국 정상 그리고 정상급 인사들이 속속 뉴욕에 도착하고 있는데 뉴욕 일대 공항에서 관제 통신 문제로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4: 뉴욕 일대 공항에서 운항 차질이 빚어진 건 현지 시각 21일 오전입니다. 뉴욕 대표 공항인 JFK 국제공항을 포함해 뉴워크, 라과디아 등 미 동부 주요 공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워크 공항에서만 약 700편이 출발이 지연됐고 약 300편은 취소됐습니다. 현지 시각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뉴욕에는 각국 정상 130명과 장관 수십 명이 도착했거나 도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항공 관제 통신망에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다고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공항을 관할하는 필라델피아 관제시설 회로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준비한 다른 항공통신망의 광섬유선마저 인근 공사장에서 실수로 끊어버려 문제가 커진 겁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통신회선 복구에 나섰고 일부 공항은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항공편 운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

0: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은 빠른 복구를 약속했지만 외신들은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 현지 시각 22일에도 지연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을, 2호 사업으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3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보고했다고 한 산자위원이 전했습니다. 가스발전 건설 사업은 엔시나라에 약 6.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건설해 주변 AI 데이터 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원전 사업은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1,200달러 규모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밖으로 나가 국정 발목 잡지 말고 국회에서 민생을 살피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을 모아 국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뒤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검토하면서 일종의 예비집회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과 최근 장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농지투기 전수조사로 농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경찰 수사와 함께 민주당이 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장외 여론전에 민주당은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과 공소 취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은 맹목적인 발목 잡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천억 원 가까운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 대응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줄었다고 민생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실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다시 재청하라고 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관련해 보낸 문서를 두고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는 전제도 명시했습니다. 재재청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재재청 자체를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의중대로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다시 재청할지,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재청할지 두 가지 안 가운데 선택할 거란 예상을 깨고 강경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 대법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은 기존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심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당초 전국에 19개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도 1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이 인공지능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중 간 공식 협의체를 마련했다며 오는 11월 중국의 후속 대화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열린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AI 대화에서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기술 패권을 놓고는 경쟁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만큼은 양국이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23일 직접 공항에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24일에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립니다.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해 축하 비행도 펼칩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을 동원한 이례적인 환대입니다. 평소 공식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주요 일정에 참석합니다. 무역과 안보를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담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다급해진 예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하려던 이란 대표단 중 일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4: 예멘 후티 반군이 거침없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남부 구원지대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 통제 지역인 남부와 홍해 연안을 단절하기 위해 타이주와 라이즈 주에 걸친 카흐부부 산악지대 등 주요 전략 고지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의 대응에도 반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급해진 예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알 알림이 예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티 반군에 맞서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가 당장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란 대표단 중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보팀과 고위급 대표단 일부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비자 거부가 정부 접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은 승인하겠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치품과 물품 구매 금지 등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종전협상 불씨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를 조건으로 7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안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중재국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형 태풍 두지안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25호 태풍 두지안이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일본 수도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두지안은 어제 오후 도쿄와 이즈제도 주변 해상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폭우를 뿌렸습니다. 이즈제도의 오시마 섬에는 48시간 동안 무려 83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평년 9월 한 달 내린 비의 2.4배 이상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이었습니다. 지바현 이체하라시 우사쿠에서는 24시간 동안 392.5mm, 후나바시 시에는 345.5mm, 도쿄도 에도가와후에는 282.5mm의 비가 내렸는데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단시간 폭우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을 불렀습니다. 가나가와현과 지바현 등에서 산사태로 4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토사에 붕괴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도 4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전과 열차 운행 중단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지바 등 4개 현 약 5천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우 지역을 잇는 열차표는 운행이 중단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간 두 지안은 내일 오전 삿포로 동쪽 먼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어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시름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안도 복제품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2024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광합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고도 감독 추천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축구협회 이사회의 선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기영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리급여에 따른 치료 횟수 제한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런 분들이 치료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 5도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대해서 오히려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사이버 공격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반면 기술 발전을 늦추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또 선도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만 키울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AI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한 걸까요? 속도 조절로는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제한일까요? 아니면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까요? 자, 오늘은 AI 속도 조절론이 이 등장한 배경부터 우리 사회와 산업에 던지는 과제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분 소개합니다. 권순우 3프로TV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본부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AI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 교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2: 컴퓨터 AI학과.
0: 아, AI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 네. AI학과군요.
3: 네, 컴퓨터 AI 공학과입니다.
0: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굉장히 뭐 많으시네요. 뭐 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으로 할까 이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네,
3: 맞습니다.
0: 교수님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여러분의 의견들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AI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4: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결국 얘도 안 좋은 쪽으로 똑똑해지고 범죄에 이용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이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발전이 되니까 무분별하게 빨리 가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5: 속도를 조절한다고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걸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되려 경쟁력이 떨어지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6: 사실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늦추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AI가 계속 뺏어가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AI가 AI답지 않은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7: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6: 음악을 하는데 엄청 위협을 느끼죠. 너무 잘 만들고 있으니까 선을 뭔가 딱 지키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막 챗GPT 이런 것도 생긴 후에 대학생들이 엄청 편해졌잖아요. 실제로 그 편리함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못 멈춰요.
8: AI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그걸 활용해서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9: 방향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는데요. 먼저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이 말부터 좀 정리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을 아예 멈추자는 주장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큰 기술의 개발과 공개 시점을 좀 조정하자라는 주장인지 김덕진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3: 네, 현재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의 CEO들이 이어서 갑자기 AI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0: 네.
3: 지금의 이야기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멈추자라기보다는 보폭을 맞추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최첨단 AI 모델의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로 페이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페이스메이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최첨단 모델의 능력이 올라가는 속도를 안전연구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 네.
3: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상은 프론티어 모델. 그러니까 모든 AI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몇 개의 모델.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제일 앞에 있는 몇 대에만 속도 제한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델들의 능력 향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거지 활용 자체를 늦추자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능력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네. 공개하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4월에 또 미토스라고 해서 이 해킹을 상당히 잘하는 모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그거는 일반 기업들에게 다 공개하진 않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과 관련된 논의할 수 있는 몇십 개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자체를 보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컨트롤을 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속도 조절하면서 전반적인 페이스 관리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0: 그러니까 약간 좀 보조를 맞춰서 나가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앞에 있는 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네. 그 AI가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앞서 있는 건 맞는 겁니까?
3: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최근에 예전에는 이른바 이제 빅3, 빅4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구글이죠.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고 또 그록이라고 해서 X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 오픈 AI랑 그리고 이 엔트로픽 이 두 회사가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속도들을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중국 회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놀란 게 그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엔트로픽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니까
10: 아, 우리 너무 빠르다.
3: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 회사가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AI가 지금 어느 수준이길래 스스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다.
10: 그 다른 회사들은 약간 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3: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 의도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정치권 특히나 미국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1등 업체라고 할 수 있고 2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비슷한 공동 1등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멈춥시다. 약간 좀 느리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오픈 AI가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 네네네.
3: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솔직히 너네가 정말로 속도 조절을 원하면 논의할 게 아니라 너네 두 회사만 천천히 가면 돼. 멈춰서 가면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좀 할 수 있게 논의의 장을 정부에서 네. 만들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 이게 좀 약간 의아해요. 권순일 기자님. 네.
2: 그 여기서 네. 그 AI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AI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안전은 AI 개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전을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AI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로 합니다. AI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 안에는 이런 안전을 점검하는 팀이 있을 거고 AI 모델의 성능 개발을 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 네.
2: 근데 여기서 CEO가 안전을 개발하는 팀에서 자꾸 와서 딴지를 걸면 이 앞서 나가는 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성장하는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10: 그렇죠.
2: 근데 아모데이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AI 안전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 규제를 만들자 그런 거라는 차원도 분명히 외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두 팀, 안전을 관리하는 팀과 신뢰를 높이는 팀,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팀이 그 안에서의 균형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샘 알트먼 CEO가 아모데이는 원래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샘 알트먼 CEO가 얘기했을 때 다들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오픈 AI에서 뛰쳐나간 사람 중에 이쪽 안전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10: 네, 네, 그렇죠.
2: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비영리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영리 조직으로 바꿨던 것도 샘 알트만이었고 거기에서 자기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 여기 윤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샘 알트만이 너무 성능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데이 얘기했을 때보다 샘 알트만이 얘기하니까 야, 그 달려가자는 건 너 아니었어?
10: 의아해하는 거죠.
2: 왜 갑자기 그렇죠. 네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야? 그렇죠. 라는 거에서의 또 의구심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연구원에 잇따른 경고가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3: 네.
10: 근데 그분들이 느꼈을 때도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면은 문제의 심각성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AI의 기술의 변화 속도를 보면 네. 확실히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도화선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AI가

0: 일하는 시간이나 작업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업무를 주면 예전에 그 업무를 하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짧게 보면은 한 몇 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AI 애들에게 어떤 복잡한 내용을 주면 스스로 그 일을 길게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이나 내용을 보면 실제로 AI가 하나의 업무를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16시간 동안 한다는 건 인간으로 치면 우리가 8시간씩 보통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일을 주고 16시간짜리 고민을 할 정도로 AI가 오래 기억도 하고 일도 여러 가지를 단계별로 하고 자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럼 AI가 어떤 내용을 줬을 때 스스로 16시간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그 중간에 사람의 관여가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때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아스트라라든지 새로운 버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AI가 스스로 그 다음 AI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AI가 그래도 만들어져도 지금까지는 내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작업을 시켜봤더니 그 작업을 나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계속 하니까
1: 결정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스스로 어떤 목적만 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네. 16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땐 해킹 같은 건데 AI 관점으로 보면 해킹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게 되는
1: 그러네요.
0: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AI가 스스로 다음 AI를 만드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네.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 좀 연구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 이야,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법을 어기는 정도의 일을 네가 스스로 했구나.
0: 그렇죠.
1: 라고 이제 연구원들이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 만약에 당황했던 거고.
2: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준선이 되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AI 쪽에서 이게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AI한테 아 지금 이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좀 답답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잘 네가 풀어봐. 그럼 우리는 야 막내야 가서 저 창문 좀 열어봐. 이 얘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여기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까? 그럼 사람이 좀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소화전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우리 고객님이 시키신 그 답을 해결해 내면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2: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건 어쩌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상존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얘기가 촉발됐었던 거는 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앤스로픽의 제이콥 컵슨이라는 연구원 27살 연구원입니다.
1: 네.
2: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1: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아가지고요.
2: 네. 네. 근데 그게 참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1: 뭐 자세히는 모르죠.
2: 그렇죠. 네. 근데 뭐. 누군지 잘 모르는 엔트로픽 연구원 한 줄의 그 트윗 X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내용이 어려워서 잘 안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1월에 오픈 AI가 어떤 사이버 그 공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정해진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그냥 컴퓨터 안에서 야 이거 이게 취약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해킹이라 그러면 뭐 문 따고 들어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코드 중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코드가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네네.
2: 이제 글자로 따지면은 야 오타 검색 좀 해봐. 그리고서 오타가 나오면 그걸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코드를 주고서 취약점을 검색해봐. 그럼 얘가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오픈 AI의 모델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아 고객님이 시키신 걸 내가 달성하려면 어딘가에서 좀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트라넷을 빠져나갔어요.
1: 네.
2: 빠져나가서 인터넷선으로 들어가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찾아본 거예요.
1: 예, 예.
2: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AI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트로픽에서 우리도 그런 게 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엔트로픽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 있어요.
2: 어 여기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허가 없이 얘가 접근한 흔적이 있네. 오. 조사 범위를 넓혀봐. 그래서 모든 코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4억 8,100만 건의 무단 접근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7월 달에 있었을 때
1: 엄청 많네요.
2: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연구원의 퇴사 10년 안에 망한다. 이 한마디로 오히려 촉발이 됐었고 이 문제는 AI 업계에서는 항상 존재했던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기술 발전 속도를 아직은 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법과 제도를 네. 완료한 뒤에 이게 AI의 발전과 개발을 더 네.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0: 겁니까?
1: 그러니까
0: 법과 제도를 가기 전에 지금 오히려 이슈 특히나 이제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의 고민은 검증 속도랑 개발 속도가 비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AI가 스스로 AI를 뭘 만들거나 AI가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검증하는 속도보다 그 다음 모델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계속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른바 저는 죄수의 딜레마 혹은 게임이론 같은 형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멈춰도 저 상대방이 안 멈추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쟤 안 멈추니까 나 더 달려야지. 쟤 안 멈추니까 나 더 달려야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내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까 권순우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검증이라고 할 때 정말로 그 AI 회사들이 속도 조절론을 원한다면 검증하는 쪽에 검증 더 쪽에. 돈을 쓰고 연구를 네. 해야 되는 거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2: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론자들도
1: 그걸 개발해야 된다 계속 AI를
2: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앞서서 네. 여기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안전을 도외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그건 아니죠.
2: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젠슨 CEO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네가 내지 마. 이거를 왜 밖에서 이것까지는 내달라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네가 지금 제도를 만들어달라 그러는 거는 그 제도만 지키면 면책을 받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0: 그쵸.
2: 그냥 네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안 내놓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젠슨왕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 내놓는 게 맞는 거야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AI 기술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과격한 개발론자잖아요.
1: 네.
2: 그러면 거기서 야 무조건 개발해. 우리는 위험하든 아니든 지금 뭐 중국이랑 전쟁하고 있는 판에 니네가 지금 이런 소리 해도 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참모들 예를 들어서 스카페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법과 제도라는 건 있어. 잘못하면 처벌을 할 거야. AI 니네 AI가 잘못했다라고 핑계대지 마.
1: 니네들의 책임이다.
2: 니네가 만들어갖고 네가 사고를 치고서 왜 AI 핑계를 대.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다 있는 거고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라는 것으로 퉁칠 수가 없는 게
1: 그러네요.
2: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과격할 수도 있어요. AI 뒤에 숨지 마라. 법과 제도는 이미 다 있다. AI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을 AI가 했든 사람이 했든 똑같이 네가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럼 이건 개발자의 책임으로도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온다면 예. 개발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2: 그리고 뭐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잖아요. 기업인이잖아요.
1: 네.
2: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엑셀 빨리 가는 자동차 뭐 성적 엄청 성능 좋은 거 만들었는데 브레이크가 좀 별로네. 그리고 차를 내놨어. 사고 났어. 그럼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브레이크의 안전 기준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할 필요 뭐가 있냐.
1: 브레이크를 못 만든 너희들의 책임이잖아.
2: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AI 개발 속도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미국의 몇몇 빅테크 회사 중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들의
0: 네.
1: 몇몇 회사가 AI를 주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몇몇 회사들만 조절한다고 실제로 AI 개발은 좀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까?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앞서 있는 그 회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아직 못한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IPO를 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AI와 관련된 속도 규제론을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엔트로피, 오픈 AI 둘 다 원래는 IPO 상장을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외부 감사 제도가 필요하고 네.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트로픽에서 주창하고 있는 우리가 외부 감사 제도를 하겠다, 사고 보고 의무를 하겠다라는 건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상장을 하려면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이게 표준이 되면 역으로 3, 4등 회사들의 장벽을 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회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속도 조절론에서 이제 이슈를 또 반기를 제시하는 다른 방향에서는 결국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이 정말로 예전과 다르게 AI를 미국이 치고 나갈 때 이 점수 차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Artificial Analysis라고 해서 실제로 이 AI 벤치마크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중국 모델하고 AI 모델이 그러니까 미국 모델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점수 차가 맨날 다르긴 하지만 한 30점 차이 정도도 나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정말로 2, 3점 정도까지로 아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AI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중국은 최대한 빨리 미국을 따라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미국 기업이 몇 개 막으면 멈추면
1: 멈출 수
0: 그건
1: 있다.
0: 중국 기업만 좋아할 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구나. 기업 논리라기보다는 국제 경제나 국제 논리 국제에 있는 정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 것 중에 죄수 딜레마 얘기를 좀 해 주셨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중국이라고 그 고민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그런 거 안 질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부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의 문제를 넘어서 AI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유엔 총회 그리고 양자회담 그 미중 양자회담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만나 있어요. 그래갖고 스콧 베센 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제하기 어려운 AI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제하기 어려운 AI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좀 알려주고 우리 서로 같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수 딜레마가 뭐가 있냐면 정말 통제하기 힘든 AI의 그 사고가 우리 국가 안보나 국가의 패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일 때 이것을 상대방 국가한테 설명을 해줄 것인가? 혹은 상대방 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한들 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미스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속도를 낮추자라는 것보다 안전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걸 맞추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이 어떤 그 게임 이론에 따라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기술 쪽을 좀 많이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픈 AI 뛰쳐나갔던 수축해바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가서 바로 윤리우 AI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로 거기도 펀딩이 엄청나게 큰 돈이 몰려서 이 자체도 또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국제사회의 이 패권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트로픽도 사실 그 상장을 최근 연기했잖아요. 오픈AI도 상장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상장 눈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속도 조절론 들고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0: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1: 아, 있다고
0: 결국에는
1: 보십니까?
0: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27살 그 청년이 좀 어느 정도는 고마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0: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한테 좋은 핑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최근에 또 통계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오픈 AI랑 이 엔트로픽이 서로 계속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라는 녀석이 뭐 글을 좀 잘 쓰거나 아니면 코딩을 잘한다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B2B 기업,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쓰는 AI로 되게 포지션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챗

0: 큐티가 아스트라라는 녀석이 나왔고 그 아스트라가 꽤 여러 가지 모델에서 기존에 못하던 걸 하내기 시작을 해요.
1: 네네.
0: 그런 변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의

0: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라고 할 때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최신 GPU 10만 개 이상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만간 우리가 40만 개까지 이제 쓰는 데이터 센터로 갈 거야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지금 펀딩을 받아야 또 큰 투자를 할 텐데 저렇게 물량 공세로 나오고 있는 오픈 AI가 오히려 1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상장하겠습니다 해봤자 펀딩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상장을 되게 늦출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필요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되게 안전이라는 좋은 카드가 좀 이슈가 됐다. 뭐 이렇게도 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 상장이랑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이 판에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얄미운 사람이 젠슬랑 CEO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GPU 10만 장 얘기했던 데가 결국은 엔비디아 거 썼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학습하는 데만 6조 7조 썼다는 얘기예요.
1: 그렇겠죠. 예.
2: 근데 저는 어떤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은 황현희 씨도 그 아무래도 주식 쪽이나 자본시장 쪽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시를 보다 보면은 네. 공시 내용 중에 뭐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위험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걸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젠슬랑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니네 사고 치면은 받아줄 보험은 있냐? 이 얘기를 넣었어요. 그 얘기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게 사고 나면은 이 제조물 관리한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AI가 사고를 쳤을 때 얼마나 크게 확산될지를 모르니까 보험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쓸 수 없는 니네가 투자를 받겠다고 증권 신고서는 제대로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거 보고서 아 진짜 좀 되게 아픈 데를 건드렸다. 한마디 별거 아닌 거 툭 던지면서 야, 그 보험은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1: 이미 뭐 반도체 팔았다 이거죠.
2: 그렇죠. 자기는 불나면 책임질게. 라는
1: 그러니까요. 예.
0: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또 그 외신의 단독 보도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게 진짜 그들이 정말로 안전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약간은 퀘스천 마크를 제시했던 게 엔트로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을 해도 속도 조절로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 외신 보도를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의 중에 비공식적,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등재되지 않았던 거래 내역이 있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했었던 계약이 나왔고 근데 그게 엔트로픽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활동하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회사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를 이번에 엔트로픽에서 추가 계약을 해놓고
1: 네.
0: 그것을 엔트로픽에서 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해외 외신에서 이제 그 외신의 단독 보도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속도 조절론 얘기하지만 뒤쪽에서는 빨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기에 구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도 분명히 돌아가고 있다.
1: 그렇겠죠.
0: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근데 아, 뭐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뭐 그림은 그려진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기술 개발을 잠깐 멈추자고 한 거구나. 아, 이래서 기술 개발을 더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두 분은 개발을 지금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약간 윤리적인 문제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멈출 수 없다고 봐요.
1: 멈출 수가 없다.
0: 네, 왜냐하면 네. 이거는 해킹하는 것과 막는 것과 뚫는 것의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과연 AI를 정말로 사람의 어떠한 규제와 내용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해킹도 보면 해킹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킹을 하는 AI랑 해킹을 막는 AI가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서로가 뚫고 막히고 하는 상황인데
1: 진짜 창과 방패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AI가 계속 발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만으로 과연 이 AI를 멈출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AI를 우리가 적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진화를 우리가 좀 꿈꿔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는
1: 네.
0: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AI가 도구이고 그 도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데 지금은 우리가 선, 악 이런 이중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룰과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네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네스. 이 하네스가 이제 가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건설현

0: 현장에 가면 이 건설 현장에서 앞에 이제 계단 발판처럼 임시 가벽 같은 이런 것들을 이른바 하네스라고 하는데 네. 뭐냐면 안전 세이프 펜스를 치는 기조에 대한 걸 많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실은 지금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AI가 마음껏 튀고 이게 마음대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올해 초에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검증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연구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에게 안전한 가이드와 룰들을 만들어서
1: 교육을 시키자.
0: 그렇죠. 예. 그걸 못 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주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AI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세이프 펜스를 치기도 합니다.
1: 선을 넘지 않는군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 관점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 뭐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공포론으로 인해서 AI 무서워, AI 어떻게 돼? 그러는 동안에 너무 안타깝지만 자칫 이게 잘못되면 우리 한 국가는 그런 것 때문에 멈춰 있고 다른 나라는 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공포도 또 과도한 신뢰도 하면 안 된다. 마치 해킹과 맞고 뚫는 것처럼 AI 역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쓰는 기술적 테크닉들이 많아지고 거기 쪽에 투자를 더 해주는 것 쪽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AI가 무섭다라고 다 멈춰 있으면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회사나 그 나라들의 AI만 엄청나게 발전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까지 멈춰버린다면.
0: 그렇죠. 그럼 AI 그런 발전은. 관점으로 보면 제일 좋아할 건 아까 말씀드린 미국 1, 2등 회사인 예. 거죠.
1: 그럼 예. 중국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네. 기분 나빠할 것이고.
0: 중국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3등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좀 격차가 꽤 나는 3등인데.
1: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인프라 쪽에 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인프라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른바 국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네요. KAI 모델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격차들이 날 때 우리가 자칫 규제론으로 잘못 가면 이제 그걸 영원히 따라갈 그렇구나.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 모델 기준으로도 3등입니다.
1: 모델 기준으로도 3등입니까?
2: 모델도 오. 이번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대회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모델들이 좀 나와서 모델 대단하네요. 기준으로 3등인데 네. 사실 이렇게 3등 모델을 사람들이 안 써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윤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저도 그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거를 AI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거지 아 빨리 가는 애를 못 가게 하면 될 거야. 이걸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 저도 지금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예, 그리고 네. 해킹에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창과 방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창과 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1: 창을 창으로 막습니까?
2: 막는 게 아니라 네. 어디를 찌르면 아픈지는 창이 압니다.
1: 아, 그렇죠.
2: 그래가지고 우리 착한 창은 딱 찌르는 거 보고서 너 여기가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 잘 막어. 이걸 얘기해 주려면 굉장히 예리한 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이 너무 날카롭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저는 세 번째는 그 윤리 기준과 관련한 건데 그 윤리 기준과 관련한 부분들을 너무 도외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걸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뒤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 뭐 패권 경쟁이 있어 IPO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윤리 기준은 어떤 명분으로 만들어지든 누군가의 이해관계는 얽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리 얘기할 때 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얘에다가 뭐를 물어보면 이상한 답을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좀 써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써봤을 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국가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도록 계속 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정말 소프트한 예로 들면은 뭐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류의 질문에 정말 높은 난이도, 정말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면서 아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이드를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있었고 네. 그 문제가 폭로가 되면서 그러고서 그거 뭐 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정신병 걸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의 가이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연구 방법론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기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도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윤리 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적용하든 안 하든 글로벌하게 연구 윤리 기준을 만드는 회의라든지 그런 데가

0: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으흠. 그래가지고 윤리 기준이 처음 만들 때부터 최종 나올 때까지 관리를 그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한 윤리 기준을 만들 정도의 국력이 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유탄을 맞는 일은 없게 하려면은 그런 윤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까지 그다음에 뭐 사이버 해킹 뭐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AI 개발을 똑같이 늦출 수는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나 행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방 쪽이나 네네네. 이런 쪽은 오히려 뭐 활용을 좀 확대해야 된다. 으흠. 뭐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이게 영역을 좀 나누어서 네. 여기는 개발을 좀 더 이제 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 더 시키고 아니면 너무 빨리 뛰어나가는 쪽을 좀 잡아놓고 으흠. 그렇게 해도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2: 그러니까
1: 분위기에서?
2: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든 이러한 논의들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AI를 쓰는 사람 그리고 AI 영향을 받는 사람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준들이 이제 분야가 아니라 능력과 접근 권한으로 좀 나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해킹용 AI를 금지한다라는 거는 요즘엔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특화된 AI들이 많았다고 치면 요즘엔 범용 AI라고 하죠.
1: 전체의 하나죠.
2: 그렇죠. 하나의 네. AI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같은 모델 안에서 특정한 능력을 못하게 하는 방식
1: 맞아요.
2: 혹은 그 안에서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클로드의 그 페이블 5.1 최신 버전을 쓰다가 의료와 관련되거나 위험한 단어들이 딱 나오면
1: 네.
2: AI가 스스로 모델을 그 아래 버전으로 낮춰요.
1: 오, 그런 네. 게 있었습니까?
2: 왜냐하면 페이블을 쓰다가 특정 단어들이 나오면
1: 오, 네네.
2: 이게 의학 연구에서 특히나 뭔가 화학 연구나 뭔가 잘못된 연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나오면
1: 네.
2: 이 AI 모델 스스로 우리 이 똑똑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너가 이 단어를 쓴 걸 삭제해야 다시 그 버전에서 모델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덜 똑똑한 애로만 써야 돼
1: 네.
2: 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들로 어떠한
1: 범용 네. 그 말씀은 돌려서 단어를 선택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2: 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극도의 뭔가 모니터링을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 네.
2: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은 AI도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는 제일브레이킹이라고 그랬거든요. 탈옥하는 방식이 꽤 많았는데
1: 네.
2: 그것도 또 AI가 학습을 하니까
1: 그것도 막혔군요.
2: 네, 또 막히게 되는 수분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킹이나 이런 건 막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AI를 좀 열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AI 회사들이 스스로 신뢰 접근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가지고 이 모델의 범용성에서의 특정 부분을 막고 열어주는 형태들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막는다는 것은 전체에서 그런 명령어를 줘서 이런 건 못하게 만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0: 예, 그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름 자체가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제일 기반이 되는 그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금융으로 쓸 거냐 의학으로 쓸 거냐 코딩으로 쓸 거냐를 자기가 추가로 더 개량을 할 수는 있는데요.
1: 으흠.
0: 기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1: 네네.
0: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범용 기술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가 있으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거의 자동차로 쓸 수도 있고 로봇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자체는 하나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은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한테 야 너는 금융은 좀 살살하고 군용은 좀 천천히 해 라고 얘기하면 그 반도체 만드는 사람은 그거는 고객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일 좋은 이 파운데이션 범용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쪽 그 도메인 단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쩌면 이거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AI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활용하는 것의 문제는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요즘에 그 에이전트 AI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 그쵸?
1: 그러니까 쉽게 풀게 설명하면 옛날 같으면 여행 계획 짜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행 계획에 대한 게 어디 가시고요. 뭐 어디가 맞지?

0: 집이고 뭐 이렇다면은 에이전트 AI는 직접 호텔 어디 예약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행기 네네네. 티켓 예매할까요? 그렇죠. 뭐 어디 맛집 뭐 예약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어느 단계까지 온 거고 네. 이거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아마도 황현희님께서 들으면 놀라실 텐데 이번에 나온 아스트라가요. 네. 영상 편집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영상을 찍어서 네. 이 영상 편집해줘라고 하면 편집까지 된다.
1: 네. 스스로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2: 그냥 NG컷 빼줘 그러면 지가 다 빼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저 해봤는데 네. 크레딧이 부족하다고 뜨던데. 그렇죠. 제가 싼 거 썼나 봐요.
1: 그런 걸 쓰려면 이제 아스트라가 200달러짜리를 써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아, 보세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종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더 네. 빠른 모델이 나올수록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걸 그렇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충분했거든요. 네. 제가 돈 내는 걸로.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써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우리가 AI가 뭐 인류를 말살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 200달러의 가치가 누구와 비유가 됐을 때 그게 싸게 생각될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2: 사람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의 일자리를 위해.
1: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0: 그거죠. 당연히 사람이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1: 우리가 편집자를 고용하는 비용하고
0: 아, 그러니까요.
1: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0: 20만 원이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율해서 뭐 30만 원으로 하더라도 네네. 30만 원 뭐 32만 원으로 하더라도 그게 컷 편집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가 말하는 견습사원보다는 싼 거잖아요.
0: 아 요즘에 무서운 네. 얘기긴 하네요. 네.
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 AI의 변화를 우리가 좀 예전에 알파고랑 좀 비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1: 알파고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놀랐었을 타이밍은 알파고 이세도라고 붙었던 알파고 리를 보고 놀랐는데 실제 바둑 기사님들이 놀랐었던 타이밍은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을 때예요.
0: 어.
1: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알파고 리는 사람이 뒀던 바둑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이세돌 구단님하고 진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이세돌 구단이 나중에 이 알파고 리가 했었던 방식을 복기를 해보면 이해가 됐대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이 뒀던 수니까.
0: 네네.
1: 근데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이라고 그래서 AI끼리 그냥 수를 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를 학습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알파고 제로가 뒀던 수를 자기가 복기를 해봤는데 왜 이게 AI가 여기 뒀는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아스트라라든지 에이전트가 올해 3, 4분기에 지금 오고 있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챗GPT 보고는 와우 신기하다였는데 요즘에는 업그레이드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이 놀라는 기능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3D 모델링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것들 AI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0: 그렇죠.
1: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이 AI가 인류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업에서 이 AI가 스며들면서 어떠한 기술적 변화가 있고 그럼 그 변화에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시기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게 사실 소장님의 네. 어떤 전문 분야시기도 할 건데 그러면은 그 편집을 컷 편집 좀 잘한다고 그 사람 편집 잘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컷 편집 같은 것들은 좀 어쩌면 그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는 결국은 사람이 결정을 하잖아요.
0: 결정해야죠.
2: 예,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사용할까의 영역이 오히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활용하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은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제가 한 교수님께 자기 수업하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그 1학년 학생들한테 그 논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된 논문 같은 거 뭐 몇 개 뭐 진짜 읽기도 힘들 정도로 뭐 한 20개 주고서 야 이거가 가지고 네가 정리해서 해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논문을 심지어 한국어로도 안 된 논문을 내보고 공부해보라고 그러겠는데 그 학생들이 한번 넣어보고 한글로 변환도 시켜보고 변환했는데 모르겠으니까 이거 더 쉽게 좀 설명해줘봐. 이 문맥이 이해가 안 가. 다시 설명해줘.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 내가 이런 논문을 읽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기존에는 한국어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만큼까지였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만큼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나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그러네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여요.
0: 네네.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내가 어쨌든 논문 번역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0: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분야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가다가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고 뭐 가격 아까 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아스트라가 이제 그 정도의 가격을 내잖아요. 200불, 200불, 200달러 정도 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실 AI를 우리가 이제 안 쓰면 못 버티는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갑자기 자 지금부터 1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까 봐.
1: 그렇죠.
0: 거기에 종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해요. 사실.
1: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향후에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지식의 양극화, AI의 그렇죠.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네.
1: 두 번째는 지금도 이미 나오는 건데 인류의 그 지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화 지능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퇴화 지능.
0: 퇴화 지능. 뇌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1: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다음 세대가 그 전세보다 항상 똑똑했는데
0: 맞네요.
1: 드디어 어떠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퇴화되는 지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AI에게 나의 생각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0: 네.
1: 그걸 요즘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인지적 부채. 그러니까 인지적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빚.
0: 공감해. 이제는 답장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메시지 오면 답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1: 그렇죠. 그래서
0: 보내기도 해요.
1: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뭔가 우리 헤어져라고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를 GPT한테 복사해서 붙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붙여서 이렇게 대답하세요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0: 맞아.
1: 네, 문제가 됐었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0: 아내가 화났는데 어떻게 답장에 화가 풀릴까?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도 심지어 상담하고
1: 맞아요, 얘기하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인지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AI가 없을 때 과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의 모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말로 쉽게 말하면 석사급, 박사급, 그리고 포스트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급들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비싼 것들에 대한 모델의 주도권을 누군가가 갖는다. 혹은 정부에서 어떤 이유들로 그걸 묶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격차들이 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이제는 좀 오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저는 사람도 사람인데 인간 개인들 간의 격차 문제는 그래도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 단위의 AI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AI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모델에 의존을 하고 우리가 미국 모델 그냥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전 세계 탑랩에 무조건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제조업을 예로 들어드려도 우리가 전체가 뭐 100 정도의 물건이 필요하다. 근데 10에서 20 정도의 국산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0에서 20의 국산화를 했을 때 해외 제품보다 저렴하거나 퀄리티가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걸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 끊어도 우리가 일정하게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면 그 상대방이 안 끊습니다. 끊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AI 문제에서 개인 단위에서도 이 사람을 쓸 수 있게 하고 우리는 못 쓰게 하고 이런 거 문제가 되는데 국가 단위에서 어떤 국가가 이 기술 패권을 가지고서 뭐 오픈소스 모델을 계속 개공을 하다가 갑자기 아 저 이제 뭐 공짜로 주던 오픈소스 안 하고요. 저희 그냥 폐쇄 클로즈 모델로 할게요. 이래버리면 거기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AI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도의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0: AI가 이제 국가 간의 양극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이야기에 빠져서 했나 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 네.
0: 잠시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4: 네, KBS 열린 토론 김덕준 교수님, 권순원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백한용 님께서 매번 정치 뉴스만 듣다가 오늘 열토 정말 내용 값지고 좋네요. 열토 아자아자 화이팅 사랑해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우, 사랑해요 라는 문자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2: 정치에서 듣기 힘든 용어네요. AI가 쓴 거 아니에요? 아,
1: 글쎄, AI가 그렇게 유치하게 듣거나 정말 진심을 남은 쓰진 네.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수사를 많이 쓸 것 같은데.
4: 네. 네.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을 좋아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1: 직관적이라서 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리암 님께서 두 분 다 정말 내용을 재밌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9584님께서 AI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좋은 거겠죠? 라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실래요?
1: 네.
4: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AI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AI에게. 그러면 AI에게 질문을 하면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해준다라는 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정답이라고 다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대답이니까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AI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창발적 질문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위탁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줘 하고 다 맡기는 거. 그런데 정말로 AI랑 오래오래 함께하면서 서로 건강하고 싶으면 뭐뭐 해줘로 다 맡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창발적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2: 저는 건전한 습관.
1: 건전한
2: 그러니까
1: 습관.
2: AI를 쓸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있을 때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4: 네.
2: 예전에는 책 읽는 거 그냥 소설책 재미로 보다가 요즘에 그 AI 돌려서 요약 보고 막 그러다 보면 네. 책 읽는 게 정말 힘들어요.
1: 맞아요.
2: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힘들지만 운동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뭐 책을 읽는다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김덕진 교수님께서 거기서 창발적 질문을 해라.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1: 맞아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2: 창발적 질문을 하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라고 하게 된다니까요.
4: 그렇죠.
1: 그렇죠.
2: 네, 정말 훈련을 차원에서라도 네. 좀 느리게 하는 것들은 좀 시간 있거나 업무적인 게 아니라면
4: 맞습니다.
2: 좀 그런 예.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본부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그래서 요즘에 근육을 키워야 된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4: 뇌 근육을 네, 키워라.
1: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일부러 오히려 AI 잘 쓰는 사람들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일부러 AI를 안 쓰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슬롯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4: 돼요. 아, AI를 안 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네요.
1: 그게 결국에는 근육하고 똑같아서 내가 네. 계속 뭔가 힘들어도 몇 분씩이라도 계속 PT하고 근육 운동하듯이 일부러 나의 뇌를 위해서 AI를 일하다가 일부러 안 쓰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 AI 잘 쓴다는 사람들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4: 네.
1: 오히려 그러한 이제 간극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피곤하고 AI를,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면은 책 읽고 그러시면 잠도 잘 오고 되게 좋습니다.
4: 무조건이죠.
1: 네. 네. 네.
4: 어쨌든 AI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뭐 반어적인
1: 네. 네.
4: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4: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투자 얘기 좀 해봐요. 이 AI 속도 조절론이 경제에 미친 파장이 처음에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이게 네. 속도 조절론이 타격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사실 그때 AI 속도 조절론이 타격을 줬다라기보다 장기채 금리가 타격을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여요.
4: 그렇죠.
2: 근데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그 IT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IT 버블에 대한 경험이 있고 너무나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빅테크들이 다섯 군데가 전체 AI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 나 돼요. 그게 올해 8,200억 달러, 내년엔 1조 달러가 넘게 되는 거고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가 넘었거든요.
4: 네.
2: 그러니까 AI 속도 조절, AI 버블이 꺼지거나 AI 투자가 줄었을 때 미치는 데미지는 단순히 AI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오히려 AI 속도 조절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의 인프라나 에너지 쪽에서 올 거라고 봐요.
0: 오.
2: 이게 거기서 하드웨어가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못 넣어서 전선이 없어서 송전망이 없어서 오죽 데이터 센터를 뭐 지을 데가 없으면 지금 플로팅 데이터 센터 만들어갖고 바다 위에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송전망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가스터빈 그런 게 없어갖고 우리나라 발전기기들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0: 네.
2: 심지어 일론 머스크 XAI 같은 경우는
0: 대기권에다 쏜다고 그랬잖아요.
2: 우주에다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주에다 쏘는 것도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기가 없으니까 공사장에 쓰는 일반 발전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끌어다 써가지고 거기서 막 매연 나오고 그래갖고 욕 바가지로 먹고 주정부 차원에서 야 규제 너 배기가스 규제 위반이야 그랬더니 그 벌금 내가면서 그냥 돌릴 정도로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AI 속도 조절론의 가장 큰 병목은 저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병목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해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역량이 미국의 곳곳에 들어가 있고
0: 그렇죠.
2: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회사 중에 AI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꽤 많고 뭐 예를 들어 뭐 원자력이라든가 소형 원자로라든가
1: 그렇죠.
0: 것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만 더 유추해 보면은 그러니까 AI 이 개발을 약간 멈추자 여기에서 타격이 오진 않겠지만 AI 때문에 인프라로 인해서 AI 잠깐 멈출 수도 있는 상황도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2: 그렇죠.
0: 그 충격도 시장에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그 충격을 저는 약간 마이크로하게 우리나라 기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0: 네.
2: 우리나라가 빨리 못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병목이 되는 게.
0: 네네.
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메가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거를 국내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경영 판단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AI 속도 조절이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메모리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AI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너무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AI 속도 조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인 거고 우리나라가 제조 역량을 좀 더 빠르게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그냥 혼자 가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전력 공급해야죠. 용수, 인재 문제, 인재라 그러면 거기 정주역 거 만들어주려면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도로에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속도 조절론의 핵심은 저는 에너지 인프라라고 보는 거고
0: 오히려.
2: 그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산업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AI 거품론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한 걸 우리 개인으로 보면
0: 네.
1: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더 만들어줘야 우리 스마트폰이 싸진다.
2: 그렇죠.
1: 지금
0: 300만 원 넘었더라고요.
1: 300만 원 넘어 노트북 네.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0: 놀랐습니다.
1: 다 네. 부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0: 그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때문에
1: 그렇죠?
0: 나오는 가격이죠.
1: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AI의 변화를 보면은 저장장치 SSD나 HDD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의 하나의 우려스러움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이제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속도 조절론 얘기했지만 거기서 자칫 그들이 상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0: 아, 거기서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1: 네,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AI는 돈이 돼, 돈이 돼, 돈이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그 그림이 커지는데 그래서 결국엔 상장이 제대로 성공하고 AI 회사들이 돈을 쫙쫙 벌어줘야 그래야 거꾸로 봐봐 AI 회사들 돈 버니까 이건 투자하는 대로 돈이 더 나와야 그림이 되는 건데 그 맨 천병에서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만약에 IPO를 했는데 형편없이 뭔가 떨어진다. 아니면 그들의 그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내용을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회사가 한 200년 있어도 뭔가 수익을 맞출 수 없다.
0: 네.
1: 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어, 돈 본다는데 아니네.
0: 안 되네,
1: 아니네.
0: 생각보다. 아니네.
1: 네, 이렇게 뭐 되면 갑자기 거품이 확 꺼질 수도 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이 저는 되게 단순히 그 기업뿐만 아니라 이 AI 전체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권순우 기자, 그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고리들이 있잖아요. AI에도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아서 그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만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근데 이 고리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 돈 버는 곳에 관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이 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AI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미국 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2: 몇 년째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얼마 전에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현금 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거고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증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빅테크 5군데 중에서 한

0: 군데 오라클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그 자금 나왔죠. 조달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거는 이미 또 신용평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그 오라클만 트리플 B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요.
1: 방금 말씀하신 상장할 때의 문제.
0: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그 충격은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김덕기 소장님께서 하신 거고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충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상장을 하고 나도 돈 못 벌면은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트로픽은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야, 네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엔트로픽은 오히려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아까 김덕진 교수님하고 아까 들어오다가 얘기했던 건데 엔트로픽은 그 쓱 고객들한테 팔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와가지고 내가 돈 내고 쓸게요. 그러면은 아니요 돈 나중에 내시고요. 저희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게 되게 심한 상황이고 구글의 CEO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좀 그만 좀 써 우리 거. 야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네. 우리 안 그래도 없는데 아니 고객님 아니 저 아니, 고객이 아니지 내가 고객인데 아니 내가 지금 고객님한테 돈을 받아갖고 고객님이 돈을 내겠다는데 네가 데이터 센터를 왜 안 줘? 우리도 지금 쓰기 빠듯하다고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는 아직 좀 돈을 좀 들여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스트라가 한번 효과를 내줘야 되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이 두 회사도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는 조금은 좀 사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가 딱 이제 모델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이제 확산, 활용에 대한 확산들이 좀 그렇죠. 생겨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좀 난리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I 노트북, 뭐 AI 스마트폰, 거기에 뭐 자율주행차, 하다못해 지나가는 저 전구 같은 데도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사람 지나가면은 이 사람의 뭐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것들이
1: 게다가 인공지능 로봇까지 간다면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0: 그러니까 활용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다 내고 있는 돈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걱정이 좀 있는
1: 그러네요.
0: 거라
1: 네.
0: 어쩌면 김덕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종의 그 장애물 같은 거예요. 이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못 넘어가게 되면은 이 시장의 충격을 받을 건데 시장의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안 가냐. 가긴 갑니다.
2: 그렇죠.
0: 근데 그 속도가 좀 더 느려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1: 네.
0: 거기에서 좀 내렸던 대부분의 결론들이 약간 그런 거였고 오히려 엔트로픽이나 그런 데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룬다라기보다는 정말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가격을 네. 이렇게 얘기해서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많이 높이고 뻥튀기 그렇죠, 그렇죠. 시키기 위해서.
2: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병목이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1: 아,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네, 인프라는 잡고 우리나라니까. 있죠.
2: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그런 막 그들이 안 되더라도 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본 거는 실은 어제 메타가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 엄청 많이 올랐어요.
2: 뮤즈스파크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AI 에이전트인데 이거를 메타 페이스북 안에서 쓸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무료로 공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치고 나가야 되니까
1: 네네.
2: 에이전트 주문하는 거를 무료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풀면 그들끼리는 경쟁하지만 결국에 그 인프라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기회에 아까 권순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AI 윤리나 AI에 관련된 컨센서스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게 결국에는 국가 간의 패권의 싸움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없이는 이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거나 방법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단순히 인간적 윤리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아주 중요한 논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논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1: 네.
2: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밀고 치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짧게 좀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AI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완전 인식 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 뭐 AI 반도체도 이제 다 거의 다 깔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AI에서 요 인프라가 다 깔리는 상황이 지나가면은 AI로 돈 가장 많이 벌 것 같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너무 어렵네요.
0: 어렵네요.
1: 네.
0: 근데 그거는
1: 이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0: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근데 그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GPU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감가상각을 몇 년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도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5년 쓸 거냐, 6년 쓸 거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메모리가 제일 돈이 될 거라고
1: 그래도
0: 봅니다.
1: 그래도 그 시기에도 메모리다.
0: 예. 왜냐하면 메모리의 사용처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GPU 엄청나게 초의 고급 GPU는 데이터센터 아닌 데서 쓰진 않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는 사소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써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나 디바이스 쪽에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차도 그렇고 뭐 모바일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 쓰려면은 저는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고
1: 메모리는
0: 봅니다.
1: 계속 갈 곳이다. 교수님 네. 짧게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2: 네.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의 관점이 있을 것이다. 요 정도.
1: 그래서 아, 또 새로운 네. 세상이 열릴 것이다.
2: 예를 들면 글래스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1: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다.
0: 글래스에도 메모리 들어갈 것이다.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늘 제도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 간격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AI를 멈출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결국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먼저 아닐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4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차출 변수 속에서도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KT가 오늘은 4연승의 SSG를 만났습니다. 배재성 대 아빌라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오늘 경기. 아빌라 선발의 SSG는 매우 무서운데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어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회 말 현재 SSG가 3회 6회 2점을 득점을 하면서 KT를 2대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KT와 3.5

5경기까지 벅차가 벌어진 2위 삼성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덱 선발로 NC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연패를 끊고 다시 한번 선두 경쟁에 돌아가기 위해선 패덱이 오늘 힘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선취점은 NC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5회 말 경기 삼성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NC가 4점, 삼성이 3점 득점해서 4-3 1점 차인 상황입니다. 5위 두산, 가을 야구 가능성은 높지만 연패가 마음에 걸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과의 경기에서 연패를 끊겠다는 생각일 텐데요. 오늘은 벤자민과 박준현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회 말 현재 키움의 공격 상황 가운데 두산이 2-1로 1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7연패의 한화, 롯데전에 나선 류현진의 어깨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류현진은 대량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3회에 5점을 내주면서 빅이닝을 내주고 말았고요. 7회 말 현재 롯데가 7-0으로 7점차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일본 아이치현 토요하시 시민구장에서는 어제 대만전에서 5-0 완승을 거둔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홍콩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최민석이 선발로 나선 가운데 경기는 현재 7회 말 홍콩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대한민국이 13-0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남자 축구도 역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D조 2차전 사우디와의 경기인데요. 득점포가 답답하게 터지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대한민국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2-0으로 사우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태극볼 대표팀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전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준석 선수의 금메달을 계기로 태극볼 대표팀이 선수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대회 초반부터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입주 지연은 일부 참가국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테크볼 경기장의 부실 도시락 논란도 조직위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선수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숙박,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린다고 밝히면서 이정우는 복귀하더라도 남은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0: 자, 오늘도 역시 일본 나고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을 현지에서 연결해서 듣고 있지요.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주하영 PD를 연결합니다. 주하영 PD 안녕하세요.
1: 네, 나고야 현지에 나와 있는 주하영 PD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 PD 어느 종목 취재하셨나요?
1: 아,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진행돼가지고 어떤 종목을 취재할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중계 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는 매달 종목도 중요하지만 매일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보자는 생각으로 오늘은 펜싱을 취재하러 갔는데요. 오늘 메달이 나와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 펜싱 종목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바로 앞에 있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부국제공항에서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펜싱 경기는 남자 플랠의 개인 종목 윤정현, 이광현 선수와 여자 에페 개인 종목 송세라, 임태희 선수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경기가 있었고요. 조금 전 결승에서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 전에 윤정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네, 아, 오늘도 역시 펜싱에서 메달이 쏟아졌군요. 우리가 그 펜싱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펜싱 종목 마주할 때마다 펜싱인 건 알겠는데 종목 이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저도 매번 펜싱 챙겨보지만 오랜만에 마주하니까 조금 헷갈려가지고 네. 경기 보러

0: 오기 전에 검색을 조금 하고 왔는데요. 펜싱 경기가 플레레, 에페, 사브르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는데 오늘 진행된 플레레와 에페는 찌르기 공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브르는 찌르기와 함께 배기 공격이 가능하고요. 공격 방식으로만 치면 오늘 진행된 플레레와 에페가 같은 영역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플레레와 에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플레레는 몸통, 그리고 에페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이 유효합니다.
1: 네. 자, 우리 선수들 뭐 메달로 좋은 결실을 맺긴 했습니다만 경기 흐름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종일 펜싱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16강 경기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선수들이 16강까지는 무난하게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자 에페의 임태희 선수가 16강에서, 그리고 이광현 선수는 8강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개인전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고요. 8강에서 중국의 탕진야오를 15-14로 꺾은 송세라 선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단일 크라프트소프를 15-5로 제압한 윤정현 선수가 일찍이 동메달을 확보했는데요. 윤정현 선수는 이후 이어진 준결승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동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이 메달이 윤정현 선수의 국제종합대회에서의 첫 메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메달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 플레레 개인전에서 나온 오랜만의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 동메달도 매우 값진 부분이 있는데, 윤정현 선수는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며칠 뒤 이어지는 단체전 경기에서 오늘 못한 부분을 더 보여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준결승에서 일본의 데라야마 타마키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끝에 15-14로 결승에 송세라 선수가 진출했는데, 결승전에서는 무난하게 싱가포르의 키리아 선수를 15-8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여자 에페의 간판인 송세라 선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은메달에 그쳤는데요. 직전 아시안게임에서 따지 못했던 금메달을 따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고요. 결승전에서 금메달 확정지은 이후에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활짝 웃더니 이내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또 펜싱은 메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경기 외적으로도 눈길을 모았던 장면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0: 아, 네. 제가 어제 야구 경기장에서 한국 응원단 분들이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펜싱 경기장에서도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이제 쭉 같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경기 시작 전에 응원하시는 우리 한국 선수단들이 다 함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부분을 연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야구 경기장에서도 그랬고 농구 경기장에서도 그랬고 테크볼 경기장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종목 경기장을 다 돌았는데 그 모든 경기장에서 이런 응원이 나왔다는 게 참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응원당의 뼛속 깊이에 2002년 월드컵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계에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펜싱 선수들이 등장하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도 펜싱 선수들이 등장하는 무대 장치가 멋져서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LED 월이 열리면서 조명 화려하게 비춰지고, 그리고 스모그 사이에서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펜싱이 워낙 유니폼도 멋지고 하다 보니까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계로만 경기를 봐온 입장에서는 펜싱 경기장이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경기에 집중하는 순간에만 그렇고요. 그 점수가 난 이후에는 정말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는 뜨거운 분위기였고, 오늘 김택수 선수촌장님이랑 이상현 선수단장님도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역시 아시안게임 현장에서는 메달 레이스가 이어졌습니다. 주하영 PD가 다른 종목 상황들도 정리를 함께 해주시죠.
0: 네, 메달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면 우리 수영 대표팀이 오늘도 메달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남자 홍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김영범 선수가 이번 대회 세 번째 메달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우민 선수가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8위에 머물러서 굉장히 의아한 결과가 아닌가 모두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국 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부상에도 출전을 이제 그 부상 사실을 숨기고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경기를 마치고 눈물을 보이면서 부상 사실을 밝혔는데 앞으로 자유형 400m와 200m, 800m 등의 개인전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에 어떻게 출전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사격에서는 반효진 박하준 선수가 10m 공기소총 단체전

0: 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 동메달전에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태국에 0-3으로 패배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주하영 PD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취재하러 가시나요?
0: 네, 내일도 많은 종목이 진행되는데 내일은 제가 배드민턴 취재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주하영 PD의 지금 이 징크스대로 메달 소식과 또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생생한 아시안게임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시치 나고자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주하영 PD였습니다.

0: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Shout out to them people.
2: You can catch me. 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요 며칠 애도 참 많이 쓰셨을 테고 중계하시면서 정말 신났을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중계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네, 이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이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금메달이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펼쳐진 경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막 가슴 졸이면서 봤었는데요. 중계 화면 손대범 기자가 중계한 이제 KBS 중계로 봤습니다만 본인이 울더라고요.
3: 네, 뭐 저희 그 메시지로 본인 갱년기 온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마도 손대범 위원이 가장 또 남자 농구 대표팀을 가까이서 지켜봤었고 2002년부터 또 취재를 했거든요.
2: 네, 그래서
3: 네, 그때는 뭐 기자로서 이렇게 우승을 경험했을 텐데 이번 아시안 게임은 저와 마찬가지로 중계를 하면서 좀 더욱더 감정이 좀 복받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조 의원도 울컥하셨나요?
3: 울컥한 순간이 잠깐 있었는데 뭐 제가 선수도 아닌데 제가 울면 좀 웃기지 않나 해서 뭐 저는 손대범 위원과 다르게 네. 네, 꾹 참았습니다.
2: 아, 이 손대범 기자가 와야 이 얘기를 갖고 좀 한 물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할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왜 눈물을 흘렸는지 다음번에 만나면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2002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달을 뗀 게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년 주기가 돌아왔다.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12년 주기설 공교롭게도 또 증명이 됐습니다.
3: 그렇습니다.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섰는데 이번 2026년 아시안게임은 홈이 아니라 일본 원정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승을 차지하면서 12년 금메달 주기설을 완성시켰고 그리고 1970년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에도 1982년 12년 주기였거든요.
2: 네.
3: 예,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과 12주년 이게 무언가 좀 네,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뭐 이번에 금메달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금메달까지 가는 과정도 참 좋았어요.
3: 네, 그렇죠. 우선은 뭐 조별리그 3연승을 내달렸고요. 그리고 이 3연승 과정에서 3쿼터에 모두 다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8강 토너먼트에서는 요르단, 이란 그리고 조별리그 때 다시 만났던 일본과 결승을 치렀는데 이 모든 경기를 다 두 자리 점수 차이로 이겼어요.
2: 네. 네,
3: 그리고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그 흔한 또 귀하 선수 없이 또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의미가 있었고 또 결승 당일에는 보내주기로 했던 이 버스가 오질 않았습니다.
2: 오전에요?
3: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뭐 몸 풀고 슈팅하는 그 훈련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오히려 선수단과 마주스 감독은 그냥 바깥 공기 쐬고 산책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냈다.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뭐 일본 측의 약간은 좀 속 좁은 그런 행정도 다 이겨내면서 결국 결승을 67대 57로 네, 잡아내면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 네. 사실 아시안게임 뭐 이제 와서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주스 감독이 그동안 국제적 평가 경과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3: 네.
2: 이거 괜찮을까 아시안게임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3: 그렇죠. 마주스 감독 부임하고 첫 7경기 성적이 1승 6패였습니다.
2: 네.
3: 네, 그리고 한 수 아래인 대만에게 월드컵 예선에서 다 졌고요. 일본과의 평가전은 두 경기 도합 50점 이상으로 졌어요. 네, 그러면서 마주스 감독에 대한 뭐 평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마주스 감독이 드디어 귀를 열기 시작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또 선수단 분위기는 다행히 뭐 초반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선수들이 또 우승을 하고 나서 또 마줄스 감독에 대한 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당연히 이제

0: 사실 뭐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인데 리바운드 18개 걷어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제가 전 농구 선수이자 감독인 김주성 전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위원님은 국가대표에서 리바운드 18개 잡아본 적이 있냐?
1: 네.
0: 없답니다.
1: 와.
0: 그 정도로 뭐 이현중 선수가 결승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또 12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끌었고요. 또 이현중 선수의 어머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정아 전 선수입니다.
1: 네네.
0: 네,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레전드인데 무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거든요. 네, 이제는 뭐 올림픽 메달은 아니지만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같이 이렇게 맞닿아서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야, 대단합니다. 그 리바운드 18개면은 그 리바운드 난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보통 올리는 성적이거든요.
0: 그렇죠. 뭐 예. 리바운드를 또 18번 잡기 위해서는 점프는 수십 번 뛰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체력이 굉장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27득점 18리바운드.
1: 와.
0: 뭐 소위 말하는 그 20-20 달성할 뻔했습니다.
1: 네. 자, 이 이현중 선수 이제 또다시 도전에 나서죠.
0: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금메달 따고 딱 5일 쉬고 미국으로 갑니다. 뭐 병역 혜택이 또 NBA로 가는 그 진입 문을 좀 더 넓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이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는 현재 비보장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 그렇죠.
0: 네, 다행히 이 비보장 계약에는 NBA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 캠프 계약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미안 릴라드라든지 지로 할러데이처럼 NBA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또 트레이닝 캠프를 치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네, 눈도장을 찍는다면 충분히 NBA 코리안 리거 2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금메달을 따기까지 이현중 선수 외에도 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은 조 위원은 어떤 선수를 뽑고 싶으세요?
0: 네,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선수들을 뽑고 싶은데 네, 장재석, 이승현 선수는 91년생, 92년생으로서 맏형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두 명은 또 빅맨이거든요. 기아 선수가 없는 포지션상 이 두 명의 굳은 일이 없었더라면 금메달은 불가능했을 테고요. 또 역시나 군대를 다녀온 변준영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이렇게 군대 다녀온 3명 그리고 갑자기 안영준 선수의 부상으로 합류하게 된 문정현 선수.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었거든요.
1: 네.
0: 득점은 많지 않았지만 뭐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허슬까지 문정현 선수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팀 너무 애썼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이나 진 개최국 일본도 아쉽겠지만 특히 그 결승에도 오르지 못한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0: 그렇죠.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결승 파트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4강전에서 일본에게 졸전 끝에 대패했고요.
1: 네.
0: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이란에게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메달 없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했는데 4강에서 일본에게 19점 차로 졌고요. 또 이란전에겐 역전패. 그리고 중국 매체들과 선수들이 일제히 거스창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리더십 없고 전술이 너무 낡았다.
1: 네.
0: 경질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거스창 감독도 뭐 야오밍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 중국 내에서 전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또 세거든요.
1: 네.
0: 네,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이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네, 2년 뒤에 열리는 LA 올림픽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진출한 지가 남자 농구 정확하게 올해로 30년 됐거든요.
1: 와.
0: 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1: 네.
0: 네. 아나운서님과 제가 고등학교 때.
1: 그렇죠. 고1 때죠.
0: 네, 그때가. 그때가 마지막인 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참 슬픕니다.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또 LA 올림픽은 반드시 또 출전을 했으면 하고요. 일단은 또 올림픽도 올림픽이고 뭐 월드컵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또 11월에 열리는 원정 2연전. 윈도우 4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또 잘 꿰면서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기세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1: 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잠시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방금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축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사우디아라비아의 D조 경기 방금 2-0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연승으로 8강 진출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 역시 종료가 됐습니다. 13-0으로 말씀드렸는데 홍콩이 추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단 2연승으로 역시 조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구 이야기하면요. 이 기세를 여자 대표팀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자 대표팀 역시 조별리그 일정을 시작했죠.
0: 그렇습니다. 여성구 대표팀 역시도 조별 일정을 시작했고 또 몽골에 27점 차로 이기고 또 대만까지 꺾으면서 3연승으로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1: 네.
0: 이제 곧 뭐 한두 시간

0: 뒤면 8강 대진이 결정될 텐데 뭐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 높겠고요. 뭐 문제는 역시나 뭐 4강이죠. 네, 4강에서 일본 혹은 또 중국을 만날 텐데 한국 대표팀이 지난 대회에서 동메달이었고 하지만 또 12년 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농구대표팀이 동반 금메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세를 또 잘 이어간다면 12년 만에 동반 우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여자 대표팀도 이번 대표팀이 완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 전력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박지수 선수는 발목 부상 때문에 결국 농구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건너뛰게 됐고 박지현 선수는 소속팀이 미국 여자 프로농구 LA 스파크슨인데 이때는 또 따로 휴식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 없이 원투펀치가 빠진 채로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12명을 채우진 않았어요. 11명만으로도 나섰는데 과연 이런 선택이 토너먼트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은 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기세 잘 받아서 기운을 잘 받아서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는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3대3 농구인데요. 우리 3대3 농구 경쟁력은 어때 보이나요?
0: 뭐 충분히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영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전력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높다는 미국을 꺾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3대3 농구 특히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고 또 최초의 메달에 도전에 나선 여자 3대3 농구팀도 조별리그 첫날 2연승 만약에 남녀 5대5 농구뿐만 아니라 3대3 농구까지 동반 금메달 딴다면 정말 이거 농구계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자 농구 대표팀은 귀국을 했고요. 해산을 했습니다. 이제 KBL은 시즌 준비 박차를 가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 네. 현재 뭐 팀 연습 경기도 치르고 있고 또 대학팀과의 뭐 게임도 있고요. 또 해외 전지훈련 갔다가 이제 들어온 팀들도 있는데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오픈게임 시범 경기가 열립니다. 팀당 두 경기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내내 열리기 때문에 뭐 농구 팬들은 아주 또 즐거운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은 10월 3일 토요일에 시작을 해서 2027년 4월 1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이 열리게 되고요. 또 KBL은 이에 앞서서 29일 오후 2시에 개막 미디어 데이 그리고 팬페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개막을 앞두고 몇 가지 KBL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진출을 노리는 최준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끌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KBL로부터 이미혜지 선수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농구선수 라거나 선수도 KCC 상대로 4억 세금 분쟁 승소했습니다. 네, 다음 이번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가스공사 소속으로 다시 뛰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코치 챌린지를 도입하면서 또 KBL은 새로운 시즌의 판정 시스템을 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농구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NBA 소식도 전해보도록 하죠. NBA 역시 개막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0: 네, NBA도 이달 말부터 모든 팀들이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하게 되고요. 시즌 개막은 한국 날짜로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뉴욕 닉스와 또 뉴욕 닉스는 전년도 우승팀이고요. 네. 필라델피아는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을 했는데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또 NBA 개막전 빅매치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특히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데 가장 저렴한 티켓 값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0: 집에서 봐야죠.
1: 네. 야, 알겠습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클라크를 기리는 추모 행사와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0: 네, 이 브랜든 클라크가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네. 아쉽게도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다 보니까 뭐 멤피스 지역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2026-27 시즌 내내 클라크의 이니셜이 새겨진 BC 브랜든 클라크의 이니셜이죠. BC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경기를 뛸 예정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커리의 재계약 여부도 그렇고 골든 스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스테픈 커리는 이달 초에 연장 계약 자격을 얻었습니다. 뭐 골든 스테이트를 떠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걸 밝혔는데 커리는 단 한 차도 하래도 본인이 뭐 트레이드를 직접 요구한 적도 없고요. 또 뭐 틈만 나면 골든스테이트에서 내 경력을 끝내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전력 보강이 미진하긴 하지만 커리는 그런 부분들은 팀을 이끄는 구단 수뇌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 계약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골든스테이트는 인력 충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0: 미미하기는 있었지만 뭐 전력 보강이라 볼 수는 없고요. 대신에 감독 경력 그리고 특히나 2020년에 LA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 프랭크 보겔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보겔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전술이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인데 감독으로 나섰던 11년 가운데 무려 10년이나 해당 소속팀을 수비 탑10팀으로 이끌었습니다.
1: 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의 눈길을 보았는지 전해주시죠.
0: 네, 카와이 레너드의 토론토 행이 결국 공식화 됐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를 도울 수 있는 빅맨 이 아덴 보나 선수가 왼쪽 발 염좌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개막전 출전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미 버틀러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 복귀는 빨라야 1, 2월일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절기 추분입니다. 오늘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지겠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에도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낮 기온이 27, 8도 안팎까지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이맘때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햇볕 아래서는 연휴 기간 내내 약간 덥겠고요. 비 소식도 연휴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서해 5도에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낮 기온 29도 등으로 대부분 내일 낮 기온 24도에서 3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하겠고요. 연휴 첫날인 목요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 추석 당일인 글피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과 산지의 비가 또 추석날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토요일 밤까지 종일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속에 서울은 오늘 30.1도까지 올라 사흘 연속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대부분 28, 9도 안팎까지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4: 제가 자영 50m 아시아 챔피언으로서 좀 더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리고 저희 노장 1,2,3 형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5: 막내 김영범을 비롯한 네 선수의 힘이 하나로 모이면서 한국 수영은 또 한 번 값진 메달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6: 한편 항저우 대회 상관한 김우민은 왼쪽 어깨 부상으로 자유형 1500m 8위에 그쳤습니다. 부상을 안고 출전을 강행하는 초원을 발휘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두 종목인 400m를 제외한 종목 출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7: 우리 야구대표팀은 홍콩을 대표하며 대회 5연패를 향해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대만을 완파한 어제 경기에선 특히 곽빈 선수의 압도적인 투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후보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힘이 느껴지는 곽빈의 묵직한 직구미. 상대 중심 3번 타자의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제대로 쳐보려 했지만 워낙 공의 위력이 커 방망이를 제대로 갖다 대지 못하거나 번번이 빗맞습니다. 1회부터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뿌렸는데 힘 대 힘에서 완전히 타자를 압도했습니다. 타자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체인지업인데 시속 150km

0: 50km 중후반의 포신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다 130km 중반의 속도로 공이 낮게 가라앉아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타자들에겐 그야말로 난공불락. 빠른 공을 노려 타이밍을 앞에 두면 변화구에 뺏기고 변화구를 노리면 시속 160km에 가까운 공을 꽂아버립니다. 대만 현지 언론도 곽빈의 변화구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했다는 감독의 말을 전하며 대만에는 없는 수준의 투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시속 160km를 찍어 메이저리그의 관심을 끈 가운데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곽빈. 항저우 대회에서의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1: 목표가 무패 우승이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로 다 마음 먹고 저희가 꼭 금메달 따서 한국 가겠습니다.
0: 대표팀의 2차전 분위기는 노시환이 주도했습니다. 경남중학교 시절 주장에 이어 이번 대표팀 캡틴이 된 노시환이 일본 하늘에 호쾌한 아치를 그렸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2: 4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도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깔끔하게 제압하고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득점 없이 맞서 답답하게 흐르던 후반 22분. 2차전의 영웅 엄지성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터집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손흥민을 연상시키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엄지성. 이번에는 정확한 프리킥 솜씨를 뽐냈습니다. 정신수비수 신민아가 머리로 절묘하게 방향을 바꾸 값진 결승골을 뽑아낸 겁니다. 2분 뒤에 이민성호의 최전방 공격수 김명준의 머리가 빛났습니다. 배현서가 올린 크로스를 멋지게 마무리해 두 경기 연속 득점 행진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우디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던 대표팀은 헤더가 뛰어난 선수들의 제공권을 제대로 활용하며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까다로운 중동팀들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조 1위를 차지해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8강전에서 피하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부터 베트남을 상대로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일주일 만에 2차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팀은 이제 사흘 만에 토너먼트 승부에 돌입해야 합니다. 골이 터질 때까지 답답했던 경기력이 보여주고 이민성호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4: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태국에 패배해 결국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한국 여자 배구 숙제가 많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5: 일본전 완패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은 태국 코트에 스파이크를 꽂을 때마다 크게 풀로하며 서로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렇게 1세트 초반 기선 제압에는 성공했지만 발목을 잡은 건 거듭된 아쉬운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6: 아, 이게 너무 저희한테는 좀 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5: 꺾여버린 흐름 속에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렸고 대표팀은 결국 1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도 비슷한 양상.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다가도 승부처에서 나온 우리의 범실로 점수차는 점점 벌어졌고 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세에 물린 3세트, 끈질기게 태국을 물고 늘어졌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대표팀은 0대3 완패로 항저우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은퇴 이후 BNL에서 강등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잃어버린 한국 여자 배구. 이제는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에 선수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7: 저희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내 계속 들었고요. 뭐 조금 더 레벨업해서 그 벽을 좀 깨는 게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5: 아쉬운 현주소를 또 한 번 확인한 한국 여자 배구.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4: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탁구 신유빈 선수의 도전도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을 앞세운 여자 배드민턴은 단체전 우승을 향한 시동을 걸었고 신유빈도 조금 전 경기에 나섰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선 필승 카드 안세영.

0: 역대 1강답게 세계 28위 네차나 카르파테반을 상대로 한수위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상대의 추격 의지를 잠재우려는 듯 반격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선 초반 3점을 내주며 출발했지만 끈질긴 수비로 차근차근 점수를 쌓았습니다. 안세영은 동점 상황에서 내리 6점을 가져오며 2대0 여유 있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곧바로 이어진 복식을 0대2로 내줬지만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김가은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김가은은 세계 38위 웡링칭을 2대0으로 격파하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김혜정, 정나은조가 복식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이번에 각오가 어쨌든 미쳐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미치고 싶습니다.
0: 탁구 신동에서 이젠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 선수가 된 신유빈은 개막식 기수로도 나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유빈은 싱가포르와의 단체전에서 특유의 빠른 리듬과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안세영에 이어 신유빈의 위대한 도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2: 안세영 선수를 롤모델로 삼았던 태국 배드민턴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두고 계속된 각종 논란에 도핑 파문까지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상대 선수를 상대로 현란한 개인 능력을 발휘하는 핑크색 옷을 입은 이 선수가 태국의 19살 배드민턴 공주 피차몬입니다. 안세영을 롤모델로 꼽으며 차세대 배드민턴 스타로 기대를 모았던 태국의 피차몬 오빠 트니프스.
4: 저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노력해 준 것, 연습해 준 것, 그리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한 저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3: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국제 도핑 검사 기구가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충격적인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체중이 빠지는 이뉴제이자 도핑 은폐제인 프로세미드입니다. 피차몬은 이번 사태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향후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선수촌 부실 운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일부 선수들이 입실 지연 등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해당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음식은 조직위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일본 방송에서 여자 배구 주장 강소희 선수의 소개에 평소와 크게 다른 사진을 사용하면서 현지에서 지나쳤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2: 태풍 두지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대회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강물처럼 변한 도로를 차량들이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발목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산비탈의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주택과 집안이 약해지면서 돌담도 무너졌습니다.
6: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이 엄청났습니다.
5: 거센 비바람에 우산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25호 태풍 두지안이 어제 오후 도쿄 등 일본 수도권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6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24시간 동안 300mm에서 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즈제도 오시마마치에는 9월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폭우가 이틀 동안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강풍과 폭우는 멈췄지만 한 마을에선 하천이 뒤늦게 넘쳤습니다. 하류에서 배수가 안 되면서 상류가 범람한 겁니다.
6: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는 걸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 두지안이 아시안게임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승마와 조정 등 일부 종목의 경기 일정이 재조정된 것 외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지안이 내일쯤 소멸한 이후 26호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새 열대저기압 두 개가 추가로 포착돼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 국내에선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겠지만 보름달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낮의 열기로 달아오른 도심. 쏟아지는 땡볕을 손으로, 양산으로 가려봅니다. 아이들은 다시 분수로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청계천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8: 추석이 코앞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청계천에 내려와가지고 바람도 쐴 겸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7: 오늘 서울 도봉구의 최고 기온이 33.4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울은 사흘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동풍이 산맥 넘어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어 내일도 30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늦더위의 기세는 추석 연휴 기간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꺾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모레 늦은 밤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추석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예보돼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9: 서쪽에서 유입되는 구름량이 증가하고 특히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7: 추석 다음날 중부지방에 비는 잦아들겠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빗길인 만큼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휴 후반 서해와 남해 제주 부근 해상엔 높은 물결이 예보돼 바닷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핵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핵 중단과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실현할 유일한 방안이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방안을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1: 별다른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국제사회의 제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실용적 해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핵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 국면을 방치하는 건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0: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틀 전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새 중요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12: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모습을 딸 주혜와 함께 모니터로 지켜봤는데 모니터엔 화성포 11마 1형 비행 궤도라고 써 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의 개량형 발사 시험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엔 속도와 고도뿐 아니라 거리도 표시됐는데 900km 이상으로 찍혔습니다. 발사 당일 우리 군이 발표한 사거리와 최소 300km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 900km 이상 비행한 상태에서도 마하 6이 넘는 극초음속을 유지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13: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12: 비행 궤적도 표시됐는데 하강하다가 저고도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보였습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저고도 구간에서 더 멀리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4: 극초음속 미사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저고도에서 활공 도약 후에도 변화무쌍한 활강 비행 능력, 이 능력으로 이제 탄도탄 방어망을 돌파하는 겁니다.
12: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성공 주장이나 공개한

0: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전략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0: 북한은 이번 발사가 주변국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2: 우리의 무인 전력에 다목적 무인 차량이 가세합니다. 내년부터 전방에 배치될 이 무인 차량은 스스로 전장을 누비며 싸우고 부상병을 이송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병사들과 함께 정찰에 나선 무인 차량. 카메라로 적을 탐지해 후방 지휘소로 전송한 뒤 아군을 도와 화력전까지 벌입니다. 미래의 지상전의 천병,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개발 10년 만에 군이 전력화를 결정한 최초의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내년부터 전방에 40여 대가 순차 배치됩니다. 바퀴 6개로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한 번에 100km 이동이 가능하고 부상병이나 물자를 450kg 이상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피하 식별도 스스로 합니다.
4: 이 무인 차량은 현재 저를 적으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걸음을 옮겨도 목표물의 형태를 읽어 차량과 기관총이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5: 감시 정찰 같은 경우에는 2km 이상의 적군을 자동으로 식별해주는 AI 기능이 탐지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운용도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3: 소형 무인 차량은 향후 사격 지휘 장갑차, 전차 등 화력 장비와 연동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멈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천병 임무를 맡은 드론이 적진으로 날아가 표적을 탐지하면 자주포, 로켓포 등으로 타격한 뒤 무인 차량이 접근해 적이 섬멸됐는지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미래전쟁의 개념이 바뀔 것에 대비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차륜형과 궤도형, 전기와 하이브리드 동력 등 무인 전투 차량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2: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 군인들이 주뢰 추정 폭발로 다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주뢰를 매설하는 동안 우리 당국은 뭘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군은 말을 바꾸거나 동문서답식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6: 북한의 지뢰 지대가 군사 분계선 이남까지 내려왔다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것. 이번 폭발 사고는 다음 주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앞두고 25사단 부대원 10명이 이 지점까지 수색로를 만들다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지뢰에 MDL 침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 6월. 25사단 관할 구역 최소 6곳에서 지뢰 매설 가능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북한 측 많은 인원이 동원돼 통신을 주고받으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진행한 걸로 파악되는데 현장 조사는 이제야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7: 벌써 1년 가까이 이상 그 지뢰 매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1: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우리 군 두 명의 발목이 절단됐는데 합참은 방호복과 지뢰 보호 덧신을 착용했다고 설명합니다. M14 대인줄에 두 발이 터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폭발 위치는 지뢰 종류와 누가 매설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장에 헬기까지 불렀던 군. 어제는 MDL과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상황 발생 지점은 MDL 근접 지역이며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6: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DMZ 내에서도 GPS도 오차가 날 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8: 홍명보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경찰 수사 2년여 만에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감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9: 2년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홍명보 특혜 선임 의혹.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은 해당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10: 경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경찰의 수사 2년 2개월 만에 정 전 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와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이사회에 배포된 심의 안건입니다. 2024년 7월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해당 안건에 마치 정 전 위원장이 선임 권한을 협회에 위임한 것처럼 적고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으로 홍 감독을 뽑은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쏟아진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속여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홍 전 감독 등에게 연봉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다른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감독 선임은 적법했다며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8: 전남 광주 고흥에서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화기를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임금 체불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방에 소화기를 들고 온 60대 남성. 다짜고짜 고함을 지릅니다. 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욕설까지 하며 노동자들을 쫓아가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소화기를 뿌린 사람은 두 달 전 문어 통발 작업을 위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 두 명을 고용한 전남 광주 고흥군의 한 선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날 한낮에 배 위에서 작업을 하다 쉬려고 하자 선주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마을로 배를 몰고 가 내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 소화기 분말 때문에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임금 체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2: 지난달에 22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 100만 원 미지급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 체불 받고 싶다.
11: 해당 선주는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뒤 쫓아갔다가 실수로 안전핀이 빠지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체불에 대해선 이들이 도망칠 우려가 있어 우선 임금 일부만 줬었다는 입장입니다.
13: 애들이 너무나 구무차만이고 또 뭘 시키면은 그만 안 줬어 보고.
11: 법무부와 노동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8: 수급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일이 5년간 300건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거나 사망했는데도 계속 연금이 지급된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A씨는 2011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은 A씨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고 당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탈퇴 처리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 상태가 유지됐고 2017년 61살이 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A씨가 받은 연금은 1,900만 원에 달합니다. 공단은 A씨가 국적 상실을 자진 신고하고 나서야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했습니다.
15: 이처럼 국적 상실이나 사망에도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잘못 지급된 연금은 최근 5년간 363건,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0%는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4: 연금공단은 1년에 한 번 해외 외국인 수급자에게 신상변동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를 하면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국적 변동은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사망 여부도 국가 간 자료를 교환해 확인하는 나라는 세 나라뿐입니다.
16: 수급자가 내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4: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는 3,400여 명, 올해 상반기 지급된 연금은 116억 원에 이릅니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8: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중소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현금이 부족한 것도 아닐

0: 텐데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 SK하이닉스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형 공사 현장입니다. 250여 개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SK 업체들이 다 들어간 거죠.
1: 초호황 반도체 회사의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 업체들.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원청 공사업체 SK에코플랜트의 90일 만기여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다시 중소하도급에 60일 만기여금으로 공사비를 줍니다. 어음 청구에도 시간이 걸려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공사비를 손에 쥐기까지는 두 달 반이 걸립니다. 그 기간 임금의 자재값에 부담은 하도급 업체 몫.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3: 인건비랑 자재비 수십억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먼저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조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권을...
1: 업계 관행일까 봤더니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공사 대금 사실상 즉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수사 관련 기구나 인력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와 여선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그리고 다누리 콜센터 등이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서울병의원과 약국 6,189곳이 문을 열고 응급실 74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과 손목닥터 9988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전년보다 4.7% 감소했지만 10대 자살률은 7.5% 증가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이어졌지만 햇빛의 영향을 크게 받은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특집 방송 기억하시죠? 이름 석자와 고향, 헤어진 사연을 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8일 동안 이어진 방송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이지연 아나운서에게도 평생 찾아야 했던 가족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50년 동안 생사를 몰랐던 오빠 이래성 씨. 2000년에 기적적으로 오빠를 만났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오빠는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26년이 흘렀는데요. 오늘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의 진행자이자 이산가족 당사자이기도 한 이지연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 네, 이지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나운서 대선배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제가 신입 아나운서 때도 그때도 아침 생방송 하고 계셔서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이 됐네요. 지금 방송하신 지 선배님 얼마나 되셨어요?
1: 정확히는 196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69년, 그냥 69년만 빼고 70년부터 따져도. 56년 됐나요, 그럼?
0: 이야. 아직도 현역에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지금 KBS 3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매일 프로그램 하고 있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 홈쇼핑도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아, 저의 네. 롤 모델이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의 날 때문에 이산가족 하면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지연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1: 네,
0: 그 이산가족 생방송도 진행하셨지만 그때는 아니지만 지나서 사실 그 북에 있던 오빠도 만나셨잖아요.
1: 네, 네.
0: 그게 2000년이었던가요?
1: 2000년이었고 우리가 이제 네. 이산가족 방송할 땐 1983년이었거든요.
0: 네.
1: 그때 방송할 때는 오빠가 살아계실까? 아니 이미 그때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0: 아.
1: 워낙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오빠를 꼭 안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다 저의 얘기고 그러나 어차피 진행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러고 나서 뒤늦게 예. 2000년도에 살아계신다는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0: 그게 2000년 8월 15일 네.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1: 네네.
0: 진짜 역사적인 날인데요.
1: 네.
0: 그 오빠 그 신청을 이산가족을 찾겠다는 신청을 누가 한 건가요?
1: 아니 저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고 벌써 그 1년 전에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는 50년이 됐구나.
0: 네.
1: 그럼 이제는 사망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0: 아.
1: 해서 접수를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2000년도 7월 17일 제헌절 그날은 제가 방송이 없어서 집에 쉬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KBS 틀으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지금 자막이 나온다는 거예요.
0: 북한에서?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에 밑에 그 KBS에서 쭉 방송을 하면서 자막으로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신청자들이 찾고 있는 자막이 나갔어요.
0: 네네.
1: 연락을 해서 그 이제 바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꿈 같거든요.
0: 예.
1: 오빠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언니나 이제 가족들 이름이 좀 이제 촌스러워요.
0: 네.
1: 분명히 맞더라고요.
0: 오빠가 이래성. 이네. 북한에는 네. 이제 이씨를 리라고 하죠.
1: 네네. 그러니까
0: 리래성 두음 법칙을 안 네네. 하니까.
1: 네.
0: 아.
1: 그래서 남한에 그 아버지, 어머니 성함, 그 다음에 언니들 이름, 제 네. 막내 이름까지. 그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0: 그게 다 맞으면 확실한 거죠.
1: 네네. 그래서 바로 달려왔죠. 그냥 방송국으로 달려와서 아. 맞다. 그랬더니 통일부에 가서, 적십자사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적십자사로 또 달려갔죠.
0: 네.
1: 근데 오빠 사진도 없고, 오빠의 직업이 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하고 나이만 있더라고요.
0: 오빠랑 몇 살 때 헤어지신 거예요?
1: 제가 3살 때죠.
0: 3살 때고 이제 그때 2000년도 당시도 벌써 50 넘으셨을 넘었고. 때니까는 네네. 기억도 나지 않을 거고.
1: 네.
0: 예.
1: 그냥 오빠는 18세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68세에 나타나신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코엑스에서 처음에 네. 상봉이 이루어졌거든요.
0: 맨 처음에 코엑스에서.
1: 네네. 그래가지고 예. 한 테이블, 그러니까 한 가족당 우리는 5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5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기서 오빠가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0: 18살 때 헤어진 오빠가 이제 68세가 되어서
1: 걸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68세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0: 그렇게 닮으셨어요.
1: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걸어오 저는 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0: 막내딸이셨죠.
1: 막내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늘 가슴 묶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서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빠였어요.
0: 이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제가 온몸에 전율이
1: 전 지금도
0: 느껴져요.
1: 지금도 가슴이 이상해요. 그 지금 오빠 만난 지가 벌써 26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어제 일 같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

0: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물었어요. 바로 네. 오빠 그럼 신청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네. 아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며칠 전에 보이부에서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더니 날대로 짐을 싸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북측에서 제일 앞세운 이산 가족이 누구였냐면 북한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1: 네.
0: 다섯 명을 쫙 전면에 내세웠어요. 개관시인, 예. 인민과학자, 인민화가, 그다음에 오빠처럼 인민배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북쪽으로 다 끌려왔다고 얘기했던 너희들의 형제 자매가 이만큼 훌륭하게 우리는 북한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다.
1: 그러니까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공한 사람들을 추렸네요.
0: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네. 뒤늦게 이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어리둥절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1: 네.
0: 대충 차려서 거기서 주는 몇 가지 선물, 단체로 들고 나온 선물, 거기서 준 옷, 거기서 준 신발 신고 내려오신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인민배우로 나름 대접을 받고 살고 계시니까 네네. 뭐 조금 안심이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빠가 이지연 아나운서를 알아보시던가요?
0: 아니요. 모르시죠. 그냥 이제 얘기는 네. 들으셨겠죠.
1: 네.
0: 왜냐하면 제 본명이 이점봉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점자 돌림이었거든요. 네, 순할 순 뭐 이해를 갖춘다. 예. 이해. 남녘에서 태어났다. 남. 근데 뭐 학을 보았다. 학.
1: 예.
0: 저는 막내인데 어머니께서 봉황을 보셨대요. 꿈에.
1: 아.
0: 그래서 점봉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네가 그 막내 점봉이가 맞나? 라고 하는데 오빠 저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빠도 그걸 이제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모든 게 내려와서부터 시작해서 야 나만의 예쁜 여성들이 많구나부터 시작해서 오빠는 어떤 사진이 제일 먼저 신문에 크게 실렸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1: 네.
0: 선글라스 탁 쓰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 딱 어깨를 딱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사진에 크게 신문에 난 거예요.
1: 그러니까 끼가 네. 그 집안에 흐른 끼가 있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네. 보자마자 뭐 바로 난 내려와서 이제 촬영해야 되겠다. 이제 곧 2년 안에 통일된다. 그럼 내려와서 경복궁에 가서 우리 나만의 예쁜 배우들하고 사진 찍어야지 촬영을 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밝고 즐거워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반공 교육에 북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릴 때는 머리에 뿔난 줄 알고 살았었는데
1: 네, 네.
0: 오빠는 똑같아요. 우리 나만의 우스갯소리 잘하고 그 연기 잘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1: 네.
0: 정말 만나는 동안 내내도 계속 퀘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투라든가
1: 네.
0: 체제를 자꾸 선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지요.
1: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녔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거기서 인민 배우고 다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 조선중앙TV에서 계속 저희 가족을 와서 팔로우를 계속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밀착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0: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난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정말 행복하다. 뜨시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거기서 인민 배우면은 여기서 장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뜨시물에 목욕을 한다는 게 지금 저한테 할 수 있는 자랑의 최고치였거든요.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3박 4일을 머물었는데
1: 네.
0: 처음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회식을 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단체 회식을 할 때 강남에 큰
1: 불고기집
0: 갈비식당을
1: 유명한 데죠.
0: 네, 네. 그때 단체였어요.
1: 예.
0: 근데 테이블마다 저희 오빠도 갈비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아빠하고 좀 드시고 나면 꼭 이 소리를 내셨거든요.
1: 예.
0: 똑같으세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아,
1: 참 희한해요.
0: 그런데 네. 옆 테이블을 봐도 고기들을 많이 못 드세요. 계속 거기서 고기를 내오는데도. 그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정말 우스갯소리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거기에 식생활이라는 게 정말 그때 지금도 뭐 큰 차이는 네. 없겠지만 아무리 여기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도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1: 아, 막 내려가서 먹지 말아라.
0: 보이지 마라.
1: 못 먹은 사람처럼.
0: 네네.
1: 참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앨범 갖고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네네. 오빠 학창 시절의 사진부터 네. 가족 사진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오빠가 벌써 그 교복 입었던 학창 시절부터 조금 친구들하고 다르게 좀 멋도 부리고 끼도 있으셨던 것 같고 머리,
0: 모자를 빼딱하게 쓴다든지
1: 맞아요, 맞아요.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형제들 사진 네네. 이렇게 보니까 그 오빠가 유일하게 아들 하나 외동. 네네. 딸들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진짜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0: 그 위로 언니 두 분의 세 번째가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아들 어깨에서 쭉 났는데 딸이 넷에 딸이 다섯에 오빠 하나였어. 아. 융담매. 근데 이제 상봉장의 둘째 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언니가 오빠를 가장 그리워하고 왜냐하면 바로 밑에가 자기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우쭐했죠. 아 내가 밑에 아들을 낳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예. 보게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했던 언니는 결국 못 보고 먼저 떠나셨고 물론 이제 부모님도 다 이미 세상 떠난 뒤여서 제일 맏이 언니가 오빠를 만나서 계속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속 얼굴만 만지 그냥 볼만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내성 아무 말씀 못하셨어요. 큰언니가 그냥
1: 약간 부모 마음이셨을
0: 어머니 마음이었죠.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오빠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같은 누이시여 우리 누이 고우시군요. 여전히 고우시군요. 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만나서 깊은 속 얘기를 거의 못했어요.
1: 어떻게 숙소 에서 좀 가면은 좀 따로 호텔 같은데 들어가면 네. 속 얘기 좀 할 수 있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계속 뭐 묘향산에 가서 촬영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이 암흑의 기자가 한국일보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그 기자분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1: 네.
0: 내가 묘향산에 가서 이내성 씨 취재할 때 그때 남쪽에 있는 그 자매들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 그런 얘기 외에는 나중에. 그 카메라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천정을 보더니 스프링쿨러를 보시더니 저게 뭐냐고. 그게 혹시라도 도청이 되는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아, 저건 아니다.
1: 예.
0: 그게 아니고 이거는 화재가 날 때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는 거다. 편하게 얘기하셔라 그랬더니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정말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니 내가 집안에서 없어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내가 절절히 느꼈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 얘기조차도 옆에서 누가 촬영할 때는 얘기를 끊이지 못하고 그때 네. 처음으로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재산은 언젠지 그다음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재산은 내가 모시겠다. 내가 찬물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재산은 내가 모실 테니까 재산 날짜 나한테 적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아휴, 부모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가셨으면 살아있는 거라도 아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북한의 인민배우면은 인민배우 앞에 인민이 붙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되게 네네. 유명한 배우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가 아니고 하여튼 연극 무대에서 그 언니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예술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김정희 위원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희 위원장이 당신도 영화 한번 해보라고 라고 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대요.
1: 인물이 좋으셨나 보네요.
0: 네.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아무래도 마음 속에 그런 그 예술적인 기질이 담아 있어서였는지 첫 번째 작품부터 굉장히 눈에 들어서
1: 네.
0: 오빠가 내려와 사시는 말씀이 그때 백 몇 편을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어마어마하게
0: 영화를.
1: 많이 찍으셨네요.
0: 네네. 그리고
1: 예.
0: 그 나만의 귀순 1호 그 영화 배우
1: 김혜영.
0: 아 김혜영.
1: 김혜영 씨.
0: 김혜영 1호.
1: 노래도 귀순. 부르고 배우였던
0: 예. 그 배우가 2000년도에 오빠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더니 저 교수님 저기 왜 계시냐고
1: 아, 평양예술대학 출신이었어요.
0: 네네.
1: 맞아요.
0: 거기 예. 이제 오빠가 이제 교수일 때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배우야 현역으로 사랑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 혹시 오빠가 나온 영화를 보신 게 있으세요?
0: 2등 방문을 쏟아.

0: 영화를 봤었거든요.
1: 아, 이토히로 부미를.
0: 네네. 그 영화에서
1: 어떤
0: 조병세,
1: 역으로?
0: 조병세 역을 하셨다고 해요. 전 듣기만 했었고
1: 네네.
0: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0: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집에 방문을 못한다, 성묘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단체로 만나는 거 이외에 개별 상봉은 짧게 만나서 우리가 단체 상봉도 이를테면 뭐 식사하는 거라든가 길어야 4시간?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나니까
1: 50년 기다렸는데 정말
0: 그리고
1: 감질만나게.
0: 이제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딱 정해진 시간이어서 두세 시간 정도 길어야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그몇 시간도 안 돼요. 네, 한 20시간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세월이 워낙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오빠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기나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오빠를 만난 시간 정말 찰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짧은 만남을 이제 끝내고 나서 지금 2000년이니까 또 26년이 흘렀잖아요. 그 뒤에 오빠랑 어떻게 연락이 닿지는 않았나요?
0: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주변에서 그러세요. 북한을 통해서 저기 중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좀이라도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라고 근데 저는 꼼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제가 연결해서 만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실까 봐 한때는 오빠가 너무 이쪽에 내려와서 그쪽으로 볼때 너무 자유분방하게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았거든요. 각 신문사에서 오빠 취재하고 저 취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돼 있던 것들 때문에 심지어 숙청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1: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까요?
0: 저 한동안 잠을 못 잤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한 채 세월은 흘렀고 그러고 한참 뒤에 역시 강릉에 사시는 먼 사돈이죠. 오빠의 며느리의 친척이 작은 아버지인가 평양 가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 친척끼리 만날 때그 편에 KBS의 이전 아나운서한테 이 사진을 좀 전해다오 해서 오빠가 대를 이었다 이 얘기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손자를 보신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외손녀밖에 없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소원이다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하고 만나고 난 뒤에 손자를 보신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뭐 생사를 알고 너무 반가웠던 그 짧은 만남이 뭐 너무 좋았지만 그 뒤에 헤어짐은 정말 또 다른 슬픔이라고 하더라고요.
0: 제2의 이산인데 저는 수없이 많은 이산 가족들을 만나서 방송을 하면서 실은 처음에 제가 상봉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무척 컸지만 한켠으로 죄송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전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KBS를 통했던 적십자차를 통했던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서 만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인원만 허락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뭐 거기서 탈락하고 소수만 채택이 된 거니까.
0: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빠가 그리우면 바로 임진각으로 가고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오빠 생신 때또 임진각 달려가서 하염없이 서 있다 오고 지금도 불현듯 오빠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특히 아버지 생각나면은 오빠한테 달려가요. 오빠가 33년생이시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뵀을 때 2000년도에 68세셨으면
0: 68세였으니까
1: 지금 살아계신 90이 훨씬 넘는 나이.
0: 그 앙상한 몸매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생활 습관병은 없으실 테니까 우리 주변에도 지금 90세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은 잃지 않지만 그래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1: 진짜 오빠가 살아계시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0: 제가
1: 마음.
0: 건강해야죠. 건강해서 그다음에 오빠와 함께 조카들을 이제 보는 게 꿈이죠.
1: 만약에 오빠를 만나신다면, 지금 만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제일 하고 싶으세요?
0: 너무 많아서 일단 오래 사시면서 왜냐면

0: 나름 오빠 자녀들도 그 일가를 이루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귀한 손주가 자라는 모습
1: 네.
0: 오래오래 보시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죠. 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오빠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2년 안에 통일된다 막 기다려라 하셨잖느냐.
1: 네.
0: 통일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빠 소원대로 남한에 내려와서 그 예쁜 여배우들하고
1: 예.
0: 영화 촬영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 조카들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0: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뭐 하여튼 평양산원의 의사로도 있고 영화 연출가로도 있고 다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카들도 고모가 보고 싶겠죠.
1: 예.
0: 보고 싶을 것 같아요.
1: 고모가 남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1차 처음이었잖아요.
0: 네네.
1: 83년도는 우리 남한에서 6.25 때 막 헤어지고 막 이런저런 사연을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난 거지만 남과 북에 있던 이산가족이 만난 건 그때 2000년도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0: 네.
1: 그게 정례화돼서 계속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거지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그마저도 지금 중단이 돼서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산가족들이 숫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줄었죠.
0: 네네. 워낙 많이들 이제 세상 떠나시고 이제 내일 이산가족의 날이어서
1: 네.
0: 또 행사장과 제가 또 진행을 맡게 됐는데 저는 연로하신 이산가족들 가서 뵐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손 콕 잡고 제가 기적을 맛봤지 않느냐.
1: 네.
0: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기적을 일어나기를 좀 기다려주시라. 건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1: 네.
0: 한 번. 근데 정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지지난해도 그랬고 멀리 미국에서도 오세요.
1: 아.
0: 이산가족의 날에.
1: 네.
0: 이 공간 안에서 그냥 우리 KBS에서도 한번 행사를 치렀었고 호텔에서 큰 행사할 때 이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위로를 해드리는데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멀리 미국에서도 오시고 때로는 벌써 2세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1: 네.
0: 2세가 대신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잊혀져 가죠. 많이 잊혀져 가는데 1세들 떠나셔도
1: 네.
0: 2세들이어서 제가 지금 조카들 막 보고 싶은 것처럼 꼭 만나고 싶은 것처럼 2세들도 사촌끼리 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아직도 혹시라도 생존해 계신다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숙모가 됐든 그런 꿈을 다 지금 안고 하루하루 지탱해 가시는 이분들이 하루빨리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만나셔야죠.
1: 그 이산가족 1세들만큼의 간절함은 아니겠지만 2세들은 평생 부모님의 그 애달픈 거를 보고 자랐기
0: 그럼요.
1: 때문에
0: 네네.
1: 사실은 2세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0: 네.
1: 이게 3세로 넘어가면 사실 남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0: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실은 그게 저는 우리 KBS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저가 늘 꿈으로 갖고 있던 이산가족 기념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거제 포로 수용소 가서 50년대 전쟁의 그 자취를 다 보면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어린아이들도 가서 보고 교육의 장이잖아요.
1: 네, 네.
0: 우리 이산가족 기념관이 KBS에 세워져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구나. 우리 모든 영상이든 자료를 가지고 잘 만들어내면 훌륭하게 그 역사의 장으로
1: 네.
0: 그리고 2세든 3세든 다시 또 공감하면서 전쟁이 일으킨 이런 참상을 다시 느끼면서 혈육이라는 게 또 뭔가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1: 네, 네.
0: 가족이라는 게 뭔가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지금 이제 이산가족 기념관을 세우는 게 이제 남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꼭
0: 네네.
1: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지연 아나운서 하면 저희가 이제 83년도 KBS 이산가족 찾습니다 생방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0: 네네.
1: 이거 뭐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도 저희가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얽힌 그런 사연들 내일 한번 다시

0: 오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아, 우리 6.25 전쟁 당시 이산가족으로 50년 만에 오빠를 만났기도 했고 또 83년에 KBS 이산가족 찾습니다. 생방송에 신기원을 세웠던 아나운서 이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추석 연휴를 앞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서해 5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30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강원 내륙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또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3도, 현재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뉴욕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거래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며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하며 당연히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

0: 등에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고 지뢰 매설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관이 북한에 말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1호기가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KF-21 1호기는 오늘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에서 공군에 인도됐으며 KF-21 첫 조종사 가운데 한 명인 한재석 소령이 양산 1호기 인수 인도서에 서명했습니다. 1호기는 이륙해 사천 상공을 선회하며 KF-21 개발과 생산에 힘써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뒤 운용기지인 예천기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펜싱 여자 에페 출전한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송 선수는 오늘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티카나 키리아를 15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6번째 금메달입니다. 사격의 반효진 선수와 박하준 선수가 아시안게임 10m 공기 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반효진, 박하준 선수는 오늘 일본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각각 252.6점과 250.3점을 쏴 합계 502.9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국이 금메달을, 일본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 5도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모님께 명절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상여금은 없어도 물가 상승세와 맞물려 지출되는 용돈의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밤참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팍팍한 형편에 지출하는 쪽은 명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용돈을 받는 쪽이라면 좀 사정이 달라지겠죠. 어린이 또 청소년들에겐 추석 명절이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지갑이 좀 두툼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받은 용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 교육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청와대가 이제 대법관 후보를 재재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이었죠. 예. 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재청을 했는데 이제 서면으로 하면서
1: 네, 맞습니다.
0: 뭐 관례에 어긋난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그 대법원은 대법원장하고 13명의 대법관 이렇게 1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노태학 전 대법원장

0: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고요. 이응구 전 대법관도 9월 초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두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예. 특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6개월이나 지연이 된 건데요. 대법관 재청 갈등은 지난 1월 중순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이렇게 서울고법 고법 판사하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 네 사람을 추천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 네.
0: 통상 대법관은 청와대하고 그 사법부가 물밑 그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1: 네.
0: 적임자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하고 대법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졌는데요. 조윤재 대법원장이 그 관행을 깨고 지난달 중순에 그러니까 8월 18일인데요. 이응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그리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그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1: 예.
0: 그동안 그 관행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제청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대면 제청이라고 하죠.
1: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그러니까 김성수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서면 제청을 받은 청와대는 그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은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면서 임명 제청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에 재제청 그러니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0: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사전에 그 협의를 했다 안 했다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양 기관의 협의가 미진했던 만큼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절차를 말했을 뿐이고 서면 제청 여부 같은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고 3주 동안 그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 장고 끝에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1: 예.
0: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재제청의 절차와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자, 이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그 근거로 내세우는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 대법원장 쪽에서?
0: 그 조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 무렵에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전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1: 네.
0: 이번 재제청을 요청한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문에 적었습니다.
1: 예.
0: 즉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고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1: 네.
0: 조 대법원장은 또 입장문 첫 문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의 그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분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문서가 아닌 이상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예, 청와대에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0: 아주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1: 예.
0: 오늘 두 차례나 입장문을 냈습니다. 처음 낸 입장문에서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0: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

0: 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 국민은 다 아는 이 반려 사유를 왜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뭐 여야 정치권 또 즉각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야권부터 먼저 볼까요?
0: 네. 네.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입장을 강력 지지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1: 예.
0: 그거에 이어서 오늘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아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배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판단이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 마음대로 그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그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이 보장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을 해서 왕이 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이죠.
0: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그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1: 예.
0: 김민석 대표는 반란이냐 재란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그 내란 이후에 그 세 가지 길이 남아 있었는데 첫째는 조용히 끝나는 것이고 둘째는 추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조 대법원장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
1: 예.
0: 그것은 뭐냐면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그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예. 자 이번 사태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0: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1: 예.
0: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만약 이번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또 법원 조직법에서는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는데요. 제청 후에 이번처럼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후속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0: 재청권하고 임명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그 명문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하고 청와대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1: 예.
0: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재청에 이어서 재재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 간 대립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이 이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대법권 한 자리도 당분간 공석일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1: 예.
0: 네.
1: 오늘 김건희 씨 이른바 매관 매직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0: 네.
1: 형이 좀 줄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2년 줄었더라고요.
1: 예.
0: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그래서 그걸 매관 매직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일컬었던 건데요. 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형이 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 2,440만 원을 그 명령했고요. 유죄가 인정된 금품은 몰수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총 5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건데요. 이번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는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함께 5,560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비롯해서 기금속 1억 3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고요.
1: 예.
0: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임명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265만 원 상당의 금 거부기하고 취사 김정희의 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예.
0: 또 로봇계 사업자인 서성빈 씨에게서는 3,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에게서는 53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유한 화백

0: 그 작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로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1: 예.
0: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세안도 복제품하고 서성빈 씨가 건넨 명품 시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1: 예. 왜 무죄로 봤는지 그 배경이 뭡니까?
0: 네, 세안도 복제품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한지살리기재단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한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0: 이전 위원장이 사비로 구매한 금 거북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서성빈 씨에게 그 시계를 대신 사달라 구매 대행을 이렇게 요청을 했고 서 씨가 이를 승낙해서 구매가 이뤄졌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서 씨가 시계를 구매 대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서 선물을 했다고 해도 알선의 대가를 그 김건희 씨가 인식한 채로 그것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예.
0: 다만 두 군품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알선을 대가로 한 청탁인 것을 인식한 채로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품 수수가 이뤄졌던 시기는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이거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 조언을 하거나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에 그 김건희 특검 측이랑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측 양쪽 다 그 대법원에
1: 예.
0: 그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냈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검 측은 대통령 영부인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판결문을 검토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건희 씨 측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자, 한미 간의 투자 협상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협상 내용을 오늘 보고를 했어요.
0: 네.
1: 1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좀 나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타결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를 해주기로 했고 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그 합의를 했잖아요.
1: 망가라고죠.
0: 예. 그 2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2조 6천억 원이고요.
1: 네.
0: 1,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3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1: 네.
0: 관련해서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 그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텍사스 일대에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런 그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 설비 용량은 약 6.4기가와트에 달합니다. 1.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에 4.9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투자금의 그 약 두 배에 달하는 최대 454억 달러를 벌어서 또 그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 비용은 우리 측에서 100%를 부담하고 지분은 한국과 미국이 5:5 비율로 그 나눈다고 국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뉴스픽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최근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알고란 TV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고란 기자는 추석 연휴에 그래도 조금 이제 쉬시나요? 어떻게 더 바쁘신가요?
1: 네, 뭐 쉬면서 예. 뭐 연휴의 흔한 풍경, 추석 연휴의 흔한 풍경. 아. 저희 고향이 이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시골로 갑니다.
0: 아, 네. 또 귀향도 하시고.
1: 네, 귀향하고요.
0: 아니,
1: 네.
0: 뭐, 이 고란 기자께서 요즘 뭐 방송에서 워낙 종횡무진하시기 때문에.
1: 종횡무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불러주면 예. 어디나 나가는 영세 자영업자.
0: 거의 뭐 수돗물처럼 틀면 나오는. 예. KBS 방송에도 뭐 많은 데서 나오시더라고요. TV에서도 나오시고.
1: 그래도 예. 오늘 밤 라디오를 제가 애정합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1: 급 고백해서 놀라셨나요?
0: 예. 전 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여기 나와서 예. 그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이렇게 질문 잘 해주시고, 예. 특히나 추석을 맞아서 약간 여러 가지 잡담을 좀 하는데, 예.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감을 너무 잘해주세요.
0: 제가요?
1: 네, 제가 이렇게 보통 진행할 때 보면 질문하시는 분이 네. 질문해놓고 본인 원고 보느라고 저한테 뭔가 공감을 해주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렇게 보면서 뭔가 공감을 해주면 저도 신이 나서 더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 그 측면에서는 정말 네, 최고입니다.
0: 사실 이제 사심을 좀 담아서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네네. 좀 주제로 좀 이거 해주십사고 부탁하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죠. 왜? 아, 네. 내가 궁금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죠.
1: 네, 아무튼 네. 네.
0: 오늘도 제가 궁금한 걸로다가.
1: 아,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네.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0: 어렵지만 저는 이런 주제 좀 괜찮다고 봅니다.
1: 네네. 네.
0: 저희가 항상 막 주식 얘기만 하다가 오늘 좀 다른 걸로 추석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의 용돈 관리나
1: 맞아요.
0: 아이들의 어떤 그 요즘은 투자 개념까지 심어주는 그런 경제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희 방송은 또 어르신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 뭐 손주들 교육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쵸, 그쵸. 예,
0: 네. 충분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로 이제 각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추석 때 이제 용돈을 아이들이 받을 텐데
1: 맞아요.
0: 저희 때야 뭐 용돈 주면은 솔직히 전 다 썼습니다. 장난감 사고
1: 맞아요. 네,
0: 오락실 가서 오락 몇 번 하고 예,
1: 저는 썼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예. 오빠가 1,000원짜리 세 장과 만 원짜리 한 장과 이건 한 장이고 이건 세 장이지 라고 하면서 바꿔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네.
0: 아유, 네. 흑역사가 있었군요. 네. 아무튼
1: 근데 뭐 요즘이야 애들이
0: 요즘은 이제 네. 완전 다른 게 네네. 저도 이제 그 아이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이 계좌를 개설을 해서
1: 네네.
0: 요즘은 아이들도 이 현금을 잘 안 가져다니고 카드로 이렇게 네. 결제도 하고 계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어떤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금융 상품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고란 기자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1: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제 애들 교육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장 이제 명절이 오니까 이제 애들이 용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돈을 받았을 때 애들이 어떤 어떻게 쓰게 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저는 그냥 그 애들이 이제 용돈을 받으면 일단 요즘 친구들은 다 이제 조금 이제 스마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 이거 받으면 엄마가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엄마한테 줬어요. 그럼 예. 그 돈의 행방 이후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애들이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일단 받습니다.
0: 예.
1: 그리고 받아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해요. 자, 이 돈을 너 통장에다가 지금 현재 저는 애들 명의의 그냥 일반 예금 통장은 있거든요.
0: 저도 있어요.
1: 네네. 네. 그럼 거기다 너 예금 통장에 돈을 넣을래? 아니면 너가 이 돈을 쓸래? 라고 이제 물어봐요.
0: 아, 물어봅니까?
1: 네. 그러면 애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2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5만 원은 저축하고 나 5만 원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제 비율을 나눠줘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전적으로 이제 애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도 막 그렇게 펑펑 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분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고 소소한 부분을 이제 자기가 돈을 쓴다라고 이제 비중을 배분하긴 하는데
0: 예.
1: 이걸 이제 명절 용돈을 할 때 저는 그냥 애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333 법칙으로 나누는 게 좋다.
0: 333?
1: 네네네.
0: 어떻게요?
1: 일단 333을 이제 목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저축 및 투자.
0: 저축 및 투자.
1: 이게 3. 그리고 단기 목표를 위한 자금 모으는 거 3. 그리고 자유소비 3.
0: 한번 써봐라.
1: 네, 써봐라. 이런 거죠. 3-3-3으로 나눠서 일단 3은 통장에 넣고 이거를 이제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아니면 예금을 넣든 해서 장기적인

0: 자산 형성 그리고 이자 내가 배당을 받는다라는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하나를 배분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저축만 하면은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섭섭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목표 뭐냐 평소 사고 싶었던 장난감 뭐 옷 이런 걸 살 때 그 3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예. 하도록 배분하는 거고
1: 요즘은 또 스마트 기기들 아이들 관심 네, 많아서 그걸 사고 싶어하고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그 화장품을 또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제가 333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다 1대1대1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축 및 투자에는 한 절반 정도. 아. 그리고 단기 목표에는 한 30% 정도를 배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자유소비. 그냥 마음껏 써라. 당장 과자 사 먹고 뭐 하는 거. 여기에는 한 10에서 20%를 배분을 하는데.
1: 돈도 좀 쓸 수 있게 네네. 해줘야 된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라는 건데 예. 각자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경험.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았다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느끼게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라면 욕구 지연 학습이 가능합니다. 내가 단기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뭔가 전자기를 사고 싶은데 이게 이제 20만 원이에요. 예. 그럼 이거 한 번에 20만 원을 다 받은 그 20만 원 이번에 추석 때 받은 20만 원을 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예. 단기 목표 그 요거 이 전자기기를 사기 위해서 이번에 받은 용돈으로는 5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으니까 15만 원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당장 그 욕구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둬서 욕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용돈을 더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욕구 지연을 학습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소비는 이거 목표가 조금 재밌어요. 소비 실패를 통한 예산 통제력 배양. 이게 그냥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말았을 때 이게 얼마나 허무하게 돈을 쓰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돈을 쓰도록 해라라고들 하시더라고요.
1: 저도 사실 돈도 써봐야죠. 네, 직접 맞습니다. 써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네. 이 단기 목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실패를 통한 예산 통제력을 배양시킨다라는 목적인데 예. 제 둘째를 보면 별로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1: 왜요?
0: 제 그 첫째랑 둘째랑 약간 성향이 다른데 첫째는 굳이 표현하자면 좀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예, 예, 예.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고 예. 둘째는 그냥 씁니다.
1: 다를 수 있어요.
0: 네네네. 똑같이 20만 원 받았다 손 치더라도
1: 저도 형하고 저하고 좀 다릅니다. 네.
0: 첫째가 약간 나는 17만 원 저축하고 딱 3만 원만 쓸게 라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예. 제가 만약에 통제를 안 하면 제 둘째는 한 거의 한 15만 원은 쓸 기세로.
1: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를 수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 이렇게 네. 맞춤형으로 할 필요는 네. 있겠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0: 두고 나눠서 한번
1: 뭐 리밸런싱은 조금 잘 될 수 있겠어. 성향에 따라서 네네. 또 막 쓰는 애들한테는 조금 네. 줄여주고 그렇다고 소비 덜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여유 있게 줄 수도 있는 거고
0: 용돈 받은 걸 무조건 저축하라고 하는 건 사실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고요.
1: 예전에는 거의 뭐 끌려가다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주변에 보면 그냥 무조건 다 통장에다 넣고 그때는 또 막 손으로 기입하고 뭐 도장 찍고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예. 속보 잠깐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2대역, 2호선 2대역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이제 무정차 통과를 했습니다. 그 연기가 났다던가요? 예, 연기가 나가지고 무정차 통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운행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이용하시는 데는 좀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추천하는 이제 금융 상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일단 그 주택청약종합저축
1: 이건 주택청약종합저축
0: 맞아요. 필수로 깔아라.
1: 그 은행에 제가 처음에 계좌를 네네. 자녀 계좌를 만들라 그러면
0: 세트로 만들죠.
1: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부모가 가서 네. 예 그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면은 네네. 이제 만들어는 주더군요. 근데 그때 같이 만들라고 추천하는 네, 게 그걸 1순위로 하더라고요.
0: 왜냐하면
1: 그게 좋습니까? 해놓으면은.
0: 만 19세 이전 가입기간 네. 최대 2년까지 인정이 돼요. 24회차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주택을 청약을 할 때 이 가점 부분이 이게 그 1, 2점 가지고 막 붙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뭔가 좀 연령대가 좀 높으면 그 가입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가점들이 많이 붙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점이 붙은 게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찍 가입해서 가점 기간, 청약 기간, 그 인정되는 기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나중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입해서

0: 최대 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통장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이제 용돈 받은 거 일부를 이제 매달 한 2만 원, 5만 원씩 이제 꾸준히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성인이 됐을 때 최악가점 똑같이 19세 이후에 가입한 친구들보다 자기가 2년 더 앞서는 거죠.
1: 아, 2년을 더 받을 수가 네네.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1순위로 그거 좀 생각해 네, 고려해 맞아요. 보시고. 네. 네.
0: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집을 안 사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 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시고.
1: 아, 그럼요. 그리고 아, 집은 뭐 안정을 위해서 뭐 필요한 거잖아요.
0: 예. 네. 그리고 뭐. 청약이 뭐 사실 청약 당첨이 가장 조금 합리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기본으로 이제 하자. 네, 깔고 가자.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 이게 이제 금융 상품을 잘 굴려서 나중에 도움이 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전제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예요.
1: 그렇죠.
0: 그럼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뭐냐?
1: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도 지금
0: 네,
1: 만들
0: 맞아요.
1: 수 있죠.
0: 네, 네. 주식계좌 만들어서 네. 거기에다가 뭐 어떤 이제 주식을 사야 되냐 문제였는데 물론 이제 우량주를 사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추천하는 게 이른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장기적으로 잘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는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대체로 지수 추종하는 ETF를 많이 추천하십니다.
1: 개별 기업보다는 네네. ETF 쪽으로.
0: 맞아요. 예. 그럼 ETF를 하게 되면 그 ETF라는 바구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뭐 한 기업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잘 나가면 그 ETF 전체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게 좀 아쉽게도 국내 주식 ETF보다는 지수 ETF보다는 해외 주식
1: 해외 지수 추종 ETF가
0: 맞아요.
1: 조금
0: 예를 들면
1: 더.
0: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 이런 ETF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 진짜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1: 지난 뭐 수십 년간의 네, 차트를 보면 어쨌든 네. 매년 일정 물 떨어지는 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맞다.
0: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많이들 추천하시고 아니면 이제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ETF가 또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이제 ETF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상품을 그 자녀들 명의의 주식 계좌로 사서 투자하면 나중에 자녀가 커서 열어봤을 때 오, 처음에 들어갔던 원금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나중에는 뭐 이게 얼마가 불어났을지 모르잖아요.
1: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량주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식을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떤 그 네가 이제 이 회사의 넌 주주다.
0: 그렇죠.
1: 그 주주의 개념.
0: 그것도 심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래서 뭐 한 줄 사든 두 줄 사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장기적으로 좀 약간 큰 돈을 들고 가는 건 지수 추종형 ETF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냐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경제교육 측면에서는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식을 직접 그 아이 계좌에 편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제교육의 현장이 그렇죠. 어디냐면 주주총회입니다.
1: 주주총회.
0: 아이랑 손잡고 주주총회 갈 수도 있는
1: 뭐 한주 갈 수도 갈 수 있는 거죠.
0: 당연하죠.
1: 거기는.
0: 네. 네네네.
1: 한주 갈 수도 가도 네. 됩니다. 네.
0: 그리고 일단 자기 계좌에 그 해당 주식이 들어있으면 해당 주식의 뉴스, 해당 기업의 뉴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1: 경제 뉴스에 관심이 갈 수밖에 네. 없어요.
0: 네. 이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부는 물려서 하는 공부라고 그런 말 하거든요.
1: 아니, 근데 많이 살 수는 없죠. 아이들 계좌 용돈으로 사. 이게 만약에 약간 좀 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가 네. 너 주식 좀 사줄게 이러면 네. 그 증여될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서 증여세 예.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 예, 그 세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네네네. 때문에 용돈 받아서 뭐 이렇게 한 조금씩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경제 교육상 큰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냥 부모 욕심에 나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서 좀 대물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증여세 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럼 그 한도가 있는 거죠.
0: 네, 그것도? 그래서 네. 증여세 공제 한도가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 10년 2천만 원 미성년자일 때 네. 성인은 좀 잘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9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1: 5천만 원이죠. 네, 5천이고 19세 미만은 네. 2천이고 할아버지도 아, 그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네. 그 친척들이 준 명절 용돈의 성격은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증여냐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요거 세법상 이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이나 세법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아니라고 돼 있죠.
0: 아닌데. 이 용돈을 만약에 부모 계좌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약간 증여세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
0: 때문에

0: 자녀 명의 계좌에 바로 입금해서 관리 기록을 남겨야지 투명하게 증여세 나중에 추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명절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1: 사회 통념상 인정이 안 되죠.
0: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1: 네, 네, 네. 아, 용돈 줄게. 자.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네. 안 되는 거예요.
0: 네, 이건, 안
1: 이건 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상 안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그 가족의 통념상 증여, 그냥 용돈일 네. 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아, 이건 아니죠.
1: 사실 100만 원도 좀 예를 네. 들어서 그것도 통념상 이야기 좀
0: 아,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이, 이렇게
1: 좀 많다고
0: 금액은.
1: 보고 네네. 제 생각에는 10만 원 미만 쪽 네네. 연절이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거는 증여세 대상이 네. 아닌데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 계좌 갔다가 거쳐가지 말고 그냥 그게 자녀 계좌로 바로 입금해줘라라는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다가 주식을 사줍니다.
1: 예.
0: 주식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자녀가 실제로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자녀가 막 매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보고 이거는 자녀 주식 계좌로 자녀가 매매한 게 아니라
1: 부모가 했을 수도
0: 부모가
1: 있다.
0: 사실 이쪽에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이용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매매가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이게 혹시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제2의 계좌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1: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간다거나. 뭐
0: 아니면 매매를 정말 엄청난 네. 단타를 막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예.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 용돈 관리도 하고 네네. 자녀에게 어떤 경제 관념 또 투자의 개념 뭐 이런 걸 심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0: 네 맞습니다.
1: 다른 용도로 생각하시면
0: 이걸 가지고 내가 엄청 불려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절대 그렇게 네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 언제부터 하면 좋겠죠? 저는 아주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부러 돈을 줬거든요. 돈을 좀 우리는 100원을 주면은 50원을 사면 50원을 거슬러 받고 뭐 예를 들면은
0: 네네.
1: 예,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다 카드로 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0: 요즘은 카드로 주세요?
1: 요즘은 다 카드로 보통 아이들도 하니까
0: 저는 예. 여전히 그냥 현금을 줍니다.
1: 현금을 주니까
0: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1: 그래서 저는 현금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맞는 건가? 좀 예, 근데 다 또 카드를 쓰고 이러니까
0: 그래서 약간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녀 명의의 그 체크카드 같은 걸 만들려고
1: 예,
0: 해도
1: 저 만들고 있어요.
0: 12세 네. 이상이 되어야지 그게
1: 그건 가능... 12세 이상이 가능. 그 네. 이전에는 부모님 카드를
0: 네,
1: 들고 하는
0: 네.
1: 거죠. 아,
0: 네.
1: 예,
0: 아니면
1: 맞아요.
0: 이제 그 왜 그 선불 카드 있잖아요.
1: 예.
0: 뭐 5만 원이 들어있는 선불 카드 이제 이런 걸 주는 식으로 하는데 12세가 되면 예. 자녀 명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1: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더라고요. 12세가 안 된 아이에게 부모가 카드를 주는 거는 안 되는 거군요. 그게 그죠? 어쨌든
0: 부모 카드를 주는 거죠.
1: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원래 안 되는 게 맞는 거네요.
0: 네.
1: 그죠? 용돈을 주는 게 맞는 거구나. 예.
0: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불 카드 있잖아요.
1: 예.
0: 충전식 선불 카드 보면은
1: 그렇게
0: 뭐 3만 원을 충전시켜서 너 용돈이다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1: 그런 방법은 네.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0: 저는 그냥 현금을 주고요. 꼭 현금을 줄 때는 그 용돈 기입장이라고 해서 아직도 수기로 이렇게 꼭 쓰도록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해요. 너 여기 지출하고 수입이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돈하고 맞는지를 꼭 확인을 시켜요.
1: 아, 제대로 가르치시네.
0: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거 안 맞으면은 너 용돈 없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100원인가 200원이 비어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막 난리 피웠는데
1: 예.
0: 결과적으로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잃어버린 걸로 치고 제가 그냥 용돈을 줬습니다.
1: 아하. 네. 그렇게 아이가 따라주면은 좋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안 따라주니까 문제인 거죠.
0: 아, 네네.
1: 예. 왜 돈을 아버지가 아빠가 가져가냐고 막 그건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0: 네.
1: 아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0: 네.
1: 아,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한번
0: 네.
1: 저희가 다음에 시간 되면 2탄으로 한번
0: 네.
1: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4세 고시, 뭐

0: 필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본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특히 저 학원가 많은 데는 아 그냥 뭐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학원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저
1: 그렇죠.
0: 들었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레벨이 좀 낮은 반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상처를 네. 받기도 하고.
0: 그런데 그 경쟁률이 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 네, 네, 뭐 그런 네.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0: 진짜 문제가 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런 시험이 금지가 된다고요.
1: 그러니까 아이들 유아들에 한해서 그런데요. 오늘 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유아를 뽑거나 혹은 그거를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을 보면 안 됩니다.
0: 예.
1: 금지 범위도 그냥 필기시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술하는 거, 실기, 면접 다 안 됩니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다른 데서 이제 받은 성적표 아니면 특정 능력을 보여주는 경력 자료 이런 걸 갖고 와서 판단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수준을 서열화 해가지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하는데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기면 100만 원. 처음에는 반복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0: 예.
1: 그러니까 학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시험으로 줄 세우는 거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0: 예. 학원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체크하기 위한 뭐 진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1: 아니,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0: 예.
1: 부모님의 동의 하에서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 관찰한다든지 면담한다든지 형태의 그 진단은 허용이 되고요. 다만 이게 선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진단도 아이가 실제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뭐 점수, 등수, 그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런 거 표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 공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유아 대상 개인과외는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0: 네.
1: 극단적인 사교육을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일부 유아 대상 학원들에서 아이를 실력에 맞는 반에 넣고 싶으면 9월 30일까지 와라. 왜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도 있고요.
0: 네.
1: 수학학원에서 10월부터는 한 반에 다 넣고 수업한 뒤에 차후에 반을 배정하겠다.
0: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 다 한 반을 해가지고.
1: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후에 반을 배정하겠다.
0: 아,
1: 왜냐하면 예. 사전에 시험을 보는 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 예.
1: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일부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라는 반발들도 나오고
0: 수는 있죠.
1: 예.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이렇게 좀 같이 좀 수준이 많은 아이들과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교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법이.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1: 네.
0: 분명히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이렇게 하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 또 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0: 무엇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뭐 추석 용돈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도 명절 용돈을 드리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요?
1: 그 한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송금 서비스 하잖아요.
0: 예.
1: 추석 그 용돈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부모님께 보낸 추석 용돈이 평균 21만 3천 원이었습니다.
0: 예.
1: 2021년에는 이게 15만 원대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약 뭐 38% 40% 가까이 는 건데요. 이제 연령대가 높으면 부모님께 드린 용돈 금액도 늘어납니다. 20대 때는 평균 19만 원, 30대는 22만 원, 40대는 24만 원 정도였는데 경제활동을 좀 오래 하고 자기가 소득이 좀 많으면 부모님께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는 매년 비슷한 금액을 드린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0명 가운데 3명은 물가가 오른 만큼 용돈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명절 용돈이 최근에 물가 상승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앞서 우리 이제 그 고란지교 시간에서 좀 봤었는데 아이들 용돈.
1: 예.
0: 예.

0: 이것도 좀 많이 늘었다고요?
1: 네. 부모 세대가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금액이 평균 11만 원을 넘었는데 이게 2021년

0: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오르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예. 가족들 사이에선 고민이 되죠. 월급은 크게 막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예. 손주들이나 올 때 주는 용돈 봉투도 얼마를 할 것인지 예. 많이 하고 싶긴 하지만 부담은 되고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계속 같은 금액을 드리기도 못하고 예.
1: 그럼 뭐 용돈이나 이런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만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지가 않잖아요.
0: 이렇게 계단식으로
1: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갔다 또 15만 원은 잘 없어요.
0: 네.
1: 그래도 20만 원으로 들어. 바로 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률이 꽁충꽁충꽁충 뛸 수밖에 없죠. 용돈을 10만 원에서 11만 원 주지는 않잖아요.
0: 아, 그러니 그 포인트네요. 네.
1: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을 막 5만 원짜리 석장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20만 원 준다는 게 이렇게 네. 오르니까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만 원씩 더 주면 안 될까 생각을. 예.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네. 던지고 받다가 다친 일이 있었다면서요.
0: 네.
1: 한 2년 전입니까 이게?
0: 네.
1: 근데 그 다친 아이의 학부모가 지금 2년이 지나서 당시에 그 학교 선생님을 형사 고소를 했다고요.
0: 그러니까 네. 2024년에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 4학년이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콩주머니를 위로 던졌다가 받는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미끄러져서 다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슬개골이 탈구가 돼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학부모 얘기는 지금까지도 통증과 붓기가 반복되고 있다.
1: 아, 예.
0: 그래서 지난 6월에 당시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는데요.
1: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예. 하는 거군요.
0: 학부모는 예. 양말을 신고 활동하기에 교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환경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고
1: 예.
0: 선생님은 그런 상황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고 과실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1: 예.
0: 학교에서 전학년이 다 하는 활동이었고요. 학생들한테 너무 높이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주의도 줬고 바닥도 그렇게 미끄럽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고요. 실제로 과실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1: 예. 자,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다는 점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예.
0: 네, 그렇죠.
1: 또, 예,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0: 네.
1: 근데 교육 활동 차원만 놓고 보면 이런 형사 고소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0: 네.
1: 선생님들이 이제 아예 이제 안 하려고 하실 수 있잖아요.
0: 예. 네.
1: 요즘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를 들면 저희 때 같은 뭐 지금은 소풍이라는 표현이 잘 없는데
0: 네.
1: 요즘 그런 잘 안 가더라고요.
0: 예, 체험학습. 예.
1: 체험학습 뭐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저희 때는 이렇게 산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게 없어졌어요.
0: 예. 예,
1: 안 하더라고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로만 보면 아이가 미끄러져서 2년 동안 계속 아프니까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1: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0: 화가 예. 나실 수 그렇죠. 있고 속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형사 고소하는 일 자체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교사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체험이나 신체 활동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안 자고 비숙박형으로 현장 체험하는 게 2024년 말에도 80%였는데
1: 수학여행도 요즘은 이제 우리 참사도 있고 이후로 네. 많이 뭐 줄었다는 얘기도 저 듣긴
0: 예.
1: 들었습니다.
0: 예. 올해는 26%까지 내려왔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교원단체 주장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으면 선생님들은 활동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불가피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KTX 객실 통로를 큰 여행용 가방 뭐 캐리어라고 하죠. 이거 이제 가득 막고 있는 사진이 최근에 네. 공개가 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0: 이게 사실 저는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을 가끔 타는데 캐리어가 너무 커가지고 좌석을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KTX 같은 경우는 객실하고 통로 사이에 왜 이렇게 짐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1: 예.
0: 거기에 대형 캐리어와 가방이 막 진짜 디딜 틈 없이 해서 그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기에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1: 네.
0: 짐칸이 꽉 차니까 이제 그 앞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문 앞에 사람 지나다니는 게 어려울

0: 정도인데 거기 보면 항공사 수화물 꼬리표가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공항에서 열차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다. 그쵸.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 글 올리신 분은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정도 짐을 실으려면 비행기를 타라.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사진이 퍼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짐이 많아도 사람 지나가는 길을 좀 확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승객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승객들이 불편하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혹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예.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탑만 할 게 아니고 KTX 짐 보관 장소 자체가 너무 좁지 않느냐.
0: 예.
1: 네. 그런 반론도 있다고요.
0: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라 캐리어 하나 제대로 둘 공간이 없는 열차 구조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주말에 KTX를 이용했는데 짐칸이 다 차서 승무원이 통로에 짐 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그 이용객 경험담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만 오지 않고 지방으로 많이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형 가방이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1: 네.
0: 좌석을 좀 줄이더라도 대형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아니면 달라진 여행 환경에 맞춰서 열차가 못 따라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좀 솔직히 좀 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좁아요 사실.
1: 예. 네. 짐 놓고 막 이러면
0: 네.
1: 사람 두 명이 교차하기도 힘든 게 KTX거든요.
0: 예.
1: 예.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토토의 에프리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사이 서해 5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30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강원 내륙은 15도 이상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4도,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나는 어떤 잘 나가던 회사의 파산과 날씨 좋은 일요일의 늦잠, 그리고 아버지의 첫 자동차가 빚어낸 산물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과학 저널리스트 슈테판 클라인의 책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운명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편집자의 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장강명 작가의 아주 특별한 소설 서성이다입니다. 현대문학에서 나왔고요. 고통은 자격을 묻지 않고 찾아와 머문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장강명 작가의 가슴 아픈 사랑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클레이하우스 윤성훈 대표, 11 출판사의 한나비 대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8월에 이어서 이제 9월에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어떤 달이었나요? 8월에서 9월로 넘어오는 이 한 달간의 기간 우리 두 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2: 저는 네, 그 네. 최고 성수기 때 여름 휴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요즘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성수기 휴가도 잘 다녀오고 네. 나름 제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성수기 때 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는 나 그냥 줄이야 뭐 이런 걸 좀.
2: 아, 그거보다는 제일 더울 때잖아요.
0: 아 그래요? 아.
2: 제일 더울 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뭐 평창이나 시원한데 말 그대로 피서.
0: 아 평창 하고. 다녀오셨어요?
2: 네, 평창 정선 다녀왔는데.
0: 아 확실히 기운이 났죠.
2: 네, 보일러 켜고 잤습니다.
0: 그 정도요?
2: 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정말 피서를 제대로 하고
0: 네.
2: 왔다.
0: 아, 네, 맞아요. 그 대관령 넘어서는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 기온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여름 피서지로 최고입니다. 강원도가. 우리 한나비 대표께서는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1: 저도 비슷하게 속초와 고성에
0: 두 분 다 강원도로.
1: 저는 보일러를 켜고 잘 정도는 아니었는데.
2: 바닷가니까.
1: 네. 네, 즐겁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네. 9월 방송 녹음 날 기다렸습니다.
0: 네, 이제 또 책도 혹시 들고 가셨어요? 휴가 기간에?
1: 아, 아기가 있어서.
0: 아, 그렇네. 우리 편집자분들 그 반반인 것 같아요. 나는 책을 그래도 어떻게든 들고 가서 뭐라도 이렇게 계속 챙긴다와 절대 안 본다라는 두 부류인 것 같은데. 네, 왠지 윤성훈 대표는 책 들고 가실
2: 저는
0: 것
2: 어딜 가든
0: 그쵸?
2: 여행뿐만 아니라 항상 없으면 항상. 약간 불안해서 안 보더라도 아. 들고는 다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 종이책을 네. 들고 다니세요?
2: 종이책도 들고 다니고 좀 긴 여행 경우에는 이제
0: 네, 이북으로
2: 네네네.
0: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네,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눌까요?
1: 네, 오늘은 저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골라봤는데요.
0: 그 주제가 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법. 오늘 그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1: 해답은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더 크게 느껴지고.
1: 네. 근데 그때마다 하는 일을 멈추고 좌절이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네. 어떻게 삶을 다시 이어가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좀 출발해 봤습니다.
0: 두 분 이렇게 오늘 철학적인 얘기로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2: 저희 뭐 육아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생활 밀착형 주제를.
0: 생활 밀착형. 네. 두 분의 어떤 우리 두 대표님의 애환이 담긴 시간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1: 네, 저희가 그 윤성우 대표님께서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골라오셨고요. 제가 토미 비링하 작가님의 희망 없는 낙관주의라는 신간을 들고 와봤습니다.
0: 네. 자, 오늘 그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위로가 되는 책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성환 편집자님의 그 책은 그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책이에요.
2: 과학, 그렇습니다.
0: 과학자잖아요. 네. 이 슈테판 클라인이.
2: 이게 네. 과학책인데 네. 끝까지 읽으시면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요. 책이거든요. 네. 우선 이 저자의 캐릭터를 좀 이해하시면 어떻게 과학책이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슈테판 클라인은 독일의 과학 저술가입니다.
0: 네.
2: 생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인데 과학 연구자의 삶을 살지 않고 연구실을 나와서 대중과 호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슈피겔이라는 잡지의 과학 편집자로 일했고 이후에는 과학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행복의 공식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밖에도 뭐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처럼 행복, 뭐 시간, 꿈 같은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과학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운 주제들을 이제 다룬 그런 작가입니다.
0: 네.
2: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주제를 과학책으로 다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도 운명이라고 하는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0: 운명을 어떻게 과학의 개념으로 풀이가 될까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라는 책 꽤 두꺼운 책이군요. 어떤 네. 어떤 책이에요?
2: 제목과 부제에 이미 답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제목이고 부제는 그 모든 우연이 모여 오늘이 탄생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은 우연이었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책인데 네. 사실 인간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화를 하려고 하고 원인과 결과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고 네. 또 이야기도 만들고 근데 그리고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은연 중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나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갖고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0: 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준 이유가 있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자는 이게 다 그냥 착각이고 다 우연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책입니다.
1: 굉장히 그 결론이 허무한데요.
0: 그저 네. 들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뭐라고 하죠? 운명론자의 낭만 이런 걸 좀 박살내는 책.
1: 글쎄요.
0: 이 그리고 인생이 그냥 복불복이라고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1: 그럼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그 우연의 우연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네네네.
0: 근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저자는 우연이 선물이고 그리고 우연에게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네. 이제
0: 오히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우연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과 자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기대기보다는 우연을 믿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네. 우리 실제 삶에서도 이런 태도가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네.
0: 좀 더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예. 저는 이게 통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1: 통제요?
0: 같아요.
1: 통제요?
0: 네. 운명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과의 사랑이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1: 아,
0: 어떤 꿈이 있으면
1: 너는 나의 운명. 너는 어차피 그렇죠. 내 거가 돼야 돼 하면서 네. 집착을 하게 된다.
0: 꿈도 이뤄야 되고
1: 그렇네요.
0: 뭐 계획한 대로 통제한 대로 결과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화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사실 더 많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연한테 기회를 좀 주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되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 제한적인 것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 거,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그들로부터의 뭐 낯선 제안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선입견 없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1: 네.
0: 그럴 때 비로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연히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이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1: 네.
0: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운이 안 좋았구나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될 줄 아는 여유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 뇌피셜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막 현실에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이런 태도가 되게 삶에 도움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모험심도 강해지고
1: 네.
0: 인생이 더 생동감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운명보다 우연을 조금 더 믿는 게 좀 삶이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우연 하면 필연 뭐 이렇게 두 개를 묶어 생각하는데 이 책에 아무튼 키워드는 우연과 운명이에요.
0: 네.
1: 우연의 기회를 줘라. 우연이 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 말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두 분 그 삶의 어떤 방식에서 이거 동의하세요? 네, 우연, 네. 우연이 기회가 된다? 우연이 선물이 될 수 있다?
0: 젊었을 때는 저도 네. 굉장한 운명론자였던 것 같은데
1: 네.
0: 나이 들수록 점점 이런 말에 동의를 하게 되는
1: 그래요?
0: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제 삶에서 뭔가 선물처럼 주어졌던 것들은 거의 다 우연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1: 어떤
0: 뭐
1: 우연이 있었어요?
0: 원래 기자 준비했었는데
1: 아, 그러셨어요?
0: 편집자가 됐잖아요.
1: 네.
0: 되게 우연이었던 것 같고.
1: 우연이었어요?
0: 네. 클레하우스도 원래 인문출판사로 시작했는데
1: 네.
0: 지금은 문학출판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이것도 되게 저한테 찾아왔던 우연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걸 다 선물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1: 네.
0: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는 엉뚱한
1: 네.
0: 제안이 오거나 할 때 아, 이게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더라도
1: 네.
0: 일단은 아 그래? 이런 우연에 한번 기회를 줘볼까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1: 네. 혹시 우리 저기 작은 서점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명이
0: 그렇죠.
1: 아니라?
0: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1: 네.
0: 그래도 너무 고마운 제안이 왔으니까
1: 네, 네.
0: 아,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
1: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당연히가 전화 와야지 이거는 필연이야. 이거는 운명 그게 아니라
0: 0.1%도
1: 그렇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익숙하게 해온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면 그게 나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좀 싫었던 것 같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게 대부분의 행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조금
1: 네.
0: 더 열어놓고 귀인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좀 기다리는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방송 듣는 다독이 분들도 때론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라는 시집, 황동규 시인의 시집인데 이 시제목은 아니더라고요.
1: 때론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네. 네.
0: 삶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네. 그냥 이런 시집 제목처럼 그냥 우연에 기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책 내용이 과학서적이 아니네요. 이거 지금 얘기를.
0: 맞습니다. 네.
1: 살펴봐도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 어떠세요? 우연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인생에 있어서.
2: 저는 사실 운명론자에 좀 가까운 삶을 살아왔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특히 공감된 부분이 네. 틀을 찾으려는 강박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다 정해져 있는 이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경험도 다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다 운명이다. 이런 강박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네. 그 있지도 않은 틀과 사건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안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에 덜 방치된 듯한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한 그런 환상을 좀 불러일으켜서 더 운명을 믿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하셨거든요.
1: 이건 운명이네요.
2: 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1: 책과
2: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게 운명이네. 됐구나. 그리고 출판사에 이렇게 취업하게 된 것도 내 운명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제 삶을 긍정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 좋아했던 제 첫사랑이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거 운명이다. 너도 책을 좋아해? 이러면서 운명에 되게 막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또 뭐 원하던 대학교에 입시를 뭐 실패한다던가 원하던 회사에 뭐 취업을 실패하다던가 이런 것도 아 그래 내가 이럴 운명이구나 하면서 좀 낙담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운명론에 갇히면 사람 선택폭이 좀 좁아지는 걸 몸소 느꼈거든요.
1: 맞습니다.
2: 아, 이거 내 운명이구나 하면 정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책을 되게 좋은 타이밍에 읽어서 지금 사업도 사실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지금 운명론을 믿지 않는데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읽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저 뭔가 이렇게 지금 고민이 깊은 시기에 정말 우연처럼 다가온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근데 이제 이렇게 본업을 하실 때 우연에서 비롯됐지만 운명이 된 그런 책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 네. 우리 윤성호 대표님.
0: 네. 저는 기획할 때 좀 우연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네. 있는데요. 네. 한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보론 작가님과 싱가포르에 북토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1: 네네. 근데
0: 거의 싱가포르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점에서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저는 이제 그 서점에 방문을 하면서 그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라는 소설을 이제 그 서점에서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1: 네.
0: 이게 100년 전에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첫눈에 반한 것처럼 뭔가 심쿵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1: 네.
0: 그게 내용을 보면 네. 페루의 한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수사가 왜 하필 이 5명이 죽었는지를 탐구하는 책이에요. 신의 네. 뜻이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하필 어떤 신의 형벌이라는 이런 재난에 휩싸였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고 그 끝에 어떤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한국에 번역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절판 상태였어요. 1950년대부터 책이 나왔었고
1: 네.
0: 이미 3번이나 출간이 됐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절판 상태였던 거죠. 좀 더 알고 보니까 신영철 평론가님이 한 신문에서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소개도 하셨고
1: 네. 근데 이제 절판됐어요 우리는.
0: 네. 그리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서재에서 절대 버리지 않을 책으로 이 책을 고르기도 했고
1: 이렇게 좋은 책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영어 책도 샀지만 네. 더 정확히 읽기 위해 절판된 책을 구했죠.
1: 네.
0: 이제 헌책방에 가서 읽었는데 진짜 완전 취향 저격일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아서
1: 네.
0: 제가 이제 판권 계약을 해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하게 됐죠.
1: 그래요. 네. 네. 클레이하우스에서 나왔어요.
0: 클레이하우스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이것도 오늘 소개하는 책처럼 다리 붕괴라는 재난이 특정 인물들한테 닥친 거에 우연인지 운명인지를 탐구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1: 네. 네.
0: 그리고 이런 책은 사실 뭐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클레이하우스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되게 뿌듯한 네. 이런 책이거든요.
1: 손톤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0: 맞아요. 네. 싱가포르 서점에 가지 않았다면 절대 저는 알 수 없었을 책이어서 네. 뭐 우연인데 운명처럼 좀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게 그냥 훅 우연처럼 진짜 이렇게 매대 있는 책이 다가왔어요?
0: 그 책만 딱 커지는 커 크게 보는 느낌이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처럼.
2: 네. 우연형이네.
1: 운명이네 이거는.
0: 그래서 운명 먼저가 네. 또 되죠 이때.
1: 우연과 운명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현상을 네. 달리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네.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왜 도무지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 이건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우연한

0: 사건들이 막 이렇게 좀 반복되면 그거 막 패턴이 있잖아. 이게 뭔가 그 규칙성을 좀 찾으려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혹시 책에서도 이런 내용 좀 다룰까요?
1: 그럼요. 이게 인간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뇌 자체가 우연을 우연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하거든요.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무작위로 벌어진 두 사건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뇌라서 이게 네. 또 생존에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0: 네.
1: 하고요.
0: 맞아요. 네.
1: 저희도 사실 베스트셀러 같은 게 나오면 패턴을 찾고 싶어해요. 그 성공 공식을 찾아서 그 방정식대로 일을 해서 한번 있었던 성공을 되게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계획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성공 방정식에만 매몰돼서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절대 그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우연한 사건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삶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할 때요.
0: 네.
1: 가위바위보에서 어떻게 하면 필승 공식이 있는지를 이 연구진들이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0: 없죠.
1: 그냥 무작위일 때가 네. 최고 승률이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패턴을 상대한테 읽히지 않고 무작위로 네. 냈을 때 가장 승률이 좋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것처럼 세상은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의심하고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런 걸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 뜻대로 네.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0: 그쵸.
1: 이렇게 연결이 네.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의 운명 같은 책 얘기를 안 여쭤봤네요. 그런 책이 있으세요?
2: 저는 제가 만들었던 책 중에 네. 펭수 캐릭터로 만든 책이 있었어요.
0: 네.
2: 그런데 제가 정말 우연히 네.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발견해서 이제 구독자 9만 명일 때 계약을 하게 됐는데
0: 와,
2: 운명적이게도 열심히 책을 만들어서 출간할 때쯤 되니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거예요.
0: 지금 우연히도 아니라 운명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2: 그때 운명인 줄 알았죠.
0: 네, 네.
2: 근데 다 우연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덕분에 네. 기사도 많이 나고
0: 그러게요.
2: 홍보 효과도 정말 좋았고 그 팬분들도 정말 많이 그 결집되어서 한꺼번에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0: 네.
2: 정말 몇 시간에 몇만 부씩 나갈 정도로 인기가 네. 좋았었거든요.
0: 네.
2: 저는 그게 어떻게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온
0: 네.
1: 한국 출판 역사상 가장 신기록을 기네스북이 있다면 올라갈 정도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2: 한 시간에
1: 책이 팔린 막 책이었어요.
2: 3, 4만 부, 5만 부 막 이렇게 판매가 되고
0: 진짜
2: 그 하루에 20만 부가 나갔는데 기사에 200만 부로 오타가 날 정도로
0: 하나도 안 이상할 정도로
2: 네네, 정말 이상하지 않을
0: 품이었던,
2: 정도로
1: 네.
2: 그래서 정말 이게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네
0: 네.
2: 난 역시 이럴 운명이었나 봐 그 당시 생각을 했었는데
0: 그 우연을 기회로 잡을 능력이 있었던 거죠.
2: 늘
0: 그렇게 해석합시다. 네,
2: 네. 이것저것 지켜보고 좀 살펴보는 이런 습관이
0: 맞아요,
2: 좋은
0: 네.
2: 이런 운명 같은 순간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0: 네, 네.
2: 정말 말 그대로 운명 같은 순간인 거지 운명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운명 뭐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미신 얘기는
1: 네.
0: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신을 믿으려는 심리 같은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책에서 좀 설명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 우리가 점을 네. 보는 것도 약간 네. 비슷한 이유 네. 것 같은데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질서나 이야기를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역술인의 말도 사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당연히 우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연히 맞은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0: 네.
1: 또 그게 더 재밌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으니까 잘 맞힌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좀 전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점을 믿는 건 아닌데 그 특히 은연 중에 그 영향을 좀 받을까 봐 특히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취업, 결혼, 사업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좀 안 보려고 하고요. 의도적으로.
0: 일부러 네. 안 봐요.
1: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좀 재미로
0: 네.
1: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도 좀 거의 믿지 않지만
0: 네.
1: 그래도 뭔가 MBTI처럼 뭔가 사주나 별자리처럼 제 성격 분석하는 차원에서
0: 네.
1: 보는 거는 좀 그래도 들어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도 네. 이 운명을 이 그 끈을 못 놓는 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점집을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저는 거의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약간 어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나의 그 인생 2막이 어떻게 펼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 너무 많아요.
1: 한번 가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2: 수년 우세도 안 보세요 휴대폰으로?
0: 토종 비결 이런 거 이제 누가 보고 이렇게 보내주긴 하는데 매번 똑같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만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1: 맞아,
0: 너무
1: 맞아.
0: 모호해가지고. 근데 어떠세요? 우리 한나비 대표님은.
2: 네. 저는 사실 4주 네. 별자리 혈액형

0: MBTI 타로 다 엄청 믿었거든요. 48자는 통계학이다 이런 얘기도 아, 역시 신뢰가 이러면서
1: 역시 운명론자
0: 끄덕끄덕 했었는데 네. 그 예전에는 정말 매년 점을 봤었어요. 네. 그 뭐 별로 할 일도 없는 대학생 때도 매년 점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내 과거를 다 맞춰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운명론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사주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제 삶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일구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가 크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뭐 사주 점 아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바쁘다 보면 거기에 이끌릴 거기에 의존할 시간조차 없는데 말이죠.
0: 네. 네.
1: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라는 얘기를 쭉 해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연이 막 어떤 신비한 어떤 행운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연이라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2: 아,
1: 봐야 될 것 같은데.
2: 말씀하셨죠.
1: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조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낭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윤성원 대표님?
2: 네. 우리는 작은 걸음으로 겸손하게 하지만 성공적으로 전진하는 것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단호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삶을 운명적으로 확 바꾸어버리는 것은 영화 감독이나 낭만적 작가들이 불어넣은 환상이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홈런을 꿈꾼다. 이런 꿈은 정치인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하며 단번에 효과를 바라는 정책을 촉구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사설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작은 걸음으로 걸으며 계속적으로 규칙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연방의회에서 한 연설가가 콘라트 아데나워가 자꾸만 견해를 바꾼다고 비난하자 아데나워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1: 오, 이거 좋다. 나중에 이 정치인들 이거 좀 써 먹으세요. 아, 왜 얘기가 달라요? 뭐 하면서 뭐 옛날 화면 틀어주고 당신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2: 해요. 회사에서도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1: 맞아요,
2: 대표님이
1: 맞아요.
2: 자꾸 말씀이 바뀌면 그때 직원들은 자꾸 그 왜 자꾸 생각이 바뀌냐고 좀 비난하려는 네. 경향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견해를 바꾸는 리더가 더 믿음직하게
1: 그러네요.
2: 느껴지거든요.
1: 네,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반문을 하시면 된다는
2: 네.
1: 거. 네,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한나비 편집자님의 낭독도 들어볼까요?
0: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때로 실수를 저지르고자 하는 용기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럴 때도 무조건 직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실수가 발생할 확률과 그 결과를 제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맨 처음 떠오른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신속하게 여행 목적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한다. 가령 따뜻한 곳일 것, 조용한 곳일 것,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일 것, 출발한 지 6시간 이내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등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여행 상품을 쭉 훑어보다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상품이 나오면 고민을 끝내고 그 상품을 예약한다. 더 싸고 더 멋진 상품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상품을 고르려면 시간이 더 들고 골치가 아프다. 이 작가님께서 실수를 네. 저지르고자 하는 용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1: 네.
0: 저는 사실 엄청난 계획형 인간이었거든요.
1: 네.
0: 원래 지금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정보를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윤성훈 대표님께도 전 꼭 딸을 낳아서 이 유아차를 사고 이 젖병을 쓰고 이 유치원에 보내서
1: 네.
0: 이 학교를 보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랬더니 대표님께서 그럼 너 아들 난다.
2: 진짜 아들 낳았죠.
1: 아 진짜?
0: 그래서 왜요? 전 딸이 낳고 싶은데요. 벌써 계획 다 세워놨어요.
1: 네.
0: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러셨는데
1: 네.
0: 정말 맞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1: 네.
0: 그래 아기가 이끄는 대로 나도 따라가 보자. 실수해도 다 경험이다 하면서 좀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는데
1: 네. 아니 이제 시작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0: 네.
1: 몇 개월이죠 아이가?
0: 20개월.
1: 아, 그래.

0: 네. 네.
1: 근데 네. 그런 용기가 정말 그 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힘든 일을 겪어내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0: 정말 특히 아이 키울 때 있어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네. 아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0: 아이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예, 얘는 이걸 이뤄내야 되는 아이야 하는 순간 진짜 그 아이와의 갈등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아무튼 말씀 네. 계속해 주시면.
1: 저는 네. 아이돌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 네. 뜻을 내려놓는 삶이 되니까 오히려 살아갈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0: 네.
1: 제가 그 무계획형으로 산다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전혀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 조건을 딱 만들어두고 거기서 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이제 해보자라는 네. 거니까 좀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오늘 주제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좀 그 특히 이제 그 뭐 자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이끄는 대로 가보자. 그렇죠. 내 주변에서 이끄는 대로 한번 그냥 우연히 한번 같이 걸어보자. 그러다 뭐 뭔가 이렇게 나에게 큰 이득을 갖다 주는 거면 뭐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랬고 또 내 능력이 더해져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그냥 그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나의 목표는 이거였는데 좀 뭔가 삐끗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2: 그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0: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죠? 네. 네. 아니 만약에 지금 기자 시험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그리고 네. 혹은 뭐 기자가 됐는데 네. 이 조직 생활이랑 너무 안 맞는 성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 맞습니다.
0: 네. 네. 네. 우리 오늘 작은 서점에서도 이렇게 뵐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11의 한나비 편집자님, 클레이하우스의 윤성은 편집자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작은 서점.
0: 자, 이번에는 한나비 편집자님의 책을 들여다볼 텐데 제목이 말이죠. 희망 없는 낙관주의. 역설이네요. 어떤 책이죠?
1: 네. 저도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심리서나 자기개발에 가까운 책인가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희망이랑 낙관주의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해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책이었어요.
0: 오, 네.
1: 그래서 네.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 굉장히 미래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그 앞에 선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0: 되게 의외인데요. 네. 희망 없는 낙관주의라고 해서 근데 갑자기 또 기후와 환경 문제를 다룬 책이라니 이걸 어떻게 오늘의 주제와 엮여서 풀이해 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에요?
1: 네, 맞아요. 그 작가님께서 네. 이 뭐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는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좀 철학적으로 많이 풀어주시는 책인데 철학서이긴 하지만 그 환경에 되게 가까운 밀착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뭐 쓰레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는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사실 뭐 기후 위기 사실 희망을 갖기에는 참 희망을 가질수록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개선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희망 없는 낙관주의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인 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설정인데요. 자녀가 생기면 세상의 모든 게 부모로서 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감염병도 걱정이 되고 네.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도 걱정이 되고 교통사고도 걱정이 되고 또 아이와 함께 산책하다가 아이가 어디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또 그런 것도 다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있거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진짜 무서운 건 이 내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작가님께 굉장히 큰 공포였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이 존재하기는 할까?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있을 수는 있을까? 이런 좀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두려움도 같이 풀어주시는데 책에서 이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지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좀 막연히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최근에도 그 네팔 홍수 관련해서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고 저도 제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20년 뒤, 50년 뒤에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책을 단순히 기후위기가 아니라 그 부모로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읽혔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화두를 걸리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불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뭐 분명히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많지가 않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저희 그 다 뉴스 보셨겠지만 그런 걸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큰 어떤 문제가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네. 두렵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는 작가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아 그거 기후위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다 만들어낸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있어? 뭐 좀 더워진 거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작가님께서는 또 쾌락으로 아예 도피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를 아예 그 외면하고
0: 네.
1: 또 세상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뭐 시골에 이제 좀 있는다던가 네네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읽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낙관적인 편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낙관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 뭔가 막 실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적당히 텀블러 챙겨 다니고 플라스틱 네. 사용 좀 줄이자 이런 맞아요. 정도였지.
0: 네, 네.
1: 또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별일 없지 않을까?
0: 내 다음 세대까지는 괜찮겠지.
1: 맞아요. 네. 내가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어쩌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불안을 피하는 회피형의 방식이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좀 회피하려는 그런 네. 방식에 책에 우리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기대하던 종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걱정하는 종으로 급변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0: 네.
1: 예전에는 우리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희망을 가졌다면
0: 그러게요.
1: 이제는 걱정부터 앞서니까
0: 그러게요.
1: 많이 공감이 됐던 문장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뭐 과학기술이 가져올 우리 편안한 미래를 기대를 하면서도 최근에 벌어지는 이제 막 그런 지구 재난, 재앙의 모습을 보면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오늘 주제가 어떻게 이게 연결될까 생각해보니까 잘 맞는 책이네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메시지가 이 두 분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저는 굉장히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데
0: 예.
1: 육아라는 게 사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일이잖아요.
0: 결과 절대 보장 못 받습니다. 아시죠?
1: 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예.
1: 맞아요.
0: 예.
1: 내가 좋은 부모가 네. 된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린다는 보장도
0: 그쵸.
1: 없고
0: 네.
1: 그런데도 저는 그냥 매일 밥 먹이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아이가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아이의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서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이게 책에서 말하는 희망 없는 낙관주의랑 굉장히 닮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사업할 때도 이 책은 잘 될 거야 라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0: 네.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잘 돼야 되는데.
1: 느낌은 늘 있어요.
0: 네.
1: 느낌은 늘 있는데 잘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책 만들려고 열심히 편집하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 사업도 결국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일인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그렇군요. 방송도 그래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댓글이 막 달릴 거야라는 그 기대를 안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희망은 갖지 말자. 하지만 난 이 1분 1초 소중하게 한번 그냥 마이크 앞에서 열심히 만들어 가자.

0: 그런 마음으로 책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윤성호 대표님도 네.
1: 네.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저자의 자기 앞에 집이 되게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차가 항상 같은 시간에. 그래서 볼 때마다 혹시나 자전거 타는 아이한테 큰 사고라도 닥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저자는 하루는 그 추격전을 펼친 거예요. 그 과속을 하는 차를 네, 네.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그 세운 후에 네. 위험하니까 앞으로 제발 이거 좀 천천히 지나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0: 부탁?
1: 거죠.
0: 경고? 네.
1: 운전자는 다행히 앞으로는 과속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태도가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어쨌건 최선을 다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운명이든 우연이든 이렇게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뭐 저희가 각자의 본업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냥 이렇게 뭐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했을 때는 그래도 후회가 좀 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도 최선은 다하자 이 순간만큼은 맞, 그런 네, 마음으로 네, 살자고요. 네. 네.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왜 이 책 제목에서 왜 하필 희망 없는 낙관주의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얼핏 들으면 뭐 희망을 버리라는 뉘앙스처럼 들리잖아요.
2: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랑 낙관주의가 되게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서 갸우뚱하긴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우리가 보통 희망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잘 될 거야. 미래에 괜찮아질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제가 언젠가는 잘 될 운명이라고 희망을 늘 갖고 살았거든요. 네. 이런 희망적인 믿음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가 오히려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죠. 뭔가 현실에서는 이 기후 위기나 특히 이런 문제들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 분명한 문제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책에서 말한 낙관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자. 그래도 일단 행동하자. 이게 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서 서평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대를 대체하는 것. 그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네. 유성호 편집자님은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1: 저 작년에 네. 한 문학축제에서 레베카 솔닛 작가를 뵌 적이 있어요. 네. 맨스플레인으로 이제 유명한 작가님인데 네. 네. 정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래는 어차피 알 수 없으니 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이런 가르침이 저한테는 진짜 되게 큰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니까 하자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더 큰 낙관적인 태도로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절망이 아니고 네. 희망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서. 네. 영화 호프에서도 그냥 다들 희망이 있든 없든 모든 캐릭터들이 자기 할 수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희망 없는 낙관주의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보상이 뭐 확정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히 그냥 계속 행동하자. 그 태도를 얘기해 주는 책인 거예요. 네. 행동이 중요하다. 희망이 없어도 계속 행동할 수 있다. 행동해야만 한다. 뭔가 응원을 해주는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책이 좋았던 부분 낭독으로 들어볼까요? 한나비 편집자님.
2: 네. 흙탕물을 따라 난 둑길은 간척지 풍경 속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제 방 가장자리에 떠도는 플라스틱이 쌓여간다. 농부들의 검은 농업용 비닐, 관광객과 자전거 타는 이들이 버린 플라스틱 용기까지. 제 방을 걸을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주워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린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지나가는 작은 손들마다 밀크쉐이크 컵, 담뱃갑, 사탕 포장지를 남기고 간다. 오늘 내가 주운 것이 내일 다시 거기 있다. 이곳에 막 이사 왔을 때는 그 빌어먹을 놈들을 원망했었다. 반나절의 안식도 없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쓰레기를 버렸다. 나는 그들이 떨어뜨린 것들을 짜증내면서 주웠다. 한번 쓸어치운 다음 나는 더 이상 희망 가득한 기대의 다발과 실망이라는 그림자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플라스틱을 줍는 기계로 나를 보게 되었다. 플라스틱이 있는 것처럼 나도 있다. 떨어뜨려라. 내가 죽겠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주워 담는다. 그뿐이다.

0: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 쓰레기 이야기였는데요. 네. 오늘 쓰레기를 내가 주워도 내일 또 쓰레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다니긴 했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어떤 의지가 좀 꺾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주워서 세상에 뭐가 달라져? 어차피 누가 또 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작가님은 그냥 그래도 주워라. 쓰레기 거기 있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에서 말하는 낙관주의가 이런 태도와 정말 가까워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없이 좋은 일을 계속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여기서 말하는 낙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최선으로 보는 낙관이 아니라 보고도 눈 감는 낙관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재밌었어요. 저희가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거라는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행동해라. 그게 아주 강력한 어떤 행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육아에 적용하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사업에 적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인생도 똑같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반드시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육아나 사업에 내가 지금 처한 그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호흡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윤성원 편집자님은 어떤 구절 인상 깊게 읽으셨는지요?
2: 네. 현 세계에서 희망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잠시 버틸 수 있게 해줄 뿐 곧 부러진다. 반면 지향점 없는 낙관주의는 기분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은 함께 간다. 희망은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고 때로 행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희망은 기대이고 낙관주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 삼쌍둥이가 분리되면 행동이 기대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 기후위기 속에서 희망이 지속적 행동 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 희망 없는 낙관주의가 지속적 추진력을 가진다. 즉각적 보상 없이도 올바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이 책이 주제와 제목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맥락에서도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서 가장 좋은 대안,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뭐 유튜브 내가 10만 구독자 모으겠다.
1: 맞아요.
2: 뭐 10억 매출, 100억 매출 해야겠다. 이게 이런 희망이 있으면 이게 목표 달성이 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실망하고 더 이상 행동하는 어떤 그런 동력이 꺾이잖아요. 그게 희망이 위험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런 희망 없이 기대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게 더 낙관적인 태도라는 걸 알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네. 제목이 자칫 희망 없는 낙관주의 좀 무기력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희망보다는 행동을 희망에 지쳐가지 말고 묵묵히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정신 태도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 이 책과 좀 어울릴 만한 곡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0: 네, 제가 골라온 곡은 롤링스톤즈의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라는 노래인데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을 항상 얻을 순 없지만 계속 행동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꿈꿨던 무언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책하고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다독이 분들도 뜻대로 되지 않은 삶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힘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편집자의 방 오늘은 클레이하우스의 윤성훈 대표, 11 출판사의 한나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은 스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그리고 토미 비링하의 희망 없는 낙관주의 두 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끝으로 한나비 편집자님의 추천곡 롤링스톤스의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코다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 즉 Children of the Fathers의 둔말입니다. 17살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루비의 하루는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빼곡합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오빠 레오를 도와 새벽마다 고기잡이 배에 오르고 경매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루비의 몫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동행해서 부모님의 질병 문제를 의사와 상의해야 하기도 하죠. 언제나 가족들의 귀와 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루비의 존재는 필수적이죠. 사실 루비는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하며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가족들이 그런 루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어느 날 짝사랑하는 남학생 마일스를 따라 충동적으로 합창부에 들어간 루비. 선생님은 곧바로 루비의 재능을 알아보고 버클리 음악대학 입학을 제안하죠. 루비는 대학에 가기 위한 오디션

0: 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자신의 꿈은 이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가정불화가 지긋지긋한 마일스는 서로를 사랑하며 똘똘 뭉친 루비의 가족이 부럽습니다. 반대로 루비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마일스의 상황이 부럽죠. 하지만 음악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음악은 또 하나의 언어가 되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둡니다. 문제는 루비가 없을 때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둘이서만 조업을 나갔던 날,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해경으로부터 어업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가 정당한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듣기 위해 늘 곁에 있을 순 없어. 가족들이 자신을 통역사로만 대하는 것 같은 기분에 루비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해 5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30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강원 내륙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내진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인천이 20도, 수원 19도, 파주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인천 27도, 수원 29도, 파주 27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2도, 춘천 13도, 원주 14도, 대관령 7도.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22도. 강원 영동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6도, 강릉 15도, 동해 15도.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8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4도, 대전 17도, 세종 17도, 천안 15도, 보령 18도. 낮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7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 28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7도, 군산 17도, 광주 18도, 목포 19도, 여수 19도, 순천 17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8도, 광주 30도, 목포 28도, 여수 27도, 순천 29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포항 19도, 안동 14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6도. 낮 기온은 대구 30도, 포항 26도, 안동 29도, 부산 28도, 진주 27도, 울산 27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서해 오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7도, 개성 16도.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우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 현재 습도는 64%.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며 우리 법 연구의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어젯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포장평가에서 중앙부 아스팔트층 상부의 균열과 박리 등이 확인돼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포장공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점검단의 조사에서 활주로 포장층 내부로 스며든 빗물이 내부에 머무르면서 활주로 아스팔트의 내구성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 보수 보강과 함께 지난 2024년 여객기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로컬라이저 개선 등 완전한 안전 확보 조치를 마치고 공항을 재개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어제 아시안게임 단체전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1로 격파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단식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세계 랭킹 28위 레차나 카루파테반을 2-0으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이어진 복식 경기를 내주었으나 이후 단식과 복식 경기를 잇따라 이겨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오늘 결승 진출을 놓고 일본과 격돌합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한국 23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이 2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하고 8강에서 베트남과 격돌합니다. 대표팀은 어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후반 신민아와 김명준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 1위를 확정하고 8강에서 C조 2위 베트남과 맞붙게 됐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홍콩 타선을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팀 퍼펙트를 기록하며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홍콩을 13-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2연승으로 조 1위를 달렸습니다. 특히 투수들은 6명이 이어던지며 삼진 12개를 뽑아내고 안타와 볼넷, 실점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팀 퍼펙트를 달성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 5도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문장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리나의 첫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어느 집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을 텐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행복해 보이는 두 가정이 뜻밖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져버리는 이야기를 다룬 미스테리 드라마 도이 노부히로 츠카모토 램페이가 연출한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감상합니다. 신의 11의 이다희 기자, 영어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ON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これはとある事故に巻き込まれた二組の夫婦の愛と秘密の物語。今日午前10時過ぎ、高速バスが橋から転落しました。
2: 夫に言えないことなんてないですよ。
3: 第三金曜だから。
4: 全て知る権利はないですよね。
5: 言わないって言えないってことです。
6: こっからが面白いのに。
2: 分かってる？もう会えないんだよ。
7: 夫婦は家族でしょ。
1: T シャツが乾くまで7月10日金曜夜10時スタート。
8: 오늘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배우자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 도이 노부히로 츠카모토 렌페이가 연출한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어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네, OTT로 공개된 작품이지만 매주 한 편씩 공개돼서 아, 너무 찔끔찔끔 나온다 하면서 기다리며 본 작품인데 심지어 아직도 다 공개가 안 됐어요.
9: 네. 일본 드라마는 원래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하고요. 그게 한 12부작의 일반적인 그 제작 형태입니다. 그래서
8: 그렇군요.
9: 이제 예전에 이 일본 드라마 한참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한 주에 하나씩 공개가 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8: 네.
9: 보통 한국에서 보려면 이게 볼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 예전에 없었으니까.
8: 그랬었죠.
9: 그러면은 종영이 된 다음에
8: 몰아서 이제
9: 한 번에 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다려서 마치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연속극 보는 것처럼 이 기다려서 본다는 감각 자체도 낯설어졌고 특히나 OTT에서는 한 번에 그냥 한 시즌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8: 그렇죠.
9: 이게 너무 감질만 나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끝나고 보기 시작할 거.
8: 근데 끝나기도 되게 안 끝나더라고요. 네.
9: 괜히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궁금해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0: 일본에서는 지금 TBS 금요 드라마로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8: 네. 그러니까
10: 일본에서 공개된 그 회차 그 다음 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일본보다 한 주 늦게 한국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서 저는 매주 이 드라마의 줄거리 스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일본 언론
8: 있으시군요.
10: 기사들을 네.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8: 그렇군요.
10: 이게 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매 회차 이야기가의 전개가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을 던져주고 반전처럼 그렇죠. 무언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점인데 이게 그냥 일반 드라마 소재인데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대인들이 겪는 일인데 마치
8: 네.
10: 무슨 미스터리 스릴러 혹은 뭐 범죄
8: 맞아요.
10: 물처럼 이야기의 어떤 전개 방식을 자꾸 만들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잔잔한 일상을 보여주는데 왠지 거기에 자꾸 빠져들고 더 보고 싶게 되는 게 바로 일본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잔잔한 일상 드라마를 표방하면서 뒤로 갈수록 또 멜로와 미스테리까지 조합이 됐다 보니까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9: 뭐 이 이야기 자체가 1화를 보고 나면은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는
8: 그렇죠.
9: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하지만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초반부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온다. 반드시 그 가족이
8: 불안해
9: 네, 박살 나면서 예, 예.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8: 행복할수록 예, 더 예, 심하게 예, 파탄이 예, 예.
9: 그래서 거의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거든요.
8: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영화 찍을 이유가 없죠.

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절하게 정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격차가
1: 네.
0: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쾌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남이 뭐잘안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그 상황이 급변하는 걸볼때 아찔한 감각 같은 것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1: 네.
0: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좀 화목하게 이제 살고 있는 것처럼 두 부부가 나오는데
1: 네.
0: 어느 날이두 부부가 각각 한쪽은 남편이, 한쪽은 아내가 어떤 버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실종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이 실종된 사람은 어디 간 거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두 사람, 그러니까 남게 된이 각각의 배우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초반부 전개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1화, 2화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1: 네.
2: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떠올린 게 허진호 감독의 외출이란 영화였거든요.
1: 그렇죠.
2: 예. 배용진, 손예진 배우가 나와서 각자의 배우자가
1: 사고가
2: 동시에 세상을
1: 나서
2: 떠나고 사고가 나고 세상을 떠났고 이게 정황상 명백하게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 경찰에게서 듣고 나서 이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의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면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두 사람이 동시에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뭐 성인으로서 겪는 상실감과 위로와 뭔가 아주 알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 앞에서 이두 사람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허진호 감독이 굉장히 밀도 있게 섬세하게 다뤘다 보니까 저는 1화와 2화만 봤을 때 불륜이라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좀 민감해하거나 혹은 작품 안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소재를 오히려 좀 담담하게 풀어내는 작품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0: 맞아.
2: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1: 네.
2: 뭔가 알수 없는 키워드, 새로운 키워드들이 매회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충격적인 게 이게 어떤 여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알수 없는 뭐 진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드라마인가? 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알수 없는 주변 인물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사연은 또 계속 등장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밋밋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어떤 비리를 고발하는 드라마인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수 없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계속 전개가 되니까 매 회차, 이게 연출은 또 되게 조용하고 되게 평범해요. 평범해
1: 그렇죠.
2: 보여요. 근데 또
1: 맞아요.
2: 그 속에 드러나는 진실은 또알수 없고 아주 묘한 오랜만에 그런 기운을 안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1: 그러니까 빨래라는 집안일이 사실은 집안일 중에 굉장히 정적인 부분이
0: 그쵸.
1: 많고 기다리는 부분이 많은 일인데 이것과 미스테리를 연결시켰다는 그 아이디어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0: 말씀하신 것처럼 빨래라고 하는 집안일은 다른 집안일들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끝없이 해야 되고
1: 그렇죠.
0: 끝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2: 맞아요.
0: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 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무조건
1: 끝나잖아요.
0: 영원히 영원히 해야 돼요. 요즘에는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으면은 요리 안 하는 집들 꽤 있거든요. 집 안에서 그냥 아예 부엌 안 쓰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먹고 바로 버리고 이게 가능한데 사실은 이 빨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계속해서
1: 그쵸.
0: 뭐 수건을 쓸 때도 옷을 입고 벗을 때도 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빨래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미국 드라마인데.

0: 때 이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벌써 위기의 주부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 마을에 사는 중산층 굉장히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중산층 가정 주택가가 있는데 그런 교회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제 가족들이 저 집집마다에 뭔가 얘기가 있는 거예요.
2: 네.
0: 뭐 이게 무슨 어떤 경우에는 집에 돈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 드라마가 나중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방영을 했기 때문에
2: 네.
0: 이제 그런 식의 금융위기가 실제 있을 때는 그걸 반영해서 다음 시즌에서 뭐 실직을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는데 어쨌든 집집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가 뭐냐면 어느 집에나 더러운 빨래는 있다. 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그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인데 그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더러운 빨래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의 빨래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집에나 정말 빨래는 있는 거죠.
2: 네.
0: 동시에 더러운 빨랫감으로 상징되는 다른 집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빨래라고 하는 거 빨랫감이라고 하는 건 좀 이런 면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빨래를 하러 이제 빨래방에 가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네. 약간 사실 또 한국의 문화와는
3: 네.
0: 다른
3: 네,
0: 부분이 그렇죠. 있죠.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래방을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결혼할 때 사는 가전제품에 항상 세탁기가
2: 그렇죠.
0: 들어가기 때문에
2: 건조기야.
0: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집 밖에서 빨래를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도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여기서 이제 뭐 세탁기가 고장나서 뭔가 빨래가 잘 안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설정들이 등장하면서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티셔츠가 맞아요. 마를 때까지라는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2: 그러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0: 일단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잔잔하고 일상적이고 소박한 드라마처럼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제목에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그러면 뭔가 약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슬아하면서 기분 좋은 일상적인 이야기
2: 네.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빨래를 했으면 빨래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래가 보송보송하게 말라야 되죠. 이 잘 마르지 않는 빨래에 대한 스트레스도 특히나 이 여름의 쉰내 같은 것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티셔츠 옷이 잘 안 말라 이제 그러면서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라고 하는 거는 뭐 중의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가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빨래가 안 말라서 그래서 나가서 우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에 대한 것이기도 해서 제목이 이 보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는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목이고 그러니까 처음 제목부터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볼 때마다 계속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중의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미심장한 뉘앙스를 또 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2: 네.
3: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티셔츠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구나 입고 있는 옷인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티셔츠의 형태나 뭐 옷감의 뭐 어떤 질감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뭐 성향 이런 것들 하다못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일상의 루틴을 살고 있는지까지 티셔츠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식의 좀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극 중에서 인물들이 등장할 때 뭐 입고 나오는 티셔츠에 관한 뭐 일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가 돼요. 뭐 옷에 뭘 그러니까 아내의 부재를 남편이 자신의 티셔츠에 음식을 흘리는 걸로 뭐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남편은 꼭 얼마짜리 이상의 어떤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담보한 티셔츠만 사는 사람 굉장히 뭐 그런 뭐 꼼꼼한 성격처럼 묘사가 된다든지
2: 네.
3: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인 그냥

0: 티셔츠 하나일 뿐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을 한다는 점도 이 드라마가 좀 독특하게 일상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 네. 사실 불륜을 다룬 드라마들은 자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전혀 자극적으로 풀지 않았고 그 느껴지지도 않고요. 단순한 불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2: 그렇죠. 일단 불륜처럼 보이되 불륜이 아닌 또 이제 그런 전개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초반에 이 이야기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게 불륜 완전히 불륜 얘기로 그쵸. 집중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 자극적인 상상의 끝판왕인 거죠. 이 부부관계에서의 자극적인 상상 끝판왕은 이제 배우자의 불륜이 되는 건데, 더 한 게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게 차라리 불륜이 낫지 이건 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튀어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1: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2: 정말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좀 후반부에 가면은, 아,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1: 네.
2: 이게 왜 없겠습니까?
1: 그렇죠.
2: 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네, 정말 그, 이 영화가 자극적인, 자극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네, 네. 그 자극적인 소재가 자극적인 소재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잔잔하게 연출을 했기 때문이고
1: 맞아.
2: 아마 한국 드라마였으면 막 김치로 그렇죠. 막 사기를 때리고 맞아요.
1: 또 이제
2: 막 소리를 지르고 막
1: 미미 탄생을 할 법도 한데
2: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1: 전혀 없어요.
0: 저도 네. 한국 드라마와 없고. 완전하게 되게 다르다. 그 캐릭터 묘사 방식이나 네. 혹은 아예 그 인물
1: 다들 그렇게 담담하지? 약간 그런 느낌?
0: 예. 저는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 한국 드라마가 그냥 보이는 자리에서 눈앞에서 누군가를 찌르는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는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는 일단 찌르고 바로 아주 정중하게 사죄를 하는 네. 그런 네. 이상한 약간의 어떤 뭐 문화적인 차이라면 차이일 수도 있고 아예 인물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분명히 말로써 누군가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바로 사죄를 하거나 바로 상황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불륜이라는 소재 혹은 불륜보다 더한 어떤 상황을 오히려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약간 숨기는 식으로 연출을 하니까 나중에는 더 섬뜩해 보이더라고요.
1: 네.
0: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이 도이 노부히로 감독 세심한 연출이 돋보이는 감독이라고요?
0: 이분이 이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영화가 뭐 국내와 일본에서도 같이 인기를 끌었어요.
1: 네.
0: 이 30대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커플이 앞으로 우리 사랑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1: 네.
0: 아주 현실적인 30대 직장인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풍경을 이 감독이 굉장히 세밀하게 포착하는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재했을 때 그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예를 들면 건조기에 그 이제 먼지털이를 제대로 털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외로움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항상 부부가 신고 다니던 그 슬리퍼 실내화가 한 짝은 그냥 여전히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황을 뭐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그 로봇 청소기에 슬리퍼가 치이는 장면으로서 이 주인공의 어떤 외로움을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섬세한 그 우리의 현대인들의 일상 풍경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 감독의 연출의 매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1: 네.
0: 일본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도 그런 연출 특징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0: 이 드라마가
1: 그렇군요.
0: 뭐 하다못해 뭐 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소품의 활용, 뭐 공간의 활용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고독함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드라마를 잘 연출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듣고 갈까요?
2: 네, 저는 제가 골라온 곡은요. 잼 시리즈의 피스타치오 잼 듣겠습니다. The first taste, pistachio jam.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미스테리 멜로드라마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줄거리 살펴볼까요?
2: 주인공 세오 다키코는 미츠루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오이유가 연기하는 이 세오는 세오 다키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하는 일의 성격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마감을 하는 이 다키코는 남편이 이제 자기는 금요일이 제일 바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금요일에 일을 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자기가 쉴 때 같이 쉬면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 둘이 쉬는 리듬이 잘 맞지도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는 생활 패턴이지만 둘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잠깐 뭐 나갔다 온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딘가 나가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고 그 버스가 전복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실종된 거예요.

0: 그 거기에 탑승자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만 없는 거예요. 그 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 입장에서 다키코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사라졌다고요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네.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이 소노다와 아즈사라고 하는 커플인데요. 이 소노다와 아즈사 커플 중에는 이 아내인 아즈사가 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제 어린 아이도 하나 있는 상황인데 아즈사가 이 버스를 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남편인 소노다는 아내가 나가노를 왜 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이 우리 이 각각의 배우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우연만이 아니라 사실은 둘이 빨래방에서 만나는 사이였고 그리고 자기가 그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편하고 친근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남편이 실종된 다키코와 아내가 죽은 이 소노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관계가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구나 불륜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두 커플은 둘 다 부부가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원래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 만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부부들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 없고 모든 게 다 완벽한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그러면은 왜 이 둘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식으로 불륜을 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흘러 대체 이 둘이 무슨 관계였고 예, 실종된 남편은 어디가 있고 예, 그럼 살아나 있는지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점점 회를 거듭하면서 충격적인 전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 네. 이 사키코 역을 맡은 아오이 유 18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라고요?
2: 네, 아오이유는 국내에서도 워낙 그렇죠. 이름이 잘 네, 알려져
1: 배우죠, 일본에.
2: 있는 배우이고 예. 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에 이 한국 관객들은 일본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아오이유의 데뷔 시절을
1: 맞아요.
2: 보기 시작했거든요.
1: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와이 준지 감독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에 그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트하우스 영화 극장 단관 극장들이 계속해서 아오이유의 주연작들을 네. 개봉해 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오이유의 20대, 30대, 지금 이제 40대 시절까지 출연작들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
1: 네.
2: 그 중에서도 지금 아오이유가 일본 영화 드라마계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이 무엇이냐면 상업 영화에는 거의 출연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뭐 블록버스터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네.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서도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에 해당하는 영화들에만 자주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에서도 뭐 아오이유의 굵직굵직한 드라마들을 많이 봐왔지만 네. 한동안은 또 굉장히 좀 드라마에서의 활약이 좀 뜸했다고 하고 이번 작품이 18년 만에 새삼스럽지만 아오이유의 2000년대 초중반에 드라마 인기 드라마를 잘 봐왔던 분들도 아 그동안 아오이유가 이렇게 18년 동안 드라마 출연을 안 했구나
1: 네.
2: 라고 지금 오히려 새삼스럽게 좀 느끼실 텐데 그만큼 드라마 출연을 좀 등한시했었고 오히려 영화에 더 집중을 해왔던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또 한동안 작품 활동이 좀 뜸했다가
1: 네.
2: 스파이의 아내라는 영화로 국내에서도 오랜만에 또 복귀해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번 드라마도 이제 40대 시절에 아오이유의 연기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아수라처럼이라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했던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1: 네.
2: 최근에 오히려 아이를 낳고 40대가 된 이후에 더 왕성하게 지금 드라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커리어에서 아주 대표작이라고 꼽을 만한 작품에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1: 네. 주변 인물들도 비중이 많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확실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 연기가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얘기겠죠?
0: 네. 뭐 이야기가 그 섬세하게 잘 조율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매 회마다 뭔가 굉장히 좀 큰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근데
1: 네.
0: 그 큰 비밀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중심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영화가 여러 사람들이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포착하는 방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뭐 항상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 다 그렇지만 그 작은 역할인데 유명한 배우가 나올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에서는 그 소노다의 아내인 아즈사가 그런 헌책방 같은 데서 이제
1: 맞아요.
0: 일을 하는데 거기에 헌책방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가 연기를
1: 저
0: 배우가 하는데
1: 저기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0: 예, 정말 아니, 갑자기요라고 느낌이
1: 맞아요.
0: 드는 거죠.
2: 근데 이토이로 붐이었죠.
0: 예, 그래서 이 릴리 프랭키가 연기를 하는 그 서점 주인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서점에 이 사키코하고 이 소노다하고 둘이 가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 단서를 찾으려고, 예,
0: 단서 찾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이제 그런데 뭐 이 서점 주인이 아즈사가 항상 읽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불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두 명이 역시 자기가 불륜을 하고 불륜 얘기를 좋아했어.
1: 네.
0: 같은 식의 반응을 좀 살짝 하니까 그 서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일단은 이런 불륜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다 불륜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돼 같은 식의 얘기 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쓱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춰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 같은 느낌의
1: 그렇죠.
0: 암시적인 얘기가 쓱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 설정도 좋고 대사 같은 것도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또 그 아즈사 역의 카호 배우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카오도 국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들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에 인기 있었던 게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이었고 최근에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거기서 그 자매들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그 겉모습만 봐서는 왜 저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지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1: 네.
2: 그 영화에서 카오가 연기한 캐릭터가 가장 예쁘게 사랑을 하고 가장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좀 천연덕스럽게 잘 연기를 했었고 이 영화에서도 이 아즈사는 그냥 해피바이러스 그 자체예요. 흠잡을
1: 맞아.
2: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1: 네.
2: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불행의 어떤
0: 맞아.
2: 단초를 제공해 주거든요.
1: 네.
2: 그런 캐릭터를 너무 잘 연기를 했고 이 영화에서 가장 지금 그 모든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든 대중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미츠루가
1: 네.
2: 정말 이 불행의 원조인데
0: 네.
2: 이 미츠루를 연기한 배우가 마치야마 케니치예요. 마치야마 케니치는 뭐 한국 관객들에겐 대표적으로 데스노트를 그냥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데스노트가 워낙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화제가 됐었고 이 배우의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 다 데스노트를 떠올리는데 이 미츠루의 연기도 정말 답답해요. 이 고구마 10개를 삶아먹은 듯한 연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또 마지막으로 가장 이 사람을 정말 안쓰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다고 미련스럽다고 해야 할지 그런 되게 미묘한 잣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배우가 나카지마 아유무라고 아주 훤칠한 키에
1: 그러니까요.
2: 정말 어디서 이런 배우가 맞아요. 나타났지 네. 싶을 정도로 아주
1: 평범한 듯 보이지만 절대 비주얼이 평범하지 않아요.
2: 네네. 이 배우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인 것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 그래요?
2: 네. 88년생 배우인데요.
1: 아.
2: 2013년에 데뷔했어요.
1: 네.
2: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좀 와서야 좀 주목할 만한 드라마에 활동을 했었고 외모만 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딘가에서 네. 봐왔던
1: 그러니까요.
2: 경력이 아주 밝은
1: 국민 배우 느낌인데
2: 국민 배우 느낌이잖아요.
1: 네.
2: 근데 나이도 88년생이고 그 니온대학 예술학부 문예학과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과거에 이제 뭐 이제 뭐 할아버지 때 위로 올라가면
1: 네.
2: 이런 그 문화 예술인의 피가 좀 흐르는 집안에서 자랐다고는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좀 탄탄하게 그런 연기 동아리 활동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해서 최근에 뭐 가스인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또 출연을 해서 가장 좀 지금 활발하게 주목받고 있는 이제 떠오르는 배우 연기 경력이 그렇게 막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배우의 활약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내와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뭐 감정이 폭발하는 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감정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실제에도 저럴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2: 그러니까 이 아오유가 연기하는 이 사키코는 사고 현장에서 나온 그 유류품들을
1: 네.
2: 발견해가지고 경찰이 이 남편 시신은 찾지 못한 실종 상태에 있는 지금 남편의 유류품을 찾았다. 지갑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지갑을 보면서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아, 남편이 좋아하는 지갑이 이 지갑이 맞아요 하면서 웃음을 보이는데
1: 네.
2: 사실 뭐 일반적인 통 사람의 이제 생각으로는 뭐 오열을 한다든지
1: 그렇죠.
2: 슬퍼한다든지
1: 쓰러진다든지
2: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네. 정말 생경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할 때 부모님이 아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나의 사위나 나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소리를 지르면서 뭐 자식과 싸운다던가 하는 통화에서도 부모님이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나 사실 누구를 되게 싫어했고 걔가 왜 이렇게 싫고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굉장히 평범한 말투로 사람을 되게 공격하는 말을 한다든지
1: 네.
2: 이런 극중의 묘사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대중들의 모습과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1: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사키코 남편이 사고 직전에 버스에서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의문을 남기게 되는데 왜 집에는 안 왔을까요?
2: 이게 정확히 5화부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5화 엔딩에 갑자기 사라졌던 이 남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서로 각자의 배우자가 사라졌고 죽었거나 혹은 실종된 상태에서 거의 이제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 어떤 직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그 두 사람은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게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할까? 약간 마음을 이제 열기 직전에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 네.
2: 4화까지는 평탄하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다가 5화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미추루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1: 네.
2: 그때서부터 이 삼각관계 구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미추루는 상대의 아내에 멀쩡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아내를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아주 원동력을 한 정말
0: 직접 죽인 건 아니라고 해도 원인 제공을 한 거죠.
2: 그렇죠.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원인 네. 제공을 한 사람인데 답답하게 그냥 아,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관계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드라마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대체 진실이 뭔지 이제는 무서워질 정도다. 이 드라마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상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사라졌던 미추루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나마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있는 소노다와 사키코 사이를 완전히 오히려 회방 놓는 사이가 됐고 사키코와 미추루는 그래도 네. 서로 오랫동안 끈끈한 정을 나눈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그 미추루의 행동이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랑을 좀 확인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소노다는 졸지에 이 미추루라는 남자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다 잃어버린 그냥 호라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아지사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도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지사는 네. 과거 이제

0: 지원 출신이었고 이 아즈사가 과연 진심으로 미츠루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진실 여부를 가지고 소노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캐묻고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디까지 또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냐면요. 이 사키코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정말 사키코는 미츠루를 사랑했던 평범한 여성이었는가? 이 사키코라는 인물의 의문부호를 남길 정도로 뭔가 또 상황이 치닫고 있어서 이게
1: 미스터리가 아닌 인물이 하나도 없네요.
0: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서점 주인 아저씨도 뭔가 아직까지
1: 뭔가를
0: 알
1: 알고
0: 수
1: 있는
0: 없는
1: 느낌.
0: 뭔가 알고 있어서
1: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
0: 그
1: 느낌도 있더라고.
0: 실마리를
1: 그 배우를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요.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다고 이 드라마가.
0: 그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조그마한 그 이제 이 선풍기를 들고 다니면서 진실을 아주 쿡쿡 찌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끝화까지 마지막 화까지 아주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되는 전개가 쉽지 않은데 연출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다혜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이거 한 줄평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요?
2: 일단은 저 남자는 안 된다라고 미츠루는 안 된다. 정말 고구마 이건 고구마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너무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인간형이어서 이 마지막에 제대로 이 드라마가 수습이 안 되면 더 미츠루에 대한 이 적의감을 회수할 수
1: 해소할
2: 없을 것
1: 수가.
2: 같습니다.
0: 전편 더 드라마에서도 저 남자는 안 된다고
2: 그렇죠. 안 되는 남자가 좀 많아요.
1: 정말 그러고 보니까 더 드라마랑 묘하게 닮은 구성이 좀 많아요.
2: 맞습니다.
1: 미국 버전과 일본 버전
2: 네네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 부부의 삶이 뜻밖의 사고로 미스테리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 도이 노부이로 츠카모토 렌페이가 연출한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 만나봤습니다. 신의 21회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4: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3: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4: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빨래 공식 이기현. 아내의 빨래 공식은 늘 일정하다. 물높이 중간에 놓고 세탁 10분, 헹굼 3번, 탈수 3분 후에 다시 헹굼 1번. 그러나 간혹 공식이 파기될 때가 있다. 남편 잘 둔 친구를 만났다거나 나의 시선이 그녀를 빗나갔다 싶은 날이면 아내의 빨래 법칙엔 밟아 빨기가 하나 추가된다. 그런 날이면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세탁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잔소리가 어디서부터 터질 것인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하지도 않던 걸레질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온 날에도 아내가 빨래하는 시간만 되면 늘 긴장한다. 예정된 공식대로 세탁기가 돌아가면 그제서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본다. 네, 이 정도면 빨래 공식으로 아내의 기분까지 살필 줄 아는 센스쟁이 남편이네요. 이기현 시인의 아내의 빨래 공식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최근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AI 개발을 주도해온 기업들 안에서 오히려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사이버 공격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반면 기술 발전을 늦추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또 선도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만 키울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AI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한 걸까요? 속도 조절로는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제한일까요? 아니면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까요? 자, 오늘은 AI 속도 조절론이 이 등장한 배경부터 우리 사회와 산업에 던지는 과제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분 소개합니다. 권순우 3프로TV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본부장입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AI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 교수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3: 컴퓨터 AI학과.
1: 아, AI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 네. AI학과군요.
4: 네, 컴퓨터 AI 공학과입니다.
1: 알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굉장히 뭐 많으시네요. 뭐 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으로 할까 이걸로 아까 고민하다가 네,
4: 맞습니다.
1: 교수님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단문은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여러분의 의견들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AI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5: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결국 얘도 안 좋은 쪽으로 똑똑해지고 범죄에 이용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이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발전이 되니까 무분별하게 빨리 가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6: 속도를 조절한다고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걸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되려 경쟁력이 떨어지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7: 사실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늦추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AI가 계속 뺏어가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AI가 AI답지 않은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8: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7: 음악을 하는데 엄청 위협을 느끼죠. 너무 잘 만들고 있으니까 선을 뭔가 딱 지키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막 챗GPT 이런 것도 생긴 후에 대학생들이 엄청 편해졌잖아요. 실제로 그 편리함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못 멈춰요.
9: AI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그걸 활용해서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10: 방향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는데요. 먼저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이 말부터 좀 정리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을 아예 멈추자는 주장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큰 기술의 개발과 공개 시점을 좀 조정하자라는 주장인지 김덕진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4: 네, 현재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미국의

0: 빅테크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의 CEO들이 이어서 갑자기 AI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1: 네.
0: 지금의 이야기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멈추자라기보다는 보폭을 맞추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최첨단 AI 모델의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로 페이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페이스메이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최첨단 모델의 능력이 올라가는 속도를 안전연구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상은 프론티어 모델. 그러니까 모든 AI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몇 개의 모델.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제일 앞에 있는 몇 대만 속도 제한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델들의 능력 향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거지 활용 자체를 늦추자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능력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1: 네.
0: 공개하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4월에 또 미토스라고 해서 이 해킹을 상당히 잘하는 모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그거는 일반 기업들에게 다 공개하진 않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과 관련된 논의할 수 있는 몇십 개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자체를 보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컨트롤을 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속도 조절하면서 전반적인 페이스 관리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좀 보조를 맞춰서 나가자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앞에 있는 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0: 네.
1: 그 AI가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앞서 있는 건 맞는 겁니까?
0: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최근에 예전에는 이른바 이제 빅3, 빅4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들고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구글이죠.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고 또 그록이라고 해서 X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 오픈 AI랑 그리고 이 엔트로피 이 두 회사가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속도들을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중국 회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놀란 게 그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엔트로픽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니까
1: 아, 우리 너무 빠르다.
0: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 회사가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AI가 지금 어느 수준이길래 스스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다.
1: 그 다른 회사들은 약간 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1: 예.
0: 아니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 의도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정치권 특히나 미국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1등 업체라고 할 수 있고 2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비슷한 공동 1등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멈춥시다. 약간 좀 느리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오픈 AI가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솔직히 너네가 정말로 속도 조절을 원하면 논의할 게 아니라 너네 두 회사만 천천히 가면 돼. 멈춰 가면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좀 할 수 있게 논의의 장을 정부에서 네. 만들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이게 좀 약간 의아해요. 권순일
2: 네.
1: 기자님.
2: 근데 여기서 네. 그 AI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AI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안전은 AI 개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전을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AI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로 합니다. AI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 안에는 이런 안전을 점검하는 팀이 있을 거고 AI 모델의 성능 개발을 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여기서 CEO가 안전을 개발하는 팀에서 자꾸 와서 딴지를 걸면 이 앞서 나가는 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성장하는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1: 그렇죠.
2: 근데 아모데이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AI 안전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 규제를 만들자 그런 거라는 차원도 분명히 외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내 내부적으로는 이 두 팀, 안전을 관리하는 팀과 신뢰를 높이는 팀,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팀이 그 안에서의 균형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 CEO가 아모데이는 원래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샘 알트만 CEO가 얘기했을 때 다들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오픈 AI에서 뛰쳐나간 사람

0: 사람 중에 이쪽 안전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1: 네네, 그렇죠.
0: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비영리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영리 조직으로 바꿨던 것도 샘 알트만이었고, 거기에서 자기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 여기 윤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샘 알트만이 너무 성능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데이 얘기했을 때보다 샘 알트만이 얘기하니까 야, 그 달려가자는 건 너 아니었어?
1: 의아해하는 거죠.
0: 왜 갑자기 그렇죠. 네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야? 그렇죠. 라는 거에서의 또 의구심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연구원에 잇따른 경고가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2: 네.
1: 근데 그분들이 느꼈을 때도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면은 문제의 심각성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AI의 기술의 변화 속도를 보면 네. 확실히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도화선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AI가 일하는 시간이나 작업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 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업무를 주면 예전에 그 업무를 하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짧게 보면은 한 몇 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AI 애들에게 어떤 복잡한 내용을 주면 스스로 그 일을 길게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이나 내용을 보면 실제로 AI가 하나의 업무를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16시간 동안 한다는 건 인간으로 치면 우리가 8시간씩 보통 근무를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하나의 일을 주고 16시간짜리 고민을 할 정도로 AI가 오래 기억도 하고 일도 여러 가지를 단계별로 하고 자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럼 AI가 어떤 내용을 줬을 때 스스로 16시간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그 중간에 사람의 관여가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때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1: 네.
2: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아스트라라든지 새로운 버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AI가 스스로 그 다음 AI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AI가 그래도 만들어져도 지금까지는 내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작업을 시켜봤더니 그 작업을 나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계속 하니까
1: 결정을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스스로 어떤 목적만 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 네네네.
2: 16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땐 해킹 같은 건데 AI 관점으로 보면 해킹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게 되는
1: 그러네요.
2: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AI가 스스로 다음 AI를 만드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1: 네.
2: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 좀 연구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 이야,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법을 어기는 정도의 일을 네가 스스로 했구나.
2: 그렇죠.
1: 라고 이제 연구원들이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완전히 당황했던 거고.
0: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준선이 되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가 AI 쪽에서 이게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AI한테 아 지금 이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좀 답답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잘 네가 풀어봐. 그럼 우리는 야 막내야 가서 저 창문 좀 열어봐. 이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여기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까? 그럼 사람이 좀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소화전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우리 고객님이 시키신 그 답을 해결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건 어쩌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상존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얘기가 촉발됐었던 거는 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앤스로픽의 제이크 컵슨이라는 연구원 27살 연구원입니다.
1: 네.
0: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1: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아가지고요.
0: 네. 근데 그게 참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1: 뭐 자세히는 모르죠.
0: 그렇죠. 예. 근데 누군지 잘 모르는 앤트로픽 연구원 한 줄의 그 트윗 X 때문에 이렇게

0: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내용이 어려워서 잘 안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1월에 오픈 AI가 어떤 사이버 그 공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정해진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그냥 컴퓨터 안에서 야 이거 이게 취약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해킹이라 그러면 뭐 문 따고 들어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코드 중에서 좀 잘못돼 있는 코드가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글자로 따지면은 야 오타 검색 좀 해봐. 그리고서 오타가 나오면 그걸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코드를 주고서 취약점을 검색해봐. 그럼 얘가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오픈 AI의 모델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아 고객님이 시키신 걸 내가 달성하려면은 어딘가에서 좀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트라넷을 빠져나갔어요.
1: 네.
0: 빠져나가서 인터넷선으로 들어가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찾아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AI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트로픽에서 우리도 그런 게 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엔트로픽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 있어요.
0: 어 여기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허가 없이 얘가 접근한 흔적이 있네. 조사 범위를 넓혀봐. 그래서 모든 코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4억 8,100만 건의 무단 접근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7월 달에 있었을 때
1: 엄청 많네요.
0: 이쪽 업계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이슈가 됐었던 건 연구원의 퇴사 10년 안에 망한다. 이 한마디로 오히려 촉발이 됐었고 이 문제는 AI 업계에서는 항상 존재했던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기술 발전 속도를 아직은 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법과 제도를 네. 완료한 뒤에 이게 AI의 발전과 개발을 더 네.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2: 그러니까
1: 겁니까?
2: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가기 전에 지금 오히려 이슈 특히나 이제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의 고민은 검증 속도랑 개발 속도가 비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AI가 스스로 AI를 뭘 만들거나 AI가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검증하는 속도보다 그 다음 모델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계속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른바 저는 죄수의 딜레마 혹은 게임이론 같은 형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멈춰도 저 상대방이 안 멈추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쟤 안 멈추니까 나 더 달려야지. 쟤 안 멈추니까 나 더 달려야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내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까 권순우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검증이라고 할 때 정말로 그 AI 회사들이 속도 조절론을 원한다면 검증하는 쪽에
1: 검증
2: 더 돈을 쓰고 네.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론자들도
1: 그걸 개발해야 된다 계속 AI를
0: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앞서서
1: 네.
0: 여기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안전을 도외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그건 아니죠.
0: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안전 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네가 내지 마. 이거를 왜 밖에서 이것까진 내달라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네가 지금 제도를 만들어달라 그러는 거는 그 제도만 지키면 면책을 받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2: 그쵸.
0: 그냥 네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안 내놓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젠슨황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 내놓는 게 맞는 거야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AI 기술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과격한 개발론자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야 무조건 개발해. 우리는 위험하든 아니든 지금 뭐 중국이랑 전쟁하고 있는 판에 니네가 지금 이런 소리 해도 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참모들 예를 들어서 스카페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법과 제도라는 건 있어. 잘못하면 처벌을 할 거야. AI 니네 AI가 잘못했다라고 핑계 대지 마.
1: 니네들의 책임이다.
0: 니네가 만들어갖고 네가 사고를 치고서 왜 AI 핑계를 대.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다 있는 거고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라는 것으로 퉁칠 수가 없는 게
1: 그러네요.
0: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과격할 수도 있어요. AI 뒤에 숨지 마라. 법과 제도는 이미 다 있다. AI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을 AI가 했든 사람이 했든 똑같이 네가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럼 이건 개발자의 책임으로도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온다면 예. 개발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라는

0: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뭐 젠슨 CEO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잖아요. 기업인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엑셀 빨리 가는 자동차 성적 엄청 성능 좋은 거 만들었는데 브레이크가 좀 별로네. 그리고 차를 내놨어. 사고 났어. 그럼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브레이크의 안전 기준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할 필요 뭐가 있냐.
0: 브레이크를 못 만든 너희들의 책임이잖아.
1: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AI 개발 속도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미국의 몇몇 빅테크 회사 중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들의 네. 몇몇 회사가 AI를 주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몇몇 회사들만 조절한다고 실제로 AI 개발은 좀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앞서 있는 그 회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아직 못한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네. IPO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AI와 관련된 속도 규제론을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엔트로피, 오픈 AI 둘 다 원래는 IPO 상장을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외부 감사 제도가 필요하고 네.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트로픽에서 주창하고 있는 우리가 외부 감사 제도를 하겠다, 사고 보고 의무를 하겠다라는 건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상장을 하려면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이게 표준이 되면 역으로 3, 4등 회사들의 장벽을 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2: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회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속도 조절론에서 이제 이슈를 또 반기를 제시하는 다른 방향에서는 결국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이 정말로 예전과 다르게 AI를 미국이 치고 나갈 때 이 점수차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Artificial Analysis라고 해서 실제로 이 AI 벤치마크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중국 모델하고 AI 모델이 그러니까 미국 모델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점수차가 맨날 다르긴 하지만 한 30점 차이 정도도 나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정말로 2, 3점 정도까지로 아주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AI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최대한 빨리 미국을 따라오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미국 기업이 몇 개 막으면 멈추면
0: 멈출 수
2: 그건
0: 있다.
2: 중국 기업만 좋아할 일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구나. 기업 논리라기보다는 국제 경제나 국제 논리, 국제에 있는 정치까지도 연결돼 있는 이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 것 중에 죄수 딜레마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라고 그 고민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그런 거 안 질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부,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 그러니까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의 문제를 넘어서 AI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유엔 총회 그리고 양자회담, 그 미중 양자회담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만나 있어요. 그래갖고 스콧 베센 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제하기 어려운 AI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제하기 어려운 AI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좀 알려주고 우리 서로 같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수 딜레마가 뭐가 있냐면 정말 통제하기 힘든 AI의 그 사고가 우리 국가 안보나 국가의 패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일 때 이것을 상대방 국가한테 설명을 해줄 것인가 혹은 상대방 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한들 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미스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속도를 낮추자라는 것보다 안전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걸 맞추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이 어떤 그 게임 이론에 따라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기술 쪽을 좀 많이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픈 AI 뛰쳐나갔던 수축해봐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가서 바로 윤리 AI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로

0: 거기도 펀딩이 엄청나게 큰 돈이 몰려서 이 자체도 또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국제사회의 이 패권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트로픽도 사실 그 상장을 최근 연기했잖아요. 뭐 오픈AI도 상장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상장 눈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속도 조절론 들고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2: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1: 아, 있다고
2: 결국에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27살 그 청년이 좀 어느 정도는 고마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2: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한테 좋은 핑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1: 네네네.
2: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최근에 또 통계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오픈 AI랑 이 엔트로픽이 서로 계속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라는 녀석이 뭐 글을 좀 잘 쓰거나 아니면 코딩을 잘한다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B2B 기업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많이 쓰는 AI로 되게 포지션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챗GPT가 아스트라라는 녀석이 나왔고 그 아스트라가 꽤 여러 가지 모델에서 기존에 못하던 걸 하내기 시작을 해요.
1: 네네.
2: 그런 변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에서 쓰는 API의 사용량이 다시 오픈 AI가 엔트로픽을 앞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원래 타임라인대로라면 엔트로픽이 올해 4분기 안에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1: 예.
2: 경쟁사의 모델이 더 좋은 벤치마크 나온 거예요.
1: 네네.
2: 그런데 이걸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1: 불가능하죠.
2: 왜냐하면 이번에 아스트라가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라고 할 때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최신 GPU 10만 개 이상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만간 우리가 40만 개까지 이제 쓰는 데이터 센터로 갈 거야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지금 펀딩을 받아야 또 큰 투자를 할 텐데 저렇게 물량 공세로 나오고 있는 오픈 AI가 오히려 1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상장하겠습니다 해봤자 펀딩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상장을 되게 늦출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필요했는데
1: 네.
2: 그때 이제 저는 되게 안전이라는 좋은 카드가 좀 이슈가 됐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 상장이랑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이 판에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얄미운 사람이 젠슨왕 CEO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GPU 10만 장 얘기했던 데가 결국은 엔비디아 거 썼을 거 아니에요.
2: 그쵸, 그쵸.
0: 그럼 학습하는 데만 6조 7조 썼다는 얘기예요.
1: 그렇겠죠. 예.
0: 근데 저는 어떤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은 황현희 씨도 그 아무래도 주식 쪽이나 자본시장 쪽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시를 보다 보면은
1: 네.
0: 공시 내용 중에 뭐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위험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걸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젠슨왕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니네 사고 치면은 받아줄 보험은 있냐? 이 얘기를 넣었어요. 그 얘기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게 사고 나면은 이 제조물 관리한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AI가 사고를 쳤을 때 얼마나 크게 확산될지를 모르니까 보험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쓸 수 없는 니네가 투자를 받겠다고 증권 신고서는 제대로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거 보고서 아 진짜 좀 되게 아픈 데를 건드렸다. 한마디 별거 아닌 거 툭 던지면서 야, 그 보험은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1: 이미 뭐 반도체 팔았다 이거죠.
0: 그렇죠. 자기는 불나면 책임질게. 라는
1: 네, 그러니까요. 예.
2: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또 그 외신의 단독 보도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게 진짜 그들이 정말로 안전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제시했던 게 엔트로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을 해야 되고 속도 조절로는 얘기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 외신 보도를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의 중에 비공식적,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등재되지 않았던 거래 내역이 있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했었던 계약이 나왔고 근데 그게 엔트로픽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활동하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회사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를 이번에 엔트로픽에서 추가 계약을 해놓고
1: 네.
2: 그것을 엔트로픽에서 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해외 외신에서 이제 그 외신의 단독 보도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얘긴 즉슨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속도 조절론 얘기하지만 뒤쪽에서는 빨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기에 구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도 분명

0: 이 돌아가고 있다.
1: 그렇겠죠.
0: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근데 아, 뭐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뭐 그림은 그려진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기술 개발을 잠깐 멈추자고 한 거구나. 아, 이래서 기술 개발을 더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두 분은 개발을 지금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약간 윤리적인 문제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멈출 수 없다고 봐요.
1: 멈출 수가 없다.
0: 네, 왜냐하면 네. 이거는 해킹하는 것과 막는 것과 뚫는 것의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연 AI를 정말로 사람의 어떠한 규제와 내용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해킹도 보면 해킹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킹을 하는 AI랑 해킹을 막는 AI가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서로가 뚫고 막히고 하는 상황인데
1: 진짜 창과 방패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AI가 계속 발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만으로 과연 이 AI를 멈출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AI를 우리가 적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진화를 우리가 좀 꿈꿔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AI가 도구이고 그 도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데 지금은 우리가 선, 악 이런 이중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룰과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네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네스. 이 하네스가 이제 가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건설 현장에 가면 이 건설 현장에서 앞에 이제 계단 발판처럼 임시 가벽 같은 이런 것들을 이른바 하네스라고 하는데 네. 뭐냐면 안전 세이프 펜스를 치는 기조에 대한 걸 많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실은 지금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AI가 마음껏 튀고 이게 마음대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올해 초에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검증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연구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에게 안전한 가이드와 룰들을 만들어서
1: 교육을 시키자.
0: 그렇죠. 예. 그걸 못 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주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AI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세이프 펜스를 치기도 합니다.
1: 선을 넘지 않는군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 관점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 뭐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공포론으로 인해서 AI 무서워, AI 어떻게 돼? 그러는 동안에 너무 안타깝지만 자칫 이게 잘못되면 우리 한 국가는 그런 것 때문에 멈춰 있고 다른 나라는 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공포도 또 과도한 신뢰도 하면 안 된다. 마치 해킹과 맞고 뚫는 것처럼 AI 역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쓰는 기술적 테크닉들이 많아지고 거기 쪽에 투자를 더 해주는 것 쪽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AI가 무섭다라고 다 멈춰 있으면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회사나 그 나라들의 AI만 엄청나게 발전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까지 멈춰버린다면.
0: 그렇죠. 그럼 AI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일 좋아할 건 아까 말씀드린 미국 1, 2등 회사인 네. 거죠.
1: 그럼 네. 중국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네. 기분 나빠할 것이고
0: 중국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3등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좀 격차가 꽤 나는 3등인데
1: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인프라 쪽에 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인프라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른바 국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네요. KAI 모델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격차들이 날 때 우리가 자칫 규제론으로 잘못 가면 이제 그걸 영원히 따라갈 그렇구나.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 모델 기준으로도 3등입니다.
1: 모델 기준으로도 네. 3등입니까?
2: 모델도 오. 이번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대회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모델들이 좀 나와서 모델 대단하네요. 기준으로 3등인데 네. 사실 이렇게 3등 모델을 사람들이 안 써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윤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저도 그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거를 AI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거지 아 빨리 가는 애를 못 가게 하면 될 거야. 이걸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 저도 지금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예, 그리고 네. 해킹에 약간 예를 들어주셨는데 창과 방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창과 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1: 창을 창으로 막습니까?
2: 막는 게 아니라 네.

0: 어딜 찌르면 아픈지는 창이 압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우리 착한 창은 딱 찌르는 거 보고서 너 여기가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 잘 막어. 이걸 얘기해 주려면 굉장히 예리한 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이 너무 날카롭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저는 세 번째는 그 윤리기준과 관련한 건데 그 윤리기준과 관련한 부분들을 너무 도외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으흠.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걸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뒤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 뭐 패권 경쟁이 있어 IPO 하려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윤리 기준은 어떤 명분으로 만들어지든 누군가의 이해관계는 얽힐 수밖에 없어요. 으흠. 저는 윤리 얘기할 때 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얘에다가 뭐를 물어보면 이상한 답을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좀 써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써봤을 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국가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도록 계속 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정말 소프트한 예로 들면은 뭐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류의 질문에 정말 높은 난이도, 정말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면서 아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이드를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있었고
1: 네.
0: 그 문제가 폭로가 되면서 그러고서 그거 뭐 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정신병 걸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의 가이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연구 방법론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기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도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윤리 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적용하든 안 하든 글로벌하게 연구 윤리 기준을 만드는 회의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윤리 기준이 처음 만들 때부터 최종 나올 때까지 관리를 그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한 윤리기준을 만들 정도의 국력이 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유탄을 맞는 일을 없게 하려면은 그런 윤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까지 그다음에 뭐 사이버 해킹 뭐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AI 개발을 똑같이 늦출 수는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나 행정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국방 쪽이나
2: 네네네.
1: 이런 쪽은 오히려 뭐 활용을 좀 확대해야 된다. 으흠. 뭐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이게 영역을 좀 나누어서
2: 네.
1: 여기는 개발을 좀 더 이제 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 더 시키고 아니면 너무 빨리 뛰어나가는 쪽을 좀 잡아놓고 그렇게 해도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2: 그러니까
1: 분위기에서?
2: 뭐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든 이러한 논의들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AI를 쓰는 사람. 그리고 AI 영향을 받는 사람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준들이 이제 분야가 아니라 능력과 접근 권한으로 좀 나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해킹용 AI를 금지한다라는 거는 요즘엔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특화된 AI들이 많았다고 치면 요즘엔 범용 AI라고 하죠.
1: 전체의 하나죠.
2: 그렇죠. 하나의 네. AI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같은 모델 안에서 특정한 능력을 못하게 하는 방식
1: 맞아요.
2: 혹은 그 안에서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클로드의 그 페이블 5.1 최신 버전을 쓰다가 의료와 관련되거나 위험한 단어들이 딱 나오면
1: 네.
2: AI가 스스로 모델을 그 아래 버전으로 낮춰요.
1: 오, 그런 네. 게 있었습니까?
2: 왜냐하면 페이블을 쓰다가 특정 단어들이 나오면
1: 오,
2: 이게 의학연구에서 특히나 뭔가 화학 연구나 뭔가 잘못된 연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나오면
1: 네.
2: 이 AI 모델 스스로 우리 이 똑똑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너가 이 단어를 쓴 걸 삭제해야 다시 그 버전에서 모델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덜 똑똑한 애로만 써야 돼
1: 네.
2: 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들로 어떠한
1: 범용 네. 그 말씀은 돌려서 단어를 선택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2: 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극도의 뭔가 모니터링을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은 AI도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는 제일브레이킹이라고 그랬거든요. 탈옥하는 방식이 꽤 많았는데 네. 그것도 또 AI가 학습을 하니까
1: 그것도 막혔군요.
2: 네, 또 막히게 되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킹이나 이런 건 막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AI를 좀 열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AI

0: 이 회사들이 스스로 신뢰 접근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가지고 이 모델의 범용성에서의 특정 부분을 막고 열어주는 형태들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막는다는 것은 전체에서 그런 명령어를 줘서 이런 걸 못하게 만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2: 그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름 자체가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기반이 되는 그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금융으로 쓸 거냐 의학으로 쓸 거냐 코딩으로 쓸 거냐를 자기가 추가로도 개량을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범용 기술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가 있으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거의 자동차로 쓸 수도 있고 로봇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자체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은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한테 야 너는 금융은 좀 살살하고 군용은 좀 천천히 해 라고 얘기하면 그 반도체 만드는 사람은 그거는 고객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일 좋은 이 파운데이션 범용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쪽 그 도메인 단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쩌면 이거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AI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활용하는 것의 문제는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요즘에 그 에이전트 AI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3: 그쵸?
1: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옛날 같으면 여행 계획 짜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행 계획에 대한 게 이거 어디 가시고요. 뭐 어디가 맛집이고 뭐 이렇다면은 에이전트 AI는 직접 호텔 어디 예약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행기 네네네. 티켓 예매할까요? 그쵸? 뭐 어디 맛집 뭐 예약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어느 단계까지 온 거고 네. 이거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0: 아마도 황현희 님께서 들으면 놀라실 텐데 이번에 나온 아스트라가요. 네. 영상 편집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영상을 찍어서 네. 이 영상 편집해줘라고 하면 편집까지 된다.
0: 네. 스스로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2: 그냥 엔지컷 빼줘 그러면 지가 다 빼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저 해봤는데 네. 크레딧이 부족하다고 뜨던데.
0: 그래서
1: 싼 거 썼나 봐요.
0: 그런 걸 네. 쓰려면 이제 아스트라가 $200짜리를 써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아, 보세요 교수님.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종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더 빠른 네. 모델이 나올수록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걸 그렇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충분했거든요. 네. 제가 돈 내는 걸로.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써요.
0: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우리가 AI가 뭐 인류를 말살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 $200의 가치가 누구와 비유가 됐을 때 그게 싸게 생각될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2: 사람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의 일자리를 위해
0: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1: 당연히 그거죠. 사람이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우리가 편집자를 고용하는 비용하고
1: 아, 그러니까요
0: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1: 20만 원이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율해서 뭐 30만 원으로 하더라도 네네. 30만 원 뭐 32만 원으로 하더라도 그게 컷 편집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가 말하는 견습사원보다는 싼 거잖아요
1: 아, 요즘엔 무서운 네. 얘기긴 하네요.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 AI의 변화를 우리가 좀 예전에 알파고랑 좀 비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0: 알파고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놀랐었을 타이밍은 알파고 이세도라고 붙었던 알파고 리를 보고 놀랐는데 실제 바둑 기사님들이 놀랐었던 타이밍은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을 때예요.
1: 어.
0: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알파고 리는 사람이 뒀던 바둑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이세돌 구단님하고 진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이세돌 구단이 나중에 이 알파고 리가 했었던 방식을 복기를 해보면 이해가 됐대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이 뒀던 수니까.
1: 네네.
0: 근데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이라고 그래서 AI끼리 그냥 수를 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를 학습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알파고 제로가 뒀던 수를 자기가 복기를 해봤는데 왜 이게 AI가 여기 뒀는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아스트라라든지 에이전트가 올해 3, 4분기에 지금 오고 있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챗GPT 보고는 와우 신기하다였는데 요즘에는 업그레이드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이 놀라는 기능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3D 모델링.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것들 AI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1: 그렇죠.
0: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이 AI가 인류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업에서 이 AI가 스며들면서 어떠한 기술적 변화가 있고 그럼 그 변화에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시기다.
1: 그렇군요.
0: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게 사실 소장님의 네. 어떤 전문 분야시기도 할 건데 그러면은 그 편집을 컷 편집 좀 잘한다고 그 사람 편집 잘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컷 편집 같은 것들은 좀 어쩌면 그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는 결국은 사람이 결정을 하잖아요.
1: 결정해야죠.
2: 예,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사용할까의 영역이 오히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활용하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은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제가 한 교수님께 자기 수업하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그 1학년 학생들한테 그 논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된 논문 같은 거 뭐 몇 개 뭐 진짜 읽기도 힘들 정도로 뭐 한 20개 주고서 야 이거가 가지고 네가 정리해서 해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논문을 심지어 한국어로도 안 된 논문을 내보고 공부해 보라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한번 넣어보고 한글로 변환도 시켜보고 변환했는데 모르겠으니까 이거 더 쉽게 좀 설명해 줘봐 이 문맥이 이해가 안 가 다시 설명해 줘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 내가 이런 논문을 읽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기존에는 한국어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만큼까지였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만큼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어?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나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그러네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여요.
1: 네네.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내가 어쨌든 논문 번역해달라고 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니까.
1: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분야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가다가 네.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고 뭐 가격 아까 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아스트라가 이제 그 정도의 가격을 내잖아요. 네. 200불, 200불, 200달러 정도 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실 AI를 우리가 이제 안 쓰면 못 버티는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갑자기 자 지금부터 1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까 봐.
0: 그렇죠.
1: 거기에 종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해요. 사실.
0: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 아,
0: 오히려 저는 향후에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지식의 양극화, AI의 그렇죠.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네.
0: 두 번째는 지금도 이미 나오는 건데 인류의 그 지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화 지능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퇴화 지능.
1: 퇴화 지능. 뇌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0: 네. 그러니까
1: 겁니다.
0: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다음 세대가 그 전세보다 항상 똑똑했는데
1: 맞네요.
0: 드디어 어떠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퇴화되는 지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AI에게 나의 생각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1: 네.
0: 그걸 요즘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인지적 부채. 그러니까 인지적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빚.
1: 공감해. 이제는 네. 답장 같은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메시지 오면 답장을 네. 만들어달라고 해서
0: 그렇죠. 그래서,
1: 보내기도 해요.
0: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뭔가 우리 헤어져라고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를 GPT한테 복사해서 붙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붙여서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제 붙여가지고
1: 맞아.
0: 네, 문제가 됐었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아내가 화났는데 네. 어떻게 답장에 화가 풀릴까? 뭐
0: 그렇죠.
1: 이런 것도 심지어 상담하고.
0: 맞아요. 얘기하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인지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AI가 없을 때 과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의 모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1: 네.
0: 정말로 쉽게 말하면 석사급, 박사급, 그리고 포스트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급들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비싼 것들에 대한 모델의 주도권을 누군가가 갖는다. 혹은 정부에서 어떤 이유들로 그걸 묶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격차들이 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이제는 좀 오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사람도 사람인데 네. 인간 개인들 간의 격차 문제는 그래도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 단위의 AI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AI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모델에 의존을 하고 우리가 미국 모델 그냥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소버린 AI를 이야기하는 하는 이유가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전 세계 탑랩에 무조건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제조업을 예로 들어드려도 우리가 전체가 뭐 100 정도의 물건이 필요하다. 근데 10에서 20 정도의 국산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0에서 20의 국산화를 했을 때 해외 제품보다 저렴하거나 퀄리티가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끊는다고

0: 쓰게 하고 우리는 못 쓰게 하고 이런 거 문제가 되는데 국가 단위에서 어떤 국가가 이 기술 패권을 가지고서 뭐 오픈 소스 모델을 계속 제공을 하다가 갑자기 아 저 이제 뭐 공짜로 주던 오픈 소스 안 하고요. 저희 그냥 폐쇄 클로즈 모델로 할게요. 이래 버리면 거기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AI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도의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AI가 이제 국가 간의 양극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또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이야기에 빠져서 했나 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 네.
1: 잠시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김덕준 교수님, 권순원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백한용 님께서 매번 정치 뉴스만 듣다가 오늘 열토 정말 내용 값지고 좋네요. 열토 아자아자 화이팅 사랑해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문자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0: 정치에서 듣기 힘든 용어네요. AI가 쓴 거 아니에요?
2: AI는 그렇게 유치하게 쓰거나 정말 진심을 담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수사를 많이 쓸 것 같은데.
1: 네. 네.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을 좋아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2: 직관적이라서 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리암 님께서 두 분 다 정말 내용을 재밌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9584님께서 AI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좋은 거겠죠라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실래요?
2: 네.
1: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 네,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네. AI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AI에게. 그러면 AI에게 질문을 하면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해준다라는 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정답이라고 다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대답이니까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AI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창발적 질문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위탁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줘 하고 다 맡기는 거. 그런데 정말로 AI랑 오래오래 함께하면서 서로 건강하고 싶으면 뭐뭐 해줘로 다 맡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창발적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는 건전한 습관.
2: 건전한
0: 그러니까
2: 습관.
0: AI를 쓸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있을 때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0: 예전에는 책 읽는 거 그냥 소설책 재미로 보다가 요즘에 그 AI 돌려서 요약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쓰는 게 정말 힘들어요.
2: 맞아요.
0: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힘들지만 운동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뭐 책을 읽는다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김덕진 교수님께서 거기서 창발적 질문을 해라.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2: 맞아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0: 창발적 질문을 하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라고 하게 된다니까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정말 훈련을 차원에서라도 네. 좀 느리게 하는 것들은 좀 시간 있거나 업무적인 게 아니라면
1: 맞습니다.
0: 좀 그런 예.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본부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그래서 요즘에 근육을 키워야 된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1: 뇌 근육을 네, 키워라.
2: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일부러 오히려 AI 잘 쓰는 사람들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일부러 AI를 안 쓰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슬롯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1: AI를 안 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네요.
2: 그게 결국에는 근육하고 똑같아서 내가 네. 계속 뭔가 힘들어도 몇 분씩이라도 계속 PT하고 근육 운동하듯이 일부러 나의 뇌를 위해서 AI를 일하다가 일부러 안 쓰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 AI 잘 쓴다는 사람들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2: 오히려 그러한 이제 간극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피곤하고 AI를,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면은 책 읽고 그러시면 잠도 잘 오고 되게 좋습니다.
1: 그건 무조건이죠.
2: 네. 네. 네.
1: 어쨌든 AI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뭐 반어적인 네. 네. 네.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투자 얘기 좀 해봐요. 이 AI 속도 조절론이 경제에 미친 파장이 처음에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이게 네. 속도 조절론이 타격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사실 그때 AI 속도 조절론이 타격을 줬다라기보다 장기 채금리가 타격을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여요.
1: 그렇죠.
0: 근데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그 IT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IT 버블에 대한 경험이 있고 너무나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빅테크

0: 들이 다섯 군데가 전체 AI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나 돼요. 그게 올해 8,200억 달러, 내년엔 1조 달러가 넘게 되는 거고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가 넘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AI 속도조 AI 버블이 꺼지거나 AI 투자가 줄었을 때 미치는 데미지는 단순히 AI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오히려 AI 속도 조절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의 인프라나 에너지 쪽에서 올 거라고 봐요.
1: 오.
0: 이게 거기서 하드웨어가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못 넣어서 전선이 없어서 송전망이 없어서 오죽 데이터 센터를 뭐 지을 데가 없으면 지금 플로팅 데이터 센터 만들어갖고 바다 위에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송전망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가스터빈 그런 게 없어갖고 우리나라 발전기기들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1: 네.
0: 심지어 일론 머스크 엑셀 AI 같은 경우는
2: 대기권에다 쏜다고 그랬잖아요.
0: 우주에다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주에다 쏘는 것도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기가 없으니까 공사장에 쓰는 일반 발전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끌어다 써가지고 거기서 막 매연 나오고 그랬고 욕 바가지로 먹고 주정부 차원에서 야 규제 너 배기가스 규제 위반이야 그랬더니 그 벌금 내가면서 그냥 돌릴 정도로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AI 속도 조절론의 가장 큰 병목은 저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병목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해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역량이 미국의 곳곳에 들어가 있고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한국 회사 중에 AI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꽤 많고 뭐 예를 들어 뭐 원자력이라든가 소형 원자로라든가
3: 그렇죠.
1: 이런 것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 네.
1: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만 더 유추해 보면은 그러니까 AI 이 개발을 약간 멈추자 여기에서 타격이 오진 않겠지만 AI 때문에 인프라로 인해서 AI 잠깐 멈출 수도 있는 상황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 충격도 시장에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 충격을 저는 약간 마이크로하게 우리나라 기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1: 네.
0: 우리나라가 빨리 못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병목이 되는 게.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메가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거를 국내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경영 판단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AI 속도 조절이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메모리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AI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너무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AI 속도 조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인 거고 우리나라가 제조 역량을 좀 더 빠르게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그냥 혼자 가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전력 공급해야죠. 용수, 인재 문제, 인재라 그러면 거기 정주역과 만들어주려면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도로에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속도 조절론의 핵심은 저는 에너지 인프라라고 보는 거고
1: 오히려.
0: 그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산업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AI 거품론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3: 네.
1: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한 걸 우리 개인으로 보면
1: 네.
3: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더 만들어줘야 우리 스마트폰이 싸진다.
0: 그렇죠.
3: 지금
1: 300만 원 넘었더라고요.
3: 300만 원 넘어 노트북 네.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1: 이게 다
3: 네. 부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그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때문에
3: 그렇죠?
1: 나오는 가격이죠.
3: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AI의 변화를 보면은 저장 장치 SSD나 HDD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의 하나의 우려스러움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이제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속도 조절론 얘기했지만 거기서 자칫 그들이 상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1: 아 거기서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3: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AI는 돈이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그 그림이 커지는데 그래서 결국엔 상장이 제대로 성공하고 AI 회사들이 돈을 쫙쫙 벌어줘야 그래야 거꾸로 봐봐 AI 회사들 돈 버니까 이건 투자하는 대로 돈이 더 나와야 그림이 되는 건데 그 맨 천병에서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만약에 IPO를 했는데 형편없이 뭔가 떨어진다. 아니면 그들의 그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내용을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회사가 한 200년 있어도 뭔가 수익을 맞출 수 없다.
1: 네.
3: 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돈 번 되는데 아니네.

0: 아니네, 아니네. 네,
1: 이렇게 뭐 되면 갑자기 거품이 확 꺼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이 저는 되게 단순히 그 기업뿐만 아니라 이 AI 전체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권순우 기자, 그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고리들이 있잖아요. AI에도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아서 그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만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근데 이 고리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 돈 버는 곳에 관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이 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AI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미국 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3: 몇 년째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얼마 전에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현금 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거고,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증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빅테크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오라클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그 자금 조달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거는 이미 또 신용평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그 오라클만 BBB-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요.
2: 방금 말씀하신 상장할 때의 문제.
3: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그 충격은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김덕진 소장님께서 하신 거고,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충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상장을 하고 나도 돈 못 벌면은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트로픽은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야, 네 돈을 못 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엔트로픽은 오히려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아까 김덕진 소장님하고 아까 들어오다가 얘기했던 건데 엔트로픽은 그 쓱 고객들한테 팔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와가지고 내가 돈 내고 쓸게요. 그러면은 아니요, 돈 나중에 내시고요. 저희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게 되게 심한 상황이고 구글의 CEO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좀 그만 좀 써 우리 거. 야,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네. 우리 안 그래도 없는데. 아니 고객님, 아니 저가 고객이 아니지. 내가 고객인데. 아니 내가 지금 고객님한테 돈을 받아 갖고 고객님이 돈을 내겠다는데 네가 데이터 센터를 왜 안 줘? 우리도 지금 쓰기 빠듯하다고.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는 아직 좀 돈을 좀 들여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스트라가 한번 효과를 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도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는 조금은 좀 사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가 딱 이제 모델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이제 확산, 활용에 대한 확산들이 좀 그렇죠. 생겨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좀 난리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I 노트북, 뭐 AI 스마트폰, 거기에 뭐 자율주행차, 하다못해 지나가는 저 전구 같은 데도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사람 지나가면은 이 사람의 뭐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것들이.
2: 게다가 인공지능 로봇까지 간다면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3: 그러니까 활용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다 내고 있는 돈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걱정이 좀 있는
2: 그러네요.
3: 거라
2: 네.
3: 어쩌면 김덕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종의 그 장애물 같은 거예요. 이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못 넘어가게 되면은 이 시장에 충격을 받을 건데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안 가냐. 가긴 갑니다.
1: 그렇죠.
3: 근데 그 속도가 좀 더 느려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서 좀 내렸던 대부분의 결론들이 약간 그런 거였고, 오히려 엔트로픽이나 그런 데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룬다라기보다는 정말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가격을 네. 이렇게 얘기해서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많이 높이고 뻥튀기 그렇죠, 그렇죠. 시키기 위해서.
1: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병목이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2: 다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네, 인프라는 잡고 우리나라니까. 있죠. 네.
1: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그런 막 그들이 안 되더라도 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본 거는 실은 어제 메타가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2: 엄청 많이 올랐어요.
1: 뮤즈스파크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AI 에이전트인데 이거를 메타 페이스북 안에서 쓸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무료로 공개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치고 나가야 되니까 네네. 에이전트 주문하는 거를 무료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풀면 그들끼린 경쟁하지만 결국에 그 인프라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기회에 아까 권순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AI 윤리나 AI에 관련된 컨센서스를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게 결국에는 국가 간의 패권의 싸움이 되는데

0: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없이는 이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거나 방법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단순히 인간적 윤리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아주 중요한 논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논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밀고 치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1: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짧게 좀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AI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완전 인식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 뭐 AI 반도체도 이제 다 거의 다 깔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AI에서 요 인프라가 다 깔리는 상황이 지나가면은 AI로 돈 가장 많이 벌 것 같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너무 어렵네요.
2: 어렵네요.
1: 네.
2: 근데 그거는
1: 이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2: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근데 그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GPU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감가상각을 몇 년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도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네. 5년 쓸 거냐, 6년 쓸 거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메모리가 제일 돈이 될 거라고
1: 그래도
2: 봅니다.
1: 그래도 그 시기에도 메모리다.
2: 예. 왜냐하면 메모리의 사용처들은 단순히 GPU 엄청나게 초의 고급 GPU는 데이터센터 아닌 데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2: 메모리는 사소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써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나 디바이스 쪽에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차도 그렇고 뭐 모바일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 쓰려면은 저는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고
1: 메모리는
2: 봅니다.
1: 계속 갈 것이다. 교수님 네. 짧게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0: 네,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의 관점이 있을 것이다. 요 정도.
1: 그래서 아, 또 새로운 네. 세상이 열릴 것이다.
0: 예를 들면 글래스라든지 아.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1: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다.
2: 글래스에도 메모리 들어갈 것이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열린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늘 제도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 간격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AI를 멈출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결국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먼저 아닐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추석 명절 소비하면 한우나 과일 같은 먹거리 소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 추석에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리커버리 소비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면서 나를 돌보는 데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리커버리 소비는 추석 선물의 흐름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휴 동안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호텔 숙박 패키지나 식사권, 침구와 디퓨저처럼 편안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꼭 비싼 선물이어야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년 반복되는 현금이나 상품권 대신 뭔가 새로운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여유를 가족들에게 직접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멜로망스의 선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북중무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북중무역은 2023년 이후에 육로와 철도 물류의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수입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이 외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자체적인 국경 봉쇄를 조치를 취했었고 그 물류 통관이 위축되면서 북중무역이 크게 감소한 바 있죠. 그러다가 국경 봉쇄가 해제된 2023년 이후에는 이 화물 열차와 육로 운송이 단계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이었죠. 2025년 북중 총 교역액이 27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19년 총 교역액 대비 98.1%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경 개방 초기에 이 반등을 넘어서서 교역 규모 자체가 일정 수준에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총 교역액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근접한 것과 이 수출입 품목 구조가 과거의 형태로 복원된 것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중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2: 예, 최근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북중 간 고위급 교류 그리고 정치적 소통이 강화되면서 북중 간의 경제, 무역 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이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북중 간의 외교 당국의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 소통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2026년이 또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이니까 이 65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한다라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죠. 특히나 2026년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경제 무역 그리고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복원 등의 분야에서 실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위급 교류는 이 접경 통상구의 운영이나 교통물류의 연결, 관광이나 지방교류를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죠.
1: 그럼 이런 분위기라면 북중무역이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까요?
2: 이 2026년 상반기 북중 무역의 회복 수준을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분석은 중국의 해관 총서의 통계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주요 품목의 가격이나 물량 변동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 상반기 북중 무역 현황 분석해 볼까요?
2: 2026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1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요. 대중국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증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중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출입 상계율이 개선되었는데 이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출 비용과 수입 초과 구조는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수출입 상계율은 이 수입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인데요. 네. 2025년 상반기 20.2%에서 2026년 상반기 27.4%로 7.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0: 3분기에 수입액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을 0.2억 달러 상회하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이 같은 기간에 8.4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소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 크게 위축된 대중국 수출이 수입의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북한의 대중국 상품 무역에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 1분기 이 텅스텐 광의 평균 수출 단가 급등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분을 주도했고요. 네. 2분기에는 이 식품 생활물자 등의 수입 증가가 확대되면서 총 무역 증가 중심이 이 수출에서 수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1분기 총 무역액이 6억 6천만 달러로 이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났고 수출 증가액은 6천만 달러로 이 총 증가액 8천만 달러의 76.5%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증가액이 1,900만 달러로 이 총 증가액의 23.5%에 그쳤기 때문에 1분기 총 무역의 확대는 수입보다는 수출 증가에 크게 의존한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의 증가는 품목 전반의 물량 확대보다 텅스텐 광의 이 평균 수출 단가 상승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증가율과는 달리 수출 기반의 광범위한 회복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의 총 무역액은 8억 4천만 달러로 24%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수입 증가액이 1억 1천만 달러, 이 총 증가액의 69.5%를 차지했고요. 이 소비와 생활물자 조달이 상반기 후반에 외형 확대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입 확대는 이 식품이나 생활물과 그리고 최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산설비 확충보다는 주민생활이나 내수 공급을 보완하는 조달 성격이 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요 수출 품목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0: 2026년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이 텅스텐광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 2억 1천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3억 2천만 달러로 확대가 되었고요.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 12.7%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북중 총 교역액의 증가분 2억 4천만 달러 가운데 수출의 증가분이 약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중 1분기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 2분기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6% 그리고 4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6월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을 상회했고 특히나 3월과 4월의 수출 증가액이 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중 수출의 증가는 이 텅스텐광이나 가탄재와 같은 이 화학 조제품이나 저가 품목의 수출액 확대가 좀 주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텅스텐광이 전년 동기 7천만 달러, 그리고 기타 화학 조제품이 2천만 달러, 간이 통관 저가 품목이 1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발과 같은 품목들은 1천만 달러가량 감소했지만 2026년 상반기에 여전히 전체 대중 수출의 27.5%를 차지하면서 텅스텐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군을 유지하기는 했죠.
1: 그렇다면 북한의 중국 수출 품목 1위는 텅스텐광인 건가요?
0: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텅스텐광의 수출액은 수출 증량이 감소했음에도 평균 수출 단가 자체가 8.2배가량 상승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620%가량 증가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 북한의 대중국 텅스텐광 에 대한 수출액이 2025년 상반기 1천만 달러 수준에서 2026년 상반기에는 9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그 수출 중량은 154만 킬로그램에서 135만 킬로그램으로 오히려 12.5% 감소한 반면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당 8.2달러에서 67.6달러로 724%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상반기 국제 텅스텐 시장의 주요 가격 지표인 그 APT 가격 그리고 북한산 텅스텐광의 평균 수출 단가가 함께 급등했기 때문에 국제 가격 상승이 북한산 수출 단가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

0: 국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 북중 무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리플라이와 타로가 함께 부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2: 하나, 둘.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 있잖아요. 네. 증권 시장. 그게 이제 블록체인, 우리 저번에

0: 한번 얘기는 했죠. 나스닥 하고 뉴욕 스타엑스체인지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할 거다라는 발표했다 했는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이제 블록체인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 증권시장이 어떻게 되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지난 10일 날 나스닥이 이제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뭐 이렇게 뭐 인프라 깔고 그런 게 아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크라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 모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모 회사가 이제 페이워드라는 회사인데 거기다 이제 1억 달러를 투자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빨리 이제 쓰려니까 거기서 이미 이렇게 이제 그 토큰화된 주식을 갖다가 거래하는 걸 온체인상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 스탁스라는 그런 이제 주식 플랫폼인데 그거랑 이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이제 양사가 같이 공동으로 나스닥 주식 토큰이라고 하는데 나스닥 에퀴티 토큰스 뭐 NETS 이런 걸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2분기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죠.
1: 그렇죠?
0: 네.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주식의 발행, 뭐 이전, 결제 이런 거를 나스닥이 다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하는 거죠. 나스닥이. 이제 그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뭐 사실상 이론적으로 24시간 거래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협력한다는 겁니까? 이 가상자산 거래소 때까지 제도권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걔네들이 나스닥은 또 그런 쪽 활용하는 쪽으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나스닥이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우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1: 네.
0: 뭐 9시부터 3시.
1: 맞아요.
0: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또 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나게 많이 보잖아요.
1: 네.
0: 이런 그 전 세계 투자자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라켄이라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용하는 거는 엑스스탁이라는 거는 주식을 토큰의 주식을 갖다 24시간 돌리니까 야, 이거 우리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아시아 투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낮이 우리는 밤이잖아요.
1: 맞아요.
0: 뭐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이미 이제 아시아 투자들이 비트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익숙해진 거야. 심하게 투자하는 게. 야 그럼 이런 거 땡기면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효율적이에요. 블록체인 이용하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때문에
1: 네.
0: 위변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증권 예탁원 같은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수수료 같은 줄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거고 경쟁해요. 당장 뭐 그 가상자 거래소에서 토큰을 주식하게 되면 거기랑 경쟁되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놔두면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구나. 뭐 단순히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만 24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제, 뭐, 그리고 이제 자산이 이동하는 게 온체인상에서 움직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프라가 바뀌는 거예요. 인프라가 바뀌고 그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뭐 활용, 시간 단축된 것 동안 묶였던 돈을 갖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런데 그거는 빨리 빨리 되니까.
0: 투자자도, 뭐 투자자, 특히 이제 기관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자만큼
1: 네.
0: 할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도 자금 조달할 수 있잖아요. 자금 조달 묶인 자금을 갖다가 뭐 훨씬 빨리 유동성 있는 걸로 뭐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또 좀 그런 게 또 나왔었어요. 미국 그 SEC에서
1: 네.
0: SEC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증권관리위원회 같은 건데 뭐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이 뭐 이제 금융시장 전체 그 대통령 연준 문장 얘기하지만 자본시장은 이제 그쪽이 제일 센 거죠. 여기서 이제 ICO를 비교해서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ICO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이니셜 그 코인 오퍼링. 그러니까 우리 IPO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벤처 기업들이 이제 주식에 상장할 때 첫 번째 이니셜 첫 번째 퍼블릭 공적으로 오퍼링 모집한다 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ICO를 갖다 이제는 미국 국내에서 일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하겠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쪽에서 전 세계 돈을 글로벌 자금을 미국 주식으로 땡기고 그다음 미국 코인으로 땡기겠다. 이제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달러 패권 강화시키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스테이블코인

0: 달러에서 그걸 많이 사게 되면 당연히 지금 미 국채를 담보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다 떨어뜨린 건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걸 서둘러서 한다.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부결됐지만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간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1: 그 로빈후드 같은 회사도 이미 뭐 토큰화 주식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나스닥의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0: 그 작년도에 사실 우리가 다뤘죠. 6월 달에 이제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네. 그 로빈후드 그러니까 미국의 핀테크 회사예요. 네. 여기가 이제 미국의 200여 개 되는 주식 ETF 포함해갖고 이거 갖다가 토큰화해가지고 이거 팔겠다 하니까 미국이 SEC에서 노노노노 지금은 안 돼. 뭐 이랬어요. 그 유럽에다 팔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X 입사라는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큰화 주식이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차이는 뭐냐면 나스닥은 또 똑같은 거 하면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빈후드 같은 데서 만든 그런 그 토큰화 주식은 뭐 신탁에다가 맡긴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증권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이제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이 그 원 주식인 주식의 가격 움직이면 그 별도의 상품도 그만큼 움직이겠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만약에 도산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투자자가 지게 되겠죠.
1: 네. 그래서
0: 나스닥은 이번에 만든 거는 우린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한 거에서 우리는 기업이 어차피 주식 발행해서 우리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시켜 거래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기업이 토큰도 발행한다. 이렇게 이제
1: 직접.
0: 한 거예요. 그래서 토큰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나스닥에서 된 주식 그 토큰화 주식은 배당과 기업권을 기존적으로 걸려 똑같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는
1: 네.
0: 아까 엑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원주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품의 도산이라든지 그런 문제의 이슈는 없다.
1: 그렇겠네요.
0: 이제 그렇게 한 게 가장 다른 특징이고 그 장점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면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관심 많죠. 뭐 여기 사세요. 뭐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토큰화된 주식하고 다르게 우리는 원주식 변화하고 동일하게 그런 권리도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토큰하게 되면 이제 소액화. 물론 디지털화하면 다 소액화 자를 수는 있는데 토큰한 더.
1: 네.
0: 왜냐하면 이 정산, 결제, 청산 이 시간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드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온라인 디지털화보다 더 소액 단위 거래져서 더 많은 투자가 참여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 의결권 결제 이런 것도 이제 온천에 되는 거잖아요. 온천에 되는 거니까 주식 보유한 이후에 업무도 전부 온천 인프라에서 다 움직인다. 그전에는 뭐 이제 우리 기존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인프라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 블록체인 온체인 상에서 다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거고 결국 이제 겉에서는 안 보이죠. 우리 ATM기 쓸 때 그냥 뭐 우리 송금하고 돈 찾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지만 뒤에서 백달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전에 이제 있던 시스템은 가고 블록체인이 거기에 대체해서 증권시장 전체 처리 방식이 블록체인으로 바뀐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만은 아니고 뭐 기존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증권협회 같이 미국의 DTCC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증권협회 같은 데 네. 그런 데들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거래하고 결제하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온체인 블록체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까 뭐 그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나스닥이 왜 크라켄 같은 가상자산 회사와 손을 잡았을까요?
0: 경험이 많잖아요.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걸 엑스탁스 통해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0: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그런 거 생각하면 시간이 없이 빨리빨리 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전 세계 푸쉬를 많이 하겠다 빠르게 이런 얘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빨리 땡겨가지고 미 금리를 떨어뜨리고 뭐 장악하겠다 금융시장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1: 네.
0: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뭐 우리 피 섞는다고 하잖아요. 피 섞는 청취자분들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서로 상호 투자하는 거 우리 피를 섞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그 자본시장
1: 그래요.
0: 쪽에서는. 그래서 예컨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나스닥이 크라킨의 모회사인 그 페어드에다가 이제 근데 1억 달러 갖다 투자한다 했잖아요. 이게 피를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하던 시스템 갖다가 같이 쓰면서 그걸 발전시켜 갖고 아까 내년 2분기에 이제 그런

0: 그 나스닥 그 에퀴티 토큰 갖다가 이제 네. 그런 시스템 출시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그 모회사 페어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신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감시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감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SEC 우리나라 같은 금융당국이 들어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나스닥에서 이때까지 어떻게 시장 감시를 했는가 하는 거를 또 같이 서로 도입해서 결국 이제 상호 양방한 융합이죠. 한쪽은 블록체인 기술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한쪽은 나스닥의 어떤 그런 그 시장 감시 신뢰 시스템을 갖다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윈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나스닥만의 실험인가요? 아니면 좀 세계적인 흐름인가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게 나스닥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런던 증권거래소 우리 LSE라고 하는데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겠죠. 런던 증권거래소도 9월 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얘도 또 페이오드야.
1: 같은
0: 페이오드 곳이라. 손잡고 얘네들 네. 좀 센 애들인가 봐. 그죠? 그래서 손잡고 영국 상장 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LSE 24 뭐 24 시간을 얘기하겠지. 그죠? LSE 24 같은 토큰 주식화 연결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독일도 독일은 자본시장이 원래 약한 데인데 이렇게 하면 유럽 망한다고 생각했는지 하여간 독일의 이제 클리어 스트림이라는 데서 기존 증권과 토큰화 증권을 한 플랫폼에서 그래서 발행 결제 보관하는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홍콩도 지금
1: 홍콩도
0: 싱가포르도 하겠죠. 홍콩도 토큰화 투자 상품을 24시간 2차 거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4시간 2차 거래. 경쟁 구도가 지금 거래소 대 가상자산 그 시장과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게 이제 그 시대는 지났고.
1: 그렇네요.
0: 이제는 서로 융합하고 뭐 결합해갖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누가 먼저 연결하느냐 융합하느냐 이게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주식 시장에도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0: 9월 4일 날 발표했어요.
1: 아, 그래요?
0: 아니 뭐 이거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거지 꼭 이건 아닌데 토큰 증권을 이제 조각 투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뭐 조각 투자 지금까지 이제 비정형 뭐 이제 음원 뭐 이런, 네. 이런 거 미술품 이런 건데 정형이라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분 증권, 채무 증권, 그러니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펀드 ETF 이런 데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서 내년 2월 왜냐하면 내년 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금년 2월 달에 통과됐거든. 뭐냐면 이제 이 토큰 증권 관련 법들 즉 전자증권법 개정안하고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1년 지난 내년 2월부터는 발효가 돼요. 이제부터 뭐 작동이 되는 거죠 법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용 사모 MMF라든지 사모사채 비상장 주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모증권으로 그러니까 정형증권 쪽이겠죠. 이쪽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3단계 구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1: 네.
0: 뭐 기간 딱 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하겠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뭐 이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한국 거래소 뭐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겠지 뭐 이제 요새 대체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래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장 주식 토큰화 모델을 이제 검증하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나스닥의 이번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용어 노트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워런 버핏의 위대한 동반자였던 찰리 멍거의 역경과 또 삶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찰리 멍거가 30대에 겪었던 그 인생의 예.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봤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30대 얘기를 잠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예. 그걸 어떻게 멍거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1: 좋습니다.
2: 멍거가 자신의 30대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장 그 찰리 멍거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아이를 잃었다, 이혼도 했다, 역경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냥 계속했다. 그리고 그 돈도 저 거의 전 재산을 잃었으니까. 예. 그리고 아이가 9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결혼이 끝났고 저축도 사라졌고 단칸방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흔히 말하는 호래비 였고 첫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아이쿠. 사람이었고 첫 아이를 병원에 갈 때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서 택시도 안 타고 갔던 삶이죠.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그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였는데
1: 네.
2: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멍거의 태도입니다. 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그가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때로는 그가 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해요.
1: 네.
2: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것만 얘기하는데 하지 않는 것을 잘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1: 일리가 있네요.
2: 예, 그래서 이제 멍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 잃어버린 것을 한 번에 찾으려고 무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1: 중요하죠.
2: 중요하죠. 보통 네. 어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나 손실을 겪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해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본성이고. 그렇지 않았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적인 안오미 상태, 혼돈 네. 상태에 보죠.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자기 동정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멍거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보다도 어쩌면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멍거의 삶을 다시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하지 않는데 더 많이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지 않은 걸 저는 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그러니까 그래서 멍거는 이후에도 계속 합니다. 뭐 결혼도 했지만 계속 법률도 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도 공부하고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잘 맺어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투자하게 되면 어떤 종목을 잘 만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멍거의 인생을 보게 되면 종목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습니다.
1: 사람이군요.
2: 예.
1: 그 저희가 지난번에 그 멍거의 첫 번째 투자가 실패로 끝났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뭘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2: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세요. 근데 이제 그냥 멍거 책을 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네. 멍거도 주식으로 돈 번 거 아니야? 워렌 버핏처럼 처음부터
1: 아니에요?
2: 아니죠. 멍거는 부동산으로 돈을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워렌 버핏은 평생 동안 한 집에 살잖아요.
1: 맞아요.
2: 멍거는 도시마다 다 집이 있고,
1: 그렇구나.
2: 별장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돈을 기부했을 때 건물을 질 거 아니에요.

0: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누구냐. 그건 사람이 줍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투자는 내 노력보다도 사람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도 1950년대 후반에 이게 또 본업의 중요성이에요. 뭔가가 법률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변호사니까.
1: 네.
0: 그때 보통 보면은 내가 돈 버니까 자기 본업은 뒷전이고 그냥 뭐 어떤 투자 모임 같은 거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인데 뭔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또 네트워킹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법률 업무를 하면서 오티스 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티스 부스도 뭔가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투자자였고 서로 법률 업무를 하면서 신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둘이 친구가 됩니다.
1: 그럼 둘이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한 건가요?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가 계속 중요한 게 신뢰와 우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빼내라. 이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보통 이게 서로에게 딱 그런 거를 알아봐요. 선수들은. 그냥 서로 알아봤고 근데 이제 둘이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 부스라는 사람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였었고 투자자였으니까 실물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지적으로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 네. 법적인 그 분석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계속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업적 감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부스가 이제 1961년도에 문제라는 들고 먼 거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너무 유산으로 넘어온 그 부동산 관련 그 주택 같은 것이 큰 주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유언 거민 문제를 처리하는 도와달라고 아, 네. 오는데 여기서 뭔가 그 부동산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조언을 하죠. 팔지 마세요. 그 부스가 오케이. 근데 딱 조건을 겁니다. 부스가. 당신이 나와 같이 함께 한다면 안 팔겠다. 내가 개발을 하겠다.
1: 또 요 선택이 또 성공적.
0: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멍거의 인생에서 사람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인간관계라는 건 멍거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멍거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종잣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1: 벌기 전이죠.
0: 근데 어떻게 멍거가 이렇게 큰 개발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대한 돈이나 자본이 아니라 관계였죠. 예. 그 부스라는 사람은 멍거랑 같이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멍거라는 사람의 신뢰라든가 똑똑함을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멍거와 같이 제안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간 관계가 단순하게 네트워킹이 아니라 이렇게 뭐 서로 뭐 정치 저 입장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신뢰와 우정이란 것들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뭔가가 제일 중요하게 자주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1: 신뢰를 줘라?
0: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신뢰받을 자격을 갖춰라.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1: 예.
0: 이거 똑같은 얘기죠. 뭔가 이런 걸 믿었던 사람이니까.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죠. 뭐 많이 이제 비유 중에 뭔가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배우자가 될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죠.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를 낮춰라.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낮춰라.
1: 뭐든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되는
0: 네, 그러니까 굉장히
1: 하는.
0: 지혜로우신 분들이 네. 분들이. 그래서 이 멍거의 그 초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도 기회를 주지만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어떤 일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한 신뢰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 오티스 부스가 당신도 함께 한다면 이걸 네.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멍거가 당시에 돈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어떻게 선뜻 동의를 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멍거도 알아본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예스라고 멍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1년도에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존 법률 업무 계속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모아서 1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0: 굉장히 편안한 결정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이건 뭐냐면 뭔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잘 할 때마다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매번 투자를 잘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의 큰 결정만 잘해도 그는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게임을 다 잘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게임 몇 게임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1: 네.
0: 게임만 잘해도 된다. 뭔가가 이제 이때 그거죠. 자신이 투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네? 그 있었고 그 사람도 부동산 전문가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가 이 둘이 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날 걸 알았고 그래서 이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뭔가가 첫 번째 부의 계단에 오르는
1: 하하.
0: 예. 이게 이제 수익률이 꽤 많이 나죠. 꽤 많이 납니다. 수익률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 찰리 멍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한철과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야구 경기에는 타자가 아웃되고도 박수를 받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번트나 희생플라이를 쳤을 때죠. 희생플라이는 타자가 비록 아웃되더라도 팀에 꼭 필요한 점수가 생기고 희생번트는 앞주자를 진루시키면서 개인 기록에서도 타율이 깎이지가 않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홈런이나 안타를 잘 치는 선수만큼이나 희생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을 아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초 같은 조연들 덕분에 시청률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그런 분들의 노고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원 플러스 원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시 가을 매미 생각 준비했습니다. 허공을 부여잡고 내내 울어대던 매미 소리 뚝 그치자 바람 서늘해지고 매미가 붙어있던 자리에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그 소란스럽던 햇볕도 꽤나 진지해져서 콩꼬투리 속으로 들어간 놈은 떼글떼글해지고 수습 앞머리에 내리던 놈은 턱 꿰고 고개 숙일 줄도 안다. 매미는 울기 위해 지금 울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매미의 시절이 갔나 보다고 섣불리 엽서에다 쓰지 말일이다. 몸속에는 늘 꿈지락거리며 숨쉬는 게 있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게 바로 흔히들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란다. 이동원의 가을 편지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많지만 예전에는 선물 세트 참 많이 돌렸지요. 종류도 다양했고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달라졌는데 뭐 참기름, 햄, 김, 식용유, 한과 큰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정성껏 노래 선물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챙겨오셨습니다. 송명하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송명하 씨는 선물 세트 중에 받으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였습니까? 혹은 뭡니까 지금?
1: 많이 주시는 것들 좋아합니다.
0: 뭐요?
1: 뭐 앞서 말씀하셨던 한우 선물 세트라든지.
0: 한우 얘기 안 했어요, 저.
1: 아,
0: 한과 얘기했어요, 한과.
1: 한과는
0: 싫어요. 한우는 귀해서.
1: 제가 한.
0: 그럼 부담스럽죠.
1: 한우로 들었나 봐요, 아, 한과를. 제 머릿속에 한우를 그리고 있어서.
0: 싶어 하시는군요. 예, 예.
1: 아, 그것도 좋고. 그 햄하고 참치 이런 네. 세트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 이제 그 명절 지나면은 네. 그 중고 거래 거기에 많이 올라오는데.
0: 아 정말요?
1: 예.
0: 아 그랬구나.
1: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받으면 다
0: 언제 먹어요?
1: 예, 그거 쌓이니까 어. 싸게 예.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저 후배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가지고 야 안 먹으면 다 놔줘. 제가 다 갖다 먹은 적 있어요.
0: 어, 그러니까 요긴하게 먹을 수 있죠. 송명하 씨 예. 좋아하는 라면에 또 유용하지 않습니까? 참치나 햄 같은 거는.
1: 그리고 유통기간이 오래되거든요.
0: 아, 그럼요. 몇 년이면 몇 년 되시면.
1: 예.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가끔 영화 보면은 그 정말 어디서 6.25 때 그 미군이 남긴.
1: 그렇죠.
0: 그 통조림 발견해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 예. 정말.
0: 먹어도 되나 싶은데.
1: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한 50년, 60년이. 예. 자, 추석을 앞두고 오늘 선곡 주제에 어떤 걸 잡아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오늘은 그 올 추석에는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을 좀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달을

0: 소재로 한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1: 달 노래 많죠.
0: 네. 네.
1: 첫 곡은 뭡니까?
0: 영사운드의 달무리 준비했어요.
1: 달무리. 네.
0: 나중에 안타기획을 차리게 되는 영사운드의 그 대표 그러니까 안치행 씨가 만든 곡이고요.
1: 네.
0: 영사운드의 데뷔 앨범에 담기게 돼요. 이 노래는 독특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TBCTV에 신가요 박람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네.
0: 이 프로그램에서 가사를 공모해 가지고요. 여기에 선정된 곡을 세 명의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곡을 선정해서 네.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1: 그러니까 동명 이 곡이 세 곡 나오는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김주명 작사 안치행 작곡의 이 곡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1: 아.
0: 작사가인 김주명 씨는 그 민주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가사를 만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달은 민주화와 자유를 상징을 하고 달무리를 권력자의 비유를 하고
1: 달을 가리는 거니까
0: 네 달맞이 꽃을 그 권력에 맞서는 민중에 비유하는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만든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곡을 맡은 안치행 선생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고 작곡을 했다 가사를 보고 작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1: 예,
0: 했습니다.
1: 예.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겠죠.
0: 그렇죠. 예, 예. 달무리니까요.
1: 예. 숨은 뜻까지 생각했겠습니까?
0: 네.
1: 자,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요.
0: 황은미 문체지의 달에게 준비했습니다.
1: 네.
0: 78년 대학가요제에서 달에게라는 오늘 준비한 이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여성 듀오였어요. 본상은 받지는 못했고 본선 진출만 했던 곡인데
1: 네.
0: 당시 황은미 문체지 씨는 서울여대 재학 중이었었는데 달에게는 괴테의 시에 황은미 씨가 곡을 붙인 곡이었어요.
1: 그 당시에도 뭐 독일 시인들 시가 아주 뭐 인기 많았나 보죠.
0: 그렇습니다.
1: 헤세라든가.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거나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그런 지적 허영심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이 노래는 여대생 특유의 서정적이고 잔잔한 화음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1: 네.
0: 그런 지적 허영심에 플러스 해가지고요.
1: 네.
0: 이후에 이정선 씨의 지휘 아래서 황은민 문체지는 본상을 받지도 못했지만 독집 앨범을 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이정선 씨의 곡을 받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독집 음반 가운데는 송골매 1집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고 초기 송골매의 작사를 도맡아 했던 이응수 씨가 작사하고 황은미 씨가 작곡한 우리들의 젊음은이라는 곡이 수록되는데요. 이 노래는 송골매의 전신인 활추로의 앨범에도 담겨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두 곡을 같은 곡이지만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면 또 재미있는 그런 곡이긴 합니다.
1: 네. 하지만 오늘은 달에게.
0: 네.
1: 네. 자, 달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영사운드의 달무리, 황은미 문체지의 달에게.

참가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여대 황은미, 문채지 이렇게 두 분의 뒤에 있습니다. 한 분은 피아노를 쳐주시면서 노래 부탁드릴까요? 달에게.

0: 네. 황은미 문채지의 달에게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영사운드의 달무리였고요. 그 달에게 소개하는 그 목소리가 누구였을까요?
1: 요즘은 다른 일 하시는 분이죠. 아, 이수만 씨.
0: 이수만 씨가 MC 네. 당시에.
1: 당시 뭐 대학가요제 MC는 거의 이수만 씨가 했었고요.
0: 맞아요.
1: 그 뒤에 뭐 이덕화 씨가 맡은 적도 있는데 이택림 씨도 또 많이 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이수만 씨가 제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1: 기억에 제일 많이 남죠. 이수만 씨가.
0: 자, 추석을 앞두고 달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보통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많은 사람들이 명절 보름달을 보면서 비는 소원 1위가 뭔지 아세요?
1: 1위는 뭐 아무래도 돈벼락 맞게.
0: 네. 로또 당첨 뭐 이런 거. 네.
1: 아니면은 또 그 솔로이신 분들은
0: 네.
1: 그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0: 전체 1위는 네. 역시 돈이었습니다. 네. 네. 복권 당첨 1위가 이제 당당히 1위였고 2위가 나와 가족의 건강. 또 평안이었습니다. 송명아 씨는 올해 보름달 보고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1: 저는 올해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네. 두 달째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0: 넘어지셔가지고
1: 예, 빨리
0: 교차하셔야죠.
1: 예, 뛰어서 저희 네. 집으로 다시 오시기를
0: 예. 예,
1: 바라는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0: 아유, 아드님이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빌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달과 관련된 노래 들으면서 소원을 쭉 이제 빌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1: 이번엔 번안곡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윤형주 씨의 달빛 넘어 그리고 은희 씨의 콜로라도의 달 이렇게 두 곡 골랐습니다.
0: 윤형주 씨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윤형주 씨의 달빛 넘어는 트윈폴리오에서 독립한 윤형주 씨의 그 초기 솔로곡이에요. 독집하고 옴니버스 앨범에 담겨 있는데
0: 네.
1: 두 버전이 느낌이 좀 달라요. 독집은 김희갑 작편곡집으로 좀 라틴 팝을 듣는 듯한 어쿠스틱 기타와 리듬이 독특한 그런 편곡으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옴니버스 앨범 수록 버전은 바이올린과 같은 차량악기라고 하죠. 여러 현악기를 이용한 편곡으로 단아한 실내악 느낌이 드는 편곡으로 이루어졌어요.
0: 네.
1: 원곡은 우리에게 나나 무스코리의 음성으로 잘 알려진 오버 앤 오버예요.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들을 곡은 이제 은희의 콜로라도의 달. 이게 학창시절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던 곡이라면서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은희 씨의 노래를 듣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함께 불렀던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미국 민요를 번안한 곡이에요. 오늘은 라나엘로스포에서 독립한 은희 씨의 첫 독집에 담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은희 씨 하면 이제 대표곡이 이제 꽃반지 끼고
1: 네.
0: 네, 생각나는데.
1: 은희 씨는 라나엘로스포에서 사랑해를 처음 녹음했지만 앨범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탈퇴하는 바람에 활동은 이제 사랑해로 활동은 세한순 씨가 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독집 앨범에서는 꽃반지 끼고 가 히트를 했고
0: 네.
1: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노래도 히트를 하게 됩니다.
0: 네,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윤형주의 달빛 넘어 그리고 은희의 콜로라도의 달.

0: 네, 콜로라도의 달 은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윤영주의 달빛 넘어. 들어보니까 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던
1: 네.
0: 네, 익숙한 곡들이었습니다.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추석을 앞두고 달에 관한 노래들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니까 우리 노래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구수하고 정겨운 맛이 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1: 포크 음악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추석하고요.
0: 예. 그렇죠. 예. 잘 어울리죠. 뭔가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네.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명절의 흥을 돋워줄 노래들 준비하셨네요.
1: 네. 박상규 씨의 친구야 친구와 들고양이들의 오동동 타령 준비했습니다.
0: 뭐 친구야 친구는 전주만 나와도 참 흥겹죠.
1: 네. 올 추석에도 친구들 만날 계획도 세우고 오랜만에 네. 친구들 만나는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1: 76년에 발표된 박상규 씨의 대표곡이고요. 박상규 씨는 1966년에 김상국, 장우 씨와 함께 송아지 코메츠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열의 앨범에 두 곡을 실으면서 정식 데뷔를 했었는데요.
0: 예, 예.
1: 김상국 씨가 솔로로 독립한 뒤에는 이제 남은 박상규 씨와 장우 씨가 국내 최초의 남성 듀엣으로 불리는 코코 브라더스로 활동을 하게 돼요.
0: 저는 그 우리나라에 많은 팀들 이름이 있었지만 송아지 코메츠라는 팀 이름이
1: 예.
0: 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장면이 됐는지.
1: 이 코메츠 무슨 무슨 코메츠라고 하는 팀들이
0: 예.
1: 일본에서 좀 인기가 있었어요.
0: 아.
1: 일본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무슨 무슨 코메츠 뭐 이런 식의.
0: 코메츠가 무슨 의미인가요?
1: 글쎄요. 무슨 의미로 제가.

0: 그 팀 이름에 코메치를 집어넣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1: 해성도 아니고. 예.
0: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무슨 코메치라는 팀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1: 그렇군요.
0: 소반지가 들은 게 좀 뜬금없죠.
1: 예. 그 정체가 뭔가 싶기도 하고. 예.
0: 어 박상균 씨는 그러다가 69년에는 장우, 차도균, 김준 네. 씨와 함께 4인조 중창팀 포다이나믹스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 독립을 했죠.
1: 예.
0: 70년대에 조약돌, 친구야 친구 뭐 이런 히트곡을 발표했고요. 뛰어난 입담으로 MC로도 또 큰 활약을 했었죠.
1: 그랬죠. 예.
0: 그때 MC로서는 나올 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땡큐 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1: 아 그랬었나요?
0: 예. 예. 박상규니까 땡큐 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1: 예.
0: 2013년에 뇌졸중으로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예. 이 노래의 달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죠?
0: 3절 가사를 보면요.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대보름달 동산에 둥근 달 떠오르면 두 어깨 맞닿은 정에 노래 부르던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1: 대보름날 동산에 둥근 달 떠오르면.
0: 예. 정월 대보름은 아니지만 올 추석에도 둥근 날이 떠오르면 친구랑 어깨 맞대고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이 들고양이들의 오동동 타령인데 네. 이게 황정자 선생 원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1950년대에 황정자 선생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는 들고양이들 버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1: 네. 오동동을 흔히 그 전라도 여수에 있는 오동도라고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꽤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아니라면서요?
0: 예. 흔히 오동동이 여수에 오동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황정자 선생의 증언으로 오동동은 마산의 먹쇠골목 동네로 밝혀졌어요. 오동추야 다리 밝아라는 가사는 오동잎이 떨어지는 쓸쓸한 가을밤의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들고양이들이 진짜로
0: 예.
1: 동남아를 순회하고 온 실력파 밴드였죠.
0: 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사회자가
1: 네.
0: 흔히 얘기했잖아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만만치고 귀국한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1: 알고 보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네요.
0: 네. 예. 들고양이들은 실제 그랬고요. 홍콩을 거점으로 동남아에서 와일드캐치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앨범도 석 장 이상 발표하다가 귀국한 밴드였어요.
1: 예.
0: 저도 이거 이제 외국 경매 사이트에서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옴니버스 앨범 한 장하고 정규 네. 앨범 한 장만 구하고 나머지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친구랑 같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1: 아 그래요.
0: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더 아쉬웠던. 예.
1: 추직가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마음 약해서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오동동 타령은 같은 앨범에 담긴 또 하나의 히트곡이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두 곡인데요.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들고양이들의 오동동 타령 들어보시죠.

0: 오동동 타령 들고양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친구야 친구 박상규의 노래였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추석을 앞두고 달에 관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명절 음식 뭘 좋아하세요?
1: 송편 좋아합니다.
0: 라면은 안 드시죠 명절 때는?
1: 라면은
0: 명절 음식 끝나고 차례 지나고 나서
1: 차례 지낸 다음에 이제 산소 갔다 오면
0: 예예 예.
1: 먹고 싶어요 라면이
0: 땡기죠 카카라고 예. 이제 예, 깔끔하게
1: 그렇죠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산소 성명을 가가지고 이제 싸가는 거 있잖아요 과일하고 네네, 뭐 싸가죠. 북어하고 뭐 이렇게 싸가지고 가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옆에 보니까 버너하고 코페를 가져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0: 그건 참 신박한데요 냄새를, 그래 되나요 근데
1: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0: 혹시 뭐 송편 좋아하신다니까 송편 라면은 안 끓여 오셨죠 라면에?
1: 예, 그거는 좀
0: 일종의 떡 라면인데
1: 맞지 않는 조합 같아요.
0: 생각난 김에 저는 한번 괜찮겠다 싶기도 한데요. 자 이번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이번에는 어니언스의 저 별과 달을 그리고 윤연선 씨의 구름과 달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달 말고도 또 다른 또 주인공들이 있네요.
1: 네,
0: 저 별과 달을. 어떤 곡입니까?
1: 임창재, 이수영 씨로 구성된 어니언스가 73년에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곡이에요. 어니언스는 독집 이전에 고영수 씨와 함께 발표한 스플릿 앨범 현장이 있어요.
0: 예.
1: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여성 멤버 한 명과 함께

0: 트리오로 활동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첫 독집에 담긴 수록곡의 대부분은 임창재 작곡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김정호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1: 예.
0: 이후 김정호 씨의 데뷔 앨범을 다시 수록되면서 원래 작곡가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저별과 다를 역시 어니언스 앨범에는 임창재 작곡으로 되어 있지만 네. 원래는 김정호 씨가 만든 곡이고 네. 김정호 씨의 앨범에도 담겨 있기도 해요.
1: 네. 이어서 윤현선의 구름과 달 소개해 주시죠.
0: 얼굴로 잘 알려진 가수죠. 윤현선 씨는요.
1: 그렇죠. 네.
0: 얼굴이 수록된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버전은 좀 뒤에 76년에 나온 버전이고 원래 74년에 첫 버전이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어쿠스틱 기타 반주반으로 된 버전이 나왔는데 그 앨범이 나오던 같은 해에 영 페스티벌 볼륨 3라는 옴니버스 앨범이 나왔는데
1: 네.
0: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구름과 달은 윤현선 씨의 독집에는 안 담겨 있고 옴니버스 앨범에만 담겨 있는 곡인데요.
1: 네.
0: 이 옴니버스 앨범에는 김세환, 박상규, 홍민, 윤영주, 송창식, 임성훈, 서수남 하청의 많은 가수가 참여를 하면서 신곡으로 예. 참여를 했는데요. 수록곡은 모두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가 만들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0: 백순진 작편곡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오늘 준비한 구름과 달 역시 백순진 씨가 만든 곡이고 단순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 그리고 윤현선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곡인데 그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과 달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영원토록 다정함 없이 헤어지기만 하는 그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게, 예. 요 가사의 내용 같아요.
1: 네. 자, 어니언스의 저 별과 달을 윤현선의 구름과 달 두 곡입니다.

0: 어니언스의 저 별과 달을, 윤현선의 구름과 달 두 곡이었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달과 관련된 노래들. 다음 곡은 어민호 씨의 곡이네요.
1: 네, 어민호 씨의 달빛 아래 춤을 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0: 네.
1: 신촌 블루스로 잘 알고 계시지만 신촌 블루스 활동하고 병행해서 한 번씩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0: 네.
1: 오늘은 솔로 앨범에 담긴 곡이고,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다른 곡들이 음반을 녹음하기 이전에 작곡되는 반면에 이 노래는 거의 녹음과 비슷한 시기에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특히 본인도 만족하는 곡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 오.
1: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곡이라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달빛 아래 춤을이라고 하면 좀 제정신이 아닌
0: 늑대와 춤을, 이것도 생각나고.
1: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0: 실제로 얼마 전에 어민호 씨 직접 만나보고 오셨잖아요.
1: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0: 자, 노래 들어보시죠. 달빛 아래 춤을, 어민호의 노래입니다.

0: 네, 달빛 아래 춤을이란 곡이었습니다. 신촌블루스로 유명한 어미노 씨가 자기의 개인 프로젝트 이제 앨범으로 따로 녹음한 발표한 곡이었는데 역시 이제 다른 멤버들이 다 참여했는데 신촌블루스 네. 멤버들과는 좀 다른 거죠.
1: 그렇죠. 근데 사실 라디오에서 신촌블루스의 달빛 아래 춤을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들을 만큼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듣는 데는
0: 큰 차이가 뭐
1: 네, 유사한 예. 그런 곡이죠.
0: 예. 어민호 씨는 뭐 기타 연주도 하고 네. 노래도 직접 하셨습니다. 자,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달에 관한 노래들. 명절에는 먹을 게 많아서 지나고 나면 얼굴이 달덩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얼굴이 달덩이 되는 건 피하고 싶은데 달은 네. 좋아하지만
1: 그렇습니다.
0: 네. 달 맞은 노래 선물 세트 이제 마지막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1: 한영애 씨의 달. 준비했습니다.
0: 아유, 아주 뭐 딱 정확하네요. 그냥
1: 딱. 네, 달은 누구 없소를 히트시킨 한영애 씨의 공식 2집에 담긴 곡이고요.
0: 네.
1: 노래 역시 누구 없소를 만든 윤명훈 씨가 만들었어요. 한영애 씨의 최고 명반이라고 꼽는 분들도 많죠. 이
0: 그렇죠.
1: 앨범을요.
0: 예, 예.
1: 우리가 그냥 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0: 네.
1: 달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0: 상현달, 하현달, 예. 뭐 그죠? 금음달. 예. 뭐.
1: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0: 예예.
1: 초라한 지금은 초라한 초승달이지만 비웃지 말라고 지금 모습을 비웃지 말라
0: 오.
1: 언젠가 다가올 보름달까지 기다려달라
0: 네.
1: 예,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가사를 좀 담은 곡이에요.
0: 달은 참 뭔가 멋진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달 하나 가지고도 진짜 그렇죠.
1: 네.
0: 예.
1: 달을 소재로 한 가사들도 전혀 다른 가사.

0: 들이잖아요. 지금 예. 오늘 들은 노래들도.
1: 네. 예. 또 달을 보면은 그 떠오르는 얼굴도 많고.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 하면 구미호가 연상되기도 하고 또 늑대 인간이 연상되기도 예, 하고.
1: 분위기가 예. 완전히 확 바뀌죠.
0: 그렇습니다. 예.
1: 하지만 이번 추석 때 보는 달은 희망적이고 또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피어오르는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명아 씨 오늘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감사드리고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한영의 달 마지막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고!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이밀 편역 성우 전지원 읽음 파트 2 감정, 관계.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 소모를 줄여라. 마음의 한계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한계선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선을 넘으면 무너지고 더 견디면 탈이 나고 더 주면 바닥이 나는 경계선.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선을 자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좀 더 양보하자. 라는 단서를 달고 한계선을 계속 뒤로 민다. 그렇게 한 번 밀고 두 번 밀다 보면 한계선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자신을 한참 넘어선 곳까지 끌고 가게 된다. 한계선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한계선은 내가 더 이상 견디면 손상된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경계다. 이 선을 무시하고 넘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치러진다. 몸이 아프거나 감정이 폭발하거나 관계가 망가지거나 번아웃이 온다. 당장은 한 번 더 참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한계를 넘긴 대가는 시간을 두고 누적되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한계선을 쉽게 남에게 양보한다. 상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자기 한계를 계속 뒤로 민다. 하지만 이렇게 양보한 한계선은 상대에게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내가 한번 양보한 선은 다음번엔 당연한 것이 되고 상대는 점점 더 선 안으로 들어온다. 결국 나는 끊임없이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버린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선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흥정의 대상에서 빼두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한계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일이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한계선을 지키면 의외로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분명한 선이 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상대도 신뢰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안 되는지 명확하면 상대도 그 안에서 편하게 행동한다. 반면 한계가 없는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오히려 불안한 상대가 된다. 끊임없이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람보다 평소에 분명한 선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대하기 편하고 존중받는다. 한계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관계가 하나쯤 있다. 남자는 변변한 벌이도 없고 여자에게 살갑게 대하지도 않는다. 술에 기대 사는 날이 많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작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한다. 곁에서 보기엔 참 희한한 일이다. 받는 게 없는데 떠나지를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묶고 있는 끈을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녀를 붙드는 건 애정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무너진다 하는 죄책감이다. 이런 관계는 사실 관계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한쪽은 계속 죄책감에 짓눌리고
받는 쪽은 상대방의 의무감을 점점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관계의 동력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모든 행동에서 진심이라는 것이 빠지고 부담감만 남게 된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갇혀버린다. 특히 죄책감은 교묘하게 조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 관계를 붙든다. 네가 아니면 나는 안 돼 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을 누른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해 누군가를 붙드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죄책감을 담보로 잡은 인질극에 가깝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관계가 유난히 무겁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 애정과 진심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로 유지되는가? 만약 죄책감이 주된 동력이라면 그 관계를 정직하게 다시 봐야 한다.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인지 말이다. 진짜 상대를 위한다면 진심 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의무가 나쁜 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처럼 죄책감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서 지켜야 할 관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마땅한 도리와 지나친 죄책감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도리는 내가 선택한 가치에서 나오지만 죄책감은 남이 심어놓은 부채감에서 나온다. 전자는 지킬수록 떳떳하지만 후자는 지킬수록 소진된다.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건 정없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 대해 정직해지라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관계만이 양쪽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내려놓아라.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화를 내면 못된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욕구를 주장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늘 남에게 양보하고 참고 맞춰준다. 그러는 와중에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하고 무던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느라 금방 지쳐버린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의 핵심 문제는 좋다는 기준이 전적으로 남에게 있다는 점이다. 남이 나를 좋게 봐야 좋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남이 실망하지 않게 처신한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0: 남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좋은 사람 컴플렉스는 주변 관계까지도 왜곡시켜버린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니 부탁이 끝없이 들어오고 한 번도 화내지 않으니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진다. 사람은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무한정 양보하는 친절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낳는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한계를 지키고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자기 욕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것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 되는 편이 자신에게도 남과의 관계에서도 낫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주고받을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내려놓는다는 건 못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다. 거절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자기 몫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도 충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
1: 지금부터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잠시 뒤 기조 연설을 합니다. 산적한 현안 가운데 어떤 내용이 연설에 담길지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정화 특파원, 먼저 미국과 이란이 유엔 본부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과 이란이 이곳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한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유엔 총회장에서 영국 총리 회담 이후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 접촉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접촉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데시키안 대통령의 직접 만남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이 이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나선 거로 보이고 이란 대표단에는 페데시키안 대통령이 포함이 된 거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좀 더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연설을 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접촉 사실과는 다르게 공식적으로는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란과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내일 연설을 합니다. 뭐 양국이 지금 뭐 물밑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서는 일단 좀 공식적인 자리에선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관심이었는데요. 이란전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한 반면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 4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이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좀 유화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 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대표단의 유엔 총회 도착 소식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뉴욕 시간으로 오는 28일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오늘 연설에서 없었다고 해서 대북 외교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앞서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단 이번 총회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위해서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외교부 박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뉴욕 시각이 3시를 오후 3시를 넘었고 이제 잠시 뒤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연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죠?
2: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열린 유엔 총회는 81차 고위급 회의고요. 현지 시간 22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진행돼서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제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가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 등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동 정세가 복잡해진 데다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대해서 아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엔 역할 그리고 유엔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0: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있었는데 뭐 이란에 대해서 합의냐 전멸이냐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종종 강조하던 북한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 네, 앞서 말했듯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발언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진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 기조연설입니다. 1955년부터 이어진 관례에 따라서 오늘 기조연설은 처음은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첫 연설을 했고요. 그 뒤에 개최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으로 연설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후에 기조연설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안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이제 선도적 정책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서 세계에 공유하겠다라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지난해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15분 예상됐던 기조 연설이 5분 정도 더 늘어나서 20분간 연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뭐 대한민국 평화 이런 단어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올해는 어떨까요?
2: 네, 맞습니다. 유엔 기조 연설은 이제 아무래도 유엔 총회의 가장 꽃이라고 불리고 보통 각 정상별로 각자의 외교 정책과 이런 방향에 대해서 15분 안팎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어서 아마 또 이번에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설명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의미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한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내용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앞서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됐는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접근법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였을까요?
2: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와 AP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가 이제 우리의 언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이 대통령은 그 이들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그다음에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려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핵 중단은 이끌어낸 뒤에 상호 유인책과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도록 설득한다는 구상을 내기도 했습니다.
0: 네,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씩 미뤄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조금씩 지연이 되는 모양이죠?
2: 네, 아무래도 이 정상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당연히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더 미뤄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는 게 일상이라 아무래도 지금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 연설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북한 관련 언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여러 차례 북미 대화에 대한 손짓을 내밀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이재명 대통령 기조 연설에 포함될 가능성 있을까요?
2: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등에 이제 북미 대화 의지를 종종 밝히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을 올리면서 좀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대통령도 계속 기자회견 등 여러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하면서 이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어제 진행한 AP통신과 인터뷰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 제게 의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미국이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결단,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낼 확률도 존재합니다.
0: 네. 뭐 이번 유엔 총회 뭐 항상 그렇겠지만 세계 각국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뭐 정상들 간의 만남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연설을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후에 기조 연설을 할 텐데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있는 건가요?
2: 아직.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많고 많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금 기조연설을 하기 전에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0: 오늘 새벽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의 접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조연설에 앞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 등의 의견을 고안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도 만남은 예상은 되는데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경우에는 양국 간 현안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서 이제 대민 투자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0: 네,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 연설장. 지금 그곳은 화요일 오후인 건데 자, 기조 연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뭐 일정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2: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등 할 일정이 뒤에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의장국이 아니다 보니까 유엔 관련 일정은 이제 더 길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요. 또 현지 시간 23일 오전에는 한국과 미국, 아무래도 미국에 이제 뉴욕에 월가가 있다 보니까 그 월가에 있는 경제금융계 인사들과 모여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AI 정책 비전과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진행된 자본시장 개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한국의 투자를 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유엔 총회에 앞서서 어떤 연설이 기조 연설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전 브리핑

0: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제 네. 그제였네요. 그,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지난 월요일 이제 출국 직전에 이제 순방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엔 이번에 뉴욕에 방문해선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이번 아까 말씀드린 유엔 총회 주제인 유엔의 개혁 방안과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다라는 점 등을 분명히 했습니다.
0: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조금 전 유엔 본부 유엔 총회장에서 들어온 화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단에 오르기 위해서 입장하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요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만남이 성사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로 나누게 될까요?
1: 예, 우선 아까 영상은 이제 유엔 본부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도착한 모습이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총회장에 입장을 하면 이제 다음 기조연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공식적인 양자회담 자리가 아니어도 이 총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만날 확률도 존재하고 앞서 프랑스에서 치러진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 양자회담은 갖지 않아도 정상 간의 기념 촬영 과정이나 공식 만찬에서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이후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 아니면은 대미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이미 여러 차례 대면 회담을 가졌던 터라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잠시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뉴욕 특파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정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조 연설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전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 네,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속보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이 이 미국과 이란이 이곳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한 사실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유엔 총회장에서 영국 총리와 회담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접촉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접촉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제시켄 대통령의 직접 만남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이 이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나선 거로 보이고 이란 대표단에는 페제시켄 대통령이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좀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방금 전해드린 접촉 사실과는 다르게 공식적으로는 강한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요. 지금 이란과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뭐 본인이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내일 연설을 합니다. 뭐 양국이 물밑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선 좀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관심이었는데 40분간의 연설 내용에서 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던 겁니까?
2: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연설이 40분 정도 계속됐는데요. 북한에 관한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연설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진전이 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메시지 연설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대표단의 유엔 총회 도착 소식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뉴욕 시각으로 오는 28일에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대북 외교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앞서서 유엔 총회 전에 앞서서 한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지금 현재 이곳 뉴욕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단 이번 총회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몽골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몽골의 이제 오흐나 후레일스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몽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해서 이제 당시에 후레일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북한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제 몽골이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북한과의 수교국이다 보니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제 좀 약간의 제3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역할을 해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자원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망 협력에서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0: 네. 예정상으로는 몽골 다음 순서가 이제 대한민국의 순서인데, 자, 이번 유엔 총회 유독 국제사회에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의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이 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발생된 이제 세계의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주로 많은 대통령들과 많은 정상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첫 번째로 연설을 했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이 자신의 이제 뭐 이런 대선 과정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거론을 하면서 미 행정부를 좀 비판하기도 했고 이제 각국 대통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총회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문제도 계속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전투와 관련한 파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관련한 논의가 일부 있을 수도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가능성 자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여러 정상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게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 연대에 대해서 국제 공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진 않겠지만 상선 보호나 통행의 자유라는 이제 국제법상 보장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이 그런 메시지는 낼 수 있지만 이제 전격적으로 뭐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든지 군사적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0: 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이슈가 얘기가 좀 더 진전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는 있었잖아요.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어떤 내용이었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단 1호 프로젝트부터 2, 3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아직 뭐 공식적인 확정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1호 프로젝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미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는 사업을 또 발표했고 2, 3호로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등이 거론됐습니다. 아직 근데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예상은 뭐 오늘이나 어제 중에 좀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따로 아직까지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잠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유엔 총회 이번에 81차 유엔 총회이고 지금 고위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개막을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뭐 지금까지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나였는데 앞서 이제 특파원이 말했듯이 이제 일단 이란과의 전쟁 위주로 발언을 했고요. 특히나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참여를 좀 독려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얘기는 따로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대화가 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같은 달에도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이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뒤에 두 번째고요.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을 이번에 예상되는 것과 비슷하게 밝혔고요. 당시에 발표한 게 END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제 END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요구해왔던 거는 완전한 비핵화였던 상황인데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단계적 비핵화

0: 비핵화라는 거를 제시한 건데요.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고도한 상태에서 그 핵무기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동결, 그다음에 차차 협력을 이어나가자.
1: 네, 지금 화면에 이 시각 뉴욕 유엔 본부의 화면이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 대통령이 연설 중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엘수루 몽골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이 이후의 순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연설 순서인 건데, 자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는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를 했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눈에 띌만한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연설이 될지요?
0: 아 원래는 이제 END 이니셔티브를 지난해 발표한 뒤에 뭐 이제 북미나 이제 남북 대화가 좀 진척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 이제 남북이나 북미 대화 모두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END 이니셔티브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좀 실천 방향 위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각 오전에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란과 합의할지 소멸시킬지 큰 결정을 하겠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도 또 이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속보도 전해졌어요.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직후에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좀 단언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밝히기도 했지만 이제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특히나 만약에 이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멸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란 대표단 측이 이제 유엔 총회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외신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이 기조 연설에 앞서서 공개가 됐는데, 자 먼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언급했습니다.
0: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AP와 뉴욕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AP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린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거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고요. 이제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그다음에 이와 상응해서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맞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포함돼서 오늘 연설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 자 END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END의 E는 Exchange, 그러니까 교류라는 뜻이고, 이제 남북과 일단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일단 지금 완전히 남북 대화가 멈춘 상태다 보니까 쪽 차츰 이제 신뢰를 쌓는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N은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 이제 단순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그러니까 북한이 북미든 어떤 이제 국제 관계를 쌓을 때 한국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였고요. 마지막이 이제 디뉴클리에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추진은 하되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당장 뭐 비핵화를 완전히 해야지만 뭐 경제적 보상을 준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 현재 있는 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차츰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결국에는 뭐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강조한 그런 연설이었는데, 자 오늘 연설에도 이 부분이 좀 더 확장된 내용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기자회견 등에서 이제 북미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한 바 있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도 특히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급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부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기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세계 각국의 모든

0: 관심사일 것 같은데, 자, 유엔 총회라면은 정상들의 다양한 방식의 리세션들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 이 부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겠죠.
1: 네, 아무래도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도 국내외 언론들이 관심 갖는 건 과연 트럼프 정부와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인데, 가장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유럽 순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G7 정상회의장에서 마련된 이제 국빈 만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일이었거든요.
0: 네.
1: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좀 많이 공개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북미 대화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조선소 등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중요성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호응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공유됐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도 다양한 주요 정상들과의 접촉 기회가 있을 텐데, 앞서서 호주 정상과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호주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 등 의견 교환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0: 네.
1: 이제 이처럼 앞으로도 다른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이 시각 뉴욕 유엔 본부 상황입니다. 조금 전 몽골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정보다는 조금 미뤄지긴 한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조금씩 일정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 뭐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정상들도 각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존재하고, 그리고 각자가 준비해온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 먼저 인류 공영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칼릴루 라우만체 81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0년간 애써주신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각국의 대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왔던 유엔의 역사가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빙하 홍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빠르게 바꾸며 인권과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가 남긴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유엔은 전쟁과 빈곤, 재난으로부터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는가? 평화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자주의적 협력과 국제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절의 시대, 협력과 상생, 연대라는 가치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유엔을 설계했던 선각자들처럼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와 컨텐츠가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듯이 국가와 국가도 공동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빚어낼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AI 기본사회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새로운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앞세웠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꿈꾸며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녹색 대전환입니다. 기후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과제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성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고 탄소 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나눌 것이며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입니다.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장을 중시하며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UN AT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안보리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책임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UN의 3대 축 전반에 걸쳐 세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도 유엔이 만들어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지속되던 경쟁과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새로운 여정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년 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유엔의 진정한 성과는 보고서 속 숫자나 그래프, 회의장에서의 선언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포성이 멈춘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움과 일, 도전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엔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밝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실행을 이끄는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문을 더 넓히고 다음 세대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이 지닌 숭고한 연대의 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때 어떤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더 큰 책임과 기여로 그 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지금까지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규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1: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코다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 즉 Children of Deaf Adults의 둔말입니다. 17살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루비의 하루는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빼곡합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오빠 레오를 도와 새벽마다 고기잡이 배에 오르고 경매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루비의 몫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동행해서 부모님의 질병 문제를 의사와 상의해야 하기도 하죠. 언제나 가족들의 귀와 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루비의 존재는 필수적이죠. 사실 루비는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하며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가족들이 그런 루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어느 날 짝사랑하는 남학생 마일스를 따라 충동적으로 합창부에 들어간 루비. 선생님은 곧바로 루비의 재능을 알아보고 버클리 음악대학 입학을 제안하죠. 루비는 대학에 가기 위한 오디션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자신의 꿈은 이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가정불화가 지긋지긋한 마일스는 서로를 사랑하며 똘똘 뭉친 루비의 가족이 부럽습니다. 반대로 루비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마일스의 상황이 부럽죠. 하지만 음악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음악은 또 하나의 언어가 되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둡니다. 문제는 루비가 없을 때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둘이서만 조업을 나갔던 날,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해경으로부터 어업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가 정당한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듣기 위해 늘 곁에 있을 순 없어. 가족들이 자신을 통역사로만 대하는 것 같은 기분에 루비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비영리 민간단체 상록수에서 미술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장애통합전시회 모두의 예술이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상록수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4명의 장애작가가 참가했고요. 미술작품 60여 점과 아트상품이 전시돼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 빛나는 재능을 가진 장애인 미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 이웃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이 흔해서 그런 걸까요? 당뇨병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당뇨병으로 오래 치료 중인 분들은 합병증을 비롯해서 당뇨병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알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당뇨병의 위험, 문제될 수 있는 생활습관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한 잠버릇의 하나로 생각하는 코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을 떠올리면 복부 비만, 만성질환, 또 합병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만에서부터 당뇨병의 위험은 시작되는 걸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을 떠올리면 허리둘레, 복부 비만이 가장 먼저 지적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복부 비만, 특히 이제 허리둘레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0: 네.
1: 겉으로 드러나는 체중도 중요하지만 이 복부 안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에너지 과잉이 문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허리둘레, 복부 비만 같은 것들은 결국은 신체 활동으로 소비시키는 에너지보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남은 에너지가 지방 형태로 우리 몸에 축적

0: 체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 안에 있는 지방보다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에는 굉장히 나쁜 물질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뭐 배 안에 내장 지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몸 속에 이런 지나친 에너지가 혈당을 높이고 혈압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포도당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의 세포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높게 높아지게 되고 동시에 이제 과도하게 내장 지방이 쌓인 상태에서 내장 지방에서 분배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더 나쁘게 하기도 하고 함께 동시에 심장이나 혈관을 이제 나쁘게 만들어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1: 그래서 뭐 당뇨병, 지방간 말씀 주신 고혈압과 같은 문제들로 나타나는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남은 에너지가 혈액 내에서 이제 떠돌게 되면은 결국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방간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려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과잉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생겨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결국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심혈관 질환까지 모두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독립된 병이 아니다.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를 또 유발을 시키고 또 동반되어서 고혈압, 고혈당이 또 동반되어서 잘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연쇄적인 대사적인 악순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당뇨병은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100 얼마, 뭐 200 얼마 하는 그런 혈당, 특히 이제 공복 혈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도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 혈색소는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공복 혈당은 이제 검사 당일 아침에 단편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 에 비해서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정도의 그런 혈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평균적으로 혈당 대사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정밀한 지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당화혈색소 수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당화혈색소 6.5%라는 수치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뭔가요?
0: 예, 바로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의학적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고 5.7에서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6.5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6.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1: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당뇨병의 진단인 6.5%의 당화혈색소를 이제 그 맞춰놓은 이유도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눈의 망막이나 아니면은 콩팥이나 뭐 신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6.5%부터 많이 생기기 때문에 6.5%가 당뇨병의 진단이고 그 이상부터는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생활 습관이 강조되는 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0: 예,

0: 동물활성 소수치는 하루 이틀 약을 드신다고 금방 떨어지지는 않고 약 두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일상적인 식습관 그리고 활동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뭐 매일 실천하는 식단 관리, 운동 여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당활색소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합병증을 지원하고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 또 뱃살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비만에서 시작되는 문제인 만큼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우선일까요?
0: 예, 아주 단연적으로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복부 비만으로 이제 그 대변되는 내장 지방을 줄여서 허리 둘레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당뇨병 관련된 대사 관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체중에서 한 5% 정도만 감량을 해도 허리둘레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파생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혈당 말고도 혈압, 콜레스테롤들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복부 비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또 당뇨병의 위험에서 나이도 문제가 되잖아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중년 이후에 위험이 높은데요. 노화도 당뇨병의 위험 요인일까요?
0: 예, 안타깝게도 이제 누구나 나이를 드시면 이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노화는 당뇨병의 주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는 감소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당뇨병의 이제 중요한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나이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0: 예,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기본적으로 소비가 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아두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나이가 드시면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인여의 칼로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그만큼의 당뇨병 발생 위험들은 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같은 약을 먹어도 나이 들면 살찔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기초 대사량의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음식 조절이 쉽진 않거든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체중 관리가 만만한 일은 아닌데 가장 피해야 하는 식습관이 있다면 뭘까요?
0: 예,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정제된 탄수화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면, 빵, 흰쌀밥, 뭐 이렇게 과자,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간식에 많이 들어 있는 이제 당류의 과자 섭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콜라, 사이다에 들어 있는 액상 과당 이런 음료는 이제 무심코 드시다가는 굉장히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높아진 혈당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가 또 이렇게 함께 증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인슐린 저항이나 또 나쁜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식습관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당류를 줄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식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 참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제 빵이나 떡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떡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도 많이 안 부르고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 가장 이제 많이 당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떡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명절을 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떡은 이제 쌀을 미세하게 이렇게 빻아서 이제 가루를 내놓고 이걸 또 찌면서 압축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떡이나 빵 같은 거를 또 후식 비슷하게 또 드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혈당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떡이나 빵 같은 거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는 있지만 아주 가끔씩 소량으로만 드시도록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고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생활 습관을

0: 말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흰쌀밥을 피한다고 당뇨병은 무조건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잡곡이나 현미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서 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좋은 효과가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이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간혹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저 원소를 좀 높일 수 있는 전해질 이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현미나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을 드시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순서를 조금 이렇게 재조절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의 루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먼저 채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먼저 드시게 되면은 이러한 음식을 드신 뒤에 나중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뒤늦게 소화된 탄수화물이 조금 흡수도 지연이 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흰쌀밥을 드신다 하더라도 식후혈당이 처음부터 드신 경우보다 나중에 드시는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섬유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그 다음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드시는 방법으로 한번 식사 순서를 조절을 해보시는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또 당뇨병 예방에 좋다더라 해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1: 네,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정말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은 아직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당뇨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이 간 또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당뇨 치료제 그리고 올바른 식단 운동을 기본으로 참여를 해서 당뇨를 관리하는 게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보조식품이나 이런 걸 드신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운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운동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일단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하고 힘든 운동을 시작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좋은 운동은 식사 후 끝난 다음에 30분 뒤부터 걷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은 약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이제 최고 높은 혈당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약 30분 정도부터 운동을 하고 약 30분 정도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인슐린 작용을 도움을 받지 않고도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혈당이 쭉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작용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적 걷는 운동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고요. 만약에 걷기 부담되실 정도로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앉아서 하는 이런 그 자전거 같은 운동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체중 관리뿐 아니라 근육과 근력을 위해서도 운동은 필수적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근육은 이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도 하고 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근육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을 받아줄 장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당뇨병, 고혈당에 취약해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높아진 혈당을 조금 더 인슐린 사용을 적게 하면서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근육이 볼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을 지키는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 또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예, 저는 이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통제나 뭐 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뒤틀린 우리 몸의 당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 리듬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찾아주는 아주 지속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내가 바뀌겠다라는 그런 과도한 목표보다는 뭐 단 음료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식사 후 한 30분 정도 걷는다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당활색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이제 권하고 싶고요. 이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수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운동이나 음식 관리를 이제 좋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차근차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0: 네.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법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골이는 흔한 잠버릇 중 하나일까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걸까요? 옆 사람이 불편해서 그렇지 건강에는 위험이 없는 걸까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조진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코골이가 수면을 방해하는 참 고약한 증상이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코골이는 성인들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0: 네.
1: 이것의 빈도나 강도는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이 코골이는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중에 이 숨 쉬는 길의 일부가 좁아지면서
0: 네.
1: 그 공기 흐름에 의해서 목주보 주변에 있는 그런 연부 조직들이 진동을 해서 발생하는 소리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0: 그런데 이런 코골이도 증상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옆 사람이 좀 견딜 만한 경우도 있지만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코골이 증상의 심한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우리가 이걸 단순히 코골이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0: 네.
1: 사실은 뭐 과거에도 저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코를 고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실질적으로는 이 코골이 자체는 이 우리 몸에 숨쉬는 길에 있는 해부학적인 또 이런 생리학적인 그런 문제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 자체가 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 코를 고는 강도는 개인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심한 분들은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보통 한 80데시벨 정도의 소리인데 아주 큰 분들은 그만 80데시벨 정도의 아주 큰 소음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큰 소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코골이가 심해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요. 정말 당사자는 전혀 모르나요? 자신의 코골이에 놀라서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실질적으로 본인 코골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서
0: 예.
1: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0: 그러시군요.
1: 많은 분들은 같이 잠을 자는 분들의 너는 이렇게 코를 고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0: 근데 이런 코골이 증상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계속 크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숨을 멈추기도 하고 입술로 푸푸 거리기도 하지 않나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는 이런 푸푸 거리는 증상이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골이에도 대부분 경우에 이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고는 분들이 한 70% 정도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코만 고시는 그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는 분들은 숨을 쉬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푸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

0: 이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에서 이런 푹푹거리는 증상들이 이제 많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것은 이제 폐경이 오면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 비만하고도 같이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 호흡 기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이 무호흡증들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에 이런 푹푹거리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숨을 멈추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0: 별개는 아니고요.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고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에서는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코골이를 방치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배세성 수면 무호흡증인 건가요? 좀 이름이 예. 무서운데요.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길이 막혀서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이 중추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수들이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1: 말씀 주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뭐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문제로도 연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 왜냐하면 이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멈추게 되면 이 피 안에 흘러다니는 그 산소들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피가 돌면서 뭐 심장이나 뇌나 폐나 이런 쪽에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치환을 해주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이런 주요 합병증들로 뭐 심혈관 질환, 뇌졸중, 뭐 대사성 질환, 당뇨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1: 대사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갖고 당뇨 발병 위험도 높이고 또 기존의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비만하고 또 이 수면 무호흡증 악순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 심장과 폐에 무리가 되는 건데요. 코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밤잠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낮에도 졸리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증상들 중에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꾸 숨을 쉬지 않으니까 뇌가 자꾸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주간 졸림증이라고 낮에도 굉장히 피로하고 졸려하고 또 머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나 장시간에 운전을 하신다든가 하시는 이런 분들에서는 이 주간 졸림증이 굉장히 위험한 인자로 작용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는 그런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는 이 필수적으로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코골이를 떠올리면 비만인 분들, 중년 남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결국은 폐경기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 증가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만하고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코골이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성인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예, 이제 소아들에서는 주로 이 호흡기계가 막히는 그런 질병들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에 있는 편도선 또 코 뒤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코 뒤쪽의 편도선 이런 부분들이 커서 호흡하는 길을 막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0: 안쪽에 있는 그런 질환들 때문에 코가 막혀서 이런 코골이가 오고 호흡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주로 새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숨을 못 쉬게 되면 뇌가 각성을 해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숨쉬는 길이 막히면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있는 뼈들이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을 벌린 상태로 머리에 있는 뼈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아데노이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좀 이렇게 어벙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얼굴 골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코골이와 수면 모흡증에 대한 검사는 일단 스스로 녹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당사자가 코골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녹음해 보는 것도 1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0: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새 1인 가정들이 많아져서 혹시나 뭐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혼자 있어서 잘 모르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무슨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형으로 해서 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고 아니면 그 녹음을 통해서 잠자는 동안에 내가 코를 이렇게 골고 또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또 수면 다원 검사도 하던데요. 코골이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의 여부도 알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코골이의 상태도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병원에서 밤새 수면 상황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프 형식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이 수면 다원 검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뭐 뇌파도 보고 호흡하는 상태도 보고 또 무호흡이 생기면 무호흡이 얼마의 뭐 시간당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또 저호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또 이 사람이 이 뇌 쪽에서 중추성으로 인해서 호흡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는 중추성 무호흡인지 호흡은 하려고 그러는데 막혀서 오는 그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보는 전체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1: 그럼 코골이만 있는 경우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0: 예, 그렇습니다. 단순 코골이는 숨쉬는 호흡기계에 어느 일부분이 막혀서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수면 자세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인다든가 또는 이제 호흡기계에 운동을 해서 호흡기계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저희가 단계별로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 또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 거 중간 심한 이런 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각 단계별 맞춰서 치료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1: 단계를 나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검사 결과에서 코골이는 있지만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도 골지면 이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 코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5회에서 한 15회까지 시간당 나타나면 경도, 그다음에 15회에서 30회 사이로 시간당 나타나면 중등도, 30회 이상이 되면 심한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1: 수면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나 베개가 영향을 줄까요?
0: 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자세는 이제 옆으로 눕게 되면 우리 혀가 뒤로 말리는 거나 목적 부분이 숨 쉬는 길을 막아주는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골이나 무흡증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이 베개는 너무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네. 숨 쉬는 길이 꺾여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베개 같이 해서 한 뭐 높이는 한 6cm 정도의 그런 베개를 베고 주무시게 되면 숨 쉬는 길이 열려서 그런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네. 양압기 치료가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던데요. 이제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자는 거죠? 이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적응되면 괜찮은가요?
0: 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양압기라는 거는 우리가 코로 공기를 넣어줘서 잠자는 동안에 숨 쉬는 길이 막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장치를 붙이고 잠을 자게 되니까 처음에 사실 적응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양압기를 착용하고 주무셔서 그 다음 날에 주간 졸림증이나 머리 아픈 거 또 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면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양압기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장비던데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수면무호흡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서는 전부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이제 빌려서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또 양압기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인가요? 계속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예, 양압기는 이것을 치료해서 다른 부분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숨 쉬는 길을 막히지 않게끔 도와주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착용을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설치를 하면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0: 예.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단지 그 기구를 쓰시고 나서 우리가 뭐 물로 씻어주고 다시 그것들을 말려주고 하는 그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 이렇게 양압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로 코골이 방지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0: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골이 방지 기구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보면 코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코 쪽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양쪽에 있는 그 코의 윗부분을 밖으로 당겨줘서 숨 쉬는 길을 조금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입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연구개 쪽 부위가 이제 떨리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1: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이 이 정도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0: 무호흡증은 일단 뭐 한 번이라도 나타난 게 있다면 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코골이가 있는 분들의 한 70% 정도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코고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 또 이 생리학적인 문제 또 나중에 우리 몸 전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코골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와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조진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나미의 빙글빙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해 5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운전하신다면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 시야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강원 내륙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오늘까지 강한 너울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도 예상됩니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파주 27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19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7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 28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8도, 광주 30도, 목포 28도, 여수 27도, 순천 28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6도, 안동 27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진주 28도.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 서해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27도, 신의주 26도, 개성은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3도, 현재 습도는 74%. 오늘 서울 좋게 뜨는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도 구체화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회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0: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1: 송세라가 펜싱 여자협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사우디를 꺾고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1: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손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2: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그러면서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0: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에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투자자들에게 AI 비전과 자본시장 개혁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제시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국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박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4: 네,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국제 연대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런 용어를 처음 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각국이 각자 장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파병보다는 다자주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기여 방안을 찾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한반도 평화구상 청사진을 소개하면서도 또 다자협력을 언급한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도 필요성 공감해 논의해온 결과라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달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0: 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END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총회에서 K 이니셔티브 비전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4: 네, 이번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후 위기와 전쟁 앞에 유엔의 역사가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인류 공동 과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제시했는데요. 기술 발전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할 도구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대전환도 말했습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성장을 위해서 기후위기 해결에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5: 네, 박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유엔 총회 현장은 각국 정상들의 연설은 물론 치열한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도 총회 현장에서 만나서 협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뉴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정화 특파원, 유엔 총회장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대화에 진전이 있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6: 네, 현재 일부 출입이 제한된 유엔 총회 현장에서 양측이 만났다는 소식 외신을 통해서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유엔 총회장에서 영국 총리와 회담 등 잇따른 정상 외교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3시간 동안 했고 회담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접촉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데시키안 대통령의 직접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접촉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만남을 전격적으로 수락을 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측에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 또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의 즉시 반환 등을 요구를 했다고 국영방송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5: 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이 활발히 벌어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서 여전히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6: 네, 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 이 오늘 새벽 4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란 전쟁의 내용을 많이 할애했는데 대북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 합의를 할지 아니면 전멸을 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 발언이 나오자 총회장에서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내일 연설을 할 예정인데 맞대응식의 강한 메시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저희로서는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유화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단은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대표단의 유엔 총회 도착 소식은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요. 이곳 뉴욕 시간으로 오는 28일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 대표단 임박해서 입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두고 이곳 뉴욕에선 이미 외교전이 시작됐는데요. 유엔 총회의 이번 이 고위급 회기가 시작이 되기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조착을 해서 있습니다. 단 이번 총회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미국의 고강도 대이란 추가 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의 하늘길도 빠르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오만으로 향하는 이란발 여객기 운항이 모두 취소되는 등 미국의 고립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의 민간 항공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외국 기관에 대해서도 달러로 움직이는 전 세계 금융과 무역 구조에서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8: 이란 측 비행기에는 연료도 착륙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고 탑승권도 팔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겁니다.
7: 몇 시간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이란발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0시부터 해당 공항이 이란발 항공편 접수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도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재 발표 후 조지아와 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사 등은 이미 이란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터키 항공은 내년 3월, 루프트한자와 오스트리아 항공은 최소 10월까지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드론 공격으로 폐쇄했던 동서송유관 운영을 최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서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원유의 핵심 수송로입니다. 현재 송유관이 낮은 속도로 원유를 수송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한 안보 소식통은 완전 가동 재개까지는 최소 6주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 앞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에 짓는 화력발전소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이 그 다음으로 거론됐는데 의견차가 있습니다. 여야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9: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7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여온 정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10: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축과 협의해왔고, 미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9: 1호 프로젝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약 200억 달러를 들여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향후 20년간 400억 달러 안팎 수익이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35 프로젝트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거론됐지만 아직 한미 의견차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우리가 미국 원전업체에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도 아직 협상 중입니다. 정부는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을 거란 건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상업적 합리성, 즉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11: 무작정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엄격히
12: 기획한 국회 재정위원회 비위원입니다. 우려 사항이 제기되어서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9: 한미는 이르면 오늘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14: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3: 대법원장이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다시 제청하라고 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관련해 보낸 문서를 두고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는 전제도 명시했습니다. 재제청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의중대로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지 두 가지 안 가운데 선택할 거란 예상을 깨고 강경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 대법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의 무력화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틈에 발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9: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15: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재청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공문에 반려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 헌법 등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고 밝혀 거부 의사와 근거는 충분히 제시했던 겁니다. 기존 후보의 임명 절차가 멈춘 만큼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재재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16: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입장을 발표한 걸 두고도 불쾌하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날 신임 대법관 임명장수 여식 후 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차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순방 가자마자 빈집 털이식 일방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란 청와대 비판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인데요. 이제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가을이 왔음을 더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모레면 이제 추석이죠. 환한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 추석엔 아쉽게도 보름달을 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추석날인 25일 밤엔 중부지방에 또 26일엔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연휴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히 비 때문에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추석밤에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둥근 보름달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꽉 차오른 보름달 오늘 미리 좀 잘 봐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챙겨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루 일과 잘 시작하길 바라면서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영광의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례로 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은 평범했지만 고요하고 치열했던 한 인간의 일생을 닮은 스토너란 책을 통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은 과연 실패인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이익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지어놓고도 전기를 제대로 팔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1: 네, 기자님, 농촌 지역에서 요즘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이 많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다 보니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추석에 고향 내려가시면 이 태양광 패널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 농촌에 세워진 태양광은 농지를 농사에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태양광 사업이 추진돼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농지 위에 일정 높이의 태양광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방식입니다. 태양광과 농사의 병행 방식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농업소득에 또 태양광 소득까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농지를 아예 없애고 태양광 시설을 세우는 방식보다 영농용 태양광의 우호적인 이유입니다.
1: 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올해 영농용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됐고요. 오늘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흔히 영농용 태양광 사업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요.
1: 네.
3: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하거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태양광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영농용 태양광 사업을 유치하고 시설까지 완공했지만 정작 전기를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농용 태양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던 마을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그간 마을 단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운영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전기 만들고도 팔지 못하고 있다니. 그 마을이 지금 어디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3: 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월평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 영농형 태양광 성공 사례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1: 예.
3: 월평 마을에는 국내 기준 최대 규모인 1메가와트라는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간척 농지 3,300평에 영농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데요. 한국농정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패널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것도 특징이지만 국내 최초로 업자나 개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 태양광 사업에 참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인데요.
1: 네.
3: 월평마을에서는 1메가와트로 시작해서 최종 3메가와트까지 발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을 28세대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구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만 정상화된다면 월 60만 원의 소득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구상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뭐 단순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소득 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 된 것인데요. 영농용 태양광 시설이 지난해 완공됐고 전기도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만든 전기를 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1: 아니 시설도 설치를 잘 했고 전기도 잘 만들어졌는데 전기를 팔지 못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3: 네,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다고 바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남은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존의 전력망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실어나를 도로가 부족해서 전기를 실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월평마을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발전소 자체는 문제가 없고 발전도 잘 되는데 이 만들어진 전기를 내보낼 길이 막혀있는 상황인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이를 흔히 개통 문제라고 하는데요.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어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변전소나 전기를 받아들인 송전망, 또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배전망이 여유가 없다면 발전소를 만들어도 전력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월평마을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을 겪고 있는 거고요. 이 영농용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1: 아이고, 마을 주민들도 이 영농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돼야지 기대를 했던 햇빛 발전 소득도 함께 얻을 텐데요. 이 시설에 들어간 비용도 꽤 클 것 같아요.
3: 네, 뭐 마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1메가와트 영농용 태양광 시설을 짓는데 약 1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발전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이 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이 마을은 28세대로 구성된 주민조합과 이 설비 사업자가 함께 법인을 세웠고요. 사업자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주민조합, 사업자 양측이 지분을 나눠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1: 예.
3: 현재 발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 비용은 업체 측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매달 2천만 원 상당의 발전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 시설 가동하면 재생에너지도 얻고 또 수익도 추가 수익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3: 네, 영농용 태양광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수익성 계산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 발전소를 설치하면 연간 얼마를 벌고 또 주민 주도라면 한 가구당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기가 실제 개통에 연결돼서 판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즉 발전량, 발전 수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개통 접속 가능 여부라는 것입니다.
1: 예, 이걸 먼저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 농촌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할 때 더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
3: 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장려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개통 접속, 전력 판매, 금융 비용, 유지 관리, 농사까지 이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하고요. 특히 전남 지역처럼 개통이 포함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부터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이상을 선정하겠다 추진계획을 밝혔거든요.
1: 예.
3: 양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번 영광월평마을 사례를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가족들 그러네. 보러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또 개인 시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또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2: 이게 참 연휴가 딱 되면 사람들이요. 야, 그동안 밀렸던 책을 읽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세네 권씩 뽑고 그 난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SNS 올리기도 하거든요.
1: 예.
2: 대부분 못 읽죠. 그거 올린 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다 읽었다라고 이렇게 인증샷 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자, 이번 연휴는 이 책 하나로 끝냅시다. 뭐 세네 권씩 읽으실 필요 없지 딱 요 책 네. 하나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책인데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1: 예.
2: 그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는 건데
1: 네.
2: 문자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질문이거든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이 소설 안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설 내용만 보면 안 되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와서 겪은 일, 그리고 작가가 산 인생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서 이 셋이 묘하게 그 서로를 좀 보완한다고 할까? 아니면 서로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 좀 재밌는 관계입니다. 이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책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방송 내에 해주실 과제 하나를 주셨는데요.
2: 네.
1: 아무도 기억 안 하는 인생은 과연 실패인가?
2: 네.
1: 각자의 생각들 문자로 콩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책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제목이 스토너입니다.
2: 네.
1: 스토너. 이건 뭐 주인공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얼핏 듣기로 또 영어로 다른 뜻이 있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영어의 속어로 이게 대마초 피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1: 스토너의 뜻이요?
2: 네. 네. 그래서 외국에선 이 책을 서평을 올리거나 SNS에 독서 후기 같은 거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 이 얘기 마약 얘기 아닙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대요.
1: 제목에 흔히 낚일 수 있겠네요.
2: 표지만 보고 뭐 그런 소설인 줄 알고 이렇게 집었다가 이거 대학 교수 얘기잖아 하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그런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윌리엄 스토너. 그래서 그냥 붙인 제목인데
1: 네?
2: 이게 계속 한 60년 동안 계속 이런 농담이 따라다니는 건데
1: 그러니까
2: 이 책이 그래서 좀 책 제목을 잘못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아, 근데 이 책이 60년이나 된 책이군요.
2: 네, 꽤 됐어요.
1: 아, 저는 요즘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보여서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 줄
2: 그렇죠.
1: 알았는데.
2: 그게 미스테리죠. 그걸 제가 이따가 계속 같이 봐야 될 이유가 그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 몰랐네요. 네.
2: 이 책이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장도 굉장히 이상한 게 너무 평범하게 시작을 하고 잔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1: 예?
2: 스토너가 죽은 다음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스토너라는 제목이면 그 사람 일생인데 태어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료들이 이 사람을 기리려고요. 대학 도서관에 중세 필사본 한 권을 기증을 했거든요.
1: 네.
2: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스토너란 이름이. 그래서 가끔 그 이름을 본 학생이 이 사람 누구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잠깐 궁금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죽고 나서 책 한 권에 적힌 이름 이게 전부라는 거죠. 작가가 일단 이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첫 페이지에 다 말해버리고 스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그래요.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60년이나 된 책이 네.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흥미롭고
2: 네.
1: 이렇게 결론이 서두에 나오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흥미로운데
2: 그러니까 뭔가 영웅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름 네. 자기 이름으로 제목이 딱 있으면 데이비 카퍼필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로빈슨 크루소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냥 이름 한 줄 적혀 있어 이 사람 인생 끝이야 이러니까 뭐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1: 이미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2: 네.
1: 그럼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들려주시죠.
2: 이게 줄거리가 한 다섯 줄이면 끝납니다.
1: 다섯 줄이요?
2: 네. 1910년인데요. 미주리 농부 아들이 농사 배우러 대학에 갑니다.

0: 그러다가 영문학 수업을 듣다가 이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좀 잘못하고요. 학과 정치에서 밀려나요. 그러다가 마흔 넘어서 한번 사랑이 찾아오는데 결국 그것도 포기하게 되죠. 뭐 그리고 아무도 안 읽는 책 한 권 쓰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렇고요. 많이 읽는 사람들이요. 예. 어쨌든 뭔가 이 소설이 결로 올라가는 뭔가 좀 확 그 갈등이 있고 뭐 절정으로 치닫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한 반쯤 읽으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지? 예, 읽다가 아니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언제 나올까? 이래서 오히려 흥미진진해져요. 이렇게 잔잔하기만 하니까 왜 사건이 언제 나오지? 그 사건을 찾아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전개, 전개, 전개, 결말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력서를 쓰면 5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존 윌리엄스 이 작가가 아주 천천히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갈등과 드라마에서 보는 막장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 인생도 이럴지 않을까? 내 인생도 이력서로 쓰면 5줄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 이만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스토너가 진짜 평범한 우리 얘기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책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1: 예.
0: 그 사이사이를 그런 잔잔한 이야기, 생활 가운데 이야기로 채워나가는데 결국 우리 인생도 이 사이를 채우는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뭐랄까요. 5줄로 너무나 간단하게 네. 요약이 되는 인생. 어쩌면은 사실 이거를 문장을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문장 수로 줄이면 허무하게 줄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문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한 이야기가 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서 또 카타르시스들이 분명 있을 것 같고 차근차근 그런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일단 농부의 아들이 농사를 배우러 대학에 갔다가 영문학으로 빠지게 됐다고 네. 적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왜 갑자기 이 청년이 문학에 빠지게 된 것인지.
0: 이게 그 아처슬론이라는 좀 냉소적인 교수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셰익스피어 소네트 73번을 읽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나는 잎이다. 뭐 그 늦가을 나무다. 나는 네. 해진 뒤의 황혼이다. 나는 제 위에서 꺼져가는 불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유하는 걸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너는 이걸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내 사랑이 더 강해진다. 곧 떠나보내야 할 것을 더 잘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자면 한 줄로 보면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서 슬론이 그 스토너를 딱 지목하면서 이때 이제 학생이었죠.
1: 네.
0: 지목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학생 이 시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제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셰익스피어가 300년을 건너서 자네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이 말이 들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1: 어려운데요?
0: 그러니까. 아니 뜻이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하면 되는데 이 말이 들려? 라고 얘기하니까 스토너가 하다가 예, 말을 못해요. 그 얼굴만 벌개지고 끝납니다. 예.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 안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교실 창밖 나뭇가지도 자기 손도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못한 게 정답이지 않나. 그 시를 굉장히 깔끔하게 요것의 뜻은 이거고 저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시를 보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명확한 답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게 우리가 수능 공부하다가 이 시는 이런 뜻이야.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읽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못하고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것만 있으면 오히려 시를 더 잘 읽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 슬론 교수가 스토너를 눈여겨봐요.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답을 못한 그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왔잖아요.
1: 네.
0: 저기요. 이게 진짜 그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답을 찾는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답을 못 찾는 순간이 진짜 전환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려고 스토너는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 게 답이 아니라 질문.

0: 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답하지 못한 그 순간이 오히려 나한테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장면을 보면서 들기도 합니다.
1: 심오하네요. 좀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은 순간에 깨닫게 되는 나의 인생의 방향
0: 네.
1: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
0: 네.
1: 작가가 우리한테 익숙한 작가는 아닐 것 같은데
0: 네.
1: 제 생각에는 이런 조용한 소설을 쓴 네. 사람은 아무래도 본인도 뭐랄까요 뭐 사색적이고 굉장히 자주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네. 많이 던지는 사람이고 뭐 조용한 교수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글의 작가?
0: 많은 분들이요 가령 소설가면 그 소설가의 어떤 문체와 내용과 소설가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 아무래도 주인공의 나를 이입해서 쓰는 그렇죠, 게 제일 그렇죠. 편하고 또 쉬우니까 네.
0: 그런 분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분도 상당히 많아서 배우랑 비슷합니다.
1: 문단계에도 그렇다는 네, 거죠? 네,
0: 네. 그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경우야 했는데 완전히 좀 다르게 그 이미지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설가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돼서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그 감성적이고 마음을 건드리는 막 그런 아주
1: 문장들을 쓰는 분인데
0: 그러면 너무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근데 서로 만나면 부동산 얘기 많이 하고요. 어디에 뭐 주식이 올랐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예.
1: 그게 좀 나쁜 건 아니지만.
0: 나쁜 건 아니지만 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잘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할 정도로 좀 다르긴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윌리엄스 그 이 사람도 존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요.
1: 네.
0: 존 윌리엄스는 텍사스 출신인데요. 대학 1학년 때 낙제해서 쫓겨납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라디오 아나운서래요. 이때는 낙제를 해도 라디오 아나운서를 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 공부 잘해야지 아나운서를 할 수 있잖아요.
1: 아니면 목소리가 워낙 좋았던가 네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0: 같고요. 이 사람이 목소리가 정말 좋았대요.
1: 그렇군요.
0: 우리 진현 아나운서는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1: 저도 공부는 잘하지 않고 목소리도 네. 없어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0: 이렇게 아나운서라고 계신데 그러신 분이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2차 대전 때 미 육군 항공대 무전병으로 또 전선에 보내줍니다. 2년 반을 전선에서 보내요. 2차 대전 때.
1: 예.
0: 그 히말라야를 넘는 위험한 비행도 하기도 하고 말라리아도 걸렸고요. 전쟁 중에 또 재밌는 건 아내한테 편지로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또 첫 소설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했죠.
1: 그러네요.
0: 2년 반 사이에.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긴 하는데 이 결혼을 그 사이에 4번을 하고요. 술도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부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사람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 얘기할 정도로 이제 술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해요.
1: 소설 속 주인공과는 확연히 좀 다른
0: 완전
1: 작가의 삶이네요. 네.
0: 이 소설 속 주인공 스토너는 대학도 그냥 그러니까 직장도 하나만 계속 다녔고 그 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직업도 하나만 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쓴 작가는 낙제도 하고 전쟁도 겪고 이혼에 재혼에 술 이런 걸로 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스토너는 작가가 살았던 삶을 재현한 사람이 아니라 작가가 살고 싶었지만 못 산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평생 화려하게 산 사람이 화려하지 않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럴 수 있겠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스토너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작가는 오히려 고요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요즘 말로 그러니까 작가의 본인의 추구미를 네. 소설 속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에 담아냈다.
0: 맞습니다. 추구미. 네. 우리 진현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군요. 이걸 또 한 번에 딱 번역해서 예, 요즘 말로는 추구미가 네.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추구미를 소설 속 네. 주인공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뭐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0: 네.
1: 반응이 안 좋았나 봐요.
0: 이게 그 엄청나게 뭐랄까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원고를 보냈거든요. 그 에이전트가 답장을 하는데 이 책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가망이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1: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쵸,
1: 그 처음에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기승전 결까지 가는데 카타르시스가 별로
0: 그쵸,
1: 없으니까.
0: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느 편집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장은 좋은데 캐릭터가 너무 창백한 회색이라서 책으로 낼 가치가 없다. 그 캐릭터가 창백한 회색이다.
1: 회색.
0: 이 표현이 재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의 가장 정확한 요약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거절 편지에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이킹 출판사가요. 1,500달러 선인세를 내고요. 1965년에 이걸 냈거든요.
1: 네.
0: 2,000부 팔렸어요. 사실 미국에서 2,000부는요. 한국으로 치면 100권 정도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도 책이 안 팔리는 지금도 한 1,000부에서 3,000부 정도 초고를 합니다.
1: 네.
0: 그런데도 이제 그 다 팔기도 힘들지만 그 이게 옛날이잖아요. 지금보다 책이 많이 팔릴 때고 또 미국은 지금도 일단 전국에 미국 전국에 책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1,000부, 2,000부가 지금 택도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몇만 부씩은 찍어야지 전국에 깔릴 수 있으니까. 근데 2,000부 내고 절판됐다. 요즘 말로 이제 폭망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좀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사람은 진짜 뭐랄까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작가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1: 네.
0: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가 창백한 회색이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작가는 이 스토너가 정말 인생의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편집자는 창백한 회색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독자들이 알아보고 50년 동안 알아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창백한 회색 인간이 영웅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게 이 50년 동안인 거예요.
1: 그러면 사실 그 창백한 회색 인간이라고 평가받던 네.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들어있는 이 책이
0: 네.
1: 어떻게 50년이 흐른 지금에 베스트셀러가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작가도 네. 이미 돌아가셨을 거고.
0: 그렇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작가는 이미 199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 그러니까요. 책도 안 팔렸고.
0: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야기를 만든 점이 있고요. 2006년에 뉴욕의 작은 출판사가 고전 시리즈로 이 책을 다시 냅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야 좀 재밌는 거 없나 찾아보다가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때 뜬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것을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안나 가발다가요.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영어를 읽고서 오 너무 좋은데? 라고 자기 출판사한테 판권을 사달라고 해요.
1: 우연한 기회로 읽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1년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이 또 네덜란드의 작은 출판사 사장이요. 이거를 또 읽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원래 고전 시리즈 그 표지가 있었는데 그 고전을 빼고요. 요즘 책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서점 직원들한테 이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SNS로 막 밀어요. 그래서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소설 1위를 차지합니다. 12만 5천 부가 나갔어요.
1: 야.
0: 그리고 또 같은 해 영국에서 소설가인 이언 맥큐언이 TV에 나와서 극찬을 해요.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그 서점 체인 워터스톤즈라고 있거든요. 올해의 책으로 뽑기도 하고 심지어 톰 행크스가 타임즈에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소문도 이런 입소문이 없는 거죠.
1: 그러네요.
0: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이게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한국이 더 재밌거든요. 한국도 2015년에 이 소설이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2011년, 15년쯤 되면 이제 괜찮은 소설이야 라고 해서 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다가 그때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현수 같은 그런 그 소설가나 이동진 같은 그
1: 평론가죠.
0: 이런 분들이 이걸 추천을 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23년 6월에 그 방송인 홍진경 씨 있죠.
1: 네.
0: 홍진경 씨가 유튜브에서 그 김영철 씨랑 얘기하다가 이 책을 인생책으로 뽑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그렇게 책이랑 안 친하실 것 같은 분이 되게 좀 심오한 책 같은 거를 인생책이라고 하니까 처음 낯선 책을 뭐지? 라는 호기심이 엄청 자극된 거죠. 그래서 그 주에 그 너튜브 방송에 나온 그 주에 판매량이 30배가 뛰고요. 서점에서 일시 풍기가 납니다. 이게 출간 8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출판사를 알거든요. 요 출판사 예. 그 부사장님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 사석에서 이제 그 점심 먹는 자리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옛날에는 소설이 갑자기 나가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왜 이래? 하면서 뭐 이게 그 자기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이 책 자체 생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의 네. 곡선도 참 재밌네요. 인상적이네요.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뜨다 보니까 뭐 그런 쇼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서점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출간 10년 만에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책을 결국 살린 건 저자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닌 거죠. 전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서 다음 사람한테 야, 이 책 너무 좋아 라고 건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이 책을 히트를 시킨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책 스토너는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소설을 번역했던 안나 가발다 있잖아요.
1: 예.
0: 이 사람이요. 이 책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읽어야만 사는 사람, 읽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의 인생 책으로 꼽혔다고 하니까 네. 저도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 50년 전의 소설 스토너라는 작품 이시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1: 잠깐 작품 외적인 이야기로 나아갔었는데 다시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 스토너의 삶을 다섯 문장 사이에 행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문장은 짚어봤고
0: 네.
1: 주인공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결혼을 잘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잘못된 결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0: 그 이디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참전군인 환영 파티에서 처음 보고 반하거든요. 그 몇 번 안 만나고 청혼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청혼했는데 한 1년 정도 만에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도 아 네. 잘못했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디스가 말하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은근하게 스토너의 자리를 막 뺐거든요. 스토너가 딸이랑 같이 뭐 서재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그 시간을 없앤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설에서 왜 그런지 답을 안 주고요. 또 하나는 스토너가 아니 이런 정도면 결혼을 진짜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 깨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시대라서 그런가? 아니면 딸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인 그분이 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렇지 않고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1: 아내로 인해 생기는 불행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이 없다.
0: 네네.
1: 뭐 아마도 스토너 자체가 회색 인간이어서 회색 인간이 내릴 만한 선택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책 내용 자체가 평범하다든가 뭐 이런 비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0: 네.
1: 사건이 없어서.
0: 그렇죠. 네. 비판 그러니까 이게 평범함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좀 다른 비판인데 일단 그 이디스가 굉장히 별 얘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디스가 너무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정말 그 생각이 한 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혐오적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과장 로맥스와 학생 워커라는 이 둘이 이 스토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설정돼 있고요. 별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너 빼고는 사실 그 전부 다 스토너도 회색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아예 그런 이유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 이디스가 왜 저런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초판기에 그 완전 초창기에 편집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게 스토너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인가 아니면은 뭐 스토너가 세상한테 그렇게 벌 받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 스토너가 왜 이랬고 주변에서 왜 이랬느냐를 자기 인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여기서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마흔 넘어서 사랑이 한번 찾아온다. 이 남자한테도 봄이 한 번은 오는군요.
0: 네네. 그러니까 캐서린이란 젊은 강사를 만나서 둘이 이제 문학 얘기를 하다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학교에 소문이 나고요. 그 스토너를 괴롭히던 그 로맥스라고 있었잖아요. 그 학과장인데
1: 네.
0: 이 사람이 이걸 무기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캐서린이 조용히 떠나요. 그리고 한 15년쯤 지나서 스토너가 죽기 몇 년 전에 캐서린이 낸 책을 봤는데 그 앞에 WS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윌리엄 스토너의 약자거든요. 그게 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 도서관 책에 적힌 이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스토너가 받은 것도 역시 책 속에 WS에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 적힌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소설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을 표현한 다섯 문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 아무도 안 읽는 책 한 권 쓰고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네. 장면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마지막은 암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 그 셰익스피어 소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 마지막 순간의 그 시거든요. 그 완전 똑같은

0: 지네요.
1: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그 평범한 인생이 예전에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화려한 인생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오히려 우리는 내 인생, 내 평범한 인생 이런 것들도 괜찮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범한 인생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고전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요즘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0: 어쩌면 요즘 SNS 보면 성공 자랑에 절여져 있는데 네. 그런데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한테 좀 위안이 된 책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서두에 아무도 기억 안 하는 인생은 실패인가 청취자분들께 문자를 달라고 했는데 네. 박종환 님께서 나름의 의미가 다들 있을 겁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셨고 정경화 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느꼈는지 남이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일 듯요 라고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또 4128번 쓰는 분은 잔잔하다 못해 좀 지루할 정도였는데 요란함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책이었다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한 줄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도 정직하게 살면 소설이 된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말하자면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로 시작을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0: 예.
1: 이 소설 자체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아, 평범한 뭐 우리네 인생 이야기 같이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설 스토너에 대해서 이시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주말은 방송시간 평소보다 5분 앞당겨져서 10분에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취자분들.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가치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밀기름 새옹에 밥을 지어 귀이개로 퍼서 먹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기름은 밀랍과 참기름을 섞어 끓여 만든 머리기름을 말하고 새웅은 노쇠로 만든 작은 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밀기름 그릇만한 작은 그릇에 밥을 담고 귀이개만한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는 뜻으로 세상이 망하게 되면 있을 괴상망측한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이 매우 잘거나 야가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밀기름처럼 머리에 바르는 기름 중에 물기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물처럼 묽은 기름을 말하고 흔히 끈기 있고 된 포마드에 상대해 동백기름 같은 머리기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에 파를 넣고 볶아 만든 기름은 파기름이라고 하고 콩에서 짜낸 기름은 콩기름이라고 합니다. 또 고소한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은 참깨로 짠 기름이지요. 들깨로 짠 기름은 들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기름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기 형태와 같이 들기름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낮에는 좀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요. 강릉 20도.

27도, 대전 전주 30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 중심으로, 글피에는 남부 중심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의 양은 적겠지만 이렇게 귀경길 궂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안개도 자주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서해 5도에만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밤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등 26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압계가 약간 변하면서 선선해질 걸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조금 떨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해안가 너울 강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란 측도 양국 간의 회동을 확인하고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만남 요청을 전격 수락했으며 이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은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의 즉각적인 반환 그리고 저항의 축이 얽힌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현지 시각 22일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대폭 늘리게 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건설할 첫 번째 기지는 남부 나르사르 수아크의 옛 군사기지를 다시 가동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에 나섭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을 찾아 추석 인사를 건넬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군 장병 격려차 공군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 비전센터를 방문해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 쪽방 상담소를 찾아 취약계층 민생 현장을 점검합니다. HL만두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62일 만에 유족이 미뤘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두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무 중대재해대책위원회와 유족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서울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고인의 장례를 미뤄왔는데 유족과 HL만두 회사 측이 합의함에 따라서 추석 전 장례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은 사측과 합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같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홍콩 타선을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팀 퍼펙트를 기록하며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홍콩을 13-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2연승으로 조 1위를 달렸습니다. 특히 투수들은 6명이 이어던지며 삼진 12개를 뽑아내고 안타와 볼넷, 점수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 팀 퍼펙트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한국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2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하고 8강에서 베트남과 격돌합니다. 대표팀은 어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후반 신민하와 김명준 선수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 1위를 확정하고 8강에서 C조 2위 베트남과 맞붙게 됐습니다.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 5도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와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2,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3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청사진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대화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당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 대변인이 토론하겠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선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정치권 현안에 대해 인터뷰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다우 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용, 안정, 세계기여, 평화공존의 3대 청사진을 제시했네요.
1: 예, 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 오늘 새벽입니다. 이제 유엔총회 취임 후 두 번째 연단에 섰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와 그리고 한반도 종전 논의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에서 이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과 또 3대 평화공존 구상을 함께 밝혔습니다. 아,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비핵화 해법의 지금 무게중심 이동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설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에 이 고도화 중단이라거나 또 축소를 거쳐서 핵 없는 이 한반도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당장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핵 능력 동결을 협상의 최우선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또 분명히 했고요. 또 이와 함께 체제 존중과 보건 기후 협력을 포괄하는 3대 평화공존 청사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호르무즈와 홍해의 해상 봉쇄 위기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좀 역량 있는 국가들이 맞잡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0: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3시간여 정도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0: 교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 3시간 동안 이뤄졌고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란 대표단에는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좀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무대에 섰는데 이란과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소멸시킬 것인지 큰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관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1: 조이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0: 예, 청와대가 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재청을 요구한 지 이제 25일 만에 이제 이뤄졌습니다. 아, 조이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야 하는데 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재재청 요청서 하나뿐이라고 짚었습니다. 아,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고 이 달리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게 이 조 대법원장의 판단입니다. 아,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이 손봉기 판사를 재청했고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다른 후보를 다시 재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 논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 청와대는 국민회의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사실 정면 충돌로 번진 양상이죠.
0: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청와대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어제 뭐 두 번이나 메시지를 냈는데 청와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는 헌법 위배다 그랬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재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도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놓고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희대인안이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권의 공세가 삼권 분립을 파괴한다고 반발하고 있죠.
0: 예, 민주당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뭐 바보, 난독증 같은 말까지 쓰면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진압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요. 근데 막상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정무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거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응원했고요. 여권의 공세에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대법관이 앉히려다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1: 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에 30조 원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낙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미 투자 협상안 국회에 보고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100% 투자해도 미국이 5대 5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0: 예,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했는데 현재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1호 사업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미국 텍사스

0: 텍사스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텍사스 발전소는 약 223억 달러, 30조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인근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분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데 미국 측이 초기 지분을 5:5로 장기적으로는 9:1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한국에 크게 불리해지는 구조인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마지막까지 설득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구조 전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1: 네, 대미 EU 투자에 대한 윤곽도 나왔는데 원전을 짓기로 한 프로젝트네요.
0: 예, 총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대형 원전 8개를 이제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근데 아직 이제 언제 어디에 어떤 사업 구조로 원전을 지을지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원전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 절차를 따로 밟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그간 사업성 이유로 참여를 꺼린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이것도 좀 알아보니까 이 대미 투자 보고가 지금 한 주 늦어졌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 알래스카를 굉장히 좀 담기를 원했던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거를 좀 우리 정부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일단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일단 MOU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경찰 수사 2년여 만에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네요.
0: 예,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몽규 전 회장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임명될 당시 정 전 회장 등이 전력강화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놓고 이를 감추려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들을 속여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이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규정상 축구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가 추천해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데요.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보이려 이사회의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정몽규 전 회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0: 일단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이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경찰은 정 전 회장 외에도 지금 이임생 전 이사나 또 김정배 전 부회장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홍명보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속도로 귀성길 행렬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출근길 상황 대체로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에 소통 원활합니다.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사 진입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노들길입니다. 여의교 부근 양방향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국립현충원 쪽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의하류에서 노량진 쪽으로 가는 데만 50분 가까이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이 훨씬 낫겠는데요. 같은 구간 올림픽대로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방화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늘 시황 정리해 주시죠.
3: 네, 오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금융주 부진의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여기에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재가동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금융주가 실적 불안, 여기 또 규제 이슈로 좀 크게 하락을 한 가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

0: 유엔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언급한 이후에 상승세가 살짝 꺾이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
1: 네.
0: 다만 그럼에도 나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서 지수를 마감하였습니다.
1: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0: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5%,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것도 플러스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티펠이 2027년 내년도죠. 이제 DRAM 출하량 증가는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수요를 충족하려면 2배 이상 증가가 필요하다. 결국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 결국 강세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비쳤고요. 샌디스크 여기에 또 이 시게이트 웨스턴디지털 같은 종목들도 플러스 3에서 6%씩 상승 마감했는데 낸드 플러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 해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400달러로 제시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결국 메모리 낸드, 스토리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2%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에도 이슈가 있었다고요?
0: 네, 일단 뭐 제약발 섹터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 비만 치료제 VK2735와 관련돼서 투여 간격 연장 임상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고요.
1: 네.
0: 이 부분이 즉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플러스 35% 이상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1: 네.
0: 여기 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메디케어 신규 체중 감량 환자의 약 70%를 확보하면서 거의 비만 치료 시장의 지배력이 독보적이다라는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 일라이 릴리가 이렇게 시장의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면 반대적으로 노버런디스크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여기에 또 모더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임상실험 데이터가 유럽종양학회 지금 ESMO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최신 연구 발표 심포지엄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모더나는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여기에 머크 같은 여타 제약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좀 금리에 대한 안정세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어땠을까요?
0: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1: 네.
0: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이란의 핵무장을 막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각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협상이 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의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압박을 했고
1: 네.
0: 중간 선거 직후에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도 언급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에 대한 부분들, 뭐 AI는 규제보다는 미국의 기술 우위에 있다, 뭐 성장을 중시한다라는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실 연설 직전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7일 이내에 개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안이 좀 이란 쪽에서 있었고요. 또
1: 네.
0: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이란에 대한 압박이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런데도 어쨌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0: 네, 지금 유가는 100달러 이하대로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1: 예.
0: 이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1% 하락하면서 99달러.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는 지금 1.2달러 좀 1.2% 떨어지면서 94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1: 네.
0: 일단 브렌트유가 100달러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지금 이제 총회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이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땠을까요?
0: 네. 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플러스 2.59% 상승 마감하면서 메모리 또 낸드 쪽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우리 증시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플러스 0.15% 이제 강보합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7000선은 지킨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7거래일 만에 회복한 7000선을 이틀째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장 초반 플러스 2% 이상 좀 넘게 좀 상승하면서 7100선을 넘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

0: 서 상승폭을 좀 빠르게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오후 한때는 7천선까지 내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또 소폭 반등을 하면서
1: 예.
0: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특히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만 마이너스 0.23% 내리면서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좀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예.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요.
0: 네. 개인 지금 직접 투자 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8월부터 순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1: 네네.
0: 8월 경우에는 이제 13조 5천억 정도 순유출이 되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이달까지는 18일 기준으로 9조 8천억 정도가 나갔는데 일평균을 환산하면 8월보다는 9월의 유출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약세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온 것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에 들어갔을 때 보통 개인 자금들이 일정 기간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 매수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꺾인 후부터는 대규모 자금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이유는 6월, 7월 주식에서 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통 과거 1년 이상 이어졌던 약세장의 어떤 흐름이 두 달 만에 나왔다라는 것에서 이 충격이 좀 개인 투자분들은 크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증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아니라 뭐 예금뿐만 예금 또 가상자산 또
1: 네.
0: 해외 주식까지 선택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굳이 국내 주식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선택지도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타 법인.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수가 끝나는 10월 중순부터가 진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변수로는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지금 뭐 계속 이제 중간선거 이후까지 끌고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동 전쟁에 대한 종결이 중요하고
1: 네.
0: 유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1: 네.
0: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좀 하락에 의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 또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급 공백을 외국인이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0: 일단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 네.
0: 일단 어제도 좀 보였습니다만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미국 시장에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오늘 오후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오늘 오후가 종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1: 네.
0: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에 에너지, 원전, 코스닥은 로봇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순환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추석 명절 지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나와 있는 이슬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네요.
3: 네, 오늘은 16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설 기준 일출은 오전 6시 20분, 일몰은 오후 6시 28분으로 실제는 낮 길이가 약 12시간 8분으로 낮이 밤보다 약 16분 정도가 더 깁니다.
1: 네.
3: 그 이유는 일출과 일몰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태양의 중심이 아니라 아니라 태양의 윗부분 그 상단이 지평면에 닿는 지평선에 닿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 예.
3: 또한 대기 굴절로 태양이 실제로는 지평선 아래에 있어도 지구 대기가 햇볕을 휘게해서 태양이 조금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실제보다는 일찍 태양이 보이고요. 저녁에는 실제보다 늦게까지 보이게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는 추분 4일 뒤인 26일이 밤낮

0: 길이가 가장 비슷한 날이 됩니다.
1: 네. 날짜상으로는 가을 한복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낮에는 여전히 여름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절기추부는 가을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로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위와 더위는 춘분과 추분까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서울과 춘천, 대전과 대구가 28도, 전주가 30도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하지만 추분이 지나고 나면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구름이 많아져 볕을 가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조금씩 내려가 다음 주에는 25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1: 네.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벌써 이동 횡렬 차량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0: 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귀성길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 지역에도 비가 내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어 귀경길에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1: 네, 날씨 잘 체크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장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순방을 하자마자 날라온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결해서 사실 생각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네. 뭐 연결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25일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제재청 요구 뭐 거부했다, 불응했다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설명 어떻게 보셨어요?
1: 저 딱 일감은 협의해보자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헌법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련 법률과 또 여러 가지 관례를 통해서 헌법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세상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적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상 사시는데 다 헌법으로만 사시나?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던 습관대로 버릇대로 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헌법이 없는 것들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헌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본인 해석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인데 온 사방천지 대통령 흔드는 사람들만 가득하구나. 25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겨우 그 세 줄 얘기하려고 25일 동안 그 쥐고 있다가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차담 자리에서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느닷없이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건 그냥 한번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청와대가 두 차례나 입장을 냈습니다. 역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다들 헌법 얘기를 하세요. 근데 유권자들, 국민들,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예.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는 대원칙, 큰 원칙만 있고 나머지 부분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숙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일단 청와대가 다음 단계 어떤 대응을 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보도가 나왔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 사태의 이제 1차적 책임은 어쨌든 대법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의 책임이 대법원장한테 있는데 그건 나몰라라 하고 일단 내 권한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옹색한 해석으로 그거를 강요하고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그러나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권력 기관 간의 충돌과 다툼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든요. 대통령께서 가져야 될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양 기관 간에 이렇게 막 다툼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냐 재청권이 우선이냐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하는 기관인 헌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당연히 지금 여당 야당은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비판도 있고 긴급 의청 어제 국회 규탄대회까지 네. 했는데 사실 뭐 조대법원장 사퇴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당에서 나오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사퇴로 몰고 가고 탄핵을 하겠다로 몰고 가면
1: 네.
0: 그 장이 바뀌어요.
1: 그렇죠.
0: 지금은 해석 다툼의 문제이고 아, 조희대 대법원장 왜 저래?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또 탄핵 사태로 막 몰고 가고 그러면 장이 바뀌어서
1: 네.
0: 이거 민주당은 또 왜 저래? 막 이렇게 나가니까
1: 예.
0: 저는 여기서 네. 이제 요 문제는 요 문제대로 지금 잘 해결을 하고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옹졸한 태도에 관련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국민들이 비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네. 근데 지금 제재청에 이제 불응하고 거부한 상황이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후임 대법관 인선은 언제 될까라는 질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0: 늦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 상황을 가져온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1: 네네.
0: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새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0: 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점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년까지죠.
0: 내년 6월.
1: 6월.
0: 예.
1: 그때까지 이거 장기간 공석인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보세요.
0: 뭐 그런 걸 지금 각오하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협의해보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건 대법원장이 선택이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제가 질문에 했던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번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되레 크게 더 부각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또 한동훈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에 대해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서는 뭐 상당히 그 주목받을 만한 일들을 한 거죠. 야당 의원으로서.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한동훈이 말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한 답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계 게시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 네.
0: 그 1600건이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밝힌 그 건 설마 그렇게 많이 했겠어 라고들 얘기했는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 1000건이 아니라 몇천 건도 썼겠던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핸드폰 비번입니다. 본인은 사적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거부하고 핸드폰 비번을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그 인사청문회 후보자라고 하는 이유로 사적 대화까지 다 공개해서 그야말로 산 사람을 발가벗기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저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계속 검증대에 서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1: 네.
0: 언제든지 사적 관련 모든 걸 이렇게 발가벗겨도 되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문제고. 내란의 그 와중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하고 권력을 둘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권력 탈취 행위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쨌든 지금 감옥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런 걸 시도했었던 한동훈은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아예 무시하고 본인이 권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그거를 한덕수와 이렇게 서로 공모하고도 논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가진 위험천만한 사람이 정치의 이제 중심에 들어왔으니 검증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의 이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갖고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복당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거 참 재밌는 건데요. 이분이 뭐 민주당이 제명 어쩌고 그러니까 뭐 YS를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YS가 했었던 얘기 중에 달걀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인용을 하던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의 모가지를 빚은 손모가지는 장동혁의 손모가지잖아요. 그 제명을 실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하느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느냐, 글쎄요.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막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뜰 수 있죠. 그런데 뭐 복당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더 그 난제가 앞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그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하겠다. 이제 그 자료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한동훈은 이건 뭐 나한테 사적 복수하는 거냐 이러던데 천만의 말씀. 저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감 드러냈다. 잘했다. 뭐 야당 의원이니까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그건 그거예요. 자료 문제, 자료를 만약에 불법적으로 입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재벌들과, 맞서 싸우고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밝혀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목숨 걸고 그 내부 고발자들 지켰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내부 고발자가 있으시면 그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가 있으면 적어도 배지라도 거셔야 됩니다.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낸 건 드러낸 거고 불법 행위는 불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건 이거, 그건 그거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 내에서 추미애 지사 김용민 의원 공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여당 의원급 인사들은 인사에 대한 의견은 당 내부에서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한 게 이제 보도됐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게 맞지 않나요? 저도 공개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인사 문제는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 대통령의 그 이게 최종적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전직 보좌관도 대통령한테 텔레그램 보냈대잖아요. 그런데 왜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그 이렇게 뭐 혼란과 논란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건 불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지만 불안에 대한 책임은 또 대통령이 져야 되는 문제도 있다. 이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지지층도 불안해해요. 자기가 내부에서 이러면 그러니까 지지층이 자꾸 혼란에 빠지고 지지율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이런 문제는 그 좀 이렇게 좀 절제하고 또 내적 소통을 좀 많이 강화하시는 방식으로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나 혼자 영웅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0: 유시민 작가 얘기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2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한테 직접 밝혔어야 했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사방천지에 대통령 흔드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유시민 작가까지 이래야 되나? 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절반은 국민을 향해서 절반은 내부 지지층을 향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한테 미안하다 잘 소통하자 내가 그동안 좀 부족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한 달은 좀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뭐 벌써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몰아치니 저는 이게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질문 이런 질문 할 때마다 아, 이 질문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달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이런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1: 뭐 완전히 이제 저 그 수준을 넘었다. 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뭐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뭐 그야말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밝힌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유시민 작가 자신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대통령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놓고 속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인데 문재인 정권 때보다 많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우려를 하실 정도로 더 과감하게 나간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도대체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뭐 틀렸다. 우리 속였다. 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달랐다.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사납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던 뭐 이런 그 뭐 코어 지지층이 떠난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코어 지지층이 떠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권을 흔드는 뭐 그 손 중에 유시민 작가의 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스럽게 봅니다. 네. 정말로.
0: 자꾸 이런 질문이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도 연대를 얘기하고 통합도 얘기하는 마당인데 어제 차규근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봤는데 아 뭐 지금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하는 것도 그 매체에 나와서 얘기했을 뿐 우리하고 직접 얘기한 게 없다라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굉장히 좀 냉랭해요. 그리고 뭐 설전도 좀 특히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엔 또 송영길 의원하고 뭐 친일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주고받고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일종의 뭐 삿바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0: 삿바싸움 수준은 수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 일단 뭐 삿바 진짜로 한번 제대로 붙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그 같은 판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래판 위에. 그러니까 이제 삿바싸움 하면서 예.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야당인데 집권 여당은 아니잖아요. 범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집권당은 아니니까 조국혁신당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고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이른바 뭐 교섭단체 조건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민주당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민주당을 도와줌으로써 얻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 조국혁신당 내부도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갈 거냐 아니면 협력 관계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독자 생존을 할 거냐 아니면 합당을 할 거냐 뭐 자강파냐 협력파냐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0: 그래서 당분간 좀 이렇게 가면서 뭐 조율들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기자회견 직전까지 여론조사는 9주째 하락이다 했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나온 여론조사에는 다시 좀 반전 네, 된 걸로 집계가 나왔고 또 정당 지지율도 다시 또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보다는 우위에 있는 걸로 나왔는데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한겨레 신문이 이 유권자 패널 조사를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근 넉 달 사이 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런 게 나왔고요. 특히 중도층 서울 거주자 30대 대통령 당선 뒤 지지층으로 유입된 유권자 이걸 류 이재명으로 표현한다면요. 2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셔요?
0: 뭐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른바 류 이재명 층은 이른바 스윙보트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도층, 확관어는 무조건 고수지지층이 아니라 잘하네 그러면 이렇게 오고 기대가 되네 그러면 또 지지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식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스윙보터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30대 부동산 서울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1: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핵심 지지층 코어층을 더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 또 국정에 있어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을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0: 저희 어머니가 그 저희 어릴 때 밥 준비해 주신 걸 보면 아버지도 계시고 삼남 일녀가 있는데 부엌에서 도시락도 싸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부엌에 들어가서 아니 국회 북부터 해야 돼요. 아니 밥부터 해야지 반찬부터 내놔야지 계속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산만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하나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코어 지지층 잡아야 된다. 아니다 뭐 새로운 뉴 이재명 층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이게 우선이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분들이라거나 혹은 대통령하고 이야기 좀 안다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좀 정신 산만하게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거들어주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다못해 제가 아니 제가 얼마나 대통령하고 사납게 뭐 관계가 그랬었습니까? 이른바 비명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공천 때문에 대통령이 아 그때 미안했다고도 했던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는 어쨌든 그럼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저한테 작은 일이지만 되게 중요한 일 이 일 맡아서 일을 돕고 있고 대통령 잘 되고 또 대통령 잘 되는 게 정부가 잘 되는 거고 정부가 잘 돼 국민이 편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박용진 봐서라도 그동안 대통령과 친했던 분들 또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맡고 계신 규제합리화위원회 쪽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프진.
0: 네. 네.
1: 임신중지의약품 드디어 국내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예, 기대 시점은 그때부터는 좀 사용이 국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 식약처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결과 성평등가족부에서 같이 이제 발표를 네. 하실 때 저 직전에 아셨죠?
0: 네 알고 예. 있었습니다.
1: 예. 접하실 때 그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0: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프진 약물 도입과 관련된 이제 그거는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100대 국정과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되게 소극적으로 담당 관련 부처들이 하면서 아 이건 관련 법률이 제정된 뒤에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 공약으로 낼 리가 있냐. 이게 7년이나 미뤄져 있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건강권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고 생방송이 되고 있었던 규제합리화 전체회의 4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제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미프진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너무 소극 행정을 한다. 소극 행정은 그야말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건강권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세게 했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의지가 확인이 다시 됐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고 총리가

0: 이재명 정부에서부터 이제는 그 관련한 일부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1: 네.
0: 원 스텝 원 스텝. 한 발음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서 갔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것도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씀 알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나라가 어쩌려고 이러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익의 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결심하셨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도 정말 지혜를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자, 논란이라기보다 풀어야 될 그 단계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처방 또는 복용을 허용할지 여부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네. 부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0: 이거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약국 조제까지 갈 거냐 그거 관련해서 2년 동안의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러면 네. 테스트들을 서로 우리가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되게 디테일한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고 합의를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뭐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서요.
1: 네.
0: 다만 하나하나 좀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1: 네. 다음에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짧게 한 20초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0: 네, 그동안 뭐 저 주식 결제 주기 단축하는 문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편의점에서 상비야 조금 더 그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약사회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오방가르드 사태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소규모 공연장 문제를 좀 푸는 거 이런 것들까지 국민들이 삶에서 불편하고 관련자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협의를 좀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에도 더 진전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의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푸른 화포 그리고 큰 일교차, 그리고 더욱 중요한 주의점은 곳곳에 안개와 해안가 너울 풍랑입니다. 특히 동풍 영향이 남아있는 강원 내륙과 산지 쪽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안개에 자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비 오는 지역 곳곳에 있겠습니다. 소량이 되겠지만 안개에도 자주 깔릴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 주의하셔서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위주지만 동쪽도 조금씩 더워집니다. 서울과 대구 29도의 낮 기온 되겠고요. 강릉

27도, 대전 전주가 30도 등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약간 내려가고요. 추석 당일과 연휴 마지막 날로 향해 가면서 더위가 좀 주춤하는 경향을 띠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 또 남해 먼바다의 경우 오늘까지는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해에서 두 번째인데 주요 메시지로 꼽은 것들이 이 호르무즈 봉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청사진 이 두 개를 제일 많이들 제목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이용우 의원님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 그래도 기자회견 때도요.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답변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건설적 기여국 연대.
1: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 하면서 분명한 그 호르무즈 그 파병 이슈와 관련해서 네. 입장 그 정부의 기조를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일체 파병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선언을 했고요.
0: 예, 예.
1: 다만 이제 이 호르무즈의 그 항행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의 통상 문제하고도 좀 직결된 부분이 있어서
0: 예.
1: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국익과 또 매우 중대하게 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는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인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즉 호르무즈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 국익 이 두 가지가 핵심 목표이고
0: 네.
1: 이거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다 여러 국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는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한 것으로 봤고요.
0: 네.
1: 예, 의미 있는 연설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청사진을 소개를 했고 특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대북제재 문제하고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은 문재인 정부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관계,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착상태 내지는 사실상 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네. 없는 상태까지 흘러버렸거든요.
0: 네.
1: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개선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기조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들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 말하는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이 그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안들이 제시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진전이 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실용외교 또는 남북 관계에서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실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네. 박중건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뭐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는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네.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란에도 똑같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란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의 개입이 결국에는 중동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겠죠. 특히나 이스라엘. 북한 문제 똑같습니다. 북한 문제 핵 문제이고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0: 네.
2: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엔 기조연설에서 가장 좀 제가 안타깝게 봤던 것 그리고 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가장 안타깝게 봤던 것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저는 그게 묻어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가 안보 리스크를 넘어서 국제무대에서까지 리스크가 되고 있구나. 대북송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기조연설을 했단 말이죠. 핵하고 ICBM을 포기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만 개발 안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들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개발. 최근에 DMZ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지뢰 탐지 장비를 들고 갔는데도 지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종 지뢰일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재 해제해 주는데 제재가 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재가 효과가 없었으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는가. 지금 이제 제재 해제를 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제하는 것이 뭐랄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가졌는지 김정은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양 진출까지 꿈꾸는 무력으로 제재를 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는데 제재가 효과가 없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0: 네. 예. 영원님 반론 있으실까요?
1: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외환 유치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일단의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관념 자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벌여놓고 이런 일련의 진전을 위한 노력들을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북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완강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완강한 입장을 실천적으로 진전시킬 만한 어떤 노력이나 성과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표명할 것만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가면 지금 꽉 막힌 남북관계를 계속 꽉 막힌 상태로 두자는 입장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혜를 모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0: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가을에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십니까?
2: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협상이 있으면 협상 레버리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대화 니즈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까지도 고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회담 만나서 쇼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됐지 손해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예. 이호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1: 이 지점에서는 의견 일치 않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박 의원님 그 결론에 저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연내에 그런 진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진전이 우리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지지층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또 입장도 내놨고요. 박중권 의원님께 먼저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희 국민의힘은 네.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씀 그런 입장입니다.
0: 예.
2: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온 재재청 요구서를 봤더니 어떤 헌법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사유가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헌정 질서와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중대한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헌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현행 헌법을 수정해야 돼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가?
0: 네.
2: 헌법 104조 제2항을 보게 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하여 국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2: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사전 동의를 얻어 사전 동의를 얻어
0: 네.
2: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다시 임명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절차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법관만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청 임명권 대법관의 임명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결국에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대법원장,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임명권을 세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일단 절차 통과가 자체가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위헌이죠.
0: 예. 이용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좀 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 규정에 대한 그 심각한 오해를 국민의힘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아주 간명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무자격자 말하자면 대법관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대법관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 후보가 됐을 때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무자격자를 제청을 했다 또는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제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제청이 이제 오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첫 출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제청을 받았을 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행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요건 뭐 예를 들면 법관으로서의 뭐 15년 이상 뭐 등등의 일정한 요건들이 흠결이 돼 있다거나 제청 과정에서의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는 추천위원회 밖에서 추천된 인사가 아닌 뭐 추천 제청을 했다거나 등등의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0: 그렇죠.
1: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임명 동의안을 그런 때도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은 아무런 재량이 없다. 무조건 국회에 제출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라고 하면 좀 묻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헌법 해석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대통령께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수순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을 하는 게 당연한 법 절차, 헌법이 규정한 법 절차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가 알기로는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이 직접 그 프레스 가이드 소위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0: 이제 뭐 이렇게 들리던데
1: 네.
0: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서가 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 짚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헌법상 근거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확하지 네. 않다. 이건데요.
1: 네.
0: 앞에 부분은요. 실제 사실과 정면으로 다릅니다. 문서로 갔고요. 그 문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짚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죠. 두 번째, 해당 문서에는요. 8월 28일자 문서인데 해당 문서에는 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헌법 104조 2항 104조와 법원조직법 41조를 명시해놨습니다.
1: 네.
0: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사유는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청와대에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미주할 고주할 그 문서에 담아야 될 헌법상 의무, 법적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1: 네.
0: 조 대법원장께서 공보를 했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지금 국민들은 자, 이렇게 되면 후임자 인선은 네,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 인선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라는 거에 일단 1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쪽이 지금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가 없었던 터라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레로 삼을 만한 사례도 떠올리진 않거든요. 네. 뭐 있을까요? 의원님? 있습니까?
0: 설레 자체가 없고요.
1: 네.
0: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정부든 즉 보수 정부든 개혁 진보 정부든 어느 정부든 대법원과 정부가 대통령 측이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해 왔는데 상당 기간 5개월 뭐 이렇게 기간 이 제청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단 제청 일방 제청을 해버렸어요. 제청 지연과 일방 독단 제청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식의 제청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청해야 된다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문서로서 그런데 말하자면 반사해버린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위헌적 행위를 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1: 네.
0: 헌법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준수해야 될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천 건의 사건들이 말하자면 딜레이 되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1: 네.
0: 조 대법원장이 좀 생각을
1: 네.
0: 합헌적 입장에서
1: 네.
0: 입장을 좀 분명하게 좀 다시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예. 대법원장이 과연 추가적으로 또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원래 제청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면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앞서 박용진 부위원장께도 그런 질문을 드렸다가 바로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놔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일단은 좀 일단락되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지는 조금 일단 숨 고르기를 하고 명절 기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장외 투쟁에 네.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어제 이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호 보고 대회라고 네. 해야 되겠죠. 예, 하셨어요. 자, 일단은 이 보고 대회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속 어떤 행보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2: 조희대 대법원장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1: 아,
2: 일단
1: 네.
2: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2: 근데
1: 네.
2: 왜냐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1: 네.
2: 근데 뭐 어쨌든 어제 장애 집회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당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저지른 실정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국민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생경제 파탄 분야 그리고 외교 안보 파탄 그리고 사법장악. 사법장악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의 이 주제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보안수사권 폐지로부터 시작해서.
1: 예.
2: 이게 지금 이제 발생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21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고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삼권분립의 한 축이 아니라 완전히 행정부에 혹은 특정 정치설에게 종속된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특히나 현행 재판 5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뽑는 일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어느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기가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재청권을 활용해서 저항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그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어제 대국민 보고대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민생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게 찾아보게 되면 그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있더라.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더라. 결국에는 이거를 멈추려면은 대법원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되고 지금 대법원이 멈춰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를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이 대한민국의 아수라판이 끝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외 집회가 확대될 수 있는 그 불신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불신 남아 있다. 네. 네. 야당의 이런 장외 투쟁 행보가 뭐 계속될지 여부는 아직은 뭐 미정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청문회 때에도 여러 가지 또 야당의 비판과 공세가 있었는데 여당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0: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입법이나 정책이나 여당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거 아스팔트에 기반해서 대표가 됐고 또 대표를 유지하고 자기 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거 아스팔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요. 올림픽공원 그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고 장외로 얘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영 대표님 임기 마지막까지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국민들한테 호응받지 못하죠.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하자면 헌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라고 했는데 밥값의 근거도 못 찾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영수증 조작이죠 말하자면.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이번 재재청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입장도 좀 달랐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좀 확인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반의 내용들을 국회 출석에서 분명하게 따져묻고 확인해야 될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순방 직전까지 차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과거에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압도적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라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1: 예.
0: 그의 상황에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서 정말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얼마만큼 국익을 위해서 뛰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무슨 쿠데타 하듯이 대통령 빈 사이에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만약에 정말 백보 양보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귀국하고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귀국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상황 이후에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도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못 기다립니까? 정말 국민들을 거의 배반하는 형식이에요. 형식도.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1: 네.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반론 있으실까요? 박 의원님.
2: 뭐 국민이

0: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느낌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뒤통수 맞은 느낌은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북한 지뢰를 밟아서 중상을 입는 그 중에 그런 와중에 외국에 나가서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희희낙낙하신 대통령 그분이 뒤통수가 따갑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께서 아까 한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네. 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모아지시고 나머지는 완전히 평행선이셔가지고 자 지금 이 2기 개각 인사 청문이 사실은 이제 끝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시 이제 인선을 할 텐데 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탄원서와 관련한 여파는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도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그제 어제 그렇죠. 지금 이 일단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관련한 탄원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는데 홍 수석이 곧 임명인데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일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이 30분 정도 늦춰져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의원님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2: 일단 그 이 탄원서 관련 그 당사자인 보좌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1: 네.
2: 더불어민주당 또는 당 지도부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바는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그 타임테이블상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1: 네.
2: 이런 그 이유로 30분이 늦어졌다 이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 실제로는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원서의 내용이 작용했는지 여타의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인사를 강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하고 비춰보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2: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는 이미 다른 여타의 장관 후보자들도 다 임명제가 됐고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도 저희는 뒷얘기를 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통절한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과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소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1: 네네.
2: 더 나아가서는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와대나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구성원 또는 정부의 어떤 그런 긴장감, 현 국면에 대한 국민들을 대한 어떤 진정성과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 절박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뒷얘기 대신
1: 네.
2: 앞 얘기를 하겠다. 국민과 미래만을 보고 민생과 성과만을 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네. 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0: 지금 이제 김승원 후보자 탄원서가 나왔는데 전직 보좌진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모셨던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사람 임명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과 홍 수석께 직접 텔레그램으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건의 이 탄원서를.
1: 네.
0: 그럴쯤 하면 그분이 이 사람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7일 날 오전에 드렸고 그랬는데 곧 임명이니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임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뭐 이거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18일 오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분명히 이건 질문이 나올 얘기였습니다.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홍 수석이 분명히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직 결론 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뭔가 하나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김승원 의원이 오후에 또 그 보좌진을 만나서 2시간씩이나 대화를 하면서 설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안 돼서 사퇴를 한 거죠.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당당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1: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날씨정보입니다. 동풍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날씨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가을볕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가을날다운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요. 동쪽 해안과 산지 쪽, 제주 지방 쪽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 선선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강릉도 27도로 오르고 대전, 전주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거의 여름처럼 덥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특히 기압계의 변화가 있는 추석 당일에도 서울에 26도, 토요일에도 더위가 주춤하는 경향을 띠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글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또 안개도 잦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강해서 이 점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1: 정치,
4: 전격시사,
1: 뉴스,
4: 전격시사,
1: 인터뷰,
4: 전격시사,
1: 주식,
4: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4: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 내용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어떤 내용에 제일 주목을 하셨어요?
1: 저는 이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0: 예.
1: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북이란 표현을, 저 북미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고
0: 네.
1: 우리의 주적인데 동맹국보다 앞세우거든요.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북미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종속적이거든요. 페이스메이커는 1등 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데 이 북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문제인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고
0: 네.
1: 북한이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간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안 한 덕분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보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데 5분 내지 7분 걸립니다. 한국에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행수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합니까? 그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는 트럼프 김정은한테 종속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돼요. 아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핵이 없는 한국의 비핵화는 북한 용어입니다. 이거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래요.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우산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0: 네.
1: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더 개발, 더 발전 안 시키고 뭐 핵폭탄 더 안 만들면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맞바꾼다는 어제 이야기 그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그래 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가 두 가지여야 되는데 하나는 대북 제재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핵 보유도 안 하고 대북 제재도 안 한다면은 김정은이가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사실상 어제 인터뷰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내용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정책의 대변화거든요.
0: 네.
1: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정리된 문서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기 전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0: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빠졌다. 그리고 큰 정책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는 예응을 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1: 거죠.
0: 이제
1: 대북 해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 그렇죠. 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서
0: 네.
1: 하는 건데
0: 네.
1: 거기에는 러시아 중국까지도 동참을 했어요. 지금은. 뒤로 싹 빠졌지만은 그리고 대북 해제와 북한이 뭐 아주 부분적으로 핵폭탄 더 안 만든다는 이걸 맞바꾼다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세계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논의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물밑에서는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0: 네.
1: 그러니까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너무나 허술하게 발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오늘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연설을 하면서 북한, 중국, 이란 뭐 이 정도 세 나라는 다 현안들이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을 했는데 이란만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중국도 북한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1: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이란 문제 그리고 요새는 또 예멘까지 지금 후티 방공까지 이게 지금 머리에 꽉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더구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계속 전화해가지고 후티를 공격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끊고 하니까 이분 머리에는 지금 김정은 팩트도 굉장히 약할 거라고 봅니다.
0: 아.
1: 그러니까 김정은과 뭐 만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본인이 급해요. 또 거의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중간선거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러 가지 점에서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크게 질 것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북핵 관련 발언은 네.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예.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
1: 네, 트럼프의 예. 사정과.
0: 트럼프의 사정과. 예, 예. 뭐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그 별도로 한미 정상이 만나기는 쉽지 않아 그렇죠.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미 간의 현안이 또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어제 이제 국회에서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요. 근데 이제 보고된 거를 보면 뭐 1호 사업은 일단 확정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과연 상업적 합리성에 얼마나 부합하냐의 부분, 그다음에 지분 문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대표님 지금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미 간 현안에서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경제 문제는요.
0: 예.
1: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네. 문제는 어차피
0: 예.
1: 이해관계로 따지고 그것은 외교나 안보 문제처럼 실수할 영역이 적어요. 쉽게 말하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0: 네.
1: 그러니까 저는 경제 관료들한테 맡겨놓으면 좋은데
0: 예.
1: 문제는 안보라는 거죠. 이 안보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은
0: 네.
1: 또 여기에 어떤 허영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상당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외되잖아요. 그죠?
0: 네.
1: 왜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으니까 네. 스스로 부차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자세로는 안 되고
0: 네.
1: 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직거래한다. 직거래한 다음에 부담은 한국과 일본이 진다.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카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카드가 있어요.
0: 어떤 카드인가요?
1: 그런데 우선 대북 제재 강화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국군 포로 6만 명이 북한에 아직 있잖아요.
0: 네.
1: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게 북한의 인권 문제잖아요.
0: 네.
1: 그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핵 보유 안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카드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협상은 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Negotiation through strength.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약한 입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약한 입장에 서려고 하니까 이번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손해만 볼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0: 네.
1: 예. 트럼프도 그런 한국은 무시해버려요.
0: 지금 사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1: 그러니까요.
0: 지시를 네. 해가지고 당일에 그냥 확 일정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카드란 얘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거의 중단시켜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잘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국한테도 만만하게 보이고 김정은한테도 만만하게 보이고 국민들은 야, 이 정부는 누구 편이냐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김정은에게 이거 너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불신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돌면은 결국 그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국내 정치 문제로 갑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파병권은 이제 군사적인 파병은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건설적 기여 연대라는 그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게 미국의 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하고 어느 정도 이게 뭐 일치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여론이 파병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하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당황한 것 같은데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것도 비슷해요. 말라카 해협 의존도는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그냥 끝장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영권 입장에 설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아니 해군이나 우리 군대가 존재하는 게 바로 그런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파병을 하더라도
0: 예.
1: 유조선 보호, 한국 유조선 보호를 제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란을 공격하는 작전에 저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도 이란이 만약 우리 유조선을 공격하면은 이란을 쳐야죠. 그건 첫째 유조선 보호.
0: 네.
1: 그다음에는 우리의 그 뭡니까 자위 능력, 정당 방위
0: 네.
1: 몇 가지 원칙만 정하면은 네.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소 취소 연이

0: 개헌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의원님 개헌 안 하겠다는 거는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건 뭐 불가능하니까요.
0: 네.
1: 그건 누가 해도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만 공소 취소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1: 그렇죠.
0: 건 거죠?
1: 아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포기한다고 해야 그게 포기한 겁니다. 나는 공소 취소 시도를 안 하겠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재판 받겠다고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공소 취소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0: 네. 그 지금 대검 신임 차장검사에 네.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임명이 돼서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1: 예.
0: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난 4월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었다고 공개 비판하고 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절제된 수사가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는 부분 또 이분의 또 검찰에서의 또 이력들을 가지고 이 지금 이 대검 신임 차장검사가 사실상 새로 10월 2일에 출범되는 공소청 검찰총장의
1: 그렇죠.
0: 유력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또 설득력이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게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1: 그 사람의 성향이나 과거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0: 네.
1: 네. 생각할 여지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방향으로 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합리적 의심의 대상은 되죠.
0: 네.
1: 다만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소 취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될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검사도 그렇고 만약 그 판사가 공소 기각할 경우에도 그럴 때 이거는 명백하게 법과 사실에 위반되니까 언젠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때 정권이 지지율이 한 70%를 달리고 해가지고 강하고 또 여당의 힘도 강하다고 하면은 그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30%로 내려앉고 또 최근에 민주당이 여러 점에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는 상황에서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저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겠죠.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집권 세력이 보는 거죠. 그건 어디서 보느냐? 결국 2028년 총선에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지금 이제 강우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을 위한 출국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우식 비서실장 사의가 그 핵심이 아니다. 지금 뭐 김원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한 거지 그 밑에 측근한테 그 뭐 책임을 돌리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이번 인사의 제일 핵심은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아닙니까?
0: 네.
1: 그 사람이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였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 뒤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증을 그냥 생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딱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0: 대통령의 결정으로 필요했던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다.
1: 예.
0: 이런 말씀이신
1: 예.
0: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사라인 책임으로 본질은 아니다. 예. 네.
1: 그리고 하나 강구한 게
0: 네.
1: 한동훈 팩트죠.
0: 네.
1: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일종의 기자로 말하면 특종을 한 거거든요. 그 특종을 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말과 법리로서 지난 3주 동안 이런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김승원 의원의 그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 자료 취득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고발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대표님? 민주당이 또 한 번 늪에 깊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왜냐하면 김성원 후보자가 물러났으면은 그건 임명도 잘못됐고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0: 예.
1: 인정하면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약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또는 식약처를 압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허가를 받고 수십 명한테 투약을 했잖아요.
0: 네.
1: 그 투약한 데 대한 이번 그 저 1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투약할 때 말이죠. 그 여러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이 약이 가지고 있었던 독성 시험, 동물 실험에서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세 마리가 심각한
0: 네.
1: 그 내용을 뺐어요. 그걸 알리지 않고 각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투약하도록 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0: 네.
1: 이런 것까지 지금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폭로를 한 공익 제보자와 한동훈 두 사람은 훈장을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주로 나쁜 사람 편에 서고 국민 건강을 해친 사람 편에 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0: 네.
1: 또 이걸 무슨 법을 동원하더라도
0: 네.
1: 한동훈 의원을 형사 책임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느냐는 거죠.
0: 그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존재감이 굉장히 올라갔다.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제가 조사된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보면은 또 복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찬성이 절반을 넘겼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의뢰를 해서 STI가 조사를 했고 14일부터 17일까지 휴대전화 웹조사와 웹조사 일반 웹조사를 병행한 방식인데요. 이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복당을 찬성한다가 53.5%, 그렇죠. 반대가 33.3%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희 프로그램에 또 나오실 때마다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복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거리 두는 모습이시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복당 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라는 시각도 있으신데
1: 지난 3주 동안에 한국의 정치 지형 여론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장동혁 당권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동훈 의원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상도 논현청에서도 한동훈 지지가 장동혁 지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하면은 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든지 뭐 민주당 도움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막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럴수록 장동혁 당권파는 존재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 추세가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즉 2028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에서는 딱 계산할 겁니다. 장동혁이 미는 후보가 될 것이냐 한동훈이 미는 후보가 될 것이냐 어느 쪽에 서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0: 추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1: 예.
0: 추석 때 가면 뭐 많이 사실 가족 간의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또 요새는 좀 신중하게 하시거나 자제하시는 뭐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 말씀을

약간 뜸들이듯이 앞에 서두르는 한 이유가 그런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지지. 그런데 복당이라는 거는

0: 오늘 찾아와서 제발 좀 복당해달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요? 아니, 언제쯤이요?
0: 벌써 지금 네. 여론과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다음 차례는 국회의원들 겁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명한 장동혁 대표의 큰 실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동혁 그룹 앞에는 한동훈을 제명한 사람, 이 정권과 가장 잘 싸우는 한동훈을 제명한 장동혁 당권파, 이렇게 딱 설명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력을 가지고 2028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인용하신 네. 여론조사가 또 재밌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으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 많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환영이 많으니까 그건 뭡니까? 바로 장동혁 당권파가 그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뛰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질문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4일부터 18일까지 우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추석 명절 잘 세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더운 것도 추분까지라고 하는데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복사냉각이 원활한 가운데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9.2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강릉 27, 대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8도 정도로 약간 내려가는 경향을 띠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 등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동풍 영향을 받아서 내일 늦은 밤부터 동해안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날까지 5에서 10mm 예상되고요. 당일 밤부터 글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또 글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에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 안개가 짙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연휴 기간에도 안개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해안가 강한 너울 주의하셔야겠고요. 파도가 동해 먼바다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에 물결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 오늘까지 대기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각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란 측도 양국 간 회동을 확인하고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은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의 즉각적인 반환, 그리고 저항의 축이 얽힌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해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다고 어젯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대통령이 잠깐 외부에 나간 사이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태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하며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에 출전한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송 선수는 어제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티카나 키리아를 15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여섯 번째 금메달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어제 아시안게임 단체전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대 1로 격파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단식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세계 랭킹 28위 레차나 카루파테반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이어진 복식 경기를 내줬으나 이후 단식과 복식 경기를 잇따라 이겨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오늘 결승 진출을 놓고 일본과 격돌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유통, 해외 직구 생활화학 제품 2,2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의 위반율은 2.4%에 그쳤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위반율은 21%에 달해 부적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부적합 제품의 92%가 인센스 등 방향 탈취제류, 자동차 페인트팬 등 도색 코팅제, 또 네일 공예용 접착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제품의 상세 정보는 화학제품 안전 포털 초록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